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예, 요즘 정말 굉장히 덥습니다. 불볕더위가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는 즈음인데요. 그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즈음에 정말 간절한 것은 뭐 바닷가 파도타기나 계곡 물놀이겠지요. 오늘 소개하는 소설도 그 여름 한낮에 강가를 배경으로 해서 부자의 물고기 잡이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혹 물가에서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하는 소설로 더위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시절 강가에서 한참을 즐겼던 물고기 잡이 추억도 떠오르실 겁니다. 허상욱 작가의 소설 왼손잡이입니다.
0: 소설의 배경이 강가라고 하니까 예, 벌써부터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1: 그 소설의 배경은 안성천의 지류인 외계수 물줄기가 시원하게 흐르는 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 앞 개울에는 갖가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요. 버들치, 미꾸라지, 꾸구리 등의 물고기는 물론이고 뭐 다슬기 또 가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소설은 이를 손만 담그면 수도 없이 주워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향토적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데요. 그 소설에서 호명되는 물고기 이름 등은 충청남도 방언입니다. 뭐 다슬기를 뜻하는 비틀갱이, 또 버들치를 말하는 중태미 등이 그것인데요. 그 마을 앞으로 물고기와 다슬기가 가득한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 소설의 배경은 그 상상만으로도 아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물고기 잡이가 지금 시작되려고 합니다.
0: 예, 아들에게로 전수되는 아버지의 물고기 잡이 비법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신나서 개울로 뛰어드는 아들의 모습이 예,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요.
1: 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고기 잡는 비법을 알려주려는 것보다는 그 물고기 잡기를 통해서 아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의 화자는 삼남일녀 중 둘째 아들 민국이 형과 또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외계수에 들어갑니다. 그 화자는 민국이 형을 여름이면 옷 벗고 개울물에 뛰어들어 헤엄치고 개구리 잡아서 구워먹고 과일과 서리도 하지만 아주 참 착하고 순박한 청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지만 그래도 윤리교육만큼은 분명했노라 하고 소개하죠. 물고기 잡이를 하려던 날 그 작은 형 민국은 소나무 윗둥을 잘라서 야구방망이를 아주 매끈하게 깎다가 말고 아버지에게 붙잡혀와서 지금 좀 뾰루퉁합니다.
0: 물놀이 삼아서 하는 물고기 잡이가 아닌 듯한데요.
1: 네. 그래서 민국은 어디까지 갈 거냐, 너무 멀리 가면 저녁까지 못 돌아온다 뭐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지만 아버지는 좀 먼 그 안성바위까지 가자고 하시죠. 아버지는 그 속을 훤히 알고는 소나무는 물러서 야구방망이로 못 쓴다. 내가 참나무로 깎아줄 테니 뭐 신경 쓰지 말고 부지런히 다슬기나 주워 담어라 뭐 이러면서 좀 나무라십니다. 이미 참나무 가를 가져다가 그늘에 말려놓으셨다면서요. 그 화자인 나도 자신의 덩치만한 양덩이를 들고 아버지와 민국이 형을 따라서 다슬기를 잡습니다. 바위를 들추며 개울과 바위 바닥에 붙어있는 까만 다슬기를 제법 아주 좀 많이 잡았죠.
0: 다슬기를 잡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겠는데요. 민국이도 이쯤 되면 야구방망이를 잊어버렸을 텐데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행은 다슬기와 가재를 잡으면서 한 오리쯤 걸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미로나무 신목장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 미로나무 신목장은 농수 줄기를 바꾸어 놓은 뚝 덕분에 저절로 생긴 초장에 미로나무 여러 그루를 심어 놓은 곳으로 그 화자의 형제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곳입니다. 그 소설의 서술자는 일부러 바꾸어 놓은 줄기라도 오래되면 이토록 자연스러운 경관이 되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드리 나무들과 풀숲이 무성한 그곳을 나무 그루마다 얼룩이며 누렁이며 대가리가 삼태기만한 소들이 한 마리씩 음석음석 그늘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향토적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데요.
0: 예.
1: 일행은 미루나무 신목장 곁에 깊은 소에서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다슬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작은형 민국에게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왜 오른손잡이가 되었는지 알려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사람들이 왜 오른손잡이가 되었는지 알려주신다. 아버지가 작은 형 민국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나요?
1: 네. 그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하는 민국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맹길 때 이 비틀갱이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놈, 왼쪽으로 돌아가는 놈, 아무렇게나 맹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이 말이요, 오른손 쓰는 사람, 왼손 쓰는 사람, 마구마구 생겨났을 거예요. 왼손 쓰는 사람들은 이 비틀갱이를 까먹는 게 많이 성가시거든. 그래서 오른손을 위주로 쓰라고 하느님이 이 비틀갱이를 한쪽 방향으로 비튼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더러 서로 손들이 엉키지 말고 살라고 이 비틀갱이도 한쪽 방향으로만 비틀어 놓은 거요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안히 지내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대다수 사람들처럼 오른손을 써야 한다고 에둘러 말씀하신 겁니다.
0: 민국이가 왼손잡이였나요?
1: 네. 그 아버지는 예전 사람들이

0: 가슬기를 삶든지 굽든지 한 걸 가운데 놓고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탱자나무나 대추가시 같은 걸로 빼먹는다고 생각하면 민국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둘러 앉아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도 불편했지만 너도 불편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집스레 왼손을 쓰려는 민국이가 오른손 쓰기를 바라셨던 거죠. 민국은 오른손에 들린 바가지를 한참 쳐다보고는 좀 생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1: 민국이가 아버지의 바람대로 오른손 쓰기를 결정했을까요?
0: 민국이는 깊은 소에 다다라서 제법 큰 너럭바위 밑으로 왼손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 가득 다슬기를 잡아내죠. 다음번에도 또 그 다음번에도 바위 아래로 손이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다슬기가 한 주먹씩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국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땐 왼손잡이도 쓸만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려면 다른 이들처럼 오른손을 써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좀 반항을 하죠.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의기양양하게 다슬기와 가재를 건져낸 민국이 자라에게 손가락을 물립니다. 아버지 주먹보다 큰 자라가 입 한가득 민국이의 검지손가락을 물었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막대기로 물리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날 저녁 밥상에는 얼큰한 다슬기국이 올랐고 식구들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에 반찬골을 동여맨 민국은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탱자나무 가시를 잡아서 다슬기를 빼먹었고요.
1: 왼손잡이 민국이 오른손으로 다슬기를 빼먹었군요.
0: 네. 그 소설은 언뜻 왼손잡이 민국에게 오른손을 쓰는 다수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국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다면 아버지는 굳이 오른손을 써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민국이 고집스레 왼손만 쓰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오른손을 쓰라는 것이었죠. 소설은 나의 개성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불편을 없애려는 좀 유연하고 열린 사고와 태도의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작가의 문제의식이기도 할 겁니다.
1: 예, 작가는 개성을 고집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은 것이군요.
0: 네. 그 시로 등단해서 세 권의 시집을 출간한 작가의 소설은 배경의 섬세한 묘사와 또 향토적이고 전원적인 분위기가 주제를 구현하는 데 아주 크게 역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잦은 함축적 서사 전개와 상징 등으로 다소 명쾌한 해석이 방해받을 수 있는 점은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보여주는 다름에 대한 유연한 사고입니다. 다수에 맞추거나 따르는 것이 그 다름으로 인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서 서로를 위해서 또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자,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은 더 깊고 커서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1: 예, 장애인 문학, 오늘은 허상욱 작가의 단편 소설 왼손잡이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화제 집중 이 사람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2: 네, 낮고 깊은 울림으로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분인데요. 지난 7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조선의 선율 광화문에 닿다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거문고 연주자 김수희 씨를 소개합니다. 이날 김수희 씨는 직접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 가 음악으로 소통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김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진 눈을 지닌 사람들 관현맹인이 조선의 선율 광화문에 닿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광화문 음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오늘 공연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현맹인을 어진 눈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어질다는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는 뜻이죠.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정말
1: 예, 공연을 이끌면서 직접 예술단도 소개를 해주시는군요.
2: 네, 김수희 씨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맏언니로 통하는데요. 이 저시력의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과 춤을 좋아했던 분인데요. 여러 악기 가운데에서도 특히 거문고의 특유의 묵직하고 깊은 음색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거문고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김수희입니다. 예, 저는 5살 때 한국무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야금을 또 배우게 해주셨고요. 그러다가 국악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거문고의 매력을 느껴서 거문고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그렇겠지만 관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저희의 음악이 관객들 마음에 가닿고 관객들의 그 박수 소리가 저희의 마음을 울릴 때 제일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를 하잖아요. 또 그 연주를 통해서 함께 할 때의 그 아름다움,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 예,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문고를 만나게 되셨군요.
2: 네, 이 거문고는 줄을 짚는 손과 술대를 다루는 손이 조금만 어긋나도 원하는 소리를 내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3: 이제 처음 제가 거문고를 접할 때 거문고는 약지를 기준으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에 어떤 힘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손가락이 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조금 어려웠고 또 괴를 넘나들면서 이제 연주를 하고 그 괴를 짚는 깊이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감지하고 조절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대라는 막대기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타악기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그래서 어떤 강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1: 네,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김수희 씨가 활동하고 있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은 조선 세종대왕 때 시작된 관현맹인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관현맹인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시각장애인을 궁중악사로 양성했던 제도인데요.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 단원과 비장애인 단원이 함께 호흡하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연주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비장애인 연주자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그 나름의 또 더 시각장애인 연주단체라는 짙은 색깔이 있었고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연주를 하고 마음을 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이 또 많이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악기가 예전에는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악기의 모든 악기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마다 해외 연주를 다니고 있는데요. 해외를 가면 관객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리액션이나 반응이 뜨거우세요. 그래서 또 우리 음악의 어떤 가치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라 더욱더 의미가 크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과 국악을 접목한 공연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새로운 국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을 이끄는 김효영 예술감독도 만나봤는데요. 김수희 씨와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예술단의 감독을 맡고 있는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수희 선생님 사실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와서 되게 선배님을 다시 뵙고 놀랬었는데 너무나 정갈하게 연주를 잘 하시고 저희 제일 맡은 이로서 팀을 잘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고 항상 먼저 음악을 이렇게 공부해오시고 외우셔서 그 음악을 연주할 때 항상 기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0: 되는군요.
1: 네, 김수희 씨에게 이 거문고라는 악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묵묵히 한 줄 한 줄 선율을 이어가는 김수희 씨의 거문고 연주가 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오늘은 거문고 연주자 김수희 씨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류계영의 해바라기 사랑.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장애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인데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의 역할을 쉽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 두 사람 모두 장애인이 일을 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죠?
1: 네, 맞습니다. 하지만 두 역할은요, 지원하는 시기와 목적, 구체적인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직장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근로지원인은 이미 취업하신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직무지도원의 핵심 단어는 학습과 적응, 근로지원인의 핵심 단어는 업무 수행과 고용 유지라고 이해하시면 비교적 쉽습니다.
0: 예. 자, 먼저 직무지도원부터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주로 언제 만

0: 나게 되는 건가요?
1: 네, 직무지도원은 중증의 장애인분들이 취업하시기 전에 실제 사업체에서 훈련하시거나 취업한 직후에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장애인이 사업체 현장에서 일을 직접 경험하는 동안 직무지도원이 함께 배치되어 업무 수행 방법이나 출퇴근, 직장 예절, 동료와의 의사소통 등을 지도해드립니다.
0: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네, 좋습니다. 발달장애인분이 대형마트에서 물품 진열 업무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리자가 물건을 종류별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무지도원은 먼저 업무를 작은 단계로 나눕니다. 상자를 열고 제품의 이름을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 있는 진열대로 이동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한 다음에 오래된 제품을 앞쪽에 놓는 식으로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말로만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사진이 들어간 작업 순서표나 색깔 표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직무지도원이 계속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건가요?
1: 네, 처음에는 가까이에서 충분히 알려드리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업무에 익숙해지면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합니다. 직무지도원이 계속해서 대신 판단하거나 일을 대신해주면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범을 보이고 다음에는 말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순간에만 힌트를 주는 식으로 도움을 줄여갑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지원의 점진적 속어 라고도 합니다.
0: 예.
1: 네, 최종적인 목표는 직무지도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0: 예, 직무지도원은 장애인 근로자만 지도를 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체의 관리자와 동료에게 적절한 지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장애인이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 개인의 능력만 문제를 삼지 않고 지시가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업무 순서가 자주 바뀌지는 않는지 작업 환경에 불필요한 자극이 많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관리자에게 업무를 한 번에 하나씩 설명해 달라거나 작업 공간에 위치 표시를 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이 직장에 일방적으로 맞추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과 직장이 서로 맞춰갈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0: 예. 자, 이어서 근로지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근로지원인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근로지원인은 취업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 근로자가 해야 할 본래의 업무를 근로지원인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로 인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드리는 역할입니다.
0: 예,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지원 내용도 다르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회의 자료를 검토할 때 근로지원인이 문서를 읽어주거나 표와 이미지를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외부 출장이 있는 경우에 이동 경로를 안내해 드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의나 업무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근로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의사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자료를 꺼내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이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일정과 업무 순서를 확인하거나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는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0: 예, 근로지원인도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근로자가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면 상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입니다. 근로지원인이 상담을 대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강사로 일하고 있다면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고 근로지원인은 강의 자료를 배치하거나 이동과 장비 사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직무를 빼앗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여야만 합니다.
0: 예, 두 역할의 차이를 사례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1: 네,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사무직으로 처음 취업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사 초기에 직무지도원은 회사의 업무체계를 이해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익히고 동료와 소통하며 업무 순서를 습득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업무에 적응하면 직무지도원의 지원은 종료되거나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무 특성상 인쇄된 서류의 도표를 확인하거나 외부 출장 때 업무 지원이 계속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직무지도와 근로지원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공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예, 두 지원 인력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1: 네, 첫째는 장애인을 성인 근로자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장애인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반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장애 상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동료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의 목적이 보호가 아니라 자립적인 지원 생활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0: 예, 기업에서도 두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한 뒤에 모든 책임을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업무 지시와 인사관리, 교육과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지원 인력은 장애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장애인 직원만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자는 아닙니다. 또한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직원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과 피드백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1: 네. 직무지도원은 취업 전인 중증장애인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두 사람 모두 장애인 대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0: 예, 직무지도원은 일터에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고 근로지원인은 그 길을 안정적으로 걸어가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은 다른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가 부릅니다. 달려라 자전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 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8월에 들어서면서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사님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2: 네, 저도 8월 말에 조금 늦은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은데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내견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여행지를 고를 때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광지 소개에서 열린 관광지라는 이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열린 관광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1: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대략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열린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전국의 관광지를 선정해서 길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정보와 현장 서비스도 보완하고 있는데요. 공식 누리집에서는 이것을 모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으로 소개합니다. 장애인만 이용하는 별도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관광지를 더 다양한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1: 관광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뜻이군요. 이런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뭔가요?
2: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 많은 관광지가 큰 어려움 없이 걷고 안내문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나 유아차를 쓰는 사람, 오래 걷기 힘든 고령자,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은 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소개 자료에서는 이른바 관광취약계층을 전체 인구의 37%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열린관광지 사업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도 주요 관광객으로 함께 고려하면서 일부를 위한 작은 보완이 아니라 다양한 여행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 숫자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군요. 다만 사람마다 필요한 건 서로 다르겠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일관된 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휠체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완만한 길이 중요하고 오래 걷기 힘든 사람에게는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글자를 보기 어려우면 음성이나 촉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자막이나 수어 안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그렇다면 단순히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0: 것보다 사업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겠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1: 열린 관광의 공식 사업 내용은 크게 환경 개선,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처음에는 보행로나 화장실처럼 관광지 안에 시설을 정비하는 데 무게를 두었지만 이후에는 여행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 코스와 관광 정보를 만들고 현장에는 점자와 촉각 안내를 마련했습니다. 관광지 종사자 교육과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 상품 개발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2021년부터는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지자체가 관광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해졌어요. 한 장소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행 전에 정보를 찾고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 예, 여행 전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관광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도 꽤 중요하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여행지를 알아볼 때 이동 경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막상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답을 들으면 기대보다도 걱정이 먼저 되고요. 반대로 필요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으면 어디로 갈지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광 정보를 잘 갖추는 일도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준비인 셈입니다.
0: 예,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열린 관광지가 실제로도 많이 늘어났나요?
1: 네, 그렇습니다. 2025년에 정부 업무 계획을 기준으로 누적 182곳까지 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늘었죠. 한 예로 충북 보은의 송리산 법주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법주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입니다. 오리숲과 세조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길은 오래된 산사의 자연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코스이고요. 그래서 열린 관광지 조성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장에서부터 오리숲과 세조길, 법주사 경내와 그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주요 동선을 정비했어요. 오리숲의 흙길에는 야자매트를 깔고 진입 구간과 경내에 단차가 있는 곳에는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휠체어에 붙이는 오프로드형 보조기기와 전동 수동 휠체어도 빌려주고 있어요. 그 외에 점자 겸용 안내물과 촉지 음성 안내판을 마련했고 촉각 교구와 오디오 해설도 제공합니다. 숲길을 따라서 경내 가까이 가는 방법과 법주사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방법을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0: 예, 오래된 산사는 지형이나 건축물을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산사의 모습을 지키면서도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개선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1: 네, 맞습니다. 오래된 산사라고 해서 그대로 두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곳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보고 느끼며 알아갈 수 있는지 경험의 질을 고민하게 된 것이죠.
0: 예,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만큼 만들어 놓은 시설과 안내가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1: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2025년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안내에서 사업이 한 해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관심과 관리가 꾸준히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과제로 짚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설의 수리가 필요해지거나 관광지의 동선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성 이후에도 꾸준히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이용자의 의견을 보완에 반영해야 합니다. 열린 관광지는 한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최근에 이런 과제를 반영한 사업 방식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네, 2026년 공모계획에서는 기존 관광지에 새로운 체험을 더하는 열린 관광지 플러스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관광지 한 곳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 사이의 교통과 숙박, 식음시설 등을 함께 살피는 권역사업도 더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어요. 또 공모계획에서는 열린 관광지와 플러스 요영을 합해서 30개소 그리고 권역사업 한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휴가지에서 방문한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인지, 그렇다면 어떤 시설과 안내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한편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저도 이번 휴가를 준비하면서 열린 관광지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어떻게 즐길지 스스로 선택해 만들어가는 경험이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이 꾸준히 반영된다면 여행을 앞둔 걱정은 줄고 기대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가고 싶은 곳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혹시 슐런이라는 스포츠 아십니까?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실내 스포츠로 길쭉한 나무 보드 위에 원반을 밀어 점수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슐러는 보드 위에 원반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밀어야 하는지 전략과 집중력이 중요한데요. 체력 부담이 크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경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요즘 점점 살이 쪄서 걱정인데 하반기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왕 하는 거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성동구 지회에서 슐런 선수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슐런이 처음인 분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이나 성인 시각장애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한 뒤 정기훈련을 해서 앞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모집은 8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 02-6104-8686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반 하나에 집중하며 짜릿한 승부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슐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니발의 노래 듣습니다. 그땐 그랬지. 참.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TV나 뉴스, 인터넷창을 열면 온통 AI, 즉 인공지능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세상이 첨단 기술로 달라질수록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또 다른 디지털 장벽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벽이기만 할까요? 그 장벽을 기회의 문으로 바꿔주는 열쇠 역시 기술이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더 나은 디지털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김찬홍 대표와 함께할 건데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곳인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접근성과 실전 기술 활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중 1악장을 감상합니다. 윤건의 노래 먼저 듣죠. 걷다.

0: 오늘 함께할 초대 손님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 인공지능 세상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 김찬홍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세상보기 청취자들에게 자기소개를 살짝만 좀 길게 해 주시죠.
1: 네. 저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라고 하는 1인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하는 김찬홍입니다. 뭐 그냥 다른 분들이 부르실 때 소장님, 아니면 대표님 뭐 이렇게 부르시고요. 저는 네. 그냥 자연인으로 불러 주세요. 아저씨로 불러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근데 운영하시는 곳 이름이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잖아요.
1: 네.
0: 알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1: 네, 접근성을 영어로 accessibility라고 하는데요.
0: 네.
1: 첫

0: 끝글자 A랑 끝글자 Y 사이에 11개의 글자가 들어가서 요거를 살짝 바꿔서 알리 이렇게 부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요 알리는 접근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ally 해서 친구, 동반자, 동맹 이런 뜻이 있어서
1: 네.
0: 또 시각장애인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의 어떤 접근성을 연구한다.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접근성이란 말이 뭐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그 접근성 연구소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0: 네, 저희 연구소는 크게 다섯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접근성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모아서 아카이빙,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접근성에 관해서 또 컴퓨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1: 네.
0: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매주 한 번씩 접근성 브리핑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고
1: 네.
0: 마지막으로 또 기업이나 이런 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접근성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기업이나 뭐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 부분은 접근성 관련해서 의뢰가 오는 겁니까?
0: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브랜딩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두 업체가 문의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로 이제 요즘은 또 개인 창업이 또 많아서 특정 개인이 이제 앱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을까에
1: 네.
0: 대해서 문의하시기도 하고 예, 다양한 경로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접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게 있었어요.
0: 네.
1: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은 시각장애인 저희 이제 당사자분들께서 어떤 이제 기능이나 앱이 접근성이 좋지? 되게 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개발자분들께서도 내가 개발하는데 참고해야 되는데 어떤 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1: 네.
0: 일일이 찾아다니시거나 검색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의 접근성을 평가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면 이 앱은 어떻게 접근성이 좋은지 또 어떤 것이 개선해야 될 것인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꼭 궁금해요. 그렇게 컨설팅을 해줬어요.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까?
0: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컨설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되기까지는 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일단은 그래도 컨설팅을 이제 의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쪽 회사 담당자분들이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1: 네.
0: 그런데 이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되기까지는 또 내부적인 논의나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결과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이나 또 이럴 때의 접근성이 함께 가는 것들
1: 네.
0: 또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 아닌가 싶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뉴스레터도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물론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돼 있습니까?
0: 지금 제가 이제 처음 3월 1일부터 이제 개업을 했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이렇게 발행을 해서 벌써 이제 21회차 넘게 지금 발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1: 네.
0: 주로 접근성에 관한 최신 기술 소개, 그리고 정책이나 법률 관련 이슈나 이런 소개들도 있고요. 또 이제 특집으로 올해가 또 훈맹장은 100주년이어서
1: 네.
0: 점자 관련된 접근성 소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뭐 법률 최근에 또 이제 재헌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접근성 관련 법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본다거나 해서 접근성에 관련된 다방면의 토픽을 주로 이제 다섯 꼭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뉴스레터에 싣고 있습니다.
1: 아직 발행하신 지가 6개월이 채 안 됐긴 했습니다만
0: 네, 그렇습니다.
1: 구독자는 얼마나 됩니까?
0: 네.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한 50분 정도 되는 게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좋은 또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카카오톡 뭐 채널이라든지 또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0: 등의 경로를 통해서 또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1: 구독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0: 아, 네, 그렇진 않습니다.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구독해 주시면 접근성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방송 마치면 구독자 한 명 늘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시각장애인 관련 기술 전문가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네트워킹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0: 네.
1: 이게.
0: 네.
1: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까?
0: 아, 네. 공식적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웹 접근성 관련된 이제 업무 종사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뭐 협의체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접근성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이렇게 하는 시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그것이 저희 연구소가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섯 가지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네.
1: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보니까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건 그 기업 컨설팅밖에 없지 않나 하는 네. 걱정도 좀 생겨요.
0: 아, 네. 그게 이제 저희의 살짝 딜레마이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출이 엄청 막 오르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업 컨설팅이 좀 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인공지능, 그러니까 시각장애 특화,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강의를 다니고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접근성이랑 인공지능의 관계나, 이런 것들 계속 그런 쪽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저는 이제 저희 그 알리 접근성 연구소가 좀 많이 브랜딩이 돼서 앞으로 많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컨설팅 외에 강의도 하시는군요.
0: 아, 네네.
1: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된 거예요?
0: 네, 저희 3월 1일에 이제 개소해가지고요.
1: 3월 1일.
0: 네, 지금 제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0: 아, 네. 저 그 전에는 저희 이제, 시각장애학교, 그러니까 맹학교에서 교사로, 한 20년? 뭐,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하면 23, 4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1: 아니 지금 저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직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0: 네.
1: 이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0: 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좋았고요. 특히 학생들과 같이 하는 그런 수업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최근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난 작년 한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몰라보게 인공지능이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또 기반 시설,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속에서 뭔가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 생겼다. 또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게 당사자인 저를 포함해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인공지능이랑 접근성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1: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그렇습니다.
1: 그 부분에 주목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0: 네, 네.
1: 그런데 지금 1인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0: 네, 네.
1: 그러면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이제 프리랜서는 어떤 특정한 소속 없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강의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건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기업이랑 이제 기업 대 기업 B2B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협업을 한다거나 또 무슨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떤 이제 현실화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소속이 필요하고 브랜드가 필요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도 잡았고 또 제 브랜드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업이나 관련돼서 함께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 네.
0: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1: 말씀.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0: 들어요. 그리고 네. 갑자기 생각하신 게 맞습니까?
1: 아니, 그 사실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늘 아, 무엇인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고요.
0: 네.
1: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겸직금지여서
0: 네.
1: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상황을 쭉 보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요. 한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림을 현실화하는 데는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라는 본업 외에 AI 맞춤형 교육 강사로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거예요?
1: 네. 저 맹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0: 네.
1: 실제로 강의를 했을 때는 통합학급, 그러니까 맹학교 바깥에 있는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중장년층 시니어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최근에는 시각발달장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범위가 넓게 강의를 했었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뵀었습니다.
0: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의 실적을 쌓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시각장애인 복지관 강의보다 뭐 기업 컨설팅을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일을 좀 가려할 수는 없을까요?
1: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기업 컨설팅이나 쪽에 매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진짜 깨달은 게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시각장애인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분들에게 제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이런 1인 기업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원하시는 분들 당사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0: 네.
1: 오히려 이런 AI 강의가 저에게는 실제 우리 당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어떤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0: 가만 보면요. 요즘 정말로 그 AI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중도에 실명했거나 디지털 기기에 서툰 시각장애인들 많아요. 특히 중장년층들 어려워하시거든요.
1: 네네.
0: 그럼 또 나만 지쳐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불안해한단 말이죠.
1: 네네.
0: 이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1: 아, 네.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강의를 가다 보니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기초 정보 소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음성 비서를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또 컴퓨터는 아예 이제 키보드를 다루기 어려워하시거나 또 화면 읽기 프로그램 이렇게 소리 나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뭐 또 점자 정보 단말기 다루는 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낯설어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을 하러 갔다가 거의 절반쯤은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네, 그런 시간으로도 되기도 해가지고요.
0: 네.
1: 제가 그냥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 굉장히 좋은데 기초 정보 소양 교육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기본 제스처나 뭐 우리가 음성 관련 기능 또 컴퓨터 키보드 연습 또 점자 정보 단말기 관련된 그런 기본 것 그런 기본 기능 숙지 그런 기초 정보 소양이 탄탄하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인공지능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 인공지능 요새 많이들 활용을 하잖아요.
1: 네.
0: 그 저도 카드도 만들어보고 그랬거든요.
1: 오, 네네.
0: 그 명령어를 내리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카드를 만들어줘 말만 하면 다 된단 말이죠.
1: 네네.
0: 그래도 스마트폰 제스처나 자판 연습 등이 필요합니까?
1: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뭐 간단하게 음성 비서를 뭐 불러내서 오늘의 날씨가 뭐야?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0: 네.
1: 정말 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열어서 지금 내가 비추고 있는 내용이 뭐야? 뭐 이 과자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또 복잡한 어떤 문서를 처리하거나 할 때는 결국 스마트폰의 제스처나 또 컴퓨터의 키보드로 이런 기능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능들을 익히셔야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0: 뭐 방금 그 음성으로 명령하면 되지 않냐고 여쭤봤습니다만 그 일상에서 AI 카메라나 앱을 쓸 때 말이죠. 네네. 질문을 해도 AI가 잘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AI가 똑똑하게 알아듣도록 질문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문용어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0: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잘 오르지 않는 여름 음식 두 가지만 추천해줘. 이렇게 나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주면 더 대답의 품질이 올라간다고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네요.
0: 네네.
1: 근데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0: 그렇긴 하죠. 네.
1: 그래서 이런 질문법도 어떻게 보면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자, 똑똑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AI가 틀린 답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뭐 너무나 능청맞게 아주 그냥 대연하게 막 그냥 맞는 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0: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그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1: 네.
0: 일단은 이것이 이제 그 질문했을 때 되돌아오는 답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A 회사의 인공지능에서 물어봤다면 똑같은 답변을 뭐 질문 을 B 회사의 인공지능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제가 또 카메라로 비춰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한테 설명을 받았을 때 이거 무슨 꽃이야 이랬는데 뭐 진달래입니다. 이렇게 A 회사가 답변했다면 B 회사의 인공지능으로 하면 이건 철쭉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특히 저희가 뭐 이제 유통기한이라든가 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라 이때는 인공지능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서 화면 특히 이제 읽어달라고 할 때는 다양한 각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과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을 때는 뭐 뒤로 돌린다거나 뒤집는다거나 해서 다각도에서 촬영해서 이제 답을 얻으면은 조금 환각 현상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어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 웬만한 전자기기들이 다 터치 패널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게 시각장애인에게 이게 장벽이란 말이죠.
0: 너무 불편합니다.
1: 터치 패널의 장벽을 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카메라 활용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에어컨 이제 그 있는데 에어컨 있는데다가 손가락을 딱 이제 갖다 놓고 지금 내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에어컨 온도가 몇 도야라고 물어보거나 지금 내 손가락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어떤 버튼이 있는지 설명해 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버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가능하고요.
1: 네.
0: 하지만 이것으로 다 이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 가전회사 몇몇은 그 점자 스티커를 또 이렇게 무료로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청,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시면 점자 스티커를 주거든요.
1: 네.
0: 전원 모양이라든가 동그라미 세모네모 또 이렇게 터치 버튼까지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터치 버튼 주변에 붙여놓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개를 함께 결합해서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런 방법들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불편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결책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스마트폰이나 AI를 익숙하게 다루는 분들이요. 그 낯선 장소나 새로운 공간에서 공간 구조를 파악할 때도 AI로 활용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때요?
0: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상황은 현재 인공지능은 뭐 거리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1: 네.
0: 움직이시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앞에 계단이 있어 없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시고요. 멈춰 서 있는 상태라든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어떤 것이 있어 또 내 방 구조가 어떻게 돼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시계 방향 을 알고 계신 분들은
1: 네.
0: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전과 또 이런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이동하지 말고
1: 네.
0: 앉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 갈 때 특히 우리 전맹분들은 쭉 이제 방향정이랑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시는데 그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줘. 혹시 뭐 중요한 뭐 위험한 물건은 없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왜 이 방법을 저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0: 아, 네.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거 당장 해보면 정말

0: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를 시각장애인의 보행도구로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1: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이런 상황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발전된 게 1년 반 전과 지금의 요 기능과 기술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행 관련은 좀 이제 위험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나중에 좋은 어떤 기술이나 네. 뭐 보행 관련 안내 로봇 이런 것들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봅니다.
0: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구소를 차려야겠다 싶어서 창업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근성 관련 자료도 보시고 또 어떤 앱이나 기술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찾아볼 수 있으시도록 그런 또 정보의 어떤 그런 정보의 지식 창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네. 또 비장애인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소를 통해서 접근성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내가 접근성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접근성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아, 이분을 찾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체의 어떤 그 지식 창고 네. 또 그런 포탈 이런 역할을 저희 연구소가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께 대표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어떤 분께서 원래는 이것이 그 벽이었지만 벽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기술 하나가 발전이 되면 그 기술의 장벽 때문에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그 어떤 벽을 문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이런 트렌드 계속 이제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컴퓨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각을 일으킵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말하는 정보나 내용은 100% 믿지 마시고 판단과 또 생각과 또 이해 요 세 가지는 꼭 인공지능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꿈 같은 거 없으세요?
1: 아, 네. 저는 저희 회사가 네. 열심히 그 매출을 올려서 저는 코스닥에 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멋집니다. 심중구의 세상 보기 오늘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의 시각장애인 김찬홍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가까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박진영의 노래 듣죠. Summer Jingle Bell.

정보를 주신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한 젊은 시각장애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실명했는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실명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분이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더군요. 의외였습니다. 중도에 실명한 분들의 경우 우선 실명의 충격이 너무 크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사회로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장애 등록이나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물었죠. 다니고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계속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안과에서 실명의 이런 분과 복지관을 연결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재활 절차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적절히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싶을 때도 많은데요. 중도에 실명한 분에게 재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원무과에서 일하는 분 누구라도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복지관의 존재에 대해서라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의 노래 듣습니다. 딱이야.

0: 친숙한 클레이 생명곡과 그의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레이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독님은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 사시잖아요.
1: 네.
0: 누구는 시골이 더 덥다고 하고요. 누구는 반대로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1: 시골도 나무가 울창한 숲속은 시원하고요. 아, 그렇죠. 벌판 이렇게 그늘이 없는 곳은 아주 뜨겁죠.
0: 나름대로 저 네. 시골이라고 다 같은 거 아니군요.
1: 참고로 저희 제가 사는 지역이 양평이잖아요.
0: 네.
1: 그게 볕 양자, 그 태양 할 때 양자래요. 논밭이 주위에 많아요, 저희 집이. 그래서 네. 상당히 그 눈부시게 밝은, 너무나 요즘은 뜨거운 태양을 네. 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0: 굉장히 조금 뭐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아,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요.
1: 근데 도심도 그 빌딩이 숲에 그늘이 질 때는 뭐 오전이나 뭐 오후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좀 낫겠지만 한낮은 많이 더울 거 아니에요.
0: 아, 건물 복사열은 없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콘크리트 복사열은 없겠어요.
1: 그 대신 땅에서 이제 열이 많이 올라오긴 하죠. 근데
0: 뭐 흙이니까.
1: 집 안에 있으면 요즘은 뭐 이렇게 또 시원한 에어컨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어디 이제 이동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이용해서 한 10분만 걸어도 왜 엄청 덥잖아요.
0: 맞아요. 이때 보면 그렇습니다.
1: 예, 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일이나 아니면 뭐 그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0: 온열 질환도요. 꼭 네. 조심하시고 바깥일 하시더라도 정말 더울 때는 좀 피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교향곡 제6번 바장조 전원의 1악장인데 드디어 전원 교향곡이군요.
1: 네. 네.
0: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전원 교향곡. 이게 제5번인 운명 못지않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베토벤이 언제 작곡한 곡입니까?
1: 1807년과 1808년 사이에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1808년에 했는데 그때 교향곡 5번과 피아노 협주곡 4번과 그다음에 코랄 판타지와 같이 한꺼번에 그 유명한 그 4시간 이상 되는
0: 네.
1: 그런 음악회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에서 그 베토벤 스스로도 너무 막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힘들게
0: 공연했던
1: 그렇죠. 그 심지어 마지막 곡인 그 합창 환상곡은
0: 네.
1: 연습 부족으로 중간에 멈췄다 그래요. 엉켜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랬다 그래요.
0: 네.
1: 여건이 뭔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고 그럴 때 그 뭔가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예술가의 입장에서
0: 네.
1: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원교향곡 자체는 상당히 그 행복함이 가득한 그런 곡이에요.
0: 네.
1: 전원에 도착해서의 그 어떤 만족감,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같은 날 초연했던 운명교향곡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운명교향곡은 인간의 고뇌, 굉장히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이 전원교향곡은 자연의 평화, 평화로움,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그 만족감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죠.
0: 제6번 교향곡인 거잖아요, 전원이.
1: 그렇죠.
0: 이 이름은 누가 붙인 겁니까?
1: 이 이름을 베토벤 스스로가 붙였어요.
0: 와,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각 악장마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었어요. 1악장은 그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즐거움, 그다음에 2악장은 시냇가에서, 3악장은 농부들의 춤, 4악장은 뇌우 폭풍, 그리고 5악장 양치기 노래. 5개의 악장으로 돼 있고요. 악장마다 네. 또 이렇게 베토벤이 타이틀을 붙인 것들이 참 특이하죠.
0: 오늘의 1악장 듣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0: 이 시간
1: 네.
0: 저희가 수년째 함께하고 있잖아요.
1: 네.
0: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곡이 처음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1: 네.
0: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1: 네.
0: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베토벤은 분명히 그 전원을 마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길 따라 마차가 즐겁게 굴러가고 멈춰서 이제 그 아름다운 풍경들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들, 굉장히 흡족해하는 마음들이 처음에 현악기 그리고 또 목관악기, 주로 1악장은 현과 목관, 호은 정도 이렇게 그런 아주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0: 네.
1: 이 주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마치 이 주제도 역시 현악기가 시냇물을 연상하듯이 굉장히
0: 네. 그
1: 넓은 시냇물, 강물 같은 그런 우리가 또 숲에서 또 뭐 계곡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물을 만나면 또 마음이 또 평화스러워지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는 이 주제입니다.
0: 지금 여러 악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1: 네. 현악기들 주로 현악기들이 나오면서 그 목관들이 대화하듯이 서로 주고받고
0: 네.
1: 짧은 리듬들도 서로 주고받고 경쾌한 표현을 하는 거죠.
0: 그러면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같이 할 때
1: 네.
0: 어느 악기 하나는 좀 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이 1악장에서는 현악기들이
0: 현악기들
1: 해요.
0: 바이올린이라고
1: 그렇죠.
0: 보면 될까요?
1: 제 1바이올린이 이제 1주제와 네. 2주제를 같이 연주를 하는데 주제의 제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들으시는 부분은 이제 소나타 형식의 발전부거든요. 여기서는 그 1주제와 2주제의 요소들이 서로 막 엉키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때는 모든 악기들이 할 말들이 많죠.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조화와 또 이렇게 뭔가 대립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음들의 유희가 벌어지는 거죠.

0: 그 앞에는 냇물이 흐르는 듯하고 그리고 들녘이 펼쳐지는 듯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1: 네.
0: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1: 발전부가 이제 지났고요. 다시 또 뭔가 그 1주제와 2주제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뭔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전개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등장 인물들이 처음에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화하고 뭐 하면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여기는 또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이고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원에서의 들도 있고 숲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동물들도 있을 수 있겠고 소리는 또 얼마나 다양하게 들려오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1악장만 들어도 이 작품 전체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1: 1악장 처음에 여행 가서 도착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 연주는 어디입니까?
1: 굉장히 아름다운 울림을 잘 표현한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중 1악장입니다. 역시 베토벤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연주도 너무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선곡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0: 네, 뷔에소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훌륭한 음악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오른쪽 구석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 나에게 귀스타브 모로를 처음 각인시킨 바로 그 그림이다. 그림은 원화를 봐야 하는구나.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이 말이 처음 이 작품 앞에 섰을 때는 자연스레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고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된다. 이 그림에는 설명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모로가 그린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존재의 결기다.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단호한 순교자처럼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비장하고 강인하게 세워놓았다. 40대에 접어들어 살롱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모로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세상에 선언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바로 옆에는 에우리디케의 무덤가에 있는 오르페우스가 걸려있다. 리라의 명수 오르페우스는 독사에 물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의 신을 설득하여 부인을 데리고 나올 기회를 얻는다. 단 하나의 조건, 지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 것. 거의 다 나왔을 때 그는 몸을 돌리고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 그림은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가기 전의 죽음인지 혹은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다음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무덤 앞 물가에서 벼락을 맞아 밑동만 남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기대선 오르페우스의 깊은 슬픔이 전부를 말해준다. 붓질은 눌러찍은 듯 거칠고 무덤 뒤에 진갈색 숲과 그 너머의 음울한 진청색 하늘이 강하게 맞선다. 오르페우스의 옷에 깔린 진청색은 그 대비를 더 무겁게 끌어당긴다. 1891년경 작품이라고 한다. 1890년, 모로의 유일한 친구 알렉상드린이 세상을 떠났고 이 그림은 그 상실을 끌어안은 화가 자신의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옆에 프로메테우스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한쪽에는 선지자적

야심이, 다른 쪽에는 죽음과 상실 앞에 침잠이 있다. 화풍도 달라졌다. 프로메테우스가 대생의 뼈대 위에 서 있다면 말년의 오르페우스는 색채가 먼저 감정을 밀어올린다. 대상의 설명보다 내면의 기류가 앞선다. 이제 살롬의 앞에 선다. 팜파탈의 전형으로 그려진 요염하고도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여인이다. 모로는 1870년 무렵부터 살로메를 붙잡고 여러 버전으로 반복해 그렸다. 춤추는 살로메, 감옥 앞의 살로메, 잘린 요한의 머리와 마주하는 살로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춤추는 살로메다. 몸 위에 연꽃, 호루스의 눈 같은 상징들이 가는 선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어 보석 세공처럼 반짝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문신한 살로메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4층 전시실에서 이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3층이 크고 넓게 작가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자리였다면 4층의 작품들은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듯하다. 3층이 조망이라면 4층은 대면에 가깝다. 이제야 모로가 자신의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건네고 싶었는지 그 마음속 동선이 어렴풋이 읽힌다. 1층은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의 생각이 담긴 스케치, 자칫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드로잉 같은 소형 작업들까지 전부 보존하려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존이 수장고처럼 닫힌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빽빽한 벽면을 따라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다. 과장해 말하자면 보이는 소장고다. 요즘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소장고에 잠재우지 않고 공공에게 최대한 개방하려는 취지로 전면에 드러내는 흐름이 있는데 모로는 이미 그와 비슷한 발상을 자기 방식으로 실현해 두었다.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를 보존한 2층은 작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표현대로 어떤 환경에서 꿈을 꾸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층이다. 부모에 대한 회상, 개인사가 담긴 실제 사용하던 물건과 기록물의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예술가 모로 이전에 인간 모로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 박물관의 어휘를 빌리자면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전시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3층 전시실에서 모로는 예술이 찬미하는 아름다움과 승리의 아우라를 크게 펼쳐 보이며 자신의 세계를 한 번에 조망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야 4층이다. 여기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려는 듯하다. 그래서 3층에서 4층으로 오르는 휘돌아가는 계단이 화가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출입구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로가 방문객들이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따라가며 단순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느끼는 쪽으로 지각을 이동시키길 바랐다고 짐작한다. 모로라는 세상은 그렇게 층을 오를수록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식이라야 비로소 열리는 것일지 모른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생각에 잠긴 채 4층 안쪽 전시실을 돌아 나오며 계단 가까운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전시실 가운데 가림막 벽의 창가 쪽에 대형 정사각형 작품 하나가 눈길을 붙잡는다. 얼핏 보면 흰색과 갈색으로 칠해진 어슴푸레한 면만 보이고 뚜렷한 형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순간 바탕에 숨겨진 엄청나게 세밀한 드로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제목을 찾아보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의 왕을 정복한 사건을 그린 그림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펼친 채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왕좌에 앉은 알렉산더, 그리고 그 발치에서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패자. 그러나 곧 이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이라기보다 상상과 환상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진다. 가운데 흰 덩어리가 거대한 산임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림이 열리기 시작한다. 산 속에 섬세한 선으로 그린 궁전이 숨어 있다. 마치 펜으로 그린 세밀화처럼 겹겹이 겹친 건축물들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펼쳐져 있다. 건물의 구석구석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래 연못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커다란 부처 입상까지 드러난다. 그 밑에는 정면을 향한 코끼리 세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다. 처음에는 갈색으로만 보이던 양쪽 하단에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촘촘한 선으로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차린다. 색채는 대생을 따라가기도 하고 대생의 선과 무관하게 넓은 면으로 번지기도 한다. 관람객의 눈은 색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숨은 형상을 발견하고 멈춘다. 그러다 다시 옮기고 또 멈춘다. 지극히 사실적인 디테일들이 겹쳐지고 쌓이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세계 속을 한없이 걷게 한다. 마침내 오른쪽 아래 구석에 다다르면 연꽃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과 그 뒤에선 전사를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관람객에게 목례하는 듯하다. 전사의 발밑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다. 모로는 이 작품을 1874년에 시작해 1890년경에 끝냈다고 한다. 이 끝없는 디테일의 세계를 발견하는 놀라움은 옆에 전시된 주피터와 세멜레에서 더 커진다. 그림 앞에 서면 첫눈에 표면의 반짝임과 색채에 압도된다. 세로 2미터가 넘는 화폭 전체가 푸른빛을 띤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인다. 신들의 왕 주피터가 인간 세멜레를 사랑하자 주피터의 아내 주노가 질투에 사로잡혀 꾀를 낸다. 세멜레에게 주피터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게 만든 것이다. 번개의 신인 주피터가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세멜레는 그 번개를 견디지 못하고 타죽고 말았다. 결국 세멜레는 죽고 그녀가 잉태했던 아이는 주피터의 허벅지에 꿰매어져 다리 차기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나와 바쿠스가 된다. 그림의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주피터의 머리 뒤로 빨갛고 노란 불길이 뻗어나온다. 그의 무릎 위에는 죽어가는 세멜레와 날개 달린 아기가 놓여있다. 그 아래에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두 알레고리, 독수리와 반인반수의 신이 자리한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밤과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초승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그 영역을 상징한다. 거대한 화폭의 구석구석이 어디 한 군데 비어있지 않다. 건축물을 바탕으로 인물과 식물, 크고 작은 형상들이 층층이 자리 잡아 시선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수집가의 의뢰로 그린 작품이며 1895년에 완성했다고 한다. 주피터의 무릎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죽어가는 세멜레의 하얀 나신에 다시 한번 눈길을 준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사방에서 그녀와 흡사한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길게 늘어난 허리, 빛나는 흰 피부, 몽환적으로 드러나는 몸의 윤과 그들은 모두 살로메이기도 하고 모두 세멜레이기도 하다. 귀스타브 모로라는 세상은 19세기 말 상징주의의 문을 열었다고도 하고 20세기 초현실주의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은 모로를 초현실주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초현실주의와 공감하는 근대의 선구자로 꼽았다. 무의식과 꿈, 환상의 세계를 탐구했던 브르통에게 모로의 회화는 초현실의 근원으로 읽혔던 것이다. 브르통은 20세기 중반 모로 전시를 기획하며 세간에서 잊혔던 모로를 다시 불러내는 역할도 했다. 1960년 귀스타브 모로의 환상적인 예술 서문에서 브르통은 이렇게 썼다. 16세의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을 발견하면서 평생의 사랑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이 미술관에서 만난 몇몇 여인들의 얼굴과 육체를 통해 처음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한 마법과도 같았다. 출구로 향하려 하니 계단 바로 곁, 이젤 위에서 모로의 자화상과 맞닥뜨린다. 이젤 위에 놓였으니 어디든 옮길 수 있겠다. 1850년, 24세의 모로가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몸을 왼쪽으로 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채 정면을 바라보려 한다. 두 눈동자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굳게 담은 입과 강한 시선이 관람객을 붙잡는다. 그의 눈길에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하다. 모로라는 세상은 어땠느냐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작품을 무엇으로 그렸는가로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자가 수많은 전시와 미술관을 기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의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낸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이 놓인 위치, 방과 방을 잇는 동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시선의 흐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감상의 순서를 만들고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지를 치밀하게 짚어내는데요. 이 책은 한 작품, 한 작가를 나열하는 대신 공간과 전시,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화가의 선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작품과 예술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포함해 미술관이라는 건축적 요소, 파리라는 도시의 예술사적 가치, 그리고 이 도시를 스쳐 지나간 찬란하게 빛났던 예술가 등 작품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상법을 뒤집는 또 하나의 시선,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0: 제 1531편 교종과 송시열의 기해 독대.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 효종 제위 기간 내내 제기되었던 이른바 북벌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군사를 동원해서 청나라 정벌에 나서야 한다는 이 북벌론을 처음 거론했던 인물은 서인 세력의 이념적 지주였던 송시열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 프로그램 말미에 보내드렸던 이른바 기해 독대에서 송시열과 효종 간에 오간 내용 중 한 대목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오나 전하, 아직은 우리의 힘이 미약한데 장차 청나라 우랑캐 군사를 어찌 대응하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3: 과인에게는 다 계획이 있소이다. 우선 정예화된 포병 10만 명을 양성한 다음에 과인이 그 군사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위무할 것이오. 그리하면 그 10만의 포병들은 일단 적을 만나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용감무쌍한 병사가 될 것이오. 그런 다음에 기회를 잘 봐서 곧장 북쪽으로 진격하여 산해관을 돌파하고 내쳐 북경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오.
0: 송시열은 효종이 즉위하던 해 8월에 장문의 상소문을 밀봉해서 올리는데 그 내용 중에는 북벌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그 해가 효종 즉위년인 1649년, 기축년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그 상소문을 기축봉사라고 한다. 또한 효종 제위 마지막 해인 1659년에 효종은 송시열과 단둘이 만나서 비밀 대화를 나눈다. 임금의 발언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할 임무를 지닌 사관들은 물론 임금을 수종하는 내시들까지 모두 내보낸 채 단 둘이서만 독대를 한 것이다. 그해 1659년이 기해년이었기 때문에 그 비밀 만남을 기해 독대라고 칭한다.
1: 북벌론을 놓고서 공교롭게도 송시열과 효종 간의 효종 즉위 첫 해와 효종 즉위 마지막 해, 그 10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었던 기축봉사와 기해독대.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죠. 자, 그럼 과연 효종과 송시열이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계속 이어갔는지 장덕궁 희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송시열은 효종의 대군 시절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독대한 자리에서는 효종이 존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전하, 차 한잔 드시면서 잠시 심기를 누그러뜨리시옵소서. 용감무쌍한 포병 10만을 양성해서 청해 북경으로 진군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사온데, 10만 명의 결사들을 양성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막상 압록강을 건넌다 해도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산해관을 돌파하여 북경으로 진격하는 것이 가능하겠사옵니까?
1: 경은 걱정부터 앞세우지 마시오. 우리 군사가 국경을 넘으면 중원에 흩어져 있던 옛 명나라의 의사와 호걸들 중에 우리에게 호응해오는 자들이 어찌 없겠소. 그들과 함께 곧장 산해관으로 쳐들어가서 만리장성을 돌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오. 과인이 알아본 바로는 요동과 심양까지의 천리길에 활을 잡고 말을 타는 청나라 오랑캐 군사가 전혀 없다고 하니, 우리가 쳐들어가면 무인지경을 통과하듯이 유유히 진격할 수가 있을 것이오.
0: 하오나 전하, 이 승패는 둘째치고라도 많은 군사가 움직이려면 군량을 마련하는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닌데, 근년에 삼남지방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야우성인 터이에
1: 경은 지금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음력 10월에 청나라에 바치는 세패를 저들이 모두 요동과 심양에 쌓아두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소? 아마도 우리가 바쳤던 그 곡식과 조공품들을 다시 우리의 물건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일 터가 아니겠소?
2: 얼핏 듣기에도 효종의 이러한 호언장담은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여기서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 청나라를 향한 하늘의 운선을 이미 기울었어. 우리가 이 틈을 이용해서 거병하면 하늘도 우리를 도울 거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보니까 우리가 청나라한테 꼬박꼬박 세패를 바치는데 쟤네들은 그 세패를 지금도 심양과 요양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 그러더라. 대징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하, 우리가 거병을 해서 베이징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 우리가 옛날에 뺏긴 세패를 우리가 군수 물자로 쓰게끔 하늘이 그렇게 복원해 준 것이야. 즉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들은 지금 저 남방에 가서 싸우느라고 지금 압록강 넘어 요양 심양 그쪽은 텅텅 비었어. 무인지경이야.
2: 그러니까 효종은 우리가 날랜 병사 10만 명을 동원해서 쳐들어가면 그냥 유유히 무인지경을 지나가듯이 산해관을 통과하여 북경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1: 그뿐이 아니오. 그동안 청나라 오랑캐에게 잡혀갔던 수만 명의 우리나라 포로들도 그곳에 억류돼 있는데 우리 군사가 나타나면 어찌 그들이 우리에게 내응하지 않겠어?
3: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병을 해가지고 산해관을 향해 진격을 하면 그들이 어찌 내응을 하지 않겠는가? 또 조선군이 산해관 쪽으로 오고 있다, 이 소문이 북경에 퍼지면 북경에 있던 명나라 유민 한인들이, 뜻 있는 선비들이 어찌 내응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북보를 하는 거는 하늘의 뜻이야. 북보를 하면 승리는 보장돼 있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꾸 회피하지 마. 이게 효종의 얘기거든요.
2: 물론 효종은 심양에 인질로 끌려가 있던 시절 청나라 군대의 원정길에 여러 차례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만주와 요동벌판의 지리와 군사적 요충지들을 직접 살펴볼 기회가

0: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자 지금 병사라고 칩시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상사 사단장님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시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도울 것이다. 우리 포로가 내행을 할 것이다. 압록강만 넘으면 무인지경일 것이다. 자 이런 작전 계획을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 막 전투력이 급상승하면서 싸우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부생들 중에 대부분이 고개를 젓고요. 몇 년 전인데.
0: 그런데도 이 시기에 효종은 너무도 자신감에 넘쳐서 북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시 조선의 유학 선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겠지요. 자, 이런 모습을 가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들이 줄줄이 비변사 사무실에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2: 지금 전하께서 희정당에서 송시열 대감과 독대를 하고 계시는데 필시 무슨 계책을 논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3: 그러게 말입니다. 승정원이나 홍문관의 관리들에게 물어봐도 무슨 의제로 말씀을 나누시려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는데
4: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근자에 들어 전하께서 부쩍 군사 문제에 집착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5: 군사 문제라면 혹시 북벌 관련 말씀인가요? 최근에 저도 어전에 불려갔을 때 전하께서 북벌을 언급하셨는데 문제는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북벌을 검토하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6: 그럼 당연히 북벌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죠. 비록 명나라가 오랑캐 무리에게 북경을 내주고 남쪽으로 밀려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기세를 회복해서 오랑캐 군사를 물리칠 터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임진년 외란 때 나라를 구해준 전자국인데요.
7: 지금 주상 전하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십니다. 송시열 대감 역시 그러합니다. 청나라 오랑캐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명나라를 평정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청나라 오랑캐가 망하고 명나라가 다시 중원을 차지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서면 명나라도 두 말 없이 호응을 하고 나설 것입니다.
3: 근래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듣자 하니 요동과 심양 일대 사행로 연변에서는 청나라 군사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4: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역의 사정은 전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터이니 송시열 대감과 좋은 계책을 논의할 겁니다.
5: 그럼요, 그렇다마다요. 비록 지금 청나라가 북경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오랑캐가 중원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따라서 청나라는 언제 망해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0: 물론 효종이나 일부 대신들의 진단과는 달리 이 시기에 청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8: 효종 10년이죠. 1659년 이 시점이라고 본다면 청나라가 멸망할 만한 조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청나라가 중국 남부지방을 완전하게 평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하던 1644년에 일부 황족이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른바 남명이라고 하는 남쪽의 명나라라고 하는 왕조를 수립하였는데 이 왕조가 1662년까지 존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대 당시에는 아직 그 남명이라고 하는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한 남명 정권이 몰락한 뒤에도 대만의 정성국이나 이제 3번의 난과 같은 반청 세력의 존재가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오랑캐인 청나라가 물러갈 가능성을 계속해서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0: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조선의 4대 부들

0: 판단하기에 비천한 오랑캐 집단인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일종의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효종이 송시열을 독대하고 있는 창덕궁 희정당으로 갑니다. 효종은 자신이 설파하고 있는 북벌론에 대하여 우려 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송시열을 향하여 이렇게 못 박아 말합니다.
1: 경은 과인이 하려는 일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소이다. 과인은 오직 북벌의 계책을 과단성 있게 실천하지 못할까 봐 그것만이 걱정일 뿐이요. 허니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소.
2: 전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 만대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옵니다. 하오나 천하의 제갈량도 자신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사로다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사옵니다. 만에 하나 전하가 하시려는 일에 차질이 생겨서 국가가 망하게 된다면 그땐 어찌하시겠사옵니까?
1: 지금 경이 한 말은 피시 과인을 시험해보려고 하는 말일다. 나는 나의 능력이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해서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천리, 곧 하늘의 이치나 인간의 도리로서 이 일을 결코 그만둬서는 아니 되는데 어찌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포기하고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오. 오랑캐 정벌의 의지가 굳게 정해지면 정성이 돈독해지고 정성이 돈독해지면 능력 또한 키울 수가 있는 법이오. 이 때문에 과인은 항상 스스로 분발하고 있을 뿐이오. 더구나 하늘의 뜻이 이럴진데 나는 국가가 망하는 불행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0: 섣불리 북벌에 나섰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는 송시열의 말에 효종은 자신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면서 다분히 뜬구름 잡는 듯한 대답을 하는데요. 조선사 전공학자 오학령은 조선 효종대 전국의 변동과 그 성격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조선의 사신들이 수차례에 걸쳐 북경의 청나라 조정을 왕래하면서 전달해온 정보에 따르면 청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로 오히려 남쪽으로 쫓겨간 명나라의 잔여 세력이 거의 평정돼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따라서 심정적으로 청나라가 곧 멸망할 형세에 있다는 효종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하기에 송시열은 당위적인 수준에서는 효종에 동조하면서도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효종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소박한 근거로 북벌을 주장한 효종의 맹목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척화 의리는 그 역시 효종과 공유하고 있었다.
0: 앞에서 송시열이 효종에게 섣불리 나섰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발언을 한 데 대하여 효종은 하늘의 이치 운운하면서 현실성 없는 논리로 자신의 북벌 의지를 전명했었죠. 효종의 북벌에 대하여 왕년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피력한 데에는 그가 심양으로 끌려가서 8년여 동안이나 인질 생활을 했던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겠죠. 송시열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말이죠.
1: 하늘은 나에게 일찍이 환란을 당하게 하여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게 해주어서 나로 하여금 오랑캐 땅에 8년 동안이나 인질로 가 있게 함으로써 일찍이 국마를 배우게 하고 전술을 익히게 하였으며 나로 하여금 저들 속에 들어가 저들의 형세와 산천의 지리를 익히 알게 하였던 것이오. 그리하여 나는 그들 오랑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된 것이오.
0: 그렇다면 효종은 언제 북벌을 감행하겠다는 것일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31편 교종과 송시열의 기해 독대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2번째

0: 내가 먼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하라고 일렀네. 그리고 한의사 선생이 생각한 위험 인물은 아직 보지 못했고.
1: 위험 인물?
2: 듣고 있던 수정이 반문했다.
3: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머리를 댕겅 자르는. 최소 이곳엔 두 시신이 묻혀있을 겁니다. 핸드폰도 터지니까 긴급할 시 신고를 할 겁니다. 혹시 몰라 정미 씨에게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뒀습니다.
2: 승범의 설명을 들은 수정은 다시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3: 왜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1: 지금 자네 발목이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의 긴급 상황이 아닌가? 아니 노인네가 성인 남성을 언제까지 부축해야 하느냐 말이야.
3: 유시영 씨입니다.
2: 수정이 짜증을 내자 어쩔 줄 모르던 승범이 산기슭에서 옹송그린 머리 없는 몸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1: 누구라도 와주세요.
2: 바람을 타고 그의 울음이 들렸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익숙한 그 울음에 승범은 숨을 삼켰다. 흔들리는 시선으로 승범은 유시영의 몸을 봤다. 푸르른 빛은 사라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머리가 없는 몸이 돌덩이로 보였다. 돌덩이가 팔을 뻗었다. 그 끝에 사가가는 인간의 해골이.
3: 저게 뭐예요?
2: 떨리는 목소리로 수정에게 물었다. 갑자기 멈춰서서 파르르 몸을 떠는 승범을 보며 이 인간이 왜 또 일어나 하는 표정을 짓던 수정은 그가 유시영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왜? 아 뭐? 귀신 처음 보나?
2: 퉁명스레 말을 내뱉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것처럼 부축하던 손길을 걷었다. 아직 내기 중 아니던가 몸이 기우뚱하자 승범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앞서는 수정을 붙들었다.
1: 왜 이렇게 붙들었어?
3: 아니 귀신이라 하기엔 그 영화 슬리피 할로우처럼 그런 거 안 보셨을 테고 아무튼 몸이
1: 뭐?
3: 그 부처님인데요?
2: 수정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게 분명했다. 승범은 절뚝이며 그 뒤를 따랐다.
3: 아닌데 진짠데.
4: 정말이죠? 저한테 해코지 않으실 거죠?
2: 수정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는지 유시영이 물었다.

0: 수정은 뒤에서 나무 둥치를 붙들고 악착같이 따라오는 승범을 흘겨봤다.
1: 이 한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니?
0: 어르든 말하자 유시연이 흐느꼈다.
2: 제 몸과 머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사장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죠?
0: 수정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시영이 승범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자신에게 유리했다. 이를 듣고 있던 승범이 펄쩍 뛰며 수정이 앞으로 나섰다.
3: 유시영 씨,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악감정이 없어요.
2: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를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0: 그렇지만 몸에 부딪혀 날아갔지. 그 생각이 들자 아직도 아픈 가슴팍을 문질렀다.
3: 아니 그건 유시영 씨 몸과 머리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 내 거라고요. 내 몸과 머리.
0: 유시영이 머리를 번쩍 들어 흔들어댔다. 색이 바랜 해골에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흐느적거렸다. 검게 패인 두 눈구멍과 마주친 승범은 어어하면서 뒤로 물러났다. 수정이 혀를 찼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박씨는 이러다가 승범이 질 것 같아 입을 열었다.
4: 자, 진정해보게, 진정. 아, 지금 무서워서 그런 것 같네만 한의사 선생이 강제로 떼어내겠는가? 서로 쌓아둔 앙금과 오해를 풀자고.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시영이 마음도 알았으니 선생이 굳이 싫어하는 짓을 하겠는가? 돌아가면 의사 귀신 선생이 머리와 몸을 잘 붙여줄 걸세. 안 그렇소?
0: 수정은 박 씨를 노려봤다. 둘 사이에 어떠한 말이 오간 게 분명했다. 가만히 있다가 눈앞에서 빼앗길 순 없었다.
1: 제가 바본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 말이야. 내가 다른 한을 풀어주겠으니 나랑 가게.
4: 고 사장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금 저 애가 바라는 건 몸과 머리를 이어붙이는 거니 그건 한의사 선생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소?
0: 박 씨는 승범에게 물었다. 뭐에 잔뜩 겁을 먹었는지 나속이 좋아하는 인간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
3: 한의사 선생, 대체 왜 그러는가?
0: 수정이 그를 돌아봤다. 창백한 낯빛에 굵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다.
1: 정글이 아프면 앉아. 앉아서 119에 전화해.
5: 그게 아니라요.
0: 승범은 손등으로 땀을 훔쳤다. 여기에 오기까진 박 씨의 말대로 맞지 않아도 머리와 몸을 어떻게든 이어붙여줄 생각이었다. 뭐 보기에 좀 이상할 뿐 귀신이니까 다른 문제 없을 테고. 그러니까 귀신이었다면 말이다. 귀신이 좋다면야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겠지만 바로 눈앞에 돌과 해골이 있는데 이건 이어붙일 재주가 없다. 갑자기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4: 아휴, 자네 괜찮은가? 인간의 고통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자네가 얼마나 아픈지 가늠이 안 되는구만.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게. 지금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
0: 조바심이 난 박 씨가 허전한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어르고 달래자 승범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6: 유시영 씨, 이걸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당신의 몸과 머리는 다릅니다.
2: 아니야!
0: 유시영이 악을 지르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머리 위에서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후두둑 떨어졌다. 승범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축축한 땀이 묻어났다.
6: 나만큼 아니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0: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려보지만 발목의 통증이 생각을 방해했다.
6: 유시영 씨, 그렇게 아니라고 소리만 지르실 게 아니라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신 거고요.
4: 아니, 한의사 선생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에?
0: 답답한 박 씨가 물었다.
6: 아니, 정말 저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유시영 씨 모습이요.
4: 아니, 귀신이 뭐가 달리 보인다고?
6: 제 눈엔 돌과 해골로 보인다고요.
4: 아니, 그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가?
0: 박 씨는 유시영을 위아래로 훑었다. 수정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박 씨에게 비키라고 손짓했다.
4: 이대로 뺏길 수 없다.
0: 박 씨는 두 손을 허리에 올려놓았다.
4: 아, 네, 그 한의사 선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지만 설령 돌과 해골이라도 이어붙이면 그만 아닌가? 어? 아니, 뭐 못질을 하든 본드로 붙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만이 아니냐는 말이야.
0: 그 말에 승범은 손에 묶고 있던 얼굴을 들었다. 그건 그렇다. 박 씨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다르다면 맞는 것끼리 이어붙여주면 그만이지 않은가?
6: 유시영 씨, 정말 머리와 몸이 붙길 바라십니까?
2: 네?
6: 머리와 몸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갑자기 목소리에 생기가 돌자 수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박 씨가 소리가 난리 없는 손뼉을 치며 유시영을 돌아봤다.
2: 빼앗지 않으실 건가요?
6: 빼앗진 않을 겁니다. 다만 아우, 각각 붙여줄 생각입니다.
0: 승범은 유시영의 옆으로 절뚝거리며 갔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6: 무덤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2: 이쪽이요.
0: 몸이 머리를 꼭 끌어안는 바람에 유시영은 눈짓으로 한편을 가리켰다. 해골에 푹 파인 눈구멍만 볼 수 있었던 승범이 그 눈짓을 보지 못하고 멀뚱거리자 대신 박 씨가 그쪽을 알려줬다. 쌓인 낙엽 사이로 썩은 나무 조각이 보였다. 그 앞에 앉아 등산 스틱으로 그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4: 이게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의사 선생 괜찮은가? 아유, 얼굴에 피가 없는 것이 금방이라도 저승행일 것 같은데.
1: 내버려둬. 뼈가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아유,
0: 승범은 그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버려진 무덤은 세월의 풍파에 완만해져 있었고 한쪽은 거의 함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부서진 관이 보였다. 승범은 거친 숨을 내쉬며 그 구멍을 들여다봤다. 어둠이 자리한 곳에서 퀴퀴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얼핏 보이는 뼈들. 승범은 고개를 들었다.
6: 유시영 씨의 몸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몸이요.
0: 무슨 말인가 싶어 박 씨가 관 안으로 머리를 접어갔다.
4: 응? 그러네? 뼈 조각들이 있네?
0: 박 씨의 목소리가 웅웅 울렸다. 유시영의 해골을 들고 있는 몸은 머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 해골과 떨어지기 싫다는 듯이. 승범은 그 몸을 빤히 바라봤다. 앞판이 물속에 있어서 등판과 색이 나뉘었지만 정으로 깬 목 부분만 빼면 반듯한 회백색의 몸이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옷의 주름이 발목까지 이어졌고 제법 선명하다.
6: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석공 장인에게 머리를 의뢰하겠습니다.
0: 그 말에 멈칫거리던 몸이 천천히 해골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부처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휘 쓸쓸한 바람이 불었다. 유시영의 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골과 부처의 몸이 남았다. 모든 것이 승범의 말대로였다. 수정은 떨리는 두 손을 마주잡았다. 이제껏 승범의 기행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정작 비웃음을 당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보다 좀 더 다르게 귀신들을 보는 게 아닐까? 게다가 귀신의 한을 푸는 재능까지 있었다.
5: 전 좀 인정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0: 이걸 어떻게 인정 안 할 수가 있을까?

0: 아마 그 석불은 시영이의 소망을 들어주려고 다시 일어난 게 아닐까.
1: 새빨간 홍실을 반으로 잘라 입에 넣으며 공실이 말했다. 새하얀 햇빛이 한약방 창으로 비쳐들었고 그 앞에서 승범은 깁스한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은 채 공실의 말을 곱씹었다. 그날 승범이 산길에서 넘어져서 정신이 없을 때 들리던 일본 말과 돌을 깨는 소리, 그리고 가슴 깊이 사무쳤던 외로움.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석불의 것이리라. 석불의 몸은 유시영의 머리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어쨌든 그들은 지금 아미산에 위치한 사찰에 자리 잡았다. 승범은 지역신문에 석불을 찾게 된 경위를 인터뷰했다. 약초 공부를 할 겸 아미산을 등산하다가 실수로 다리를 다쳤는데 그곳에서 목 없는 석불을 발견. 그 자리에서 방긋 웃는 그 얼굴에 플래시가 터졌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말끔한 모습으로 찍은 상반신 사진이 지면을 장식했고 그 홍보 효과로 환자가 늘어난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대기실이 북적북적하던 날 송기훈의 말대로 제 날짜에 제1한방병원 병원장인 김진태가 왔다.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과 함께.
2: 자네 다시 서울에 돌아오지 않겠나?
1: 송기훈과 정미가 말한 대로 승범은 그의 인정을 받았다.

0: 요즘엔 바빠서 승범은 점심시간에만 잠깐 한약방으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잠시 공실과 휴식 시간을 가졌다. 수정과 했던 내기는 승범이 이겼다지만 그렇다고 사람 환자 대비 귀신 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생각보다 옛 귀신들이 많아 사고방식이 그 시대에 멈춰있는 경우였다. 구관이 명관이라나. 여기서 진정한 승리자는 박씨였다. 원하던 손을 가졌으니 말이다. 비록 의술하지만 그는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1: 내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산을 헤집어 다녀서 그 한을 풀어줬건만 그 개고생은 퉁쳐지고 말이야.
0: 뭐 어쨌든 서울로 돌아가면 의미 없는 숫자이긴 했다. 아직 갈지 말지 고민이지만 이곳에 뭐 좋은 기억이 있다고 남아있을까 싶고 뭐 공실 아줌마도 한 풀었으니 지긋지긋한 빛과 귀신에게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좋았다. 그건 그렇고 한약방이 웬일로 썰렁했다. 귀를 쫑긋 세워 수정이 한약방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찾았다. 고유한 것이 사무실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날 수정은 다리를 다친 승범을 두고 산에서 내려갔다. 정말 가냐고 소리치는 승범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2: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0: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 TVN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춤 잘 추는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춤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혼자 춤은 예술이 되고 또 둘이 춤은 호흡이 되고 여럿이 춤은 축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기쁠 때도 춤을 췄고 힘들 때도 춤으로 마음을 달랬다고 하네요. 춤을 배우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8월 들어 처음 맞는 일요일입니다. 두 어깨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나는 휴일 즐겨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015B입니다. 단발머리.

춤이라는 게 잘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즐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동네마다 롤러스케이트장도 있었고 또 음악만 나오면 친구들과 함께 박자 맞추면서 마음껏 웃고 신나게 어깨를 흔들곤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시절의 흥과 추억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가요 주크박스.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신나는 댄스 뮤직을 들려주신다고요?
1: 네, 이 한여름에 참 잘 어울리는 네. 디스코 음악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디스코. 디스코가 이 음악 장르인가요? 아니면 댄스 장르인가요?
1: 뭐 둘 다 되겠습니다.
0: 아.
1: 사실 디스코테크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실 디스코.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장르는 사실은 네.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음악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노래는 무슨 장르야? 라고 묻게 되고 그러면 아 요거는 뭐 힙합이야, 디스코야, 재즈야 이런 형식인데 사실 이렇게 재즈 음악은 이래야 된다. 디스코 음악은 이래야 된다. 그런 공식이 특별하게 있나요?
1: 뭐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네. 대략은 말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대략은?
1: 네, 대략은 이런 형태의 음악이다.
0: 그렇다면 그 디스코 음악은 어떤 형태일까요?
1: 그 흑인 음악이 있는데 네. 흑인 음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해 왔는데 예를 들면 블루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중에 그다음에 R&B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리듬 앤 블루스인데.
0: 그러니까 그 블루스 음악에다가 리듬을 가미했다. 예. 이런 느낌이겠죠?
1: 그러니까 소위 이제 R&B에서 네. 더 리드미컬하게 연주를 했다. 뭐 그런 것은 이제 디스코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또 그 음악에다가 춤을 추다 보니까 또 그 춤이 디스코 춤이다. 예.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
1: 그래서 소위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위 그런 류의 음악을 펑키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1: 예. 그래서 소위 펑키한 것이 곧 디스코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디스코 음악 어떤 곡 골라오셨습니까?
1: 이은하 씨 아리송해, 혜은이의 새벽비 들어보겠습니다.
0: 이 두 곡 다 몇 년도에 발표된 곡인가요?
1: 1979년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0: 네.
1: 그 197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디스코가 열풍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77년에 그 존 트라볼타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예, 토요일 밤의 열기란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디스코가 좀 사용이 좀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비지스의 음악들, 뭐 Staying Alive 같은 노래들이 히트를 좀 했고.
0: 그럼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디스코 열풍이 일어날 때 그 열풍에 좀 더 뭔가 힘을 붙인 그 영화가 바로 토요일 밤의 열기다라는 거죠.
1: 특히 이제 영화 속에서도 네. 그 디스코 추는 게 많이 뭐 등장을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주인공이 또 춤을 추고 또 무대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뭐 경연도 하고 뭐.
0: 기가 막히게 추잖아요, 존 트라볼터가.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위 찌르기 춤 같은 그런 모습이 그 실제로 영화 포스터도 네. 손을 찌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춤이 디스코 춤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죠.
1: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찌르는 것을 디스코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습 뭐 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디스코 음악이 각자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디스코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스코 음악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히트곡이 중요하겠습니다.
0: 어떤 곡이 히트를 했냐?
1: 예, 그렇습니다.
0: 바로 그 중에 이제 이은하 씨 곡이 히트했다라는 거죠?
1: 예, 그래서 밤차라는 노래가 히트를 좀 했고
0: 멀리 기적이 빰빰빰빰. 근데 그 노래가 디스코 장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다시 들어보면 이게 디스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디스코다라는 말도 되게 추상적이라서 이게 네. 무슨 디스코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디스코는 그 시절에 되게 춤추기 좋은 음악이었다 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은하 씨가 밤차를 부를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춤을 췄냐. 이게 히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은하 씨가 V자를 하고
0: 손가락으로 V자를 하고
1: 예, 허공에다 네. 이제 막 찌르는 춤을 이제 추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을 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소위 당시에 디스코 클럽에 가서 그런 이제 춤을 손을 찌르는 춤을 좀 추게 됐었습니다.
0: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은하 씨가 디스코 춤이라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왼쪽 칸을 오른쪽 칸을 그다음 왼쪽 을 향하고 오른쪽을 향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딱딱딱딱 찍으면서 딱 음악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1: 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솔직히 네. 한 곳만 찌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찌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에 보면 이은하 씨가 가수로서 경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다채롭게 보이기 위해서 춤을 췄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들고.
0: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유행을 따른 거네요. 77년도에 존 트라볼타의 토요일 밤의 열기가 상영되고 79년도에 이제 이런 노래가 발표됐다는 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그 디스코 유행을 우리도 한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의 여왕이다. 도나 썸머라는 여가수가 이제 있었었는데 네. 국내의 경우에는 이은하 씨가 밤차를 히트를 시켰기 때문에 이은하를 디스코의 여왕이다 이렇게 칭호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은하 씨의 또 그 이후에 여러 히트곡을 보면 뭐 봄비도 있고 아리송해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소위 이제 이 밤차 아리송해 이런 노래들은 당시의 흑인 음악들 디스코의 사운드를 상당히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좀 보이는데요. 네. 이 이은하 씨의 노래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0: 어떤 분이 만들었나요?
1: 록밴드 데블스라고 있는데 네. 멤버 김명기 씨가 미8군에서 음악을 했는데 그러면서 미8군에서 배웠던 음악들이 있습니다. 흑인 음악들을 배웠고 그래서 곧바로 국내 가요에 적용을 시킨 것들이 그래서 펑키한 사운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오늘 아리송해.
0: 아리송해.
1: 이은하 씨 아리송해. 워낙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0: 근데 이 아리송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그랬는데 뭔가 아리송하다 좀 약간 헷갈린다 뭐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아리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디스코 특유의 펑키한 사운드를 잘 구사하는 이은하 씨의 아리송해 한번 골라봤고요.
0: 그래요.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혜연이의 새벽비 이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서 이은하 씨 나온 이후에 여러 명의 또 디스코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코만 딱 부른 가수는 없고 이게 항상 가수는 여러 장르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혜연이 씨도 7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데뷔를 해서 히트곡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디스코가 인기가 있으니까 디스코 노래도 만들게 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혜은이라는 가수의 정말 필생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작곡가 기록윤 씨였었습니다. 그래서 혜은이 씨의 상당한 히트곡들은 기록윤의 곡들인데요. 79년에 기록윤 씨가 작곡한 제3한강교를 부르게 되는데 네. 이것도 디스코에 염두에 두고 그런 이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한강교는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남대교가 제3한강교인데요. 그 이유가 당시에 막 그러니까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3한강교를 중심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소위 덤프트럭 같은 트럭들이 네. 네, 그러면서 제3한강교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이제 그 노래가 또 나오게 됐던 것이고
0: 그런데 제3한강교가 지어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큰 계기가 된 게 그게 이제 경부고속도로랑 이어지면서 뭐 종로라든가 명동 그 도심하고 뭐 지방하고 연결했다.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다리를 제목을 붙여서 불렀다는 거죠.
1: 심지어 그 혜연이 띠띠빵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건 경부고속도로를 홍보하려고 만든 노래였거든요.
0: 그렇군요.
1: 일단 그렇게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기록윤 씨가 제3한강교를 만든 시점에는 그래도 이제 디스코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그냥 댄스 음악으로 만든다는 기분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약간 이렇게 디스코 유의 사운드의 노래를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벽비가 되겠습니다.
0: 가사가 참 재밌어요.
1: 제목도 재밌습니다.
0: 비가 쭈룩쭈룩.
1: 지금은 비 노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비를 많이 맞았고 비마저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 노래가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새벽비라는 그 제목 자체도 굉장히 좀 향수가 있는 뭐 그런 제목이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이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뭔가 아리송해 새벽비 쭈룩쭈룩 뭐 띠띠띠 이런 그런 뭔가 추임새가 춤추는 데 더 도움을 주지 않았나? 좀 더 신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예, 리듬도 그렇고 예. 가사도 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욱더 부르기 또 좋았고 예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새벽 그러니까 혜은이 노래 새벽비뿐 아니라 제3한강교 이런 노래들은 최근에 이 너튜브의 시대에 다시 또 주목을 좀 받게 됐습니다.
0: 그래요?
1: 왜냐하면 요요미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이 요요미는 이 너튜브에서 혜은이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네.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얻은 그런 가수가 됐고 그러면서 주류 가요계에 진출한 그런 가수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디스코 장르의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1979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이은하의 아리송해, 혜은이의 새벽비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코 음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디스코 음악은 어떤 곡입니까?
1: 디스코 특유의 펑키한 사운드를 구사하는 두 그룹 사운드. 요새는 밴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두 그룹 사운드의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어떤 곡인가요?
1: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지. 네. 함중아와 양키스의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둘 다 아주 그냥 그냥 펑키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렇죠? 뭐 디스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약간 신나는 느낌을 준, 아, 색다른 그런 사운드였어요.
1: 이 펑키 사운드를 또 이 글로서 좀 표현하자면, 네, 그 베이스를 리듬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인들이 하는 록밴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또 이렇게 소위 밴드를 과거에는 그 그룹 사운드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룹 사운드는 일본 말입니다. 사실은 영어에서 쓰지를 않고 있고, 네네, 일본 사람들이 쓴 말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랑과 평화, 함중아와 양키스 이런 팀들은 고고장, 미 8군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좀 받았었습니다.
0: 고고장이라는 게 그 우리는 그냥 흔히 뭐 수영장이라고 얘기 표현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춤을 추는 장소다 해서 고고장, 헬스하는 곳이다 해서 헬스장, 이런 이름이 붙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얘기하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 8군에서 활동을 해야 당신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네, 그 미팔군에서 활동하려면 먼저 오디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에서 ABCD 이제 등급을 받거든요. 아,
0: 그러니까 미팔군에서 그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렇게 음악을 한다 그러면, 아, 저 친구들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미팔군에서도 공연하는 친구들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인정했군요.
1: 예. 그래서 네, 당시에 그 사랑과 평화 노래 먼저 들어보실 텐데, 이 사랑과 평화의 경우에는 미팔군 평가에서 스페셜 AA를 받은 최고의 팀이었었습니다.
0: 예, 뭐 한우로 하면 투뿔이라고 표현했네요. 네, 투뿔 한우 팀이네요.
1: 투뿔 맞네요. 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팀들은 호텔 나이트 클럽, 그러니까 호텔 고고장에서 연주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의 사랑과 평화의 이름은 서울 라그네였었습니다.
0: 아, 원래 팀 이름이 서울 라그네였군요.
1: 예, 그래서 활동하는 것을 가수 이장희 씨가 보고, 아, 저 팀을 음반을 내고 싶다.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반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음반이 나올 때는 이제 서울 라그네는 좀 이름이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지어보자. 그래서 뭐 홍길동.
0: 홍길동도 그렇게까지 뭐 서울 라그네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1: 일지매.
0: 일지매. 일지매 좀 멋집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근데 멤버 서울 사랑과 평화 멤버 이남희 씨가 제안한 사랑과 평화. 로 하자. 그래서 최종 결정이 좀 나게 됐고요. 네. 그러면 또 타이틀곡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제 노래 중에서 하나 이제 골랐을 텐데, 이 팀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 노래들을 많이 이제 번안을 해서 불렀었기 때문에, 네, 우리 연주곡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한동안 뜸했었지 라는 노래가 타이틀곡이 되는데, 이건 이제 이장희 씨가 만든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멤버 최희철 씨가 나 이 노래 안 부를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들어가게 돼서
0: 이게 하트.

0: 대표곡이잖아요, 그래도.
1: 그렇습니다. 이제 큰 히트를 하게 됐고 사랑과 평화의 대표곡이 좀 되겠습니다.
0: 그 중간중간에 그때 당시 그 노래를 최희철 씨가 불렀던 걸로 기억되는데 되겠지? 되겠지? 요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해서 우리 어린 시절 많이 따라 불렀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고의 펑키한 사운드를 구사하는 팀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고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음악도 어떻게 보면 디스코 장르에 속한다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함중화와 양키스.
0: 함중화와 양키스, 그래요.
1: 네. 그 함중화 씨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력을 가진 그런 가수가 좀 되겠습니다.
0: 어떤 이력이 있나요?
1: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함중화라는 가수를 거의 이제 활동이 뜸해질 때까지 그 전까지는 함중화는 혼혈 가수다. 아, 이렇게
0: 그렇죠.
1: 하고 있었는데.
0: 함중화와 양키스에서 양키스 멤버들이 대부분 혼혈 팀이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함중화 씨도 좀 혼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혼혈 가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사실은 자신은 혼혈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왜 혼혈 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1: 당시에는 굉장히 좀 고아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든지 들어가야 했고 그래서 펄벅재단이라는 그 소위 고아들을 기르는 그런 펄벅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또 외모도 약간 이국적인 면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소위 혼혈로 속이고 예, 재단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이 거기서 생활을 할 때 펄벅재단에서 윤수일 씨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0: 맞아요. 윤수일 씨도 혼혈이니까.
1: 윤수일 씨는 진짜 혼혈이죠. 함정아 씨는 뭐 가짜로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은 음악이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울분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신중현 씨의 문화생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골든 그레이프스라는 팀을 결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음악 신중현 씨한테 기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니까 신중현 씨도 뭐 미팔군에서 최고의 연주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디스코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키우게 좀 됐는데요. 그러다가 함중화 씨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으로 좀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주를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윤수일 씨가 78년에 사랑만은 않겠어요. 를 발표를 좀 하게 돼요. 근데 그 윤수일 씨 같이 했던 윤수일과 솜사탕 멤버 중에는 함중화 씨 형도 있었습니다. 네. 함정필 씨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함중화 씨 입장에서는 나도 할 수 있는데.
0: 아, 그러니까 같이 어린 시절 좀 고생을 했었는데 윤수일은 갑자기 떴네. 나는 괜히 내려왔나? 나 다시 올라와서 나도 가수할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겠죠?
1: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서울로 와서 음반을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히트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내게도 사랑이. 내게도 사랑이.
0: 아, 저는 그 함중화 씨 흉내를 잘 내는데 내보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게도 이건 약간 현숙 씨 같은 거야.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아, 그러니까 약간 코맹맹 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1: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함중화 양키스. 예, 히트곡 중에 하나는 풍문으로 들었어가 좀 있습니다.
0: 근데 이 노래는 최근에 어떤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더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1: 2012년에 발표된 영화가 있습니다. 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요 그 영화에서 장기화 얼굴들의 리메이크한 버전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그 범죄와의 전쟁 그 뭡니까 그 폭력 그 조직단들이 다 이렇게 걸어갈 때 그 풍문 들어서 음악이 나오면서 뭔가 그 갱스터스러운 그런 멋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노래도 디스코 장르다라는 거.
1: 예. 그래서 어떤 펑키한 느낌도 있지만은 어떤 70년대 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류의 어떤 느낌도 있는 이미지도 갖고 있는 그런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가요 주크박스 오늘은 디스코 장르에 대해서 음악 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밴드의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1978년에 나온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1980년에 발표된 함중화와 양키스의 풍문으로 들었소. 만나보겠습니다.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코 음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는 건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0: 디스코 음악 어떤 곡입니까?
1: 개운숙 씨의 노래하며 춤추며, 인순이와 리듬터치의 밤이면 밤마다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은하의 아리송해와 혜연이의 새벽비 때도 물론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춤을 췄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추는, 그러니까 춤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노래가 발표된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 개은숙 씨 하면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레코드 대상이 있는데 거기 5차례 수상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일본은 연말에 인기 가수만 출연할 수 있는 쇼가 있습니다. 네. NHK 홍배 가합전에 개은숙 씨가 또 7차례 나간 일이 있었고
0: 7차례 나갔다는 건 뭐 7년 연속으로 나갔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2004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0: 맞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개은숙 씨가 우리 프로그램 초대 손님으로 나와가지고 제 팬클럽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누구신데 그러니까 혹시 고이즈미라고 아십니까? 오, 그 일본에서 그 총리했던 분 아닌가요? 그분이 팬클럽 회장이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납니다.
1: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0: 어마어마한 인기 있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좀 들어볼 텐데 네. 이 노래하며 춤추며 이 노래가 히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역사적인 사건도 좀 있습니다.
0: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1: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하고 좀 관련이 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컬러 TV의 등장이 좀 되겠습니다. 컬러 TV는 7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80년대 초가 돼서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에 보급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연예인의 얼굴을 흑백으로 봤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컬러로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이런 용어도 지금은 안 씁니다만은 컬러 TV 수상기를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삼삼아 모여서 그 이제 수상기가 있는 집에 모여서
0: TV가 있는 집에
1: 예, 시청을 하고는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수들의 얼굴이 다 달라 보였을 거잖아요. TV로 처음 이제 컬러 TV로 봤는데
0: 그쵸.
1: 거기에 어울리는 가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흑백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뭐 뭐가 많이 낫다 하면 컬러 TV 나왔을 땐 또 이렇게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개은숙 씨는 컬러 TV 수상계 가장 적합한 인물 중에 하나다 생각이 좀 됩니다.
0: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비디오형 가수다 이런 이미지가 붙었겠군요.
1: 그래서 그런 말이 그때 처음에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비디오란 말도 안 하지만
0: 그렇죠.
1: 비디오형 가수란 말 자체도 1980년대를 어떤 표시하는 그런 말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80년 전후의 상황은 거의 댄스 뮤직을 다 디스코라고 불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디스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면은 그 시점에 나온 히트곡이 바로 개은숙 씨의 노래하며 춤추며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인순이와 리듬터치의 밤이면 밤마다 이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서 디스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디스코도 일종의 전환점을 좀 맞는 시점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코라는 것이 그냥 디스코 장르의 노래를 부르면 디스코 노래도 노래고 디스코 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이제 가수 중에서 소위 백업 댄서를 데리고 노래를 하는 가수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0: 그 전까지도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1: 춤추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 돼서 인순이와 리듬 터치, 리듬 터치라는 팀이 돼서
0: 그러니까 네. 개인용 댄서 팀인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뭐 그 전에 가수들은 뭐 KBS 방송국 무용단이라고 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1: 예, 네. 네. 그래서 그 거의 최초의 팀이 인순이와 리듬 터치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인순이 씨는 과거 히자메라는 팀
0: 네.
1: 출신이었습니다. 히자메는 김인순, 김재희, 이영숙 세 명으로 78년에 결성된 팀이었는데,
0: 맞아요. 실버들이라는 노래 불렀었죠.
1: 예, 실버들이란 노래는 사실 디스코는 아닌데,
0: 네네.
1: 예, 근데 그 히자메가 불렀던 여러 노래들은 디스코 형태의 노래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히자메가 인기가 있던 와중에 이제 그 팀도 와해가 되고, 그 매니저였던 한백희 씨가 김한선 씨 이모.
0: 김한선 씨 이모.
1: 네. 예, 그래서 히자메가 이제 와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히자메 멤버 중에 한 분인 인순이 씨를 예, 가수로.
0: 솔로 데뷔, 가수로?
1: 예, 솔로 네네. 가수로 데뷔시킬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로봇춤을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봇춤을 방송에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0: 네.
1: 생각을 갖고 로봇춤을 추던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UCDC라는 팀이었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거기 연락을 돼서 이제 백업 댄서를 결성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그래서 몇 명이 이제 멤버가 됐는데 당시 김한선 씨 있었고
0: 맞아요.
1: 예. 김한선 씨 누나 김윤선 씨도 있었고

0: 남성 멤버는 이준호 씨.
1: 서태지 와이드 멤버였던 네. 이준호 씨.
0: 그때는 이상호 씨고.
1: 아, 이상호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가 본명이죠.
0: 네. 네. 그다음에 또 강원에서도 잘 아시는 이항우 씨.
1: 이항우 씨 맞아요. 그 통큰아이로도 활동을 했었고 김한선 또 그리고 민혜경 씨 안무가로 씨. 활동했던.
0: 예, 안무 활동했던.
1: 이항우 씨.
0: 예, 그래서 그때 팀들이 디스코 춤도 췄습니다마는 또 마이클 잭슨 춤도 연구를 많이 했었고 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흑인 음악, 흑인 춤들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드디어 이제 방송에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인순이와 이집터치 노래는 거의 이제 80년대 이제 돼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래도 그 시점까지도 디스코는 계속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순이 이집터치 노래들도 어떻게 보면 그 변화의 시점에 완전히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백업 댄서가 있었으니까 예, 그런 히트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네, 1978년에 발표된 개운숙의 느려하면 춤추며 1983년에 나온 인순이와 이집터치의 밤이면 밤마다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코 음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디스코 곡은 최근에 발표된 곡이랍니다.
1: 네, 아이돌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원더걸스의 Tell Me, 티아라의 롤리폴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1: 이 원더걸스는 박진영 씨가 만든 걸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박진영 씨의 음악적인 색깔이 많이 좀 가미가 좀 돼 있습니다. 네. 이 1997년에 박진영 씨는 그녀는 예뻤다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박진영 씨가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디스코 음악을 떠올리면서 만든 곡이 좀 되겠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박진영 씨의 뭐 노래들을 다 보고 있으면 디스코 형태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
0: 네.
1: 그녀는 예뻤다의 경우에도 치마처럼 보이는 통바지를 입었고 또 그 백업 댄서들은 곱슬머리 가발을 쓰고 춤을 좀 췄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디스코의 무대를 연상시키는 뭐 그런 류의 무대를 많이 만들었던 가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더걸스의 텔미 들어보실 텐데 이것도 박진영 씨가 뭔가 이 디스코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86년에 나온 미국 가수 스테이시 큐의 디스코 송이 있습니다. Two of Hearts를 샘플링해서 텔미를 만든 것이 그것이 뭐 좋은 성과를 좀 올리게 좀 됐습니다. 네.
0: 어떻게 보면 이 원더걸스의 텔미라는 노래 자체가 대한민국 지금은 어느 정도 케이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했습니다만 이 노래가 시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더걸스의 경우에는 노바디 발표했는데 이것이 빌보드 싱글 차트 76위에 올랐는데
0: 네.
1: 이게 한국 가수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 진출한 최초의 기록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티아라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티아라는 복고를 표방한 그런 컨셉트의 앨범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아라의 롤리폴리라는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그 티아라가 2013년에 추억여행 여고시라는 컨셉트로 앨범을 좀 발표를 했고 이 앨범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0: 네.
1: 타이틀이 존 트라볼타 워너비가 좀 되겠습니다.
0: 오, 그러니까 77년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77년도에 발표된 존 트라볼타의 토요일 밤의 열기를 한번 따라하겠다 이런 뜻이었나 봐요.
1: 예, 그래서 그때를 재현해보겠다.
0: 재현해보겠다. 오.
1: 예, 그래서 워너비가 좀 되겠습니다.
0: 네네네.
1: 예, 그래서 디스코를 전면으로 좀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디스코 리듬의 복고송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제목이 롤리폴리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리폴리는 오뚜기라는 뜻입니다.
0: 네.
1: 그래서 노래 가사는 네가 날 밀어내도 포기하지 않고 좋아하겠다.
0: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겠다.
1: 예, 그런 뜻으로 롤리폴리라는 노래 좀 발표를 했는데 티아라의 경우에는 이전에 뽀삐뽀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휴지 브랜드에서 거기서 좀 따가지고 만든 노래. 그 노래가 히트를 했고 고르다 보니까 또 노래 제목도 또 롤리폴리 이렇게.
0: 롤리폴리. 뽀삐뽀삐 예, 롤리폴리. 예, 그렇게, 제목이 좀 비슷하네요.
1: 예, 그렇게 지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디스코 음악도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돌의 디스코 곡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1: 2007년에 발표된 원더걸스의 텔미. 2013년입니다. 14년 발표된 티아라의 롤리폴리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코 음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1: 네, 그 디스코 멜로디를 강조한 노래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좀 골라봤는데요.
0: 네.
1: 다이너마이트 마지막 곡을 골라봤습니다.
0: 이 노래 역시 디스코 장르라는 거죠?
1: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시 마이클 잭슨의 춤을 차용을 해서 여러 세대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다이너마이트 전해드리면서 박성건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6.7% 높은 역대 최고 증가율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의 산출 방식은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을 곱하고 여기에 최신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질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를 보면 5만 5천 원을 인상해 87만 5,533원이 되고요.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인상으로 221만 7,563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그 가구의 최저 보장 수준을 말하죠. 갈수록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소방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

내일은 푸른 하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전 세계 여론을 담은 뉴스에 선악의 발명이란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실패의 순간에도 다음을 위해 예쁘게 넘어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장애인 문화 공간에서 진행한 창작 예술 공연, 우리들의 월화수목금 오늘 매일의 공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GOD가 부릅니다. 반대가 끌리는 이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이란전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금 의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2: 미국 내 양당 간의 입장차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언론 CNN은 지난달 7월 26일 이번 전쟁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전쟁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관련 법안 표결 절차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 하원은 지난 7월 23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14표, 반대 208표로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1: 예, 예.
2: 일단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이탈해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찬성 47대 반대 49으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1: 그 미국 내에서도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사실 이번 전쟁의 정당성은 그 뭐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내년도 국방 정책의 틀을 정하는 국방 수권 법안 그리고 미 이란 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 패키지를 공화당 주도로 가결을 했는데요.
1: 네.
2: 다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그럽니다.
1: 네네.
2: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미국을 우선하지 않는 공화당 예산안과 중동에서의 작전에서 수백억 달러를 추가로 낭비하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20여 년 전에 이라크전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전쟁 지지 여론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1: 네.
2: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결의안에 하원 민주당 의원 40%, 상원 민주당 의원의 과반이 지지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 특히 반대하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에 전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2: 그렇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원들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시에는 정말 공청회도 열고요. 그리고 의원 브리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그냥 막가파식이에요. 뭐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이어가면서 사후 통보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2: 또한 민주당이 과거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금 덜 우호적이고 해외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1: 그러게요.
2: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 뉴스에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2: 전쟁의 정당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오자오가 쓴 선악의 발명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1: 선악의 발명.
2: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0: 이 정치 지도자가 뭘 할 때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했다.
1: 아유, 그렇죠.
0: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우리가 그 두 단어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는 도덕과 양심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한 행태, 세계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보면 그들에게서 과연 도덕과 양심을 기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러게요.
0: 오늘날 사회적 논쟁에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덕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지금 세계 철학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하노자워 교수는 지적이고 흥미로운 도덕 여행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핵심은 무엇인지, 문화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인류의 태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무려 500만 년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도덕이 언제 탄생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시대의 지금 도덕 논쟁에 탄탄한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 앞서 뉴스에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의 이란 전쟁도 이 도덕적인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거센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극심한 갈등과 분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침략 전쟁, 뉴스 댓글창, SNS 짧은 영상, 그리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그냥 악이에요. 악의 축입니다. 공존의 규칙이어야 할 도덕이 오히려 지금 사회 분열로 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왜 인간은 이토록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책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50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요 어떤 인류의 전환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입니다. 정책 생활과 농업 혁명으로 이때 인간 사이의 평등이 붕괴됐다라고 분석합니다. 소수가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고 사제와 지식인 계급이 이걸 정당화하는 사회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신분 위계라는 도덕 규칙이 강제되는 한편 불평등의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이 500년 전인데요. 서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도덕이 나타났는데 개인이 생존을 위해서 도시로, 기업으로, 시장으로 들어가서 사회와 자발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상호 이익의 바탕을 둔 일종의 계약관계, 계약의 산물로 보게 되는 관점이 생겨났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해야 하는 사회적 인간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첨예화됐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이 인간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또 자본주의 경쟁 논리가 격화되면서 갈등과 분쟁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0: 그렇습니다. 5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50년 전에 다시 한번 인류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은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도덕의 범위가 이제는 인종과 민족을 넘어선 인류 전체로 확대됐다는 거죠. 소외된 약자, 소수자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됐어요. 이때부터 과거의 도덕적인 금기였던 뭐 혼전 동거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탈도덕화 작업이 전개가 됐습니다. 사회적 관용성이 크게 증가한 거죠. 그리고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불평등이 도덕적인 관용성을 다시 파괴했다라고 분석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 사이의 도덕의 퇴행입니다. 만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모순된 약속이 기대만큼 빠르게 실현되지 않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지키려고 하고 불평등과 불안이 커질수록 나와 타인을 가르는 구분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라는 게 저자의 지적인데요. 네. 현재의 분열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쌓아온 도덕적인 요소들이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결합한 결과이다.
1: 예.
0: 정치적 양극화는 도덕의 붕괴가 아니라 도덕의 작동 방식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 역사적 관점에서 도덕과 선과 악의 개념을 짚어보는 게 흥미로운데요. 이 기준도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겠죠.
0: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의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게 지금은 허용되는 시대를 살고
1: 그러니까요.
0: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아, 애덤 스미스는요. 대중 앞에서 노래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매춘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1: 예, 네.
0: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고리대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 예, 예.
0: 지금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를 전쟁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이건 과연 극복 가능한 것인가 책은 질문하고 있는데요. 노예제를 예로 들고 있어요. 과거에 노예제가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던 때에도
1: 예.
0: 일부 사람들은 잔혹함을 직시하면서 이걸 부끄럽고 비난받아야 할 관행으로 여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1: 있었죠.
0: 거죠. 인간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규범을 만들어왔지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의를 문제 삼는 상식적인 연민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 양극화, 사회적 갈등, 첨예화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과 또 목소리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1: 예.
0: 저자는 차이보다 공통된 인간성 그리고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윤하의 노래 이어드리죠. Run.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오늘 주제가 참 재밌네요. 예쁘게 넘어지기인데 살다 보면 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렇더라도 기왕이면 진짜 말씀처럼 그 예쁘게 잘 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우리는 매일아침 눈을 뜨면서 완벽한 하루를 꿈꾸죠. 예. 실수 없는 선택, 실패 없는 걸음, 반듯한 일상을 원하는데 특히 요즘 우리 사회는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1: 마치 이게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곤 하니까요.
0: 예.
1: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놓고 보면 우리를 성장시켰던 건 완벽하게 성공했던 순간보다 엉뚱하게 길을 잃고 헤맸던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남들보다 조금 더 자주 걸려 넘어지거나 세상의 기준과 내 몸의 속도가 맞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에게는 이 실패라는 게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오늘은요, 가치 있는 실패와 실수의 비약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실패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죠.
1: 맞아요. 우리는 뭐였으면 실패를 끝. 오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 네.
1: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실패라는 게 내가 세상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생존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죠.
0: 네.
1: 움직이고 시도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발이 꼴기도 하고 턱에 걸리기도
0: 그러게요.
1: 하는 겁니다.
0: 예.
1: 특히 신체적인 제약이나 환경적인 한계를 가진 분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그 자체로 삶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0: 네.
1: 넘어진다는 건 내가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근데 왜 우리는 유독 그 실패와 실수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1: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레디코어 막 이렇게 해서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완벽하게 제거하고 실패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 이거를 최고의 능력으로 치기 시작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최단거리를 가리켜주듯 인생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만 가야 성공이라는 강박에 갇혔었어요.
0: 네네.
1: 하지만 완벽주의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가두어버리니까요.
0: 그렇죠. 예.
1: 특히 또 남들보다 조금 서투르거나 속도가 느린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세상 밖으로 걸어나오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0: 예. 그러면 예쁘게 넘어졌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1: 네, 예쁘게 넘어졌다는 거는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의 늪에 빠뜨리지 않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내는 유연함을 말합니다. 넘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바닥에 피어난 꽃을 보거나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여유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0: 예.
1: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다가 엉뚱한 실수를 했을 때, 아, 난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이번엔 새로운 방식으로 해냈네.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파괴적인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생산적인 실패를 저는 예쁘게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0: 네.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실패를 겪으면은 자존감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
1: 그쵸.
0: 실패 속에서 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있을까요?
1: 네, 우선 행위의 실패와 존재의 실패를 분리해야 돼요. 내가 시도한

0: 하는 게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 맞아요. 살아가면서 겪는 시행착오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 주는지 그 기능도 궁금합니다.
0: 네.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내 삶의 지도를 그려주거든요. 내가 어디서 약하고 어떤 순간에 숨이 차며 어떤 자극에 취약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데이터가 바로 실수와 실패입니다. 완벽한 성공 속에서 내 약점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냥 쾅 하고 부딪혀봐야 아, 내 몸과 마음의 반경이 여기까지구나 이걸 알게 되고
1: 네.
0: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딱 맞는 속도와 안전한 궤도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즉 시행착오는 나만의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전문적이고 정교한 필터링 과정입니다.
1: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예쁘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0: 네, 타인에게 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을 전 내려놔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인간은 누군가의 유능함에 감탄하고 또 누구나 가진 서투름과 부족함에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공감하거든요.
1: 네.
0: 내가 먼저 내 허점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쾌하게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이게 오히려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다가오게 되거든요. 즉 담백한 솔직함이 관계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 물건을 살 때도요. 알고리즘이 짜놓은 완벽한 추천으로 실패 없는 소비와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는데 이런 편리함 속에서도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0: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주는 선물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네.
0: AI 알고리즘은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과 유사한 궤도만 끊임없이 복제해줘요.
1: 예.
0: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지만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지형을 발견할 기회도 원천 차단되거든요. 굳이 네 발로 낯선 길을 가다 길을 잃었을 때 만나는 뜻밖의 풍경이나 또 엉뚱한 선택을 했다가 마주하는 인생의 명작 같은 그 우연한 행복은 오직 실패와 실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안월나그적 세상에서만 존재합니다.
1: 네.
0: 제로클릭 이게 편리함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인 시행착오를 선택하는 이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더 자주 넘어지는 분들이 이 사회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또 필요할까요?
0: 네, 세상이 정해놓은 표준 속도와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겠다라는 당당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가 만든 계단이나 높은 문턱 때문에 넘어지는 건 내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려가 아직 미숙해서 생긴 사회의 시행착오일 뿐이거든요.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 부끄러워지려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겪은 그런 그 불편함과 걸려 넘어진 기록들이 이 세상을 조금 더 평평하고 친절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나의 걸음걸이와 속도 자체가 하나의 당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인생의 전반전을 이제 치열하게 달린 후에 후반전에 들어서서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는 중장년층 많거든요.
0: 네, 맞죠.
1: 이 나이 들어 겪는 실패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예. 나이가 든다는 건 실패 횟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들을 아름답게 편집할 수 있는 인생의 해독력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 예.
0: 세월이 흐른 뒤의 실패는 내 삶의 이야기를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훌륭한 그런 문장 보호가 될 수 있어요.
1: 네.
0: 과거의 데이터가 날아갔거나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을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따뜻한 시선으로 재해석해 보라는 그런 지우개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 그게 바로 연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야, 지우개의 시간. 네, 알겠습니다. 실패의 의미를 알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게 무섭고 두려운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0: 그렇죠.
1: 혹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뭐 작은 실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0: 그럼 이것만 해볼까요? 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했던 아주 작고 귀여운 실수 하나를 떠올리며
1: 네네.
0: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오늘 참 예쁘게도 허당짓했네. 이렇게 완벽해지려고 애썼던 나를 좀 유머러스하게 용서해주는 연습이거든요.
1: 이불킥 한번 하고. 예.
0: 맞아요. 신규를 이렇게 실수를 승계할 치부가 아니라 내 인간미를 보여주는 귀여운 맞네. 에피소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게 또 실패에 대한 공포가 또 사라지거든요.

0: 세계의 크기를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1: 네.
0: 그게 바로 대담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막상 돌아보면요. 아, 그때 참 예쁘게 넘어졌어. 라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보장은 없는 건데,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0: 네,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1: 네.
0: 싶어요. 정말 훌륭한 삶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힘.
1: 그렇죠.
0: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무언가 소중한 가치를 주워 올릴 줄 아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행착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여전히 뜨겁게 도전하고 있다는 성장의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마주할 그런 삶의 문턱 앞에서 혹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넘어져 보시길 바랍니다.
1: 예.
0: 그 넘어진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회복 탄력성이 좀 싹을 틔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내가 가진 한계나 환경 때문에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자책 대신 아, 그때 참 예쁘게도 넘어졌다라며 자신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가 부릅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0: 장애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그 여러분의 월화수목금은 네. 어떤 신체 리듬으로 흘러가시나요?
0: 금요일 좋습니다.
1: 금요일. 보통 이제 월요일은 약간 이렇게 찌뿌둥하게
0: 힘들어요. 예,
1: 늘어지는 네, 그런 하루를 시작했다가 이제 네. 주말을 향해 달려갈 때쯤이면 약간 비트가 있는 그렇죠?
0: 야, 그래서 금요일 좋죠.
1: 네, 네. 그런 공감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얼마 전에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특별한 월화수목금을 온몸으로 노래하고 표현한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네네. 이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아트홀에서 펼쳐진 예, 창작예술 공연인데요. 우리들의 월화수목금 오늘 매일 이 공연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공연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대에선 출연진 11명이 최중증장애인 문화예술 노동자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런데 관객 앞에 선 첫 번째 정식 무대이기도 한데요. 이 중증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무대를 만들고 또 자신 의 삶을 당당히 노래로 이 노동을 표현한 그런 뜻깊은 현장인데요. 네. 이번 공연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특화 일자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과 공연을 함께 기획하고 있는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소장부터 만나보시죠.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 문화 공간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요 일자리 사업과 공연을 같이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는 중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이라나입니다. 장애 문화 공간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몸과 감정,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이 예술활동의 주체가 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특화 일자리 사업이고요. 일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교육생이나 체험형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매일 출근하고 연습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공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진 특별 행사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쌓아온 시간과 노동을 보여드리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월화수목금 오늘 매일 공연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아프리카 댄스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콘텐츠 제작을 일환해서 AI 교육을 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바디 퍼커션, 목요일에는 심리운동, 그리고 금요일은 한 주간의 활동을 총망라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그 문화예술 노동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1: 네.
0: 보통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라고 하면 뭐 취미나 아니면 일회성 체험 공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0: 노동자라는 표현이 참 눈에 띄네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번 무대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들이 단순히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작하고 표현하는 문화 생산자기도 하고요.
0: 네.
1: 또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예술 노동자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0: 단순히 관람하는 걸 넘어서 예술이 당당한 직업이자 또 지속가능한 노동이 된 거군요.
1: 네, 맞아요.
0: 현장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 공연장의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그 이음아트홀 객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이 객석 모두 다 채울 정도로
0: 예.
1: 네,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함께 했는데요. 이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때로는 함께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면서 이 출연진들의 첫 무대를 함께 응원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 김은미 연출가를 비롯해서 성현구, 엠마누엘 샤누, 또 우진아 강사가 함께 지도를 했는데요. 이날 그 공연에서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아프리카 댄스의 그 일부분을 공연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아프리카에서 온 강사 이 무용가인데 이분의 그 신체 리듬 활동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함께 이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 공연에 함께한 무용가 엠마누엘 샤누에게 들어보시죠.
3: 댄스 안무가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이 많았을 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가르쳐면 이 친구들이 힘들었 수 있었고 제가 어떤 동작 여기에서 넣으면 너무 힘들었 것 같다 이렇게니까 제가 우리 나의 스스로 나의 리듬 나의 움직임 제가 이런 거 찾아갔어요. 이렇게니까 음악 넣고 계속 음악 바꿨어요. 계속 바꾸고 누구랑 어떤 거가 맞았는지 자연스럽게 움직임 나왔어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 친구가 이런 이 음악 틀으면 바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찾아왔어요. 이렇게 느낌으로 한 명씩 움직임 찾아는 거예요. 좋아서 anyway 계속 연습하고 계속 우리 리듬 찾아고 계속 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 수업 너무 계속 하면 좋겠어. 이렇게니까 계속 제가도 가고 저도 사랑해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 여기에서 가면 기쁘고 재밌게 이렇게 찾아는 것도 나한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0: 네, 이번 공연이 신체 리듬을 기반으로 한 창작 예술이라고 들었는데 네. 또 어떤 무대들 볼 수 있었습니까?
1: 네, 그 저마다의 그런 신체가 가진 개성과 리듬을 이제 작품 그대로 담았는데요. 쉐이커를 활용해서 각자의 리듬을 만들고 노래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으로 가보시고요. 이어서 그 참여자 보호자 소감까지 들어보시죠.
4: 네, 여러분 우리 참여자분들 이거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드신 소리예요. 몸에서 소리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 몸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 그리고 지금 쉐이커 가지고 한 것도 이 쉐이커 이름도 직접 지으셨어요. 이 쉐이커, 이 악기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맞아요. 기분 좋은 날이라는 악기라고 이름 붙이고 이 어깨 쉐이커에서 이 기분 좋은 날에서 나는 소리 하나하나를 같이 연구해서 10개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몸의 소리들과 이 기분 좋은 날의 악기들의 소리들로 저희가 하반기에 진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만든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는 참여자분들이 직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나의 일상, 내 성격,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고 싶은 거, 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사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객 여러분 이 노래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사 보시면서 흥얼흥얼 같이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참여자분들의 노래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0: 소영 엄마예요. 최은경. 저희가 이제 서울시 이렇게 심한 뇌병변 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뭐 일자리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활동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특화 일자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원 선생님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되게 의미 있고 가슴이 좀 벅찬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외부로 이제 전달을 못하지만 신체 장애상 근데 인지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타고 하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월급 탔다고 오늘 일 잘하고 와 그러면 굉장히 아주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런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서 저희처럼 심한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 참여 못하는 많은 성인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 참여자들도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겠는데요.
2: 네. 그리고 그 참여자들의 그런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출연자들의 그 닉네임.
1: 아, 닉네임.
2: 네. 그 출연자 이름 옆에 그 별명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예. 뭐 예를 들면 그 김태영 씨 같은 경우는 장군이라는 네, 닉네임이 있었고 노호영 씨 같은 경우는 하하라는 그래서 이딩는 네만 들어도 아 어떤 매력을 가진 분들이다. 이거를 단번에 느낌이 그렇네요. 오더라고요. 뭐 박희정 씨는 뭐 우주, 그리고 손치우 씨는 뭐 똘똘이, 최용호 씨는 팡팡, 뭐 이런 식으로 이 11명의

0: 그 별명만큼이나 그 개성이 통통 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대를 본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1: 네. 내 팔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 딱 이끌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포즈를 취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2: 초대되는 장애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걷지 못한다든가, 심지어 말도 못하는 분들, 안 보이는 분들. 근데 오늘 공연이 의미가 있었던 게 그런 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고요. 이게 오늘 서울시 특화할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최중증 장애인들 또 그런 분들이 또 사실 수혜가 많이 되거든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거든요. 가장 이제 감명 깊었던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도우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네. 최중증 장애인 11분이 선보인 첫 무대, 우리들의 월화 수목금 오늘 매일. 오늘 이 소식 들으면서 우리의 매일, 우리의 월화 수목금도 저마다의 아름다운 리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공연은 참여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해서 쌓아온 그런 시간과 노동의 결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요. 장애인 문화공간 관계자도 이번 공연을 통해서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삶을 표현하고 또 당당한 문화예술 노동자로 성장하는 그런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네. 이 가능성과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라나 소장입니다.
4: 장애인의 위치,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에서 또 장애를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저희는 노동자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의 삶, 그리고 표현, 그리고 감정,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노동으로서 표현되는 직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활동은 단순히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되게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되게 멋진 문화예술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 저게 일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하는 모든 시간까지 사실 지역사회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삶의 모습 자체가 지역사회를 움직이고 연대하는 그런 되게 소중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에 더 많이 응원해주고 서울시가 더 이걸 장려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중증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로서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권리의 주체로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민 구성원으로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네.
0: 네. 이 장애인 문화 공간에서는 이번 첫 공연을 좀 더 보완해서 12월에도 또 공연을 진행할 그래요? 예정입니다. 상반기 공연, 그러니까 7월에 했던 이 공연은 3월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쓰다 보니까 집중 연습 기간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짧았다고 해요. 예. 근데 12월에 열리는 공연, 이 공연이 12월 11일로 잡혀 있는데 네네. 같은 장소인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 아트홀에서 하반기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출과 또 참여자들이 훨씬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더 많은 모습과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펼쳐갈 그런 멋진 작업 활동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3: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시간 알려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준이 부르는 너를 사랑.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흔히 농활이라고 하죠.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돕고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며 교류하는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농촌의 현실도 많이 변했고요.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칭도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이렇게 바뀌었고요. 내용도 고전적인 농촌 일손 돕기뿐 아니라 대학생의 재능과 창의성을 활용해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활동이라든지 또 대학생과 농촌 주민 간의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재능 나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임의용 봉사, 기초 건강검진과 의약품 사용 안내 같은 건강 증진 활동부터 마을 환경 개선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로봇과 드론 교실은 물론이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방학이면 변함없이 세대와 지역을 잇는 대학생들의 봉사와 교류가 지역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도록 돕고 있어서 참 뿌듯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에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헌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혜리예요. 추억의 발라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모시고 우리 가요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이현석 씨께서 골라오신 노래 세 곡 들어볼 텐데 오늘 선곡 주제는 어떤 건가요?
2: 네. 오늘은 8월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닷가를 소재로 한 우리 가요의 고전들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고전으로? 네. 네네.
2: 여름이면 뭐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는데 네. 일단 시원한 파도, 네. 네, 백사장, 또 붉은 노을, 뭐 바다에서 이렇게 풍덩하면서
1: 생각만 해도
2: 시원하게 낭만을 네네. 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이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네. 우리 가요에도 뭐 바다는 주요 소재죠. 네네. 자주 등장을 합니다. 네. 아름다운 풍경으로도 그려지고. 또 기다림과 이별, 그리움과 추억을 담아내는 제 마음의 배경으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바다의 풍경과 함께 떠오르는 우리 정말 오래된 우리 명품 가요들이 되겠습니다.
1: 네, 첫 곡은요?
2: 1958년 노래입니다. 오, 와, 정말 네. 옛날 노래인데요. 네네.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입니다.
1: 아, 네네.
2: 부산 해운대. 저희 세대에선 해운대 하면 일단 해수욕장 네. 뭐 100만 명이 뭐 왔다더라 뭐 9시 뉴스에도 항상 여름철 되면 해운대를 비춰지면서 네. 뭐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을 전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1950년대의 해운대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고 해요. 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부산은 피난민들의 기억 거기에 이제 피난을 많이 가서 거기서 또 뭐 많은 또 에피소드와 또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렸고 이제 화려한 관광지라기보다는 헤어진 사람을 기다리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던 장소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시절의 노래는 어떤 들뜬 분위기보다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쓸쓸함 이런 것들을 또 노래 속에 녹여 됐습니다.
1: 네. 이 해운대 엘레지는 가수 손인호 씨의 맞춤 노래라고 할 수 있죠.
2: 그렇습니다. 네. 당대 인기 작곡가 뭐 동백아가 씨를 이제 만든 분이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네. 백용호 씨 작곡가가 손인호 씨를 딱 염두에 놓고 아, 이 노래는 손인호 거 하면서 그의 음색과 창법에 맞춰서 곡을 쓴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1: 네네. 백용호 씨야 뭐 정말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내신 분이잖아요.
2: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우리 국민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네. 또 그의 콤비 작사가 한산도 씨와 네네. 함께 정말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1: 올 여름에도 이제 피서지로 해운대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해운대 가면은 네. 해운대 엘레지 노래비도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네. 해운대 백사장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저도 이 해운대를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해운대를 상징하는 명곡이 되겠고 또 해운대가 제목에 들어간 노래도 많고 또 해운대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곡들이 많이 있죠. 네네. 일단 해운대 엘레지가 상징적인 곡이고 또 조용필 돌아요 부산항에 네네.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네. 시작하면서

0: 꽃피는 동백섬에로 딱 네.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은 곡이고 2003년에 또 최백호 씨가 청사포라는 곡을 네, 네.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1: 네, 네. 엘레지라고 하면 이제 슬픔을 노래한 시 등의 문학이나 네. 악곡을 뜻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해운대 엘레지 하니까 벌써 제목부터 이별의 아픔이 짐작되는 노래예요.
0: 네. 비가 애가 네, 네. 슬픔의 노래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 곡은 뭐 가사가 첫 소절부터 네.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끈다고 할까요?
1: 네.
0: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
1: 네, 네.
0: 예전엔 이 노랫말에 맹세, 다짐 네.
1: 많이 있었어요.
0: 노랫말에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네, 예, 연인들끼리 네.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이게 조금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많았죠. 비극적인 네, 네. 사랑이 좀 많았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이 곡도 이제 비극이에요.
1: 네. 네.
0: 이별의 또 그 상처, 아픔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 네, 네. 후반부에서 이제 이 노래를 한국 가요사의 명곡으로 만든 구절이 등장한다면서요.
0: 네. 네. 백사장에서 동백섬에서 속삭이던 그 말이 오고 또 가는 바닷물 타고 들려오네. 네. 지금도.
1: 네. 네.
0: 그러니까 헤어졌어도 그 사람은 못 잊고 있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랑했다고 해서 뭐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다 잊고 그 사람과 있었던 추억을 뭐 이렇게 어디로 보면 보낼 수는 없잖아요.
1: 네네.
0: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또 나중에 가면 더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감정을 잘 섬세하게 표현해 냈습니다.
1: 이 노래를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자 씨 노래로 알고 계시기도 해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이미자 씨가 1966년에 불렀는데 이때는 이미자 씨 전성기입니다.
1: 네네.
0: 동백 아가씨가 나오고 네.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발표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더 큰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미자 선생님이 부르면 그냥 이미자 씨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미자님의 이 목소리는
1: 네.
0: 우리 한국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이미자 씨가 돌아가셔도 이미자 씨의 성대를 뭐 네. 어디 외국의 과학진이 그걸 가져가서 연구하기로 했다는 그런
1: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0: 예, 많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 정도로 오늘, 네. 독보적인 또 이제 음색과 가창력의 소유자였죠.
1: 네, 네. 오늘은 바닷가를 소재로 한 가요의 고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곡은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였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역시 1958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네. 안다성 바닷가에서.
1: 이 노래 저 정말 좋아했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요사에서 바다를 가장 아름답고 네. 애잔하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곡이고요.
1: 네.
0: 가요계의 거장 박춘석 작곡가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럼 1958년이니까 박춘석 선생님도 거의 초기 때 히트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네.
0: 뭐 박춘석은 이미자와 패티김의 대부분의 히트곡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요.
1: 네, 네.
0: 정말 엄청난 작곡가인 거죠.
1: 선마을 선생님, 네. 기러기 아빠, 패티김의 초우, 수많은 명곡 탄생시키셨죠.
0: 근데 두 사람의 음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미자는 정통 트로트.
1: 네.
0: 반면에 패티김은 스탠다드 밥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그 음악성을 가진 가수들의 명곡들을 그렇게 많이 또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가요사의 뭐 큰 별이었던 그런 네네. 작곡가였습니다.
1: 안다성의 바닷가에서도 패티김 이후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네,
1: 이 노래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라고요.
0: 네네. 1958년 8월 달에 이제 한 원로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은 이제 독립운동을 했었고
1: 네네.
0: 국회 부의장을 이제 지냈던 분이었대요.
1: 네.
0: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바닷가에서 헤어진 연인을 내가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네.
1: 네.
0: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어르신도
1: 네.
0: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사랑을 아직까지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1: 시작이 파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나 홀로 외로이 추억을 더듬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0: 네네,
1: 그 첫 소절만으로도 그야말로 한 폭의 흑백 영화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게 실화였군요.
0: 네. 네. 뭐 특별히 화려한 수식도 없고요.
1: 네.
0: 파도 소리, 바닷가, 또 혼자 서 있는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외로움의 정서를 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 그대 내 곁을 떠나 멀리 있다 하여도 내 마음 속 깊이 떠나지 않는 꿈. 이 대목에서는 정말 뭉클해지거든요.
0: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고 여전히 이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좀 그리워하는 걸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 그다음 이제 후렴으로 이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하고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됐을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사실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시대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정서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노래가 음악적으로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세련됐다는 평을 들었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박준석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선 음악가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요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그런 사람인데 악기 편성도 뭐 바이올린, 아코디언, 현악기 같은 걸 써서 파도의 출렁임을 이렇게 좀 묘사했고요. 그리고 안다성 특유의 투명한 미성이 또 돋보이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 그런데 그 박춘석 선생과 안다성 선생이 동갑내기시라고요?
0: 네네. 네. 두 사람이 또 인연이 깊다고 해요.
1: 네.
0: 대학 영문과 동문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예전에 신흥대학교,
1: 네네.
0: 그 지금의 경희대학교인데요. 여기 이제 같이 이제 동고동락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또 같이 곡 작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1: 네네. 70년대 이제 박춘석 선생 모시고 프로그램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 깔끔한 외모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진 듯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0: 네네.
1: 노래도 그렇고. 근데 일단 얘기를 꺼내시면은 아주 잔잔하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렇게 매력 있는 분이 왜 결혼을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뭐 천상 아티스트라는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정말 음악과 결혼했던 분.
1: 네.
0: 평생 음악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고요.
1: 네네.
0: 근데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1: 하는
0: 아쉬움이 있고 반면에 안다성 씨는 2023년 향년 9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네.
0: 2010년대 초반까지 80대까지도 무대에 서면서 노익장을 과시했었습니다.
1: 가요 무대도 자주 나오시곤 해서 참 반가웠었거든요. 자 그럼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이지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이현석의 가요탐구 오늘은 바닷가를 소재로 한 가요의 고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나머지 한 곡 들을 시간인데 네. 어떤 노래예요?
1: 이 곡도 정말 유명한 명곡입니다.
0: 네.
1: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
0: 네, 네.
1: 어떻게 보면 키보이스가 바다를 소재로 한 우리 가요사의 남을 명곡을 두 곡을 이제 만들었어요.
0: 네.
1: 바닷가의 추억, 해변으로 가요.
0: 네. 네.
1: 해변으로 가요는 뭐 1970년대에는 여름 되면 그냥 해변으로 가요였죠. 뭐 최고의 네. 또 시즌송이었는데 바닷가의 추억은 잔잔한 울림을 주는 어떤 청춘의 사랑과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또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0: 제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랄까?
1: 네.
0: 이런 노래도 나오는구나 하고 놀랐었어요.
1: 네.
0: 네.
1: 그 시대의 음악적인 뭐 시대의 흐름과는 조금 달랐죠.
0: 달랐어요.
1: 네, 좀 감각적이었고
0: 도입부부터.
1: 네. 네. 좀 뭐 이런 말씀하면 그렇지만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네네.
1: 키보이스가 사실 한국의 비트즈라는 찬사를 받았던 팀이고요.
0: 네네.
1: 제가 이게 키보이스에 몸담았던 몇 분을 뵀었는데 그분들은 네. 신중현을 한국 락의 대부라고 하고 신중현이 네. 거쳐갔던 밴드들을 너무 이제 숭배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더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0: 자부심을 가지실 만하죠.
1: 굉장히 자부심들이 있더라고요.
0: 네네.
1: 초기 멤버가 차중락, 차도균, 윤한기, 김홍탁, 옥성빈.
0: 와,
1: 명면이 화려합니다.
0: 그럼요.
1: 네. 이 정도의 멤버면 그냥 슈퍼밴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멤버들이 떠난 다음에 2기 때 새롭게 구성된 그 멤버들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때
0: 네.
1: 바닷가의 추억이 탄생을 했고요.
0: 아.
1: 이 곡은 뭐 레전드 작곡가
0: 네.
1: 김희갑 씨가 작사 작곡을 맡은 곡입니다.
0: 네네.
1: 김희갑 선생님도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대급 작곡가 정말 가요의 큰 어른이시죠.
0: 거목이시죠. 네.
1: 근데 이제 1970년대에 작사 작곡가 또 악단 리더로도 활동을 하셨고 편곡자로도 네. 활동하셨고 기타리스트로도 활약을 하셨거든요.
0: 아.
1: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해변으로 가요가 이제 번안 가요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처음에는 이게 김희갑 작곡을 이렇게 소개가 됐었어요.
0: 네.
1: 예전에는 이제 조금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저작권자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냥 그걸 또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0: 아니 처음에 들을 때 이게 우리 노래라고 다 인식이 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1: 이제 김희갑 씨는 나는 내 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왜 곡이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나도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었다 그러는데
0: 네.
1: 이제 이 곡은 김희갑 선생님께서 직접 창작한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0: 네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 그 반주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이제 본인이 이제 음악을 하고 또 밴드 리더로 기타리스트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0: 네.
1: 더 이렇게 좀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1: 보통 작곡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많이 상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0: 네.
1: 실제로 그걸 구현할 때 좀 가수나 밴드들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이렇게 그 현역에서 활동하던 분들 자기가 직접 연주를 하는 사람이 곡을 만들면 그래도 네. 차별화가 되는 거죠.
0: 네. 이 가사를 쭉 이어가다 보면은 파도 위에 물거품처럼 왔다가 사라져간 모니즈 그대요. 그러니까 물거품은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걸 그려냈잖아요.
1: 네, 네. 전형적인 청춘의 영감입니다.
0: 네, 네.
1: 역시 단순하지만
0: 네.
1: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랫말들이 노랫말 한 소절 한 소절이 어떻게 보면 좀 꽂힌다고 할까요?
0: 네, 네.
1: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 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노랫말들입니다.
0: 그러니까 파도와 물거품이라는 그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랑의 덧없음을 표현한 그 대목. 지금 들어도 참 시적이다 싶은데 백미는 역시 후렴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저 하늘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단둘이 가자던 파란 꿈은 사라지고
1: 네. 더 이상의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네. 미래를 약속했는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는데 네. 근데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0: 네, 네. 그러니까 파란 꿈이라는 표현이 푸른 바다와 젊은 날의 희망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1: 그래서 좀 아련하게도 다가오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0: 근데 정말 이 노래는 음악적으로도 당시 그룹 사운드의 매력을 아주 제대로 잘 살렸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서두에도 제가 네. 한국의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네네. 만만치 않은 또 연주력과 또 사운드 메이킹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네. 그런 곡입니다.
0: 네네.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드럼 그게 이제 중심이 이루지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 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듯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두들겼다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강한 느낌보다는.
1: 네. 네. 그리고 이제 누구나 한 번만 들으면 그냥 네. 쉽게 흥얼거리게 되는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지르지 않고 부드러운 코러스가 어쩌면 그 서정적인 그런 멜로디가 사람들 마음속에 파도가 잔잔히 일렁이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줬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을수록 깊은 여운을 남기는 네. 그런 곡입니다.
0: 근데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가 젊음의 상징이었어요.
1: 네, 그럼요.
0: 네, 네.
1: 지금도 그렇죠, 사실.
0: 네, 네.
1: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여름은 또 바다의 계절입니다.
0: 네, 네. 기차 타고 뭐 동해나 해운대로 떠나는 여행, 백사장에서 캠프파이어 밤에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네. 또 여러 싱얼롱도 이루어지고
1: 네,
0: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젊음이고 또 낭만이었죠.
0: 네, 네, 네. 그런 시대적 감성이 이 노래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났는데 키보이스는 이후에도 우리나라 그룹 사운드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1: 그렇습니다. 미8군 무대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고요.
0: 굉장히 네, 네.
1: 탄탄한 연주력과 뛰어난 음악성을 지니고 있어서
0: 네.
1: 그 동시대 많은 밴드들에게 자극을 줬고
0: 네.
1: 또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었던 그런 정말 뛰어난

0: 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정상급 가수들은 다 미파이군 무대 출신들.
1: 네, 네.
0: 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솔로 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1: 네, 네.
0: 뭐 심지어 뭐 남희 씨, 조용필 씨, 뭐 패트 김, 뭐 또
1: 현미
0: 씨도. 최희준 씨, 네, 현미 씨 다 그 네, 네. 그 미파이군 무대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 일반 무대에 진출을 하고요.
1: 네.
0: 그 무대를 디딤돌로 삼아서 또 이제 방송에 진출하고.
1: 네.
0: 그러면 또 금방 대중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정상의 인기 가수가 되는 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코스였습니다.
1: 그러니까 키보이스 멤버들이 우리의 그 미팔군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연주력과 세련된 화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은 인정할 만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키보이스 덕분에 네. 또 우리 밴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미파이군 무대에서도 이렇게 걸출한 팀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뒤이어서 또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1: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멤버들이 흩어져서 각자가 또 자기 영역을 구축하면서 네네. 한국의 탑 가수들이 됐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뭐 키브라더스라는 또 밴드도
1: 네.
0: 결성을 하게 됐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차중락, 차도균, 윤한기 이런 분들 정말 그 개인으로서도 우리 가요사에 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가수들이죠.
1: 지금 한 분 한 분 거명하실 때마다 저는 예전에 함께 방송했던 그 추억이 떠올랐어요. 차중락, 차도균, 윤한기, 김홍탁 대단한 분들이셨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 또 이분들이 연주만 잘하는 게 아니라
1: 네.
0: 탤런트가 많았죠.
1: 맞습니다.
0: 곡도 잘 쓰고요.
1: 네네.
0: 특히 뭐 윤한기 씨는 본인이 가수로도 대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윤복희 씨에게
1: 네네.
0: 여러분을 줘서
1: 네.
0: 또 우리나라 가수가 최초로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는 쾌거를 또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자 이제 단순한 이별 노래를 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을 기억하게 만드는 노래 바닷가의 추억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는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여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한 곡에 넘어가니 또 다른 걱정이 한가득이네 라는 싶은 날들, 그런 고민들이 쌓여 있을 때는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한국노인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효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 오늘도 한국노인의 전화에 김효정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적당한 욕심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지만 대개 욕심이라는 게 과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네. 특히 나이 들수록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은 노욕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인데, 우리 김 과장님은 늘 어르신들을 대해서 그런지 젊은데도 큰 욕심이 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참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1: 저도 욕심이 있긴 있는데요. 네. 우리 그 만족이라는 말할 때 한자로 족자를, 발족자를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몸 전체를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발목 정도만 채워져도 그걸로 그냥 충분한 것 같고 그게 만족인 것 같아서요. 네.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사위 사례하고요. 네네.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해주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할머니 사례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시는 78세 여자 어르신의 사위의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한 뒤부터 지금까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젊은 시절 이혼을 하신 후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셨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함께 모시기로 했고, 저 역시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저도 친어머니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퇴근하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장모님 식사도 챙기며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참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웃으며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외출 준비를 하면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실까? 제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 있어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단한 검사와 상담을 받은 뒤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이 심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은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밥을 드시면서도 말씀이 없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방에서 주무시기만 합니다. 깨워도 피곤하다고 하시고 다시 누우십니다. 얼마 전에 조금 놀란 일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어머니 저 김서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아이고 그러네 뒷모습이 많이 닮아서 착각했네 하시며 민망한 듯 웃으셨습니다. 가끔씩 이상 행동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장모님이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걱정스럽게 치매 초기이신가요?
1: 비슷하죠, 느낌이. 네네. 원래 이제 우울증이 오래되시면 치매로 많이 넘어가시고요. 네네. 치매 초기 증상이 또 우울증하고 비슷한 증상들이 있어서 이게 또 혼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모님의 모습 들어보니까 질투심도 심하시고요. 또 하루 종일 말도 안 하시고 잠을 많이 주무시고 네네. 여기저기 이제 몸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울증이 되시면 소화가 안 되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런 걸로 봐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다른 기능들이 약해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 기능도 약해지셔서 자꾸 불안감이나 서운함이나 버려질 것 같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혼합되셔서 남들이 볼 때는 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일단은 병원에서 진단하신 게 우울증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치매하고도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치매 관련되는 검사는 조금 텀을 두고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1: 그리고 어머님이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울증이 그런 어떤 질투심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어머님을 위한 어떤 온전한 시간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어머님과 이제 옛날 사진을 보면서 과거 회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옛날 얘기를 그냥 하염없이 들어주신다든가 이렇게 내가 온전히 다른 가족이 아니라 어머님만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다는 그런 걸 어머님이 좀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네네.
1: 또 하나는 사위 되시는 분이 진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네네.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돌보는 가족들도 소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혼자 너무 잘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혼자만 노력하지 마시고 가족분들 또 다른 그 아내의 형제분들하고도 역할을 좀 나누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어머님이 이걸 우리가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요. 좀 이제 원래의 증상보다 과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그런 거 할 때 어머니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조금 인정해 드리는 투로 말씀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최근에 읽은 것 가운데 그 전문가 말씀이 이제 치매의 경우
1: 네.
0: 치매의 증상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초기부터라도
1: 네.
0: 책을 읽는 것하고 운동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치매 예방에 좋을까라고 하는데 운동이래요.
1: 네.
0: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시면 어머님 식사하시고 나는데 우리 나가서 좀 걸으실까요?
1: 그럼요.
0: 그래서 꾸준히 한번
1: 맞습니다.
0: 운동도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1: 예.
0: 생각이 드네요.
1: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한테 권해드리는 운동이
0: 네.
1: 체조하고 가벼운 산책이거든요.
0: 네.
1: 그 두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사연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호섭입니다. 세월이 가면.

0: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0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3남매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제 삶보다 아이들 삶이 먼저였습니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부모라면 다 그렇겠지만 저도 늘 아이들 뒷바라지에 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먼저 자녀를 독립시킨 아는 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밑에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면은 독립을 안 하려고 해. 그 맛 알기 전에 내보내야 해.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식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3년 전 아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올해 안에 독립해서 나가면은 엄마가 1억 원씩 줄게. 대신 내년이 되면은 한 푼도 안 준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웃더니 제가 진심이라는 건 알고는 하나 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해 안에 셋 다 독립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고 너무 큰 돈 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원래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돈을 준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둘만의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도 각자의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셋을 똑같이 키웠고 독립할 때도 똑같이 1억 원씩 주었다. 이제 와서 너만 더 주면 형이나 동생에게도 미안해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둘째도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둘째에게 돈을 보태준 걸 알게 됐고 남편에게 한 소리 하자 남편은 저에게 아이고 당신은 너무 계산적인 엄마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 게 아닌데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의견이 부딪힙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어려운 자식은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부모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자립심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도와줘야 할 것인가.
1: 네.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0: 네네.
1: 이 댁이 지금 자녀를 독립시키는 거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 현실에 지금 딱 맞닥뜨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문제는 그 부부 간의 그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관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가치관을 어머님 입장에서는 공평함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맞다 이렇게 가치관을 지금 두고 있어서
0: 네네.
1: 그분들 간의 의견이 안 맞으니까 몰래 도와주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가치관에 대한 그 합의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부부인데 한 사람에게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도와주셨다는 부분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1: 부부 간에 이거는 좀 신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0: 네네.
1: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분이 그런 합의를 좀 도출해냈으면 좋겠어요. 그 지원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생활비는 지원해주지 않는다. 또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 실패, 투자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러나 아프다거나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생겼을 때는 도와준다. 뭐 뭐가 됐든 간에 두 분이 좀 의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기준이 있으면 감정에 따른 결정은 하지 않게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 주신다면 자녀도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도 하지만 내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더 또 하실 것도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둘째 자제분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금 들여다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또 하나는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노후 자금을 우리가 좀 마련해 놓는 게 나중으로 보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0: 네네.
1: 부디 잘 합의를 또 기준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네. 앞에서 그 아는 언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돼요.
1: 네.
0: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면은 독립을 안 하려고
1: 그렇죠.
0: 해. 그를 같이 또 같은 등식으로 놓고 볼 때
1: 네.
0: 자꾸 도와주다 보면
1: 그렇죠.
0: 저희가 상담 많이 해봤잖아요.
1: 네.
0: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는 습관이 되고
1: 네.
0: 그리고 본인 스스로 노력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도와줄 때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시는 것도 그리고 조건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1: 그렇죠.
0: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1: 예.
0: 그들이 다른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1: 네, 네. 지금 젊은 분들이실 것 같은데
0: 네네.
1: 앞으로 어려운 일이 또 있을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같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오늘도 두 분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정말 크든 작든 털어놓으세요. 한국노인의 전화 303국에 007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 노래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들려드리고요. 내일 2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늦은 밤 야식으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출출할 때,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술 마시고 속이 허전할 때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은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옆에서 라면을 먹으면 한 젓가락만 하면서 거들게 되죠.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만 넣으면 완성되는데요. 가장 맛있는 한 젓가락을 위해 라면 한 봉지에는 식품공학, 화학, 물리학, 미각 등 과학이 촘촘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발면은 왜 3분이어야 할까요? 라면 스프 배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국내 1호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는 책 라면의 과학에 라면의 역사, 라면의 제조 공정 등 라면의 숨은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라면 박사,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와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라면 평론가 지영주 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인생에서 소박한 취미를 찾다가 다양한 라면의 종류와 맛을 알게 됐고 라면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2013년부터 라면 정복자 피키라는 닉네임으로 라면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라면 평론가가 됐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약 2,300여 종의 라면에 직접 평점을 매겨 소개해왔는데요. 저서로는 일본과 러시아에 수출된 라면의 역사, 오늘도 라면입니다. 라면 완전 정복, 라면 수프의 배합, 면, 제조 공정 등을 담은 라면의 과학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교사셨다고 해요. 아주 안정적인 직업인데 교사직을 관두고 라면 평론가로 활동할 만큼 라면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1: 네, 라면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라면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에 비해서 너무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워서 라면 매니아로서 라면을 소개한 지 10년 차가 되던 해에 직장을 퇴사하고 나와서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와, 라면 평론가라는 말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지영준 씨가 국내 1호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예, 라면 평론가라는 타이틀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1: 네,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0: 네.
1: 이 라면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좀 평가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제 의지를 담아서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라면 평론가로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지요?
1: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강연, 방송, 그리고 집필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진행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다 라면에 관련된
1: 네, 라면에 있죠?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시려면 평소에 라면 정말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드시나요? 얼마나 자주 드실까요?
1: 네, 저는 일주일 기준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먹고 있어요.
0: 그렇군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이네요?
1: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요. 하루에 두 개, 세 개 먹을 때도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난 13년간 몇 종의 라면을 맛보셨을지도 궁금해지는데 네. 평점 매긴 라면 종류만 2,300종이면 맛본 거는 더 많을 것 같은데.
1: 한 5,000 종류의 라면을 맛봤는데요.
0: 네.
1: 문제는 이제 평점만 매긴 게 아니라 저는 연구하고 분석해서 소개하는 활동까지 하는데 그건 이제 절반 정도, 2,300여 종 정도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0: 네. 라면 평론가시니까 아무래도 끓이는 것도 달인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요즘 라면 종류가 워낙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끓이는 방법도 종류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파나 계란, 만두, 떡, 뭐 해물 등등 각자 본인만이 네.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먹는 방법들도 많고 어때요? 어떻게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이제 라면을 평가할 때는 권장 조리법을 완전 그대로 지켜서 맛보고 평가하고 있어요.
0: 네.
1: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의 양, 그리고 조리 시간,
0: 네.
1: 그리고 끓이는 순서를 지켜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게 먹어야지 그 라면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0: 네.
1: 그게 평가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즐길 때는 여러 부재료를 넣어서 즐기기도 하고 막 요리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영준 씨 댁에 라면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라면 유통기간이 짧더라고요.
1: 네.
0: 예, 그 라면 보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특히 구하기 귀한 것들은 네.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은데.
1: 일단 라면은 건조하고 써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소비 기한은 6개월인데 최소한 2개월, 3개월 내에 드시면 제일 맛있는 라면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라면이 썩지는 않는데 기름의 품질이 변해요.
0: 아.
1: 그래서 좀 넉넉하게 유통기한이 잡힌 걸 드시면 훨씬 맛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짧거나 혹은 지난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용으로 면 같은 걸 방부 처리를 해서 썩지 않도록 네. 제가 처리를 해서
0: 아.
1: 뭐 1년, 2년 뒤에도 뭐 혹은 10년 지난 라면도 제가 연구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직접 처리까지 하시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독특한 라면을 찾기 위해서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다니셨다고 하는데 북한 라면까지 구하셨다고.
1: 네, 맞습니다.
0: 이 북한 라면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또 맛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1: 네. 원래 북한 라면을 이제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계속 구하려고 했었는데
0: 네.
1: 거기서 제가 여러 번 가도 못 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집가로 유명하신 이성철 라면 수집가님께서 알려주셔서
0: 네.
1: 중국의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0: 그렇군요. 맛은 어떻던가요?
1: 일단 밀가루의 품질도 떨어지고 기름의 품질도 떨어지고 모든 기술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0: 그렇죠.
1: 저는 먹어보고 이렇게 생긴 패키지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나라 네. 라면처럼 만들었는데 네. 맛이 너무 떨어져서 먹고 나서 한동안 입맛이 떨어져서 그날 저녁도 못 먹었던 기억이
0: 그렇군요.
1: 납니다.
0: 그렇군요. 뭐 요즘 해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짝퉁 한국 라면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국 라면처럼 해서 한글을 넣어서 팔면 잘 팔린다는 그런 공식이 있어서요.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라면도 한국 라면을 좀 카피해서 만들었고요.
0: 네.
1: 중국, 미국, 일본 전 세계에서 한글을 넣은 한국 라면 같은 그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정말 독특한 거는 우리나라 걸그룹이나 개그맨들을 광고 모델로 써서
0: 네.
1: 한국 라면처럼 이렇게 광고하기도 해요.
0: 아, 그 짝퉁 라면을요?
1: 네, 맞습니다.
0: 헉, 그렇군요.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 대만 등지에도 라면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 라면 인기가 유독 많은 이유가 뭘까요?
1: 라면 자체는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특유의 느끼함이 있어요. 근데 그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도입을 했는데 그 매운맛과 느끼함의 조화가 라면에는 엄청 좋은 조합이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냈고
0: 네.
1: 그게 처음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류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면서 그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었고
0: 네.
1: 지금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라면이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과학의 산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스프의 배합이라든지 라면 면발 등등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면, 스프, 포장지까지 이게 사실 식품공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게 라면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별로 기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이게 기업마다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고 기술적 장벽이 높아서 한국 라면 회사들의 이 맛과 품질을 전 세계 회사들이 따라하려고 하는데 못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마저도 한국의 라면 회사들의 기술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따라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라면의 역사와 제조 공정 등을 담아서 지영준 평론가가 라면의 과학을 쓰셨습니다. 오늘 책 읽고 나면 라면도 먹고 싶어지고 준 라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라면의 과학 만나보겠습니다. 박민의 라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지영준 라면 평론가의 라면의 과학입니다. 우선 라면이란 무엇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라면과 라멘 다른 건가요?
2: 네, 완전히 다른 식품인데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1: 그냥 그 언어 차이인 줄 알았어요.
2: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라면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라면은 영어로 인스턴트 누들, 인스턴트 라멘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게 기본인데요.
1: 네.
2: 한국 사람들은 그 인스턴트 라멘은 일본의 음식 라멘을 본따서 만들어진 건데 라멘이 도입되기 전에 인스턴트 라면을 먼저 도입했고 네. 먼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 그렇군요.
2: 일본인들은 인스턴트 라멘이라고 명확하게 부릅니다.
1: 그렇죠. 일본은 라멘이 또 하나의 굉장한 또 미식 분야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일본은 라멘이 주류고요. 인스턴트 라멘은 약간 그걸 본따서 만든 아류작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1: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라면이 메인이 돼버렸네요.
2: 네, 맞습니다.
1: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인스턴트 라면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2: 1958년도에 일본인 사업가 안도 모모후쿠에 의해서 발명이 된 건데요. 원래 일본인들이 1900년대 초부터 라멘이라는 음식을 즐겨 먹었었어요.
1: 네.
2: 근데 처음에 라멘은 라멘이 아니었고 중국인의 국수라는 뜻을 지닌 중화소바, 진화소바로 불렸습니다.
1: 네.
2: 즉 일본인한테 중화소바, 라멘은 우리로 치면 짜장면 같은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1: 네.
2: 그걸 보고 이걸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끓일 수 있게 인스턴트 식품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우연히 아내가 튀김 요리를 하는 걸 보고 면을 기름에 튀겨봤는데 기름에 면을 튀기니까 면이 방부제 없이도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된다는 걸 발견해냈고
1: 네.
2: 또 다시 뜨거운 물 부으니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 라멘을 발명하게 됩니다.
1: 네.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된 이후에 우연치 않게 세계 최초의 컵라면도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지영준 라면 평론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안도는 직접 라면 수출을 지휘했는데 미국 현지 바이어들에게 치킨 라면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미국인 바이어가 치킨 라면을 어떻게 먹을지 몰라 라면을 부순 후 종이컵에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익혀 포크로 맛보기 시작한 것이다. 라멘과 인스턴트 라면을 즐겨 먹는 일본인과 다르게 미국인은 라멘도 인스턴트 라면도 먹어본 적이 없었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릇과 젓가락도 없었기에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안도는 미국에 라면을 수출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일본으로 돌아온 안도는 연구원들에게 컵라면 개발을 지시한다.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보온과 단열이 되면서도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전용 용기의 개발, 컵라면에 적합한 전용 면과 스프, 건더기의 개발 모든 것이 최초이면서 난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컵라면을 출시한다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니신식품의 젊은 연구원들은 안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휘 아래 수많은 난관을 해결하고 1971년 9월 세계 최초의 컵라면 컵누들을 출시한다.
1: 미국의 라면을 수출하려다 컵라면이 발명된 거군요. 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컵라면 당시 반응은 어땠나요?
2: 세계 최초의 라면은요. 출시되자마자 일본인들 사이에서 마법의 라면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1: 네.
2: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면은 우동 한 그릇이 6엔 하던 시대에
1: 네.
2: 한 개에 35엔으로 거의 6그릇에 우동 6그릇의 가격 비싸게 출시가 네. 됐는데도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계 최초의 컵라면은 1971년도에 한 개에 100엔으로 출시를 합니다.
1: 금값이네요 거의.
2: 지금도 일본에서 저렴한 컵라면은 한 개 100엔짜리가 있어요.
1: 그렇죠.
2: 지금 55년이 예. 지난 지금도. 근데 55년 전에
1: 부자밖에 못 먹었겠네요.
2: 출시가 되니까 너무 비싸다고 소문이 예. 나고 사람들이 이 컵라면을 왜 사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 네.
2: 회사가 이 컵라면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매각을 해야 되나 철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2: 그 컵라면이 철수할 뻔했는데요. 정말 우연한 사건으로 대박이 나요. 출시 1년이 지나서 계속 판매가 부진하고 안 팔리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좌익 대학생들이 산장 부인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했던 사건,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1: 네.
2: 그게 10일간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민간인과 경찰이 3명이 죽고 27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일본 전역을 완전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어요.
1: 네.
2: 근데 그 사건에서 경찰이 너무 진압을 못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한겨울에 진행된 사건에서 도시락 같은 게 다 얼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 상황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타고
1: 뉴스를
2: 일본
1: 통해서.
2: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1: 광고가 됐군요. 예.
2: 네, 그때 시청률이 거의 90%에 달할 때였는데
1: 네.
2: 그 이후에 일본 전역에 컵라면 주문이 쇄도했고 그때 이후로 컵라면이 일본인들한테 필요성과 간편함 그리고 맛이 인정받아서 지금은요. 일본 사람들은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을 더 많이 먹고 엄청 즐겨 먹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진짜 일본 컵라면 종류가 많더라고요.
2: 네.
1: 한국 라면의 역사 그 시작은 또 어떻게 되나요?
2: 한국 라면은 1958년도에 일본에서 라면이 발명된 뒤 5년 후에 전해집니다.
1: 네.
2: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라면을 만드셨던 분은 원래 식품 사업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 업계를 이끌고 선도했던 제1생명보험회사 사장 전중윤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공무원이셨던 분이 광복 후에 보험회사를 차리고 한국의 보험업계의 기틀을 만드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우연히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1: 네.
2: 그게 바로 꿀꿀이죽이라는 음식이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1: 네.
2: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었는데 그걸 보고 보험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감이 드셨대요. 그래서 보험 사업을 그만두고 일본에서 유행하던 인스턴트 라면을 한국에 도입한다면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2: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일본으로 떠나서 그 라면 기술을 도입해옵니다.
1: 그렇군요. 처음에 한국 라면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군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본인들이 막 잘 도와줬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문전 박대하고 또 거절도 당하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1: 네.
2: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요청을 하니까 일본인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서
1: 네.
2: 온갖 어려움을 넘어서 한국에 라면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1: 양도 푸짐하고 저렴했던 라면이 큰 인기를 끌 줄 알았는데 몇 년은 고전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라면이 좀 생소해서였을까요?
2: 이게 그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요. 일본에서 출시됐을 때 아까 비싸게 출시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2: 우동 6그릇의 가격. 근데 한국으로 도입된 라면은요. 일본의 라면보다 20% 양은 늘리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출시를 했어요.
1: 네.
2: 그 당시에 꿀꿀이죽 2그릇의 가격 10원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1: 네.
2: 이렇게 푸짐하고 저렴하게 출시했으니까 일본처럼 혹은 일본 이상으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라멘이라는 음식에 친숙했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면을 마법의 라멘이라고 하면서 엄청 선호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라멘을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라면을 이게 식품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1: 네.
2: 라면의 면이 옷감 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옷감으로 착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쌀이 부족해지면서 라면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혼분식 장려 정책 속에서 라면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라면은 제2의 쌀, 특수 영양 국수 등으로 소개되며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마운 음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혼분식 장려 정책 속 대용식으로 주목받으면서 라면은 큰 인기를 얻어나갔다. 먹을 것이 풍부해서 적게 먹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재와는 달리 1960년대 중반 식량 부족으로 고통 겪던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은 풍부한 열량은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함유된 영양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제2의 쌀 역할로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준 고마운 음식이었다. 손님 접대용 혹은 선물용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제 라면 선물 받은 사람들 좋아했겠네요. 라면의 제조 공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면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만드나요?
2: 라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밀가루를 배합하고 그 만든 면을 모양을 만들어서 찌고 찐 걸 기름에 튀기고
1: 네.
2: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스프와 합쳐서 포장하는 과정까지. 스프는 라면 회사가 아니어도 작은 회사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라면에 들어가는 그 유탕면,
1: 네.
2: 기름에 튀긴 면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라면 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이 라면 면발이 꼬불꼬불한 건 다 이유가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면발 꼬불꼬불한 이유는 면발 만들 때 벨트 속도를 조절해서 꼬불꼬불하게 만드는데요. 꼬불꼬불하게 하면은 라면 봉지 안에 가장 많은 면을 넣을 수가 있고요.
1: 네.
2: 또 면들이 직선일 때보다 서로 들러붙지가 않아요.
1: 그렇겠죠.
2: 그래서 면이 잘 풀어지는 효과도 있고 또 외부 충격을 스프링처럼 흡수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가지게 됩니다.
1: 근데 라면이 항상 뭉쳐있는 것만 봐서 길이가 얼마나 될까 가늠이 안 되는데 라면 면발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2: 이게 제품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 기준을 한다면 40cm의 라면 가닥이 한 봉지에 100가닥이 들어있습니다.
1: 와,
2: 그러니까 한 봉지 안에 라면을 1열로 이으면 네. 40m가 됩니다.
1: 와,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기네요.
2: 네.
1: 예, 라면 공정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면을 튀기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 지영준 평론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 유탄 과정은 면을 160도 이상의 기름에 70초에서 75초 정도 튀기는 공정으로 라면 제조 공정의 하이라이트다. 유탄 과정에서

0: 각종 유해 세균이 제거되고 면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기름으로 치환되면서 면의 수분량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져 방부제를 넣지 않고도 유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엄청난 속도로 라면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기름이 사용된다. 라면은 고여있는 기름에 면을 튀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선한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사용한 기름은 흘려내보내는 연속식 튀김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기름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기름의 신선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라면을 제조한다. 건면의 경우는 유탄 과정 대신에 뜨거운 바람으로 면의 수분을 빼주는 건조 과정이 진행된다. 유탄 과정 이후에는 깨끗하게 튀겨진 면을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해 냉각시킨다. 엑스레이 검색기에 통과시켜 혹시 모를 이물질이 혼입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분리한다. 면에 포장된 스프를 올린 후 자동 포장기를 이용해 완제품으로 포장한다.
1: 면발을 익힌 후에 기름에 튀게 만드는 것이 유탕면인데 대개 라면이 유탕면이겠죠?
0: 네. 세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면도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라면에는 그 기름의 고소한 맛이 핵심 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의 면발을 건조하는 방식은 기름에 튀기는 방식도 있고 바람으로 말리는 방식도 있는데
1: 네.
0: 압도적으로 기름에 튀긴 방식의 유탕면 라면이 인기가 좋습니다.
1: 네.
0: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90% 이상 유탕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건면 한 10%도 안 되는 수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유탕면이 국물도 잘 스며들고 면과 국물이 조화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면을 기름에 튀기는 순간 면 사이사이에 작은 미세한 구멍 같은 게 생겨요.
1: 네.
0: 그 안으로 스프 같은 국물이라든지 맛성분이 스며들기 때문에 훨씬 더 국물과 조화를 이룬다고 느껴지고요.
1: 네.
0: 반대로 바람으로 말리는 겉면은 오히려 그 조직이 더 치밀해져서 그 국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국물과 따로 논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1: 네,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겉면 많이 나오던데
0: 네, 맞습니다.
1: 겉면만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람으로 말리기 때문에 면이 좀 치밀합니다. 그래서 좀 면발이 좀 딱딱하고요. 좀 국물과 덜 조화된다는 느낌도 있는데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기름 섭취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긴 유탕면은 지방과 포화지방 섭취가 되게 큰데요.
1: 네.
0: 겉면은 지방 섭취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서 훨씬 깔끔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라면에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팜유인데요. 팜유가 장점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팜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요?
0: 네. 팜유는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기름 야자나무의 열매로 만든 기름인데요. 그게 식물성 기름임에도 동물성 기름처럼 상온에서 굳어있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포화지방이 높은데요. 포화지방이 높다는 것은 기름이 변질이 훨씬 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라면이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으로 만들어졌었는데
1: 네.
0: 이 팜유라는 것이 발견되고 나서는 팜유가 대체를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1: 네.
0: 동물성 기름보다 좋은 점은 위생적으로 되게 유리하고요. 또 반대로 기름 자체의 향이 되게 없어서 스프로 라면의 맛을 되게 돋보이게 하는데 엄청난 장점을 가집니다.
1: 네.
0: 그래서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심지어 화장품 같은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0: 이제 팜유가 이제 저렴해서 쓰는 거다라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한 것도 맞긴 맞는데요. 이제 동물성 기름을 대체할 때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된 건 아니고 위생적인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식품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지영준 라면 평론가의 책 라면의 과학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면 너라면 괜찮아.

0: 오늘은 국내 1호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와 함께 라면의 과학 만나보고 있습니다. 라면 면발을 보면요. 색깔이 대부분 약간 밝은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인 이유가 있다고요?
1: 네. 면발이 노란색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예전에 라면을 만들 때 라면에 간스이라는 알칼리성 물질을 넣었었어요. 그걸 넣게 되면 면에 있는 그 성분과 만나서 약간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면류첨가 알칼리제로 바뀌어서 식품 첨가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살짝 노랗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니고요. 라면 회사들이 영양 강화를 위해서 비타민 B2를 넣습니다.
0: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라면은 꿀꿀이죽을 먹어야 했던 어려웠던 시기에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0: 네.
1: 이걸 식품으로서 뭔가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0: 네.
1: 비타민을 좀 넣어서 그런 비타민 결핍을 막고자 노력을 했고요.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신체에서 부족하면 뭐 구수염, 설염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0: 네.
1: 좀 그런 걸 막고자 넣었는데 면의 색깔이 좀 더 노랗게 돼요. 그
0: 그렇군요.
1: 비타민 B2를 넣으면. 그래서 그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효과까지
0: 네.
1: 노려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그 어떤 특정 라면의 경우에는 면발이 노란 게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라면 같은 게 있어요.
0: 네.
1: 대표적인 게 곰탕 라면 같은 경우는
0: 그렇죠.
1: 면발이 좀 하얘야 되니까
0: 네.
1: 일부러 비타민을 넣지 않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라면의 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원료들이 사용된다고요?
1: 네, 사실 그 부분은 사실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취재하는데 좀 한계가 있긴 했는데요.
0: 네.
1: 대표적인 게 그 라면을 만들 때 일반적인 밀가루로 만들면 그렇게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성 전분이라는 걸 넣어주면요.
0: 네.
1: 좀 더 면이 훨씬 덜 풀어지고 쫄깃하게 유지되는 데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식품 첨가물인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라면에는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난각 칼슘, 계란 껍질에서 추출한 칼슘을 넣어서
0: 네.
1: 영양 강화를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발 식감을 좋게 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라면에 들어가는 수많은 첨가물들에 대해서 건강에 나쁠 거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건강한 수준까지 해롭지 않은 수준에서 이제 사용하도록 규제가 돼 있고요. 그런 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라면은 너무 맛이 없다고 느껴지고 이게 식품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0: 네.
1: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라면 맛의 비밀하면 또 라면 스프일 텐데 이 감칠맛을 내는 라면 스프는 어떻게 발명된 건가요?
1: 스프가 발명됐다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록된 거는 저는 못 봤고요.
0: 네.
1: 스프 자체는 라면과 좀 별도로 따로 개발이 됐다 보니까 라면 회사에서 기존에 있었던 스프를 라면과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스프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원재료를 농축시켜서 건조시킨 게 이게 기본인데요. 그 스프 안에는 수많은

0: 맛 성분들이 들어가서 라면의 맛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그 라면 스프 안에 MSG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은데 뭐 건강에 해롭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분분한 것 같아요.
0: 지금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고 이제 위해성이 없다. 이제 건강에 나쁘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MSG는 공식 명칭으로는 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1: 네.
0: 근데 글루탐산 나트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붙여서 물에 쉽게 녹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럼 글루탐산은 뭐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요. 이 글루탐산은 뭐 모유에도 들어있고 치즈에도 들어있고 토마토에도 들어있고 그냥 자연계에서 감칠맛을 내는 식품들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다시마 같은 데도 들어있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이제 나트륨을 붙여서 이제 그런 이제 조미료를 만든 건데 그럼 MSG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지금 사탕수수에서 발효 방식으로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왜 건강에 나쁘다고 소문이 났었냐면 한 과학자가 동물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많은 MSG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뒤에 연구를 갖다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건강에 오히려 좋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요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똑같은 소금을 썼을 때 MSG를 조금 넣어주면요. 소금 양을 적게 사용해도 훨씬 더 맛있고 짜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1: 저염식을 하시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네. 한국 라면 회사들은 또 MSG 대신 핵산 조미료를 이용하기도 한다는데요. 핵산 조미료란 무엇일까요? 관련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라면이 MSG 대신 핵산 조미료를 이용해 감칠맛을 내고 있다. 핵산 조미료란 무엇일까? 핵산은 뉴클레오티드라는 단위체로 구성된 중합체로 뉴클레오티드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이노신산과 구아닐산이 감칠맛을 낸다. 이노신산은 1913년 고다마 신타로가 가다랑어에서 발견한 것으로 갓조부시, 멸치, 쇠고기 등 육류에 많이 들어있으며 고기 생선 등의 감칠맛을 내고 구아닐산은 1957년 아키라 고니나카가 표고버섯에서 발견한 것으로 말린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있고 버섯의 감칠맛을 내는 물질이다.
0: 제가 좀 TMI 좀 해도 될까요?
1: 네네네.
0: 이 감칠맛이라는 맛이 1910년대부터 일본에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게 1980년대까지
1: 네.
0: 전 세계적으로 맛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좀 이제 동양에 대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1: 불신
0: 같은 것도 담겨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감칠맛을 내는 성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MSG,
1: 네.
0: 글루탐산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무슨 뭐 멸치 같은 데서 나오는 이노신산, 그리고 표고버섯에서 나온 구아닐산 이런 것들의 감칠맛 성분을 과학적으로 인정을 못 받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1: 네.
0: 이제 그런 부분이 인정받아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효모 추출물을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이 효모 추출물은 뭔가요?
0: 효모 추출물은 효모를 증식시켜 자가분해에 만든 단백질과 영양소를 농축 또는 분무 건조하여 만든 물질로요. 글루탐산, 이노신산, 구아닐산 같은 감칠맛 성분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면의 맛을 깊고 다양하게 하는데 좀 약간 고급 성분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라면 회사들은 예전에는 MSG, 글루탐산 나트륨으로 라면의 맛을 냈는데 이 MSG가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핵산 조미료,
1: 네.
0: 이노신산, 구아닐산 혹은 이런 효모 추출물을 이용해서 라면의 감칠맛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1: 네. 한국 라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매운맛을 들 수 있을 텐데 이 맛있게 매운맛을 이제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함, 라면은 기름으로 튀겼기 때문에 느끼함이 있는데 이 매운맛으로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걸 이제 한국이 발전을 계속 해나갔고요. 한국의 이제 대표 매운 국물 라면 그리고 매운 볶음면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그렇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해외 사람들은 이런 매운맛은 별로 안 좋아하고 못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매운 걸 잘 못 먹는 일본에서도요.
1: 네.
0: 한국의 라면을 카피한 매운맛 라면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식 매운맛 라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매운맛이라는 게 발을 들여놓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봐요.
0: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1: 네. 라면의 매운맛을 비교할 때 스코빌 지수라는 척도를 사용한다는데요. 이 스코빌 지수는 뭔가요?
0: 스코빌 지수는 그러니까 매운맛을 측정할 때 보통 이제 고추의 매운맛에 있는 캡사이신의 농도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1: 네.
0: 그걸 이제 고추의 매운맛을 희석시키는 설탕물의 비율을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게 스코빌 지수입니다. 그래서 윌터 스코빌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내서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요.
1: 네.
0: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고추를 먹고 설탕물을 먹으면서 직접 그걸 갖다 비율을 측정을 했는데
1: 네.
0: 이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과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고성능 크로마토그래피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 고추의 매운맛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데 라면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 그럼 스코빌 지수가 높을수록 더 매운 건가요?
0: 네. 스코빌 지수가 높을수록 어마어마하게 맵다고
1: 이 매운맛뿐만 아니라 라면의 풍미를 올려주는 데는 단맛도 단단히 한몫을 하는데요. 요즘 또 혈당 관리가 대세다 보니까 제로 슈거 라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제로 콜라도 그렇고 이렇게 달달한 맛이 빠지면은 또 뭔가 먹을 때 1% 부족하다, 밍밍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0: 그게 음료라든지 다른 곳과 다르게 라면 쪽에서는 제로슈거가 적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비빔면 같은 데는 좀 설탕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1: 그렇겠죠.
0: 일반적인 국물 라면, 볶음면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데 비빔면에는 설탕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걸 제로슈거, 당알콜로 바꿔서 개발을 했는데요.
1: 네.
0: 평이 엄청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네. 혹평을 했고
1: 네.
0: 한동안 팔리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1: 아, 사라졌군요.
0: 네.
1: 그렇죠. 라면 이왕 맛있게 먹을 건데 굳이
0: 네,
1: 또 그렇게.
0: 예. 그리고 라면 업계에는요. 건강하게 만든 라면은 건강한 느낌으로 건강한 컨셉으로 만든 라면은 잘 안 팔린다라는 것도 좀 이제 공공연한 법칙입니다.
1: 그렇군요. 라면에는 면과 스프 외에 또 건더기가 들어가 네. 있는데 라면의 건더기 속에도 과학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이 건조된 건더기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0: 이 건더기도 면과 똑같은 원리예요. 면도 수분을 낮춰서 방부제 없이 오랫동안 보존하게 만드는 건데 건더기도 수분을 낮춰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방식은 열풍으로 건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말고 동결 진공 건조 방식. 되게 엄청난 최첨단 과학 기술을 넣어서 맛과 영양 품질을 보존하는 방식을 갖다 넣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라면 뒤에 패키지를 보시면 동결 건조파도 있고요. 그냥 건파도 있는데 동결 건조파라고 한다면 정말 최첨단 과학 기술이 들어갔구나라고 네.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새우, 고기, 각종 해물 건더기들은 라면의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라면 건더기에 얽힌 이야기 본문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영준 평론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한국의 유명한 라면들에는 고기 모양에 식감도 고기 같지만 고기가 아닌 고명이 들어간다. 바로 콩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 모양으로 만든 대두단백이다. 과거에는 고기를 동결 건조에 라면에 넣는 기술이 부족했고 비용 문제 때문에 대두단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건더기 제조 기술이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두단백 건더기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져 비건, 할랄 라면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라면에는 반달 모양 어묵, 소용돌이 어묵, 캐릭터 어묵 등 귀여운 어묵이 들어간다. 이를 가마보코라고 한다. 가마보코의 어원을 살펴보면 부들꽃의 이삭이라는 뜻으로 초창기 가마보코가 대나무 막대기의 원통형으로 어육을 바른 후 구운 모양이 부들꽃 이삭과 비슷해서 가마보코라고 불렸다고 한다. 생선을 갈아 성형한 후 가열해 만든 가마보코를 열풍 건조, 동결 건조 등을 통해 수분을 낮춰 인스턴트 라면의 고명으로 사용한다.
1: 네, 고기 스프고 우리는 고기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사실 콩으로 만든 거였군요. 라면 포장도 보면 안쪽 부분이 이렇게 은박 색깔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0: 이 라면은 제품의 맛과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포장 기술도 계속 발전했는데요. 알루미늄과 여러 가지 플라스틱 막을 여러 겹 겹친 다층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이전의 라면들은요. 이 은박 포장이 돼 있는 제품은 약간 고급 제품이었고 은박 포장이 없는 제품, 좀 저렴한 제품이었다는 게 좀 그 당시에는 기준이었습니다.
1: 네. 그 얼마 전에 라면에 관한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그냥 겉보기에는 라면 면이었는데 네. 그렇게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벌레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근데 라면을 사실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벌레도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라면 봉지를 뚫고 침투하는 곤충도 있다는데 이런 벌레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 포장을 해도 100% 막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침투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네요.
0: 네. 예전에는 그 벌레 중에서 화랑, 곡, 나방, 유충이라는 게 네. 식품업계에서 골칫거리였어요.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에도 그렇고 모든 식품업계에 그 유충이 파고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건 이제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습하고 좀 이제 너무 더운 환경에 놓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간혹 발생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은 포장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이중 포장뿐만 아니라 이 벌레를 쫓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이슈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면이라든지 어떤 식품을 보관하실 때 가능하면 습하지 않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 라면 구입하실 때 포장이 혹시나 좀 훼손된 것 같은 경우는 구입하지 않으시면 그런 문제는 만에 하나 그런 문제도 이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라면은 아무래도 공장에서 갓 튀겨서 바로 포장된 라면이 맛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선한 게 라면도 더 맛있을까요?
0: 네,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라면의 품질이 변화되는 거는 라면을 튀길 때 기름 성분이 열이나 산소와 맞닿아서 산패 현상이 일어나서 기름의 맛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라면이 맛 없어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바로 튀기자마자 그 면을 가지고 라면을 끓이면 정말 최고의 라면 맛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1: 네.
0: 저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실 때 가능하면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구입해 드시면 신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1: 네.
0: 갓 튀긴 라면을 맛볼 수 있는 컨셉으로 라면 축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상북도 구미시에 우리나라 대표 라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최대 규모의 공장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역 축제와 연결을 해서 갓 튀긴 라면을 구입하고 맛보는 축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어서
1: 네.
0: 작년 기준으로 3일 동안 35만 명이 왔다 갔었어요.
1: 와, 그래요?
0: 구미 라면 축제.
1: 그 라면이 다 필요한 네. 만큼 있나요? 35만 명이면?
0: 그 네. 라면이요.
1: 네.
0: 그 하루에도 몇백만 개가 생산이 됩니다.
1: 아, 다행이네요.
0: 네, 어마어마하게 네. 생산이 되기 때문에
1: 가서 거의 우리 어디 네. 특산품 사오듯이 어디
0: 네,
1: 과일 사오듯이
0: 그래서 구미라면 축제에 가면은 다들 라면 봉지를 한가득
1: 와,
0: 가지고
1: 그쵸.
0: 어떤 분들은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1: 와, 어떤 마트 사는 것보다 신선하니까
0: 네, 그렇군요. 바로 거기 가면은 당일날 네. 생산됐다는 게 생산일자가 나옵니다.
1: 와, 재밌네요. 라면은 레시피가 다 있지만 그 레시피에 따라 다른다고 해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끓이면 확실히 맛이 떨어지고 좀 퍼지는 느낌이 있는데 라면 여러 개 끓일 때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그 라면을 여러 개 끓일 때 면이 퍼지는 이유는요.
1: 네.
0: 라면을 4개, 5개 혹은 10개 끓인다고 해서 화력이 4배, 5배 혹은 10배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제 화력이 약해져서 라면이 퍼지고 맛이 없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그 화력을 더 세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 개 끓여도 맛있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서 라면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1: 네.
0: 거기선 전 한 번에 20개도 라면을 끓이거든요. 근데 화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래도 면이 퍼지지 않고 맛있게 끓일 수 있고요. 다만 집에서 만약에 한 뭐 4개, 5개 끓이신다면 가능하면 화력을 최대로 놓으시고 또 물도 약간 적게 넣으셔서 네. 끓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 라면 봉지에는 3개 끓였을 때, 4개 끓였을 때 물의 양을 다 측정해서 넣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고 하니까 네. 그런 건 이제 사라졌지만 이제 화력을 네. 최대로 해서 끓이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진짜 하나 끓이는 게 맛있다고 해서 여러 명이 먹을 때도 냄비를 다 따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0: 아, 네. 하나 끓였을 때가 제일 네. 맛있습니다.
1: 이 끓는 물에 라면을 넣는 게 상식인데 찬물에 바로 넣고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더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0: 예전에 한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그걸 SNS에 소개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면에 있는 면을 쫄깃하게 해주는 성분인 글루텐이요. 그게 찬물에서 풀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과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찬물에다가 면을 넣고 끓여도 라면이 끓여지고 맛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라면 회사가 원하는 맛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약간 면이 약간 설 익은 느낌이 들고요.
1: 네.
0: 스프에서도 약간 풋내 같은 향이 나요.
1: 아.
0: 그래서 그런 맛과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데 저는 실제로 먹어보니까 끓는 물에 면을 넣어서 끓이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1: 이 컵라면을 이제 편의점 생기면서 전자레인지에서 많이 조리해 먹는데 그게 더 맛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0: 거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컵라면을 전자레인지 조리하지 않고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뚜껑을 닫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면을 그냥 익히는 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전자레인지 조리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 끓는 물을 붓고 나서 100도씨 상태에서 면을 끓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컵라면을 봉지라면처럼 끓여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게 되면 면발이 훨씬 더 쫄깃하고 잘 익고요. 또 국물 맛도 훨씬 더 진하게 됩니다.
1: 그것도 화력과 관계가 있겠군요.
0: 그래서 신제품 라면들은 거의 다 전자레인지 개발 제품을 조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돼서 나오는데 인기 라면들은 전자레인지 조리 방식을 아직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기 있는 컵라면들을 괜히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바꿨다가 판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인기 많은 컵라면이 육개장 사발면이에요.
1: 저도 제일 좋아요.
0: 그건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없게 돼 있고요.
1: 아.
0: 또 왕뚜껑 라면도 컵라면 네.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데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진짜 오래된 라면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군요.
0: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라면들은 거의 대부분이 80년대에 출시됐던
1: 그러니까요.
0: 라면들입니다.
1: 네. 예.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를 활용하면 라면을 바삭한 과자처럼 즐길 수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탕면에 기름이 이제 기름에 튀긴 유탕면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돌리게 되면 기름이 촉촉하게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요.
1: 네.
0: 거기에다 이제 마요네즈라든지 설탕 같은 걸 뿌려서 또 돌리게 되면 거의 과자처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1: 라면을 끓여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0: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또 예전에 제가 라면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과자 같은 걸 사 먹기 어려웠던 시기에
1: 네.
0: 그렇게 이 라면을 튀겨서 드시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자처럼 해서 드셨다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1: 맞아요.
0: 그런 예. 게 이제 지금도 역사에 남아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라면의 과학 읽어봤는데 라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출출해지면서 곧 라면 하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드네요. 정말 국내 1호 라면 평론가가 되셨는데 뭐 얼마나 라면을 사랑하시는지 표정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라면을 통한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이 라면이 우리 사회와 인류에 기여한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생각보다 그거에 비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방송이나 강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라면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 있는데요.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라면을 맛보고 소개하면서 라면의 가치와 매력을 꾸준히 알리고 싶습니다.
1: 네. 건강하신 게 라면이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길이 되겠네요.
0: 네, 그 세계 최초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던 안도 모모쿠라는 분은요.
1: 네.
0: 96세의 나이에까지 장수를 하면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건강한 일본인으로

0: 유명했는데
1: 그렇군요.
0: 매일 점심을 국 대신에 라면을 드셨다고 합니다.
1: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 라면의 과학 지영준 라면 평론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끝곡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세레나데 투 썸머타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세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췌장암도 오랜 생활 습관과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흡연이 주는 위험이 발생률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담배가 발암 물질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췌장암의 위험에서 특히 흡연이 강조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혈당을 비롯해서 대사질환의 위험 역시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오늘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요.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식중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췌장암은 췌장의 위치상 발견이 쉽지 않다는 말도 하고요.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인지 예후가 안 좋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없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에 민감하고 잘 지킨다면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0: 정신과 박재근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췌장암은 특별히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암은 아닌데요. 네. 여러 위험 요인이 오랜 시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과도한 음주, 네. 만성 췌장염, 비만, 당뇨병이 있겠고요. 네. 또 연세가 드실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특정 유전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여러 위험 요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삼가고 조심한다면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물론 모든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암의 약 30에서 50%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금연, 절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고 반복되는 췌장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췌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금연과 절주 말씀하셨는데요. 췌장암의 위험을 떠올리면 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주가 문제가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 때문에 췌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실제로 과도한 음주는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의 중요한 원인인데요. 다만 췌장암만 놓고 본다면 술 자체보다는 술이 만들어내는 만성적인 염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은 췌장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이 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이 계속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술을 드셨다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과도한 음주가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가장 큰 환경적인 위험 요인은 흡연이라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놀라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에서 가장 중요한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은 술보다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약 두 배 정도 높고요. 전체 췌장암의 약 20에서 25% 정도는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췌장까지 전달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췌장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요. 금연을 하시면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금연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암의 위험은 점차 감소하는데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금연을 유지하시면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비흡연자분들과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위험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1: 그런데 음주와 흡연은 췌장암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췌장암에서 흡연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0: 네. 흡연은 단순히 발암물질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몸 전체를 만성염증 상태로 만들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정상세포의 회복 능력을 또 감소시키고 또 암세포는 더 잘 자라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췌장은 다른 장기보다 재생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회복보다 손상이 더 많아지게 되고

0: 혹은 유전자 이상이 축적되게 되고 그래서 췌장은 흡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네요.
0: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닌데 그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작은 유전자 이상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흡연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건강한 땅에서 잡초가 자라지 않지만 이제 땅이 아무튼 계속 오염되면은 막 자라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흡연은 우리 몸, 우리 특히 췌장에 있는 암세포를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연은 단순히 폐암만 예방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음주 역시 위험 요인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술이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술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는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술은 간암이나 식도암처럼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췌장암에서는 대부분 만성적인 췌장 손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험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랜 기간 과음을 지속하시면 췌장이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염증은 결국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흡연 이렇게 같이 하실 때는 위험이 더욱 커지겠죠.
1: 그렇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술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두 위험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췌장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면 괜찮겠지보다는 가능한 절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췌장 건강에서 지나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위험으로도 지적이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장기간의 과음입니다. 췌장은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인데요. 술을 오래 마시면 이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고 췌장 안에서 먼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췌장이 스스로를 소화시키겠죠. 그러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성 췌장염증이 반복이 되거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췌장 조직이 점점 굳어지고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을 만성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만성 췌장염이 진행이 되면 단순히 통증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체중도 감소하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췌장의 기능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렇게 췌장염이 반복되면서 만성 췌장염이 되면 그만큼 췌장암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염증은 결국 세포의 손상과 회복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게 되면 유전자 이상이 하나둘씩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췌장암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이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연, 금주를 실천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을 잘 관리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 자체보다도 진단받고 나셔서 그 이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만성 췌장염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건

0: 건데요. 췌장염이 어느 정도 반복되면 만성으로 진행되는지 기준이 있는 건가요?
1: 네. 많은 분들께서 급성 췌장염을 몇 번 앓으면 만성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사실 횟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최근에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하는데요. CT, MRI,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이 딱딱하게 섬유화가 되어 있거나 췌관이 불규칙하게 변형이 되어 있거나 석회화라 그래서 하얀 돌처럼 생기는 그런 하얀 점들이 보이는 경우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합니다.
0: 네.
1: 또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거나 당뇨병이 함께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급성 췌장염은 일시적인 염증이 되겠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이 원래 상태를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변해버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췌장염의 단계에서도 빠른 치료는 중요하겠네요.
1: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급성 췌장염이라고 해서 모두 가볍게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적절한 수액치료, 금식, 원인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치료가 늦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원인이 되는 이유가 즉 술이면 술 뭐 이런 이유가 계속 되거나 담석에 대해서 생기면 방치를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담석 때문에 발생한 췌장염은 담석을 제거해야 되고요. 음주가 원인이라면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원인 치료가 제대로 돼야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조심해야겠는데요. 췌장암의 위험으로 비만도 문제던데요. 비만과 췌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만인데요.
0: 네.
1: 비만은 단순히 췌장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네,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여러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췌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지방 췌장이라는 개념도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방간과 아직은 비슷한지는 모릅니다.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말미암아 봤을 때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췌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0: 예. 비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혈당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당뇨병과 췌장암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0: 네.
1: 오랫동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췌장암 때문에 당뇨병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암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악화되면 그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럼 특히 가족력이나 비만이 아님에도 당뇨병이 생겼다면 췌장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1: 네. 최근에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50세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롭게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체중이 오히려 줄고 있는데 혈당은 계속 올라가는 경우 한 번쯤은 췌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생긴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 췌장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만성 췌장염 같은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복부 CT나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결국 대사 질환의 위험을 예방하는 게 췌장암의 위험도 낮출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췌장암도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데요.
0: 네.
1: 비만, 당뇨병, 지방간, 지방췌장 모두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몸속에서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약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금연, 절주를 실천하셔야 되고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결국은 췌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 췌장암의 고위험군에서는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고위험군에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 건가요?
1: 네. 모든 사람이 선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현재 국내외 진료지침에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부모,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가족이 젊은 나이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그 외에도 브라카2라는 또 다른 펠브2 등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가 권고되겠고요. 또 유전성 췌장염, 또 오래된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도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께서는 췌장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췌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진행되는 선별검사는 여러 가지인가요?
1: 네. 이제 선별검사로 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뭐 CT도 있고 복부 MRI, 내시경 초음파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MRI는 방사선 노출 없이 췌장 구조를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작은 체관의 변화나 낭성 병변을 낭성이 이제 혹이거든요. 그러한 병변을 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위와 십이지장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췌장을 관찰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병변도 비교적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의 장단점을 잘 이용해서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시행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양표지자, 암표지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CA19-9는 진행된 암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초기 췌장암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또 담도염이나 담도가 막힌 경우, 담즙이 흐르는 길이 막힌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액검사만으로 선별검사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두 가지 영상검사들을 이용해서 혈액검사와 함께 선별검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선별검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도 선별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은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1: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CT나 MRI를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내외 진료 지침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췌장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가족력이 뚜렷하거나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브라카2나 펠브2 같은 췌장암 관련 유전자 이상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족이 췌장암을 알았던 분들 중에서는 혹은 유전성 췌장염과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0: 그런데요, 췌장암의 치료에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수술부터 하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도 한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전이를 치료하고
1: 네.
0: 종양의 크기와 침범 범위를 줄여서 수술을 시행하는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완전 절제가 가능한 환자가 늘어나고
1: 네.
0: 장기적인 치료 성적도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 전이나 재발염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혈액을 통해서 아주 작은 암세포가 이미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세포들이 나중에 간이나 폐에서 재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면 이러한 미세 암세포를 먼저 치료할 수 있고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환자인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환자분들에게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의 위치, 병기, 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췌장암 치료에서도 항암제와 같은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0: 네. 과거에 비하면 췌장암 치료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항암제의 조합이 개발이 돼서 환자의 상태와 병기에 맞춰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밀 의료가 발전하면서 암세포에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검사도 점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암세포의 유전자 설계도를 분석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유전자 변이로도 유명한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표적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뭐 MSI 하이나 그 밖에도 엔트랙 퓨전 다 유전자 이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러한 이상이 발견이 되면 면역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밀 의료 덕분에 환자분들의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치료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췌장암 치료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분들의 관심, 응원, 또 의료진과의 이 신뢰가 함께 될 때 치료 효과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시고 차근차근 치료를 이어가신다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HOT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중독의 위험은 사계절 언제나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여름에는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염과 식중독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건지, 증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장염, 세균성 장염, 식중독, 뭔가 불리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예, 명칭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0: 네.
1: 정확한 명칭은 급성 위장염입니다. 토하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오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
0: 네.
1: 그런 이제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냐 세균 감염이냐를 나눌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식중독은 음식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생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위장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0: 근데 음식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 식재료나 조리 도구의 위생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주로 음식 자체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인체 내로 들어왔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0: 네.
1: 이게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식재료로 옮겨 간다든지,
0: 네.
1: 조리 도구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게 음식도 문제고요. 조리 환경과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증상은 더 심해지나요?
1: 이게 복합적인 영향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0: 네.
1: 음식이라는 거는 병원균에 오염이 되어 있어도 잘 익히거나 끓이면 사멸하게 됩니다.

0: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는데요. 네. 다만 이 조리 환경에서 새롭게 또 오염된 병원균이 손을 통해서 그대로 입에 들어오게 되면 급성 위장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만약 오염된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병원균도 남아있고 조리 환경을 통해서 오염된 병원균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위장염이 생길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건 맞습니다.
1: 그런데요. 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식중독 증상에서 개인차가 크지 않나요? 심한 분들은 응급치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0: 병원균에 노출이 되어도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느냐, 즉 병원균이 몸에 들어온 정도가 얼마나 되냐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의 면역 상태나 나이, 뭐 위장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량이 많았던 경우라든지 평소에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만성질환자, 소아, 노인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고 오래갈 수 있다는 거고요. 평소에 위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위산 분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유익균이 적다 보니까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 식중독의 원인을 생각할 때 특히 여름에는 비브리오균, 대장균, 살모넬라균도 있고요.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균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0: 음식을 통해서 위장염을 유발을 하는 병원균에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비브리오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바이러스 쪽으로 또 넘어가면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에 주로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이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1: 뭐 세균과 바이러스, 그 원인 물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어떤 균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증상이 유발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생닭을 조리할 때도 조리 도구라든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이 각각의 음식에 따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생닭을 통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표적으로 캠필로박터균이나 살모넬라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닭은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익혀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조리 도구나 씻는 과정에서 물이 튀면 다른 식재료나 손을 통해서 교차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 도구는 꼭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다른 식재료에 물이 튀지 않도록 마지막에 닭을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고요.
1: 뭐 대장균이나 어패류가 문제되는 감염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0: 대장균은 이제 주로 오염된 물이나 덜 익힌 육류,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소를 통해서 발생하고요. 어패류는 이제 주로 비브리오균에 의한 위장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씻고 잘 익혀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또 냉동실에 있던 재료를 해동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많다면서요.
0: 이게 음식을 냉동하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해동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해동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넣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냉장실에서 해동을 하거나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동했다가 다시 올리는 거는 안 되고 바로 섭취하셔야지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조리 도구나 손을 통해서 교차 오염들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상한 음식뿐 아니라 조리 환경에 대한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뭘 잘못 먹었다는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이제 음식 자체는 잘 익혀 먹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긴 한데요. 조리 환경에 대한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리 도구 분리하는 부분, 조리 순서를 잘 지키는 부분, 손을 잘 씻는 것, 이런 환경에 대한 주의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됩니다.
1: 조리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균이 옮겨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조리 도중에 물이 튀기면서 다른 깨끗한 식재료에 오염된 균이 묻는다는 것이 좀 문제고요. 오염된 음식을 조리했던 도구를 다른 식재료를 다듬을 때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교차 오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인데 오염이 돼버리니까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고

0: 그래서 우리가 조리할 때 칼이라든지 도마는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류용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그런데요, 뭐 세균과 바이러스 종류가 참 많은데요. 원인이 뭐든 증상은 비슷한가요?
0: 맞습니다. 이게 오염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위장관으로 들어와서 증식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구역감이나 구토가 나타나서 식사하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복통이나 설사,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1: 네. 구역, 구토, 뭐 복통이나 설사가 날 수 있고요. 또 열이 나기도 하고 증상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경미한 위장관염 같은 경우에는 경구 수분 섭취만 충분히 해주고
1: 네.
0: 휴식을 취하면 며칠 정도 지나서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기는 합니다. 병원 치료라고 해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구토제나 진경제,
1: 네.
0: 지사제 같은 걸 처방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 탈수가 됐는데 먹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액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1: 또 이온음료나 보리차를 마시면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잠깐 고생하다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위장관염은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이라서
1: 네.
0: 수분 섭취만 잘해주면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잘 좋아지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전해질이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드셔도 되고 맹물만 드시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보리차를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며칠만 지나면 설사가 일단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복통도 사라지게 되고 장염이 이제 회복되었다 판단이 되면 후유증 같은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특히 노인들은 여름에 음식 앞에서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0: 먼저 심한 탈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급성 심부전이나 신장 부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소아나 노인에게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노인은 원래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있고 다양한 만성질환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탈수가 조금만 생겨도 급격히 장기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균성 장염의 경우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폐혈증이 생기거나 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장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1: 또 설사가 멈추지 않기도 하고 여러 증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불안한데요.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0: 위장관염의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특히 이제 못 먹는데 설사의 양이 줄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좀 처지거나 많이 처지고 소변 양도 줄어들다면은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 동반되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지속된다. 아니면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균성 위장관염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1: 설사가 심할 때 대변 PCR 검사를 받던데요. 이게 뭔가요?
0: 증상이 이제 너무 심한 분들은 원인 병원균을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세균인 살모넬라나 대장균, 비브리오, 캠플로박터, 세균성 이질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을 하고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장관 아데노바이러스 등을 검사해서 원인균이 있다, 심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항생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식중독에 항생제가 처방이 될 때도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 중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되면 즉 열이 난다든지 혈변이 있다든지 설사가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 항생제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식중독에서는 항생제를 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성 설사라든지 오히려 장 출혈성 대장균이 때문에 이제 위장관염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됩니다.
1: 또 식중독으로 설사를 할 때 지사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의료진과 상담 없이 그냥 복용해도 될까요?
0: 설사라는 게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식중독에서 설사가 생기는 것은 몸이 우리 유해물질을 배출해내려고 하는 방어기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에 의해서 세균 바이러스 독소가 장 점막을 자극을 하고 염증을 유발하니까 이거 빨리 배출해내자. 그러려고 장 운동도 빨라지고 설사도

0: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독소의 배출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지사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찰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임의로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사제가 장 운동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의로 자주 드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0: 지사제도 작용 기전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장 운동을 억제해주는 로페라미드 같은 약은 임의로 드시면은 안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소 배출이 늦어져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임의로 자주 드시면 장마비나 독성 거대결장 같은 합병증의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물약 지사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흡착성 지사제라고 장내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들을 물리적으로 흡착해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약은 상대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이 약도 너무 자주 드시면 변비도 생기고 영양소나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유난히 식중독이나 장염에 잘 걸리는 경우도 있던데요. 뭐 장이 약하다, 민감하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는 얘기일까요?
0: 예, 맞습니다. 위장염이라는 것도 병원균과 나의 건강 상태가 짝이 맞아야 생기는 건데요. 평소에 장이 약하다, 민감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장 기능이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쉽게 생기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유산분비 떨어져 있는 분들은 세균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감염이 잘 생기기도 하고 장내 유익균이 적어서 가스가 차거나 설사 복통이 생기는 게 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위장 기능이 약하다, 예민하다 하는 분들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1: 식재료나 음식 보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장고나 냉동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0: 요즘에 또 환경적으로는 북극 빙하가 녹으면은 고대 미지 병원균이 깨어나서 위험하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나 냉동실에 있다고 해서 병원균이 절대 죽은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세균 번식이 늦춰지는 것뿐이지 오랜 기간 보관하면 세균이 결국에는 증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 온도를 설정하고 빠른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방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조리하는 사람의 위생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0: 맞습니다. 예, 토사 광란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힘들면 잘못된 말로 광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한번 경험해보면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 만큼 음식 먹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고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 중요하고요. 맛있게 식사를 만들었는데 위생관리 신경 안 써서 가족들이 고생하면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이거는 위생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재료 손질이나 조리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는 거 기본만 잘 지키셔도 좋습니다.
1: 네, 오늘은 식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태국으로 여행은 한 번쯤 다녀오셨어도 태국 미술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미술 이야기에서는 낯설지만 이색적인 태국 미술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마룬5의 Sunday Morning.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태국 미술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태국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2: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건 그 태국의 것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그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 모여 살던 인물들의 것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건.
1: 네.
2: 그러다가 오늘날 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타이족, 그러니까 타이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운 게 13세기의 일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타이족이 세운 수코타이, 란나, 아유타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존속되었던 왕국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 13세기경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태국의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왕국들이 한동안 공존하면서 뭐 불교나 예술 전통 같은 것도 공유했지만 수코타이는 점차 아유타야의 영향권에 들어가다가 편입되었고 또 북부에 있는 란나는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존속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 수코타이 왕국의 우아한 불상과 상칼록 도자기, 또 란나 왕국의 깊은 승원 전통, 또 국제도시로 성장한 아유타야 왕국의 왕실 미술을 통해서 태국의 고전 혹은 전통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전시품을 통해 소개드릴까 합니다.
1: 네. 태국 여행 가보면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이 수코타이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2: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얼마나 문화가 융성했는지를 지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2: 맞습니다.
1: 자, 이 수코타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산들 먼저 만나볼까요?
2: 네. 태국 하면 거대한 불교 사원 자꾸 생각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수코타이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 가운데

0: 왓시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중박의 그 특별전에 가보면 그 왓시춤 그 사원을 이렇게 크게 현상해서 벽면에다 딱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
1: 그렇군요.
0: 근데 이 사원이 거대한 좌불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또 하나 유명한 게 그 불상을 둘러싼 두꺼운 벽체 안에 계단식 비밀 통로 같은 것도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근데 그 통로에 설치되었었던 석판 하나가 국중박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장에 계속 가보면 그 유명한 그 좌불상 그 이미지가 딱 벽체에 네. 현상돼서 붙어 있고 그 앞쪽으로 그 비밀 통로에 놓여졌던 석판이 딱 이렇게 앞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1: 실감나게 그렇습니다. 전시했네요.
0: 굉장히 네. 생생하게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비밀 통로 입구의 천장 쪽에 설치되었던 석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석판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부처의 이야기를 새겨놓은 게 또 보여요. 근데 지금 전시품은 그 부처가 전생에 왕실의 말로 태어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부처가 이 바라나시를 침략한 일곱 나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또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적국의 왕들에게 자비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청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있는 거라서 이 석판을 들여다보면은 이 수레를 탄 바라나시 왕하고 또 부처의 전생인 말 또 한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합장한 채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런 일곱 왕이 아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새겨져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 이 통로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봤을 것 같고요.
0: 네.
1: 이 부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눈과 마음에 익혔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비밀 통로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빛이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딱 들어올 거고
1: 네.
0: 또 새긴 거잖아요. 석판은.
1: 그렇죠.
0: 그러니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어느 날은 설법하는 장면이 유난히 밝게 비춰 보이고
1: 네.
0: 또 어느 날은 그 부처의 전생의 이야기가 또 막 눈에 띄는 날도 있을
1: 네.
0: 거고 하면서 신비로웠던 그런 과거의 사원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막 절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불교 관련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면서도 이 스코타이 왕국에서는 불교와 함께 힌두교의 신앙과 의례도 공존했다고 합니다. 또 이 스코타이 왕실 행사에서는 힌두교의 사제 계급이죠. 이 브라만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융합되어 있는 문화관을 잘 보여주는 전시품이 또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리하라라고 하는
1: 네.
0: 힌두교의 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조각상입니다.
1: 맞아요. 힌두교 신들은 항상 팔이 많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팔이 8개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앞쪽으로 네. 팔 두 개 뻗고 있고 옆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팔이 세 개씩 이렇게.
1: 그 모습이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고
0: 그렇습니다.
1: 예, 범상치 않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좀 비현실적으로 생긴 불교 조각 같은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1: 너무 무섭겠죠.
0: 그렇습니다. 저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1: 네,
0: 만약에 진짜
1: 뭐.
0: 팔 여덟 개가 막 이렇게 제 앞에 네. 서 있으면. 그래서 정말 그 옛날 사람들도 막
1: 네.
0: 그런 특유의 막 신비로운 분위기 같은 걸 이런 힌두교 신 조각 같은 걸 보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오른손에 삼지창도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연꽃봉오리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들고 있어서
1: 네.
0: 여러 가지 상징체계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조각이기도 하고요.
1: 그렇군요.
0: 또 이 힌두교 신의 얼굴을 보면 타원형의 얼굴을 하고 있고
1: 달걀형이네요.
0: 그렇습니다. 예. 달걀형 얼굴이고 또 손가락도 되게 섬소목소가
1: 다르다. 아주.
0: 근데 이게 스코타이 왕국 조각 특유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계속 소개를 드릴 텐데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힌두 신 조각은 스코타이 왕실의 후원으로 이제 제작이 이제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왕실이면서도 또 힌두의 어떤 그런 문화까지도 받아들였던 그런 그 스코타이 왕실 문화의 포용성을 알려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타이족이 세운 다양한 왕국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았나요?
0: 그래서 여기에서 스코타이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태국 북부에서 성장한 타이족이 세운 또 다른 왕국 란나에서 만들어진 불상을 두 점 소개드릴까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란나 왕국은 제가 앞쪽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많은 분들 자주 가시는 그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그런 왕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란나라는 말이 100만 개의 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되게 농업이 발달을 했던 곳이고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좌부 불교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그래서 그 란나의 초기 불상 한 점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 란나 불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장군이랄까?
1: 그렇죠? 늠름해요.
0: 그렇습니다.
1: 예, 늠름하고 어깨가 굉장하고 그렇습니다. 허리는 또 쏙 들어가요.
0: 그렇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예, 몸매 같기도
1: 우리가 요즘에
0: 하고.
1: 원하는 몸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다부진 그런 체격을 보여주는
1: 그러게요.
0: 그런 불상이 란나 불상 특유의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또 스코타이 불상은 대체로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타원형의 얼굴을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몸선이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1: 약간 줍니다. 여성을 상징하는 느낌이고
0: 그렇습니다.
1: 란나는 좀 남성성이 강하게 돋보네요.
0: 그렇습니다. 저도 완전히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왕국에 따라서 불상 제작의 양상들도 꽤나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요. 란나 왕국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불상 한 점을 그래서 소개드릴까 하는데
1: 이건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0: 그렇습니다. 이건 또 약간 스코타이 분위기처럼 얼굴도 갸름하고 몸체도 좀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1: 네.
0: 근데 게다가 이 불상이 아주 독특한 게 한쪽 발을 내딛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금방이라도 걸어갈 듯한 자세를 하고 있고 이 발 밑쪽에 일종의 좌대 같은 걸 함께 만들어놨는데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발자국이 이렇게 차례로 놓여져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 부처가 네 번째 발자국을 막 남기는 순간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걷는 자세의 불상이 원래 스코타이에서 발달한 형식이었는데 근데 란나에서 또 이런 전통을 이렇게 흡수해서 가지고 와서 또 자신만의 방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란나와 스코타이 왕국이 물론 정치적으로 서로 달랐고 거리도 꽤 떨어져 있는 그런 사이들이었지만 불교 혹은 미술 이런 것들은 아주 활발히 교류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남아있는 무유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 네, 워낙 오래전부터 불교가 꾸준히 번영해온 나라 태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조별로 본인들의 개성을 뽐내는 불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전시 중에 불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하나 있다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공간에 딱 한 점만.
1: 와, 네. 남다르긴 하네요.
0: 아, 정말 네. 남다릅니다.
1: 아.
0: 그래서 저도 보면서 거의 한 10분, 15분 정도를
1: 약간 우리 반가사유상 볼 때 그런 느낌?
0: 맞습니다.
1: 예, 뭔가 자태가 아름다운?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와, 정말 저절로 명상적인 이런 감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 불상의 디테일을 보면 더 놀라운 게
1: 네.
0: 한쪽 발을 내디디면서 딱 걸어가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불상이 진짜 큽니다. 정말 성인 남성 크기 혹은 그거보다 더 큰데
1: 그렇군요.
0: 근데 이렇게 딱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1: 네.
0: 딱 서 있어요. 불상이. 그러니까 너무 균형이 잘 잡혀있고
1: 그러게 저게 다리 하나 들고 있으면 균형 잡기 힘들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저도 이 자세를 하면 균형
1: 오래
0: 잡기
1: 못 있죠.
0: 네, 힘든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불상의 하이라이트랄까요? 그거는 몸에 밀착된 옷을 표현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 옷이 약간 치마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0: 네.
1: 그게 다른 재질의 천 같은 느낌인가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마치 네. 치마처럼 이렇게 너울거리는 그 의상을 법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얇게 사르르르르르 몸에 이렇게
1: 비치는
0: 흐르는,
1: 느낌.
0: 네, 비치기도 네. 하고 막 쭉 달라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흩날리는 것 같은 느낌도
1: 네.
0: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요한 느낌의 불상이지만 생동감도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이 석가모니가 자신을 낳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설법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랐다가 세 개의 보배로 이루어진 계단을 따라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 걷는 부처라는 이 모티프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부처의 모습으로 이해되었고 또 아까 소개드렸던 그 란나 왕국에서는 그런 부처의 발자국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발자국을 표현하는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
1: 네. 그러니까
0: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모티프의 그런 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걷는 부처가
1: 네. 아, 그 당시에 그 내딛는 동작을 표현하는데 불상이 전혀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점이 참 놀랍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 당시 기술력이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0: 맞습니다.
1: 이런 타이완국 기술력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조형물 가운데 하나가 또 도자기라고요?
0: 그렇습니다. 왠지 태국 도자기 하면 딱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1: 네.
0: 뭐 도자기 하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 거 너무 최고고 네. 뭐 중국 이런
1: 그렇죠.
0: 걸 떠올리실 텐데
1: 왠지 나무로 만든 그런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나는데
0: 네. 아니면은 뭔가 막 화려하게 막 채색을 해놓은
1: 네,
0: 그런
1: 맞아요.
0: 그릇 같은 게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스코타이 인근에서 이 만들어진 명품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상칼록 도자기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근데 이게 해외까지 유명세를 타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상칼록을 승꼬로꾸라고 부를 만큼 해외에도 이렇게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도자기라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상칼록 도자기가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 도기였는데요. 점차 제작 기법과 품질이 좋아지면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스코타이 이 왕국 스코타이 지역을 훗날에 아유타야 왕국이 멸망시키고 병합시키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아유타야 왕국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적으로 교역망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아유타야 왕국의 교역망에 편입된 게 이 상칼록 도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칼록 도자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지로 대량 수출되기까지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 중인 그런 상칼록 도자기들이 되게 많은데
1: 네.
0: 그중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그 접시거든요. 도자기 접시.
1: 네.
0: 근데 그 접시 안쪽에 이렇게 딱 한가운데
1: 물고기가?
0: 네. 물고기 한 쌍이
1: 네.
0: 아주 이렇게 장식적으로 잘 표현이 됐는데
1: 부부 같네요.
0: 그렇습니다. 부부 같기 막 사이좋게 막
1: 네.
0: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도 태국 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뿔라까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뿔라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릇 표면에다가 백토를 바른 뒤에다가 철화로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우리나라의 분청사기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런 상칼록 도자기를 국제교역망을 통해서 여러 곳에 유통시킨 아유타야 왕국. 아주 국제적인 곳이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재미있는 얘기 드린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뭐 사극하면 전 태조왕건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극들이 있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근데 태국도 사극이 되게 많이 제작이 되고 크게 사랑받는 사극들도 많죠.
1: 그렇죠. 왕국에 있는 나라들은 또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극들 중 상당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1: 비교적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예. 많이 남아있고 이 전통 한국의 미감이랄까? 이런 거 하면 또 뭔가 조선시대도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기도
1: 네.
0: 하고요. 근데 딱 태국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 아유타야 왕국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사극에서 아유타야 왕국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게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왕국은 1351년에 건국해서 수백 년간 번영을 했는데요. 얼마나 번영했냐면 1680년에 프랑스 루이 14세하고 또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에게 공식 사절을 파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국 외교사절단이라 할 수 있는 보빙사가 1883년에 파견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아유타야 왕국이
1: 거의 200여 년
0: 그렇습니다.
1: 빨리
0: 얼마나 예.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유타야 왕국의 이 불상을 한 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딱 봐도 잘 나가는 그 왕국 한국의 느낌이
1: 굉장히 화려하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아주 아주 화려하고요. 예. 뭐 이 불상이 쓰고 있는 뭐 모자, 장신구 그리고 약간 뭐 슈퍼맨 망토 같이
1: 불을 한껏 뽐내는 느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정말 말 그대로 예. 아 정말 부가 막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 아유타야 왕식의 복식을 이제 불상에다 적용한 거라고 합니다.
1: 불상만 보더라도 얼마나 번영했고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었는지가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아유타야 왕국도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됐겠죠?
0: 그렇습니다. 1767년에 멸망했고요. 그리고 이후 1782년에 그 짜오프라야강 동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방콕에 이제 새로운 그 국가가 세워지면서 라타나 코신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새 왕조는 그러니까 라타나 코신 왕조는 이 무너진 아유타야를 계승하는 그런 왕조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래서 왕궁이나 사원 같은 걸 새로 지을 때 네. 아유타야 전통에 따라 따라서 조성하고 또 불교나 왕실 의례 같은 것들을 예전에 해오던 거를 잘 이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상징이 바로 태국 최고의 성물로 여겨지는 에메랄드 불상입니다.
1: 관광 가면 제일 먼저
0: 그렇습니다.
1: 보러 가는.
0: 근데 또 이제 관광객들이 네. 딱 보러 가서 에메랄드야? 하지만 네. 사실 옥으로 만들어서 네, 또 이제 네.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그런 에메랄드 불상인데요.
1: 네.
0: 그래서 이 초대 국왕 라마 1세가 이 불상을 새 수도로 옮겨서 이 왕실의 전용 사원인 에메랄드 사원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전시품이 있어요.
1: 네.
0: 그게 뭐냐면 엄청 커다란 문을 진짜 통째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1: 정말 화려하네요.
0: 그렇습니다. 정말 네. 화려합니다.
1: 문 안에 사람

0: 뭐 별의별 장신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요 문이 그 에메랄드 사원 안쪽 사당 뜰로 들어가는 중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태국 이제 방콕 국립박물관이 갖고 있다가 이제 지금 빌려온 거죠.
1: 네.
0: 그래서 막 금박을 입히기도 하고 막 옷 입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여러 색 유리를 박아서 정말 화려하게 만들었고 꽃, 새 이런 것도 다 장식을 해놔서 정말 그 성스러운 공간의 분위기를 한껏 연출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이 문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물을 지키는 수문장 들이 이렇게 딱 있기도 한데
1: 네.
0: 이게 라타나 꽃인 왕실 근위대하고 비슷한 복장이랍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이렇게 긴 수염을 늘어뜨린 채로 중국식 사자 위에 이렇게 그 수문장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또 중국적인 요소들까지 발견이 되어서
1: 네.
0: 아 정말 많은 교류를 하는 그런 곳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또 우리가 태국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된 가면들 뭐 이런 것들인데
0: 네.
1: 그런 것들 실제로 보면 참 공연 보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일 것 같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또 의외로 다소 평범한 물건에 가까운 작품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되게 쬐꼬만한 부적이 전시품 이렇게 마지막 부적이 있거든요. 되게 조금이요. 부적. 네.
1: 네.
0: 그래서 이게 형태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작은 점토판에다가 부처 형상을 이렇게 찍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옛 사원이나 유적에서 봉헌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게 특별한 힘을 지닌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그 이렇게 넓적한 봉헌판 같은 것들을 점차 소형화하고 개인들이 그걸 이렇게 갖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넓적하고 조그만한 점토판 형식의 부적을 이제 오늘날 이제 개인들이 지니게 된 것이라고
1: 내
0: 합니다.
1: 내 몸에 수호신처럼 지니고 다녔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 과거 종교 유물이지만 새로운 시대의 믿음과 만나서 일상적인 신앙물로 이제 해석이 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날에도 태국 사람들이 이 부적을 목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하고 또 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조그마한 부적이지만 그 안에 어떤 부처에 대한 신앙이나 혹은 공덕 뭐 이런 혹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그런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태국의 미술은 거대한 사원이나 불상 또 화려한 왕실 공예품 공연에 사용되는 그런 가면들 또 그러면서 작은 부적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이나 모습 또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그 안에는 어떤 신앙이나 혹은 왕권 혹은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다 똑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1: 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2주에 걸쳐서 만나봤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 듣고 나니까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시가 9월 6일까지 열린다고 하고 또 국내에서 아주 만나기 어려운 태국 미술 전시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클래식 음악 용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클래식 음악 용어를 알려주신다고요.
2: 예, 벌써 8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반기로 접어들고 이래서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사실 클래식 음악 용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여러 나라 말로도 있고 네. 이래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심지어 러시아어 네.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음악 전문 용어들 요거를 하나하나씩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자. 요런 코너로 예.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장르별로 네.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는 요런 것들을 이제 첫 주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참고로

0: 이제 샘여림, 뭐 예를 들어 포르테 피아노, 네. 뭐 그리고 빠르기, 이 알레그로, 비바체, 뭐 등등 네. 이런 빠르기 용어나 샘여림 용어는 요거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 제가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1: 네.
0: ABC 순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죠. 네. 그래서 알파벳 A로 시작하는 용어들을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첫 용어는 잘 아시는 용어일 겁니다. 아카펠라.
1: 오, 첫 번째라 좀 쉬운 걸 골라주셨네요.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카펠라 그룹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이게 이탈리아 말로 아카펠라 이렇게 우리가 붙여서 많이 이 용어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카펠라. 이렇게 돼서 아라는 거는 뭐뭐와 같이 뭐뭐 풍으로 이런 네. 뜻이 되겠고요. 카펠라는 채플. 즉 성당을 뜻하는 거죠.
1: 아.
0: 그래서 교회풍으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악기 연주하는 것조차 오르간 외에 일반 악기를 연주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까지는 교회 성가라고 하면 무조건 악기가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하는 게 교회 성가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1: 네.
0: 악기 반주가 전혀 없이 성악으로만 앙상블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심지어는 아무 반주 없이 혼자 노래가 나오는 것 이런 것까지도 그냥 아카펠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지금도 뭐 대중음악이든 고전음악이든 기악의 반주가 없이 성악으로만 모든 음악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아카펠라라고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곡으로 과거 합스부르크 궁정의 아카펠라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스캥 데프레 프랑스 출신으로 이 합스부르크 궁정 음악가를 역임했던 조스캥 데프레가 쓴 사무치는 회한 이라는 곡입니다.
1: 네.
0: 이 곡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칼 5세 16세기에 가장 위대한 그 합스부르크 황제였던 칼 5세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 아내 포르투갈 공주 출신의 아내 이사벨의 장례식 때 이 의료에서 연주했던 곡인데 나중에 이 황제의 인생 주제가가 된
1: 아,
0: 곡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보컬 앙상블 스틸레 안티코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0: 뜻 자체가 교회풍이다 보니까 모든 아카펠라 노래들은 성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겠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컬 앙상블 중에도 대중음악 속에도 아카펠라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과거에 제 기억에는 뭐 인공위성 이런 그룹들 이런 그룹들도 그 대중음악을 아주 흥겹게 연주를 하는 데에도 앙상블이 이게 화음이 겹칠 때 보면 아, 경건하다.
0: 맞아요.
1: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카펠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자, 다음 A자로 시작하는 용어는 ad libitum 이라는 라틴어 용어가 되겠습니다.
0: 네.
1: libitum 즉 자유라는 뜻이기 때문에
0: 네.
1: ad libitum이라고 하면 자유에 맡긴다.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0: 그렇군요.
1: 이탈리아 말로는 아 베네 플라치토 또는 아 피아체레. 피아체레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것이니까 좋아하는 것대로 그냥 마음껏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들리비툼이라는 것은 템포든 리듬이든 특히 장식음을 이렇게 꾸며서 넣을 때 연주가가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연주가가 연주를 할 때 여기에 꾸밈음을 어떻게 넣으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악기 편성에 있어서도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거죠.
0: 네.
1: 이게 사실은 이제 유래가 있는 것이 과거 바로크 시대까지 18세기까지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던 시대죠. 그래서 베를린, 빈 또는 베네치아 각 도시마다 이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악기 구성이 뭐 대체적으로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이런

0: 이런 기본 악기들이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구성의 숫자도 다르고
1: 네.
0: 또 관악기라든지 아니면 또 건반악기라든지 세부 악기들의 이런 또 구성도 많이 다르고 그 각자 악단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악단의 취향에 따라서 사정이 다 달랐던 거죠. 이 작곡가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네 곡이 악보는 이렇게 출판이 돼서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이렇게 나누어서 네. 하게 돼 있지만 혹시라도 콘트라바스 주자가 없는 곳이면 그냥 빼도 되고 첼로가 그냥 해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악기 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유를 부여했던 이런 것에서 이렇게 비롯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어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연주가들도 옛날 악보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이 작곡가의 취향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연주가들을 여러 명 이렇게 구성해서 대규모로 했을 리가 없다. 오히려 각 파트별로 한 명씩만 해가지고 실내악단 같은 효과를 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좀 약간은 이제 급진적인 네.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20세기의 음악학자였던 조슈아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바흐가 이제 토마스 교회에서 칸타타를 작곡할 때 매주 일요일 칸타타를 연주해야 되는데 대규모 합창단을 꾸린다는 거는 아닐 거다 라고 해서 성부별로 한 명씩만 배치하는 이런 일들도 많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현대의 연주가들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들 리비툼으로 자유롭게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근거는 있죠.
1: 네.
0: 이런 작곡가들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다음 연주를 들어보시면요. 유명한 이 베네치아 작곡가 비발디와 동시대의 작곡가였던
1: 네.
0: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중에 2악장 아다지오 너무 유명한 곡을 들으실 텐데요. 지금 들으시는 연주는 그냥 각 파트별로 한 명씩만 오케스트라 구성을 해서 이 독주자까지 해가지고 전부 7명만 참여한 그런 아주 독특한 녹음입니다.
1: 네.
0: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오보이스트인 알브레히트 마이어와 친구들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0: 이런 자유로운 편성도 다 작곡가가 허용한 것이라는 거군요.
1: 그렇죠.
0: 이 아드리비툼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많이 요즘 쓰는 애드립의 어원이라고요?
1: 그렇죠. 애드립이라는 것이 아드리비툼 라틴어를 그냥 영어식으로 읽은 약해서 부르는 네. 용어가다 보니까 애드립 애드립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는 아드리비툼인 거죠. 그래서 방송이나 우리가 영화 대사를 칠 때에도 이게 극본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0: 네,
1: 애드립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애드립도 자유롭게 자기가 즉흥적으로 집어넣은 거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흔히 이제 바소 콘티누오 아드리비툼이라는 표시가 악보에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바소 콘티누오라는 것은 사실 바로크 음악 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통주 저음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도 나중에 제가 B 시간에 또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0: 네.
1: 우리가 이제 현대의 밴드, 락밴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또는
0: 네.
1: 키보드까지 리듬을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런 게 클래식 음악에도 바로크 시대까지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편성을 어떤 우리가 그 밴드들 보면 키보드가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드럼도 없이 베이스만으로 리듬을 쳐주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이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 네.
1: 바로 이 베이스와 화음을 담당하는 이 리듬 섹션 파트는 아드리비툼 그냥 자유롭게 편성해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라는 건데요. 또 반대되는 개념을 용어만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O자로 시작하는 용어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0: 네.
1: 설명드리겠는데
0: 네.
1: 오블리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오블리가토는 영어의 obligation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이 라틴어인 obligatus에서 유래가 돼서 강제 규정 또는 의무 규정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곡가들이 오블리가토 악기로 뭘 집어넣는다. 이 곡에서 딴 악기는 뭐 자유롭게 다 편성 아드리비툼으로 해도 되는데 요 악기만큼 뭐 오보에만큼은 오블리가토로 넣어달라라고 표현을 해서 무조건 이 악기는 집어넣어달라. 이거는 딴 거는 다 빼고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요것만큼은 넣어줘야지 이 곡이 산다라고 얘기하는 지정 악기가 있습니다.
0: 네.
1: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왠지 엄격하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 안에 아드리비툼이나 오브리가토 같은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용어가 있다는 게 좀 흥미롭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 하면 전부 엄격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0: 네.
1: 막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9세기 후반에 생긴 전통이고 그 이전까지는 훨씬 자유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끝 용어로 소개해드릴 A 용어는 이제 아타카입니다.
0: 네.
1: 아타카라는 거는 영어의 attack하고 같은 뜻입니다. 공격해서 들어간다라는
0: 네.
1: 거라서 교향곡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곡에서 한 악장이 딱 끝나면 좀 쉬고 지휘자가 땀 좀 닦고
0: 예.
1: 또 그리고 청중들도 기침 한 번씩
0: 맞아요.
1: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 악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이 이 악장 사이에 쉬는 공간 없이 바로 다음 악장으로 공격해 들어가라.
0: 아.
1: 즉 쉬지 않고 휴지 없이 한 악장에서 다음 악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 요거를 아타카라고 합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이제 베토벤 교향곡 운명 5번 교향곡의 3악장에서 4악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전형적인 아타카인 거죠.
0: 아.
1: 쉬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그런 아타카로 연주되는 음악들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슈만의 교향곡 4번입니다. 이건 분명히 4개의 악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곡이지만 전 악장을 아타카로 연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연주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가 하나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큰 덩어리와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번호 120 가운데에서 3악장에서 3악장이 아주 그 스케르초 악장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악장이거든요.
0: 네.
1: 참고로 옛날에 제가 80년대 학창 시절에 우리나라 그 타이어 광고에 이 3악장이 한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막 발레리나가
0: 네.
1: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 도약하는 장면에 타이어가 막 굴러가는 이런 화면이 있었는데요.
0: 네.
1: 이 3악장이 딴딴딴 하고 끝나고 나면 갑자기 쉬지 않고 느린 사악장이 뭔가 이 새벽이 꿈틀대는 듯한 이런 사악장으로 느리게 이어져서 또 사악장의 쾌활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이 연결 부분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카라얀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1972년 살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으로 들어보시죠.
0: 네, 이곡 보내드리면서 유정우 선생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소박한 행복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 보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제 아무리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깨우친 학자라도 바다의 삶은 그들만큼 알지 못합니다. 정약전은 바다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홍어와 가오리는 어떻게 다른가? 해파리가 많아지면 도미가 많아지는가? 그 궁금증 덕분에 해상에서 표류하다 지금의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을 거쳐 조선 땅으로 돌아온 어부 문순득에게 이야기를 정해 그의 3년 2개월간의 여정을 다룬 표회심화를 펴내기도 했죠. 처음 보는 물고기는 기어이 배를 갈라 특징을 관찰하고 바다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수도 없이 질문하는 정약전에게 상대는 궁금한 것이 왜 그리 많으냐고 타박합니다. 이때 정약전이 답합니다.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상대와 가거댁을 비롯한 흑산도 사람들의 면면에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치를 터득한 이들의 지혜가 묻어나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로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경지가 존재하죠. 영화는 바로 이것이 정약전으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한 진정한 힘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게 후반, 학문으로 입신양명하려던 상대 역시 스승 없이 홀로 감당하는 긴 여정을 통해 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감독이 길어올린 민중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두루 반추하는 거울이 됩니다.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압니다. 정약전은 상대의 이 말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산어보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길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책 속의 가르침보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다니는 길의 모양과 삶의 양태를 잘 기록하려던 학자의 마음은 시간을 달려와 현시대의 혼란을 넉넉히 어루만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의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혹시 슐런이라는 스포츠 아십니까?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실내 스포츠로 길쭉한 나무 보드 위에 원반을 밀어 점수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슐러는 보드 위에 원반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밀어야 하는지 전략과 집중력이 중요한데요. 체력 부담이 크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경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요즘 점점 살이 쪄서 걱정인데 하반기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왕 하는 거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성동구 지회에서 슐런 선수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슐런이 처음인 분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이나 성인 시각장애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한 뒤 정기훈련을 해서 앞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모집은 8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 02-6104-8686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반 하나에 집중하며 짜릿한 승부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슐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니발의 노래 듣습니다. 그땐 그랬지. 참.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TV나 뉴스, 인터넷 창을 열면 온통 AI, 즉 인공지능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세상이 첨단 기술로 달라질수록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또 다른 디지털 장벽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벽이기만 할까요? 그 장벽을 기회의 문으로 바꿔주는 열쇠 역시 기술이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더 나은 디지털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김찬홍 대표와 함께할 건데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곳인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접근성과 실전 기술 활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중 1악장을 감상합니다. 윤건의 노래 먼저 듣죠. 걷다.

0: 오늘 함께할 초대 손님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 인공지능 세상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 김찬홍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세상보기 청취자들에게 자기소개를 살짝만 좀 길게 해 주시죠.
1: 네. 저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라고 하는 1인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하는 김찬홍입니다. 뭐 그냥 다른 분들이 부르실 때 소장님 아니면 대표님 뭐 이렇게 부르시고요. 저는 네. 그냥 자연인으로 불러 주세요.

0: 아저씨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근데 운영하시는 곳 이름이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잖아요.
0: 네.
1: 알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0: 네, 접근성을 영어로 accessibility라고 하는데요.
1: 네.
0: 첫 글자 A랑 끝 글자 Y 사이에 11개의 글자가 들어가서 요거를 살짝 바꿔서 알리 이렇게 부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요 알리는 접근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ally에서 친구, 동반자, 동맹 이런 뜻이 있어서
1: 네.
0: 또 시각장애인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의 어떤 접근성을 연구한다.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접근성이란 말이 뭐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그 접근성 연구소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0: 네, 저희 연구소는 크게 다섯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접근성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모아서 아카이빙,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접근성에 관해서 또 컴퓨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1: 네.
0: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매주 한 번씩 접근성 브리핑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고
1: 네.
0: 마지막으로 또 기업이나 이런 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접근성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기업이나 뭐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 부분은 접근성 관련해서 의뢰가 오는 겁니까?
0: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브랜딩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두 업체가 문의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로 이제 요즘은 또 개인 창업이 또 많아서 특정 개인이 이제 앱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을까에
1: 네.
0: 대해서 문의하시기도 하고 예, 다양한 경로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접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게 있었어요.
0: 네.
1: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은 시각장애인 저희 이제 당사자분들께서 어떤 이제 기능이나 앱이 접근성이 좋지? 되게 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개발자분들께서도 아, 내가 개발하는데 참고해야 되는데 어떤 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1: 네.
0: 일일이 찾아다니시거나 검색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의 접근성을 평가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면 아, 이 앱은 어떻게 접근성이 좋은지 또 어떤 것이 개선해야 될 것인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꼭 궁금해요. 그렇게 컨설팅을 해줬어요.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까?
0: 아,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컨설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되기까지는 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일단은 그래도 컨설팅을 이제 의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쪽 회사 담당자분들이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1: 네.
0: 그런데 이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되기까지는 또 내부적인 논의나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결과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이나 또 이럴 때의 접근성이 함께 가는 것들
1: 네.
0: 또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 아닌가 싶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뉴스레터도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물론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돼 있습니까?
0: 지금 제가 이제 처음 3월 1일부터 이제 개업을 했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이렇게 발행을 해서 벌써 이제 21회차 넘게 지금 발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1: 네.
0: 주로 접근성에 관한 최신 기술 소개, 그리고 정책이나 법률 관련 이슈나 이런 소개들도 있고요. 또 이제 특집으로 올해가 또 훈맹장은 100주년이어서
1: 네.
0: 점자 관련된 접근성 소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뭐 법률 최근에 또 이제 재헌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접근성 관련 법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본다거나 해서 접근성에 관련된 다방면의 토픽을 주로 이제 다섯 꼭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뉴스레터에 싣고 있습니다.
1: 아직 발행하신 지가 6개월이 채 안 됐긴 했습니다만.
0: 네, 그렇습니다.
1: 구독자는 얼마나 됩니까?
0: 아, 네.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한 50분, 50분 정도 되는 게,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좀 이렇게, 그런 좋은 또, 네.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카카오톡 뭐 채널이라든지 또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등의 경로를 통해서 또 꾸준히 구독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1: 구독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0: 아, 네. 그렇진 않습니다.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구독해 주시면 접근성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방송 마치면 구독자 한 명 늘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시각장애인 관련 기술 전문가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네트워킹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0: 네.
1: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까?
0: 아, 네. 공식적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따로

0: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접근성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이렇게 하는 시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그것이 저희 연구소가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섯 가지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네.
1: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보니까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건 그 기업 컨설팅밖에 없지 않나 하는 네. 걱정도 좀 생겨요.
0: 아, 네. 그게 이제 저희의 살짝 딜레마이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출이 엄청 막 오르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업 컨설팅이 좀 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또, 나름대로도 인공지능, 시각장애 특화,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강의를 다니고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접근성이랑 인공지능의 관계나, 이런 것들 계속 그런 쪽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저는 이제 저희 그 알리 접근성 연구소가 좀 많이 브랜딩이 돼서 앞으로 많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컨설팅 외에 강의도 하시는군요.
0: 아, 네네.
1: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된 거예요?
0: 네, 저희 3월 1일에 이제 개소해가지고요.
1: 3월 1일.
0: 네, 지금 제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0: 아, 네. 저 그 전에는 저희 이제, 시각장애 학교, 그러니까 맹학교에서 교사로, 한 20년? 뭐,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하면 23, 4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1: 아니 지금 저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직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0: 네.
1: 이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0: 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좋았고요. 특히 학생들과 같이 하는 그런 수업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최근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난 작년 한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몰라보게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또 기반 시설,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속에서 뭔가 아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 생겼다. 또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게 당사자인 저를 포함해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인공지능이랑 접근성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1: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그렇습니다.
1: 그 부분에 주목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0: 네, 네.
1: 그런데 지금 1인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0: 네, 네.
1: 그러면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이제 프리랜서는 어떤 특정한 소속 없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강의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건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기업이랑 이제 기업 대 기업 B2B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협업을 한다거나 또 무슨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떤 이제 현실화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소속이 필요하고 브랜드가 필요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도 잡았고 또 제 브랜드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업이나 관련돼서 함께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 네.
0: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1: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0: 네.
1: 갑자기 생각하신 게 맞습니까?
0: 아, 네. 그 사실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늘 무엇인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고요.
1: 네.
0: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겸직 금지여서
1: 네.
0: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상황을 쭉 보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요. 한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림을 현실화하는 데는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라는 본업 외에 AI 맞춤형 교육 강사로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1: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0: 거예요?
1: 네, 저 맹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0: 네.
1: 실제로 강의를 했을 때는 통합학급, 그러니까 맹학교 바깥에 있는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중장년층 시니어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최근에는 시각발달장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범위가 넓게 강의를 했었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뵀었습니다.
0: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의 실적을 쌓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시각장애인 복지관 강의보다 뭐 기업 컨설팅을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이를 좀 가려할 수는 없을까요?
1: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기업 컨설팅이나 쪽에 매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진짜 깨달은 게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시각장애인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분들에게 제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이런 1인 기업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원하시는 분들 당사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0: 네.
1: 오히려 이런 AI 강의가 저에게는 실제 우리 당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어떤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0: 가만 보면요. 요즘 정말로 그 AI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중도에 실명했거나 디지털 기기에 서툰 시각장애인들 많아요. 특히 중장년층들 어려워하시거든요.
1: 네네.
0: 그럼 또 나만 지쳐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불안해한단 말이죠.
1: 네네.
0: 이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1: 아, 네.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강의를 가다 보니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기초 정보 소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음성 비서를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또 컴퓨터는 아예 이제 키보드를 다루기 어려워하시거나 또 화면 읽기 프로그램 이렇게 소리 나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뭐 또 점자 정보 단말기 다루는 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낯설어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을 하러 갔다가 거의 절반쯤은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네, 그런 시간으로도 되기도 해가지고요.
0: 네.
1: 제가 그냥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 굉장히 좋은데 기초 정보 소양 교육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기본 제스처나 뭐 우리가 음성 관련 기능 또 컴퓨터 키보드 연습 또 점자 정보 단말기 관련된 그런 기본 것 그런 기본 기능 숙지 그런 기초 정보 소양이 탄탄하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인공지능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 인공지능 요새 많이들 활용을 하잖아요.
1: 네.
0: 그 저도 카드도 만들어 보고 그랬거든요.
1: 오, 네네.
0: 그 명령어를 내리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카드를 만들어 줘 말만 하면 다 된단 말이죠.
1: 네네.
0: 그래도 스마트폰 제스처나 자판 연습 등이 필요합니까?
1: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뭐 간단하게 음성 비서를 뭐 불러내서 오늘의 날씨가 뭐야?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0: 네.
1: 정말 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열어서 지금 내가 비추고 있는 내용이 뭐야? 뭐 이 과자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또 복잡한 어떤 문서를 처리하거나 할 때는 결국 스마트폰의 제스처나 또 컴퓨터의 키보드로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능들을 익히셔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뭐 방금 그 음성으로 명령하면 되지 않냐고 여쭤봤습니다만 그 일상에서 AI 카메라나 앱을 쓸 때 말이죠.
1: 네네.
0: 질문을 해도 AI가 잘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AI가 똑똑하게 알아듣도록 질문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0: 네.
1: 말하자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다른 친구한테 먹었어? 이러면 무슨 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너 점심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요. 인공지능한테도 충분한 맥락을 이제 주면 더 알아듣기가 좋은데요. 이를테면은 여름에 어떤 음식이 좋아? 이렇게 묻는 것도 좋지만 나는 50대 시각장애인이고 혼자 내가 요리를 하고 싶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잘 오르지 않는 여름 음식 두 가지만 추천해줘. 이렇게 나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0: 주면 더 대답의 품질이 올라간다고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네요.
0: 네네.
1: 그런데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0: 그렇긴 하죠. 네.
1: 그래서 이런 질문법도 어떻게 보면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자, 똑똑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AI가 틀린 답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뭐 너무나 능청맞게 아주 그냥 대연하게 막 그냥 맞는 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0: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그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1: 네.
0: 일단은 이것이 이제 그 질문했을 때 되돌아오는 답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A 회사의 인공지능에서 물어봤다면 똑같은 답변을 뭐 질문을 B 회사의 인공지능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제가 또 카메라로 비춰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한테 설명을 받았을 때 이거 무슨 꽃이야 이랬는데 뭐 진달래입니다 이렇게 A 회사가 답변했다면 B 회사의 인공지능으로 하면 이건 철쭉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특히 저희가 뭐 이제 유통기한이라든가 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라 이때는 인공지능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서 화면 특히 이제 읽어달라고 할 때는 다양한 각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과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을 때는 뭐 뒤로 돌린다거나 뒤집는다거나 해서 다각도에서 촬영해서 이제 답을 얻으면은 조금 환각 현상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어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 웬만한 전자기기들이 다 터치 패널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게 시각장애인에게 이게 장벽이란 말이죠.
0: 너무 불편합니다.
1: 터치 패널의 장벽을 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카메라 활용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에어컨 이제 그 있는데 에어컨 있는데다가 손가락을 딱 이제 갖다 놓고 지금 내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에어컨 온도가 몇 도야라고 물어보거나 지금 내 손가락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어떤 버튼이 있는지 설명해 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버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가능하고요.
1: 네.
0: 하지만 이것으로 다 이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 가전회사 몇몇은 그 점자 스티커를 또 이렇게 무료로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해서 한번 신청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시면 점자 스티커를 주거든요.
1: 네.
0: 전원 모양이라든가 동그라미 세모네모 또 이렇게 터치 버튼까지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터치 버튼 주변에 붙여놓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개를 함께 결합해서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런 방법들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불편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결책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스마트폰이나 AI를 익숙하게 다루는 분들이요. 그 낯선 장소나 새로운 공간에서 공간 구조를 파악할 때도 AI로 활용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이 부분 어때요?
0: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상황은 현재 인공지능은 뭐 거리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1: 네.
0: 움직이시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앞에 계단이 있어 없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시고요. 멈춰 서 있는 상태라든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어떤 것이 있어 또

0: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줘. 혹시 뭐 중요한 뭐 위험한 물건은 없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왜 이 방법을 저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0: 아, 네.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거 당장 해보면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를 시각장애인의 보행독으로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0: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이런 상황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발전된 게 1년 반 전과 지금의 요 기능과 기술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행 관련은 좀 이제 위험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나중에 좋은 어떤 기술이나 네. 또 뭐 보행 관련 안내 로봇 이런 것들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봅니다.
1: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구소를 차려야겠다 싶어서 창업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네,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근성 관련 자료도 보시고 또 어떤 앱이나 기술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찾아볼 수 있으시도록 그런 또 정보의 어떤 그런 정보의 지식 창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1: 네.
0: 또 비장애인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소를 통해서 접근성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내가 접근성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접근성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아, 이분을 찾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체의 어떤 그 지식 창고
1: 네.
0: 또 그런 포탈 이런 역할을 저희 연구소가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께 대표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어떤 분께서 원래는 이것이 그 벽이었지만 벽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기술 하나가 발전이 되면 그 기술의 장벽 때문에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그 어떤 벽을 문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이런 트렌드 계속 이제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컴퓨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각을 일으킵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말하는 정보나 내용은 100% 믿지 마시고 판단과 또 생각과 또 이해 요 세 가지는 꼭 인공지능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전개를 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꿈 같은 거 없으세요?
0: 아, 네. 저는 저희 회사가 네. 열심히 그 매출을 올려서 저는 코스닥에 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멋집니다. 심중구의 세상 보기 오늘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의 시각장애인 김찬홍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가까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박진영의 노래 듣죠. Summer Jingle Bell.

정보를 주신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한 젊은 시각장애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실명했는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실명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분이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더군요. 의외였습니다. 중도에 실명한 분들의 경우 우선 실명의 충격이 너무 크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사회로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장애 등록이나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물었죠. 다니고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계속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안과에서 실명의 이런 분과 복지관을 연결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재활 절차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적절히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싶을 때도 많은데요. 중도에 실명한 분에게 재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원무과에서 일하는 분 누구라도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복지관의 존재에 대해서라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의 노래 듣습니다. 딱이야.

0: 친숙한 근래의 생명곡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근래의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독님은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 사시잖아요.
1: 네.
0: 누구는 시골이 더 덥다고 하고요. 누구는 반대로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1: 시골도 나무가 울창한 숲속은 시원하고요. 아, 그렇죠. 벌판 이렇게 그늘이 없는 곳은 아주 뜨겁죠.
0: 나름대로 저 시골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군요.
1: 참고로 저희 제가 사는 지역이 양평이잖아요.
0: 네.
1: 그게 볕양자, 그 태양할 때 양자래요. 논밭이 주위에 많아요, 저희 집이.
0: 그래서 네.
1: 상당히 그 눈부시게 밝은, 너무나 요즘은 뜨거운 태양을 네. 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0: 굉장히 조금 뭐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아,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요.
1: 근데 도심도 그 빌딩이 숲에 그늘이 질 때는 뭐 오전이나 뭐 오후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좀 낫겠지만 한낮은 많이 더울 거 아니에요.
0: 아, 건물 복사열은 없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콘크리트 복사열은 없겠어요.
1: 그 대신 땅에서 이제 열이 많이 올라오긴 하죠. 근데
0: 뭐 흙이니까
1: 집 안에 있으면 요즘은 뭐 이렇게 또 시원한 에어컨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어디 이제 이동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이용해서 한 10분만 걸어도 왜 엄청 덥잖아요.
0: 맞아요. 이때 보면 그렇습니다.
1: 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일이나 아니면 뭐 그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0: 온열 질환도요. 꼭 네. 조심하시고 바깥일 하시더라도 정말 더울 때는 좀 피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교향곡 제6번 다장조 전원의 1악장인데 드디어 전원 교향곡이군요.
1: 네. 네.
0: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전원 교향곡. 이게 제5번인 운명 못지않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1: 그렇죠.
0: 베토벤이 언제 작곡한 곡입니까?
1: 1807년과 1808년 사이에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1808년에 했는데 그때 교향곡 5번과 피아노 협주곡 4번과 그다음에 코랄 판타지와 같이 한꺼번에 그 유명한 그 4시간 이상 되는
0: 네.
1: 그런 음악회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에서 그 베토벤 스스로도 너무 막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힘들게
0: 음악회장에서
1: 그렇죠. 그 심지어 마지막 곡인 그 합창 환상곡은
0: 네.
1: 연습 부족으로 중간에 멈췄다 그래요. 엉켜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랬다 그래요.
0: 네.
1: 여건이 뭔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고 그럴 때 그 뭔가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예술가의 입장에서
0: 네.
1: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원교향곡 자체는 상당히 그 행복함이 가득한 그런 곡이에요. 전원에
0: 네.
1: 도착해서의 그 어떤 만족감,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같은 날 초연했던 운명교향곡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운명교향곡은 인간의 고뇌, 굉장히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이 전원교향곡은 자연의 평화, 평화로움,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그 만족감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죠.
0: 제6번 교향곡인 거잖아요, 전원이.
1: 그렇죠.
0: 이 이름은 누가 붙인 겁니까?
1: 이 이름을 베토벤 스스로가 붙였어요.
0: 와,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각 악장마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었어요. 1악장은 그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즐거움, 그다음에 2악장은 시냇가에서 3악장은 농부들의 춤, 4악장은 뇌우 폭풍, 그리고 5악장 양치기 노래. 5개의 악장으로 돼 있고요. 악장마다
0: 네.
1: 또 이렇게 베토벤이 타이틀을 붙인 것들이 참 특이하죠.
0: 오늘의 1악장 듣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0: 이 시간
1: 네.
0: 저희가 소년제 함께하고 있잖아요.
1: 네.
0: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곡이 처음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1: 네.
0: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1: 네.
0: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베토벤은 분명히 그 전원을 마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길 따라 마차가 즐겁게 굴러가고 멈춰서 이제 그 아름다운 풍경들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들, 굉장히 흡족해하는 마음들이 처음에 현악기 그리고 또 목관악기, 주로 1악장은 현과 목관, 호은 정도 이렇게 그런 아주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0: 네.
1: 이 2주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마치 2주제도 역시 현악기가 시냇물을 연상하듯이 굉장히
0: 네. 그
1: 넓은 시냇물, 강물 같은 그런 우리가 또 숲에서 또 뭐 계곡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물을 만나면 또 마음이 또 평화스러워지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는 2주제입니다.
0: 지금 여러 악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1: 네. 현악기들 주로 현악기들이 나오면서 그 목관들이 대화하듯이 서로 주고받고
0: 네.
1: 짧은 리듬들도 서로 주고받고 경쾌한 표현을 하는 거죠.
0: 그러면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같이 할 때
1: 네.
0: 어느 악기 하나는 좀 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이 1악장에서는 현악기들이 많이
0: 현악기들.
1: 주도해요.
0: 바이올린이라고
1: 그렇죠.
0: 보면 될까요?
1: 제 1바이올린이 이제 1주제와 네. 2주제를 같이 연주를 하는데 주제의 제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들으시는 부분은 이제 소나타 형식의 발전부거든요. 여기서는 그 1주제와 2주제의 요소들이 서로 막 엉키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때는 모든 악기들이 할 말들이 많죠.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조화와 네. 또 이렇게 뭔가 대립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음들의 유희가 벌어지는 거죠.

0: 그 앞에는 냇물이 흐르는 듯하고 그리고 들녘이 펼쳐지는 듯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1: 네.
0: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1: 날짜부가 이제 지났고요. 다시 또 뭔가 그 1주제와 2주제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뭔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전개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등장인물들이 처음에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화하고 뭐 하면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여기는 또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이고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원에서의 들도 있고 숲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동물들도 있을 수 있겠고 소리는 또 얼마나 다양하게 들려오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1악장만 들어도 이 작품 전체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1: 1악장 처음에 여행가서 도착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 연주는 어디입니까?
1: 굉장히 아름다운 울림을 잘 표현한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중 1악장입니다. 역시 베토벤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연주도 너무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선곡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0: 네, 귀에서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훌륭한 음악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6.7% 높은 역대 최고 증가율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의 산출 방식은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을 곱하고 여기에 최신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질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를 보면 5만 5천 원을 인상해 87만 5,533원이 되고요.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인상으로 221만 7,563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그 가구의 최저 보장 수준을 말하죠. 갈수록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소방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

내일은 푸른 하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전 세계 여론을 담은 뉴스에 선악의 발명이란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실패 순간에도 다음을 위해 예쁘게 넘어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장애인 문화 공간에서 진행한 창작 예술 공연, 우리들의 월화수목금 오늘 매일의 공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GOD가 부릅니다. 반대가 끌리는 이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이란전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금 의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2: 미국 내 양당 간의 입장차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언론 CNN은 지난달 7월 26일 이번 전쟁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전쟁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관련 법안 표결 절차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 하원은 지난 7월 23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14표, 반대 208표로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1: 예, 예.
2: 일단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이탈해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찬성 47대 반대 49으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1: 그 미국 내에서도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사실 이번 전쟁의 정당성은 그 뭐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내년도 국방 정책의 틀을 정하는 국방 수권 법안 그리고 미 이란 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 패키지를 공화당 주도로 가결을 했는데요.
1: 네.
2: 다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그럽니다.
1: 네네.
2: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미국을 우선하지 않는 공화당 예산안과 중동에서의 작전에서 수백억 달러를 추가로 낭비하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20여 년 전에 이라크전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전쟁 지지 여론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1: 네.
2: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결의안에 하원 민주당 의원 40%, 상원 민주당 의원의 과반의 지지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 특히 반대하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에 전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2: 그렇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원들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시에는 정말 공청회도 열고요. 그리고 의원 브리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그냥 막가파식이에요. 뭐 의회 사전 승인 없이
1: 없었죠.
2: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이어가면서 사후 통보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2: 또한 민주당이 과거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금 덜 우호적이고 해외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1: 그러게요.
2: 있기
1: 네.
2: 때문에 이런 전쟁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 뉴스에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2: 전쟁의 정당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오자오가 쓴 선악의 발명이란 책이 출간됐습니다.
1: 선악의 발명.
2: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정치 지도자가 뭘 할 때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했다.
1: 아유, 그렇죠.
2: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1: 예, 예.
2: 우리가 그 두 단어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는 도덕과 양심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한 행태, 세계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보면 그들에게서 과연 도덕과 양심을 기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러게요. 예.
2: 오늘날 사회적 논쟁에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덕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지금 세계 철학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하노 자워 교수는 지적이고 흥미로운 도덕 여행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핵심은 무엇인지, 문화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네. 인류의 태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무려 500만 년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도덕이 언제 탄생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시대의 지금 도덕 논쟁에 탄탄한 네.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 앞서 뉴스에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의 이란 전쟁도 이 도덕적인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거센 거 아닙니까?
2: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극심한 갈등과 분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인 침략 전쟁, 뉴스 댓글창, SNS 짧은 영상, 그리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그냥 악이에요. 악의 축입니다.
1: 네.
2: 공존의 규칙이어야 할 도덕이 오히려 지금 사회 분열로 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1: 네.
2: 저자는 왜 인간은 이토록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책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2: 역사는 50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요 어떤 인류의 전환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입니다. 정책 생활과 농업 혁명으로 이때 인간 사이의 평등이 붕괴됐다라고 분석합니다. 소수가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고 사제와 지식인 계급이 이걸 정당화하는 사회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1: 예.
2: 이때부터 신분 위계라는 도덕 규칙이 강제되는 한편 불평등의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이 500년 전인데요. 서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도덕이 나타났는데 개인이 생존을 위해서 도시로, 기업으로, 시장으로 들어가서 사회와 자발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상호 이익의 바탕을 둔 일종의 계약관계, 계약의 산물로 보게 되는 관점이 생겨났죠.
1: 네.
2: 낯선 사람과도 협력해야 하는 사회적 인간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첨예화됐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인간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또 자본주의 경쟁 논리가 격화되면서 갈등과 분쟁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2: 그렇습니다. 5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50년 전에 다시 한번 인류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은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도덕의 범위가 이제는 인종과 민족을 넘어선 인류 전체로 확대됐다는 거죠.
1: 예.
2: 소외된 약자, 소수자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됐어요. 이때부터 과거의 도덕적인 금기였던 뭐 혼전동고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탈도덕화 작업이 전개가 됐습니다.
1: 예.
2: 사회적 관용성이 크게 증가한 거죠. 그리고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불평등이 도덕적인 관용성을 다시 파괴했다라고 분석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 사이의 도덕의 퇴행입니다. 만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모순된 약속이 기대만큼 빠르게 실현되지 않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지키려고 하고 불평등과 불안이 커질수록 나와 타인을 가르는 구분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게 저자의 지적인데요.
1: 네.
2: 현재의 분열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쌓아온 도덕적인 요소들이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결합한 결과이다.
1: 예.
2: 정치적 양극화는 도덕의 붕괴가 아니라 도덕의 작동 방식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 역사적 관점에서 도덕과 선과 악의 개념을 짚어보는 게 흥미로운데요. 이 기준도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겠죠?
2: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과거의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게 지금은 허용되는 시대를 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아, 애덤 스미스는요. 대중 앞에서 노래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매춘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예,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고리대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예. 지금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2: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를 전쟁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이건 과연 극복 가능한 것인가 책은 질문하고 있는데요. 노예제를 예로 들고 있어요. 과거에 노예제가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던 때에도 예. 일부 사람들은 잔혹함을 직시하면서 이걸 부끄럽고 비난받아야 할 관행으로 여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1: 있었죠.
2: 거죠. 예. 인간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규범을 만들어왔지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의를 문제 삼는 상식적인 연민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 양극화, 사회적 갈등 첨예화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과 또 목소리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1: 예.
2: 저자는 차이보다 공통된 인간성 그리고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윤하의 노래 이어드리죠. Run.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오늘 주제가 참 재밌네요. 예쁘게 넘어지기인데 살다 보면 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렇더라도 기왕이면 진짜 말씀처럼 그 예쁘게 잘 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완벽한 하루를 꿈꾸죠. 예. 실수 없는 선택, 실패 없는 걸음, 반듯한 일상을 원하는데 특히 요즘 우리 사회는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1: 마치 이게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곤 하니까요.
0: 예.
1: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놓고 보면 우리를 성장시켰던 건 완벽하게 성공했던 순간보다 엉뚱하게 길을 잃고 헤맸던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남들보다 조금 더 자주 걸려 넘어지거나 세상의 기준과 내 몸의 속도가 맞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에게는 이 실패라는 게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오늘은요, 가치 있는 실패와 실수의 비약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실패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죠.
1: 맞아요. 우리는 뭐였으면 실패를 끝, 오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 네.
1: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실패라는 게 내가 세상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생존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죠.
0: 네.
1: 움직이고 시도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발이 꼴기도 하고 턱에 걸리기도
0: 그러게요.
1: 하는 겁니다.
0: 예.
1: 특히 신체적인 제약이나 환경적인 한계를 가진 분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그 자체로 삶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0: 네.
1: 넘어진다는 건 내가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근데 왜 우리는 유독 그 실패와 실수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1: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레디코어 막 이렇게 해서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완벽하게 제거하고 실패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 이거를 최고의 능력으로 치기 시작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최단 거리를 가리켜주듯 인생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만 가야 성공이라는 강박에 갇혔었어요.
0: 네네.
1: 하지만 완벽주의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가두어버리니까요.
0: 그렇죠. 예.
1: 특히 또 남들보다 조금 서투르거나 속도가 느린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세상 밖으로 걸어나오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0: 예. 그러면 예쁘게 넘어졌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1: 네, 예쁘게 넘어졌다는 거는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의 늪에 빠뜨리지 않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내는 유연함을 말합니다. 넘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바닥에 피어난 꽃을 보거나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여유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0: 예.
1: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다가 엉뚱한 실수를 했을 때, 아, 난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이번엔 새로운 방식으로 헤맸네.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파괴적인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생산적인 실패를 저는 예쁘게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0: 네.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실패를 겪으면은 자존감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
1: 그쵸.
0: 실패 속에서 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있을까요?
1: 네, 우선 행위의 실패와 존재의 실패를 분리해야 돼요. 내가 시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서투른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가치없는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내가 이번 계획에 실패했다 이거랑 나는 실패작이다.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0: 그럼요.
1: 특히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할 기회가 많은 삶일수록 일의 결과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분리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일은 언제든 다시 정돈하면 되지만 한 번 무너진 나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0: 맞아요. 살아가면서 겪는 시행착오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 주는지 그 기능도 궁금합니다.
1: 네.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내 삶의 지도를 그려주거든요. 내가 어디서 약하고 어떤 순간에 숨이 차며 어떤 자극에 취약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데이터가 바로 실수와 실패입니다.
0: 아.
1: 완벽한 성공 속에서 내 약점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냥 쾅 하고 부딪혀봐야 아, 내 몸과 마음의 반경이 여기까지구나 이걸 알게 되고
0: 네.
1: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딱 맞는 속도와 안전한 궤도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즉 시행착오는 나만의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전문적이고 정교한 필터링 과정입니다.
0: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예쁘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1: 네, 타인에게 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을 전 내려놔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인간은 누군가의 유능함에 감탄하고 그 누구나 가진 서투름과 부족함에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공감하거든요.
0: 네.
1: 내가 먼저 내 허점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쾌하게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이게 오히려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다가오게 되거든요. 즉 담백한 솔직함이 관계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 물건을 살 때도요. 알고리즘이 짜놓은 완벽한 추천으로 실패 없는 소비와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는데 그렇죠. 이런 편리함 속에서도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1: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주는 선물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네.
1: AI 알고리즘은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과 유사한 궤도만 끊임없이 복제해줘요.
0: 예.
1: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지만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지형을 발견할 기회도 원천 차단되거든요. 굳이 내 발로 낯선 길을 가다 길을 잃었을 때 만나는 뜻밖의 풍경이나 또 엉뚱한 선택을 했다가 마주하는 인생의 명작 같은 그 우연한 행복은 오직 실패와 실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아날로그적 세상에서만 존재합니다.
0: 네.
1: 제로클릭 이게 편리함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인 시행착오를 선택하는 이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더 자주 넘어지는 분들이 이 사회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또 필요할까요?
1: 네, 세상이 정해놓은 표준 속도와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겠다라는 당당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가 만든 계단이나 높은 문턱 때문에 넘어지는 건 내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려가 아직 미숙해서 생긴 사회 시행착오일 뿐이거든요.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 부끄러울 필요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0: 겪는 중장년층 많거든요.
1: 네, 맞죠.
0: 이 나이 들어 겪는 실패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맞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실패 횟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들을 아름답게 편집할 수 있는 인생의 해독력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0: 예.
1: 세월이 흐른 뒤의 실패는 내 삶의 이야기를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훌륭한 그런 문장 부호가 될 수 있어요.
0: 네.
1: 과거의 데이터가 날아갔거나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을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따뜻한 시선으로 재해석해 보라는 그런 지우개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 그게 바로 연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야, 지우개의 시간. 네, 알겠습니다. 실패의 의미를 알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게 무섭고 두려운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1: 그렇죠.
0: 혹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뭐 작은 실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1: 그럼 이것만 해볼까요? 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했던 아주 작고 귀여운 실수 하나를 떠올리며
0: 네네.
1: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오늘 참 예쁘게도 허당짓했네. 이렇게 완벽해지려고 애썼던 나를 좀 유머러스하게 용서해주는 연습이거든요.
0: 이불킥 한번 하고. 예.
1: 맞아요. 신규를 이렇게 실수를 신기할 치부가 아니라 내 인간미를 보여주는 귀여운 맞아요. 에피소드로 예.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게 또 실패에 대한 공포가 또 사라지거든요. 실패의 크기를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0: 네.
1: 그게 바로 대담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예. 그리고 또 막상 돌아보면요. 아, 그때 참 예쁘게 넘어졌어. 라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예,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보장은 없는 건데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1: 네,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0: 네.
1: 싶어요. 정말 훌륭한 삶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힘.
0: 그렇죠.
1: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무언가 소중한 가치를 주워 올릴 줄 아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행착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여전히 뜨겁게 도전하고 있다는 성장의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마주할 그런 삶의 문턱 앞에서 혹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넘어져 보시길 바랍니다.
0: 예.
1: 그 넘어진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회복 탄력성이 좀 싹을 틔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내가 가진 한계나 환경 때문에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자책 대신 아, 그때 참 예쁘게도 넘어졌다라며 자신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가 부릅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0: 장애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그 여러분의 월화수목금은 네. 어떤 신체 리듬으로 흘러가시나요?
0: 금요일 좋습니다.
1: 금요일. 보통 이제 월요일은 약간 이렇게 찌뿌둥하게
0: 힘들어요. 예,
1: 늘어지는 네, 그런 하루를 시작했다가 이제 네. 주말을 향해 달려갈 때쯤이면 약간 비트가 있는 그렇죠?
0: 야, 그래서 금요일 좋죠.
1: 네, 네. 그런 공감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얼마 전에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특별한 월화수목금을 온몸으로 노래하고 표현한 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이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 아트홀에서 펼쳐진 예, 창작 예술 공연인데요. 우리들의 월화수목금 오늘 매일 이 공연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공연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대에선 출연진 11명이 최중증 장애인 문화예술 노동자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런데 오. 관객 앞에 선 첫 번째 정식 무대이기도 한데요. 이 중증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무대를 만들고 또 자신 의 삶을 당당히 노래로 이 노동을 표현한 그런 뜻깊은 현장인데요. 네. 이번 공연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특화 일자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과 공연을 함께 기획하고 있는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소장부터 만나보시죠.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 문화 공간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요 일자리 사업과 공연을 같이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는 중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이라나입니다. 장애 문화 공간은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몸과 감정,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이 예술활동의 주체가 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장애 유연발 문화예술 특화 일자리 사업이고요. 일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교육생이나 체험형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매일 출근하고 연습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공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진 특별 행사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쌓아온 시간과 노동을 보여드리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월화수목금 오늘 매일 공연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아프리카 댄스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콘텐츠 제작을 일환해서 AI 교육을 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바디 퍼커션, 목요일에는 심리 운동 그리고 금요일은 한 주간의 활동을 총망라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그 문화예술 노동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1: 네.
0: 보통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라고 하면 뭐 취미나 아니면 일회성 체험 공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1: 그렇죠.
0: 노동자라는 표현이 참 눈에 띄네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번 무대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들이 단순히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작하고 표현하는 문화 생산자기도 하고요.
0: 네.
1: 또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예술 노동자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0: 단순히 관람하는 걸 넘어서 예술이 당당한 직업이자 또 지속가능한 노동이 된 거군요.
1: 네, 맞아요.
0: 현장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 공연장의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그 이음아트홀 객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이 객석 모두 다 채울 정도로
0: 예.
1: 네,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함께했는데요. 이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때로는 함께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면서 이 출연진들의 첫 무대를 함께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 김은미 연출가를 비롯해서 성현구, 엠마누엘 샤누, 또 우진아 강사가 함께 지도를 했는데요. 이날 그 공연에서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아프리카 댄스의 그 일부분을 공연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아프리카에서 온 강사 이 무용가인데 이분의 그 신체 리듬 활동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함께 이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 공연에 함께한 무용가 엠마누엘 산우에게 들어보시죠.
3: 댄스 안무가 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이 많았을 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가르쳐면 이 친구들이 힘들었을 수 있었고 제가 어떤 동작 여기에서 넣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니까 제가 우리 나의 스스로 나의 리듬 나의 움직임 제가 이런 거 찾아갔어요. 이렇게니까 음악 넣고 계속 음악 바꿨어요. 계속 바꾸고 누구랑 어떤 거가 맞았는지 자연스럽게 움직이 나왔어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 친구가 이런 이 음악 틀으면 바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찾아왔어요. 이렇게 느낌으로 한 명씩 움직임 찾아는 거예요. 좋아서 anyway 계속 연습하고 계속 우리 리듬 찾아고 계속 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 수업 너무 계속 하면 좋겠어. 이렇게니까 계속 제가도 가고 저도 사랑에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 여기에서 가면 기쁘고 재미있게 이렇게 찾아는 것도 나한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0: 네. 이번 공연이 신체 리듬을 기반으로 한 창작 예술이라고 들었는데 네. 또 어떤 무대들 볼 수 있었습니까?
1: 네. 그 저마다의 그런 신체가 가진 개성과 리듬을 작품 그대로 담았는데요. 쉐이커를 활용해서 각자의 리듬을 만들고 노래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으로 가보시고요. 이어서 그 참여자 보호자 소감까지 들어보시죠.
4: 네, 여러분 우리 참여자분들 이거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드신 소리예요. 몸에서 소리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 몸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 그리고 지금 쉐이커 가지고 한 것도 이 쉐이커 이름도 직접 지으셨어요. 이 쉐이커, 이 악기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맞아요. 기분 좋은 날이라는 악기라고 이름 붙이고 이 어깨 쉐이커에서 이 기분 좋은 날에서 나는 소리 하나하나를 같이 연구해서 10개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몸의 소리들과 이 기분 좋은 날의 악기들의 소리들로 저희가 하반기에 진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직접 만든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는 참여자분들이 직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나의 일상, 혹은 내 성격,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고 싶은 거, 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사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객 여러분 이 노래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사 보시면서 흥얼흥얼 같이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참여자분들의 노래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0: 아이랑 엄마예요. 최은경.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심한 뇌병변 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뭐 일자리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활동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특허 일자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회원 선생님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되게 의미 있고 가슴이 좀 벅찬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외부로 이제 전달을 못하지만 신체 장애상 근데 인지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타고 하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월급 탔다고 오늘 일 잘하고 와 그러면 굉장히 아주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런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서 저희처럼 심한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 참여 못하는 많은 성인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 참여자들도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겠는데요.
2: 네. 그리고 그 참여자들의 그런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출연자들의 그 닉네임.
1: 아, 닉네임.
2: 네. 그 출연자 이름 옆에 그 별명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김태영 씨 같은 경우는 장군이라는 네, 닉네임이 있었고 예. 노호영 씨 같은 경우는 하하라는 그래서 이딩는 네만 들어도 아 어떤 매력을 가진 분들이다. 이거를 단번에 느낌이 그렇네요. 오더라고요. 뭐 박희정 씨는 뭐 우주, 그리고 손치우 씨는 뭐 똘똘이, 최용호 씨는 팡팡, 뭐 이런 식으로 이 11명의 그 별명만큼이나 그 개성이 통통 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대를 본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3: 내 팔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 딱 이끌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포즈를 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4: 초연에는 장애인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걷지 못한다든가 심지어 말도 못하는 분들 안 보이는 분들. 그런데 오늘 공연이 의미했었던 게 그런 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고요. 이게 오늘 서울시 특허 일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초회중증 장애인들 또 그런 분들이 또 사실 수혜가 많이 되거든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거든요. 가장 이제 감명 깊었던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도우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거.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최중증 장애인 11분이 선보인 첫 무대 우리들의 월화 수목금 오늘 매일 오늘 이 소식 들으면서 우리의 매일 우리의 월화 수목금도 저마다의 아름다운 리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공연은 참여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해서 쌓아온 그런 시간과 노동의 결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요. 장애인 문화공간 관계자도 이번 공연을 통해서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삶을 표현하고 또 당당한 문화예술 노동자로 성장하는 그런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네. 이 가능성과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라나 소장입니다.
5: 장애인의 위치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에서 또 장애를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저희는 노동자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의 삶 그리고 표현 그리고 감정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노동으로서 표현되는 직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활동은 단순히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되게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되게 멋진 문화예술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 저게 일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하는 모든 시간까지 사실 지역사회에서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삶의 모습 자체가 지역사회를 움직이고 연대하는 그런 되게 소중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에 더 많이 응원해주고 서울시가 더 이걸 장려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중증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로서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권리의 주체로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민 구성원으로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2: 네. 이 장애인 문화 공간에서는 이번 첫 공연을 좀 더 보완해서 12월에도 또 공연을 진행할 그래요? 예정입니다. 상반기 공연, 그러니까 7월에 했던 이 공연은 3월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시간이 많이 쓰다 보니까 집중 연습 기간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짧았다고 해요. 근데 12월에 열리는 공연, 이 공연이 12월 11일로 잡혀 있는데 같은 장소인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 아트홀에서 하반기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출과 또 참여자들이 훨씬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더 많은 모습과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해요.
1: 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펼쳐갈 그런 멋진 작업 활동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1: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시간 알려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준이 부르는 너를 사랑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0: 보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오른쪽 구석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 나에게 귀스타브 모로를 처음 각인시킨 바로 그 그림이다. 그림은 원화를 봐야 하는구나.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이 말이 처음 이 작품 앞에 섰을 때는 자연스레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고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된다. 이 그림에는 설명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모로가 그린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존재의 결기다.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단호한 순교자처럼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비장하고 강인하게 세워놓았다. 40대에 접어들어 살롱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모로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세상에 선언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바로 옆에는 에우리디케의 무덤가에 있는 오르페우스가 걸려있다. 리라의 명수 오르페우스는 독사에 물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의 신을 설득하여 부인을 데리고 나올 기회를 얻는다. 단 하나의 조건, 지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 것. 거의 다 나왔을 때 그는 몸을 돌리고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 그림은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가기 전의 죽음인지 혹은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다음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무덤 앞 물가에서 벼락을 맞아 밑동만 남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기대선 오르페우스의 깊은 슬픔이 전부를 말해준다. 붓질은 눌러찍은 듯 거칠고 무덤 뒤에 진갈색 숲과 그 너머의 음울한 진청색 하늘이 강하게 맞선다. 오르페우스의 옷에 깔린 진청색은 그 대비를 더 무겁게 끌어당긴다. 1891년경 작품이라고 한다. 1890년, 모로의 유일한 친구 알렉상드린이 세상을 떠났고 이 그림은 그 상실을 끌어안은 화가 자신의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옆에 프로메테우스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한쪽에는 선지자적 야심이, 다른 쪽에는 죽음과 상실 앞에 침잠이 있다. 화풍도 달라졌다. 프로메테우스가 대생의 뼈대 위에 서 있다면 말년의 오르페우스는

색채가 먼저 감정을 밀어올린다. 대상의 설명보다 내면의 기류가 앞선다. 이제 살롬의 앞에 선다. 팜파탈의 전형으로 그려진 요염하고도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여인이다. 모루는 1870년 무렵부터 살로메를 붙잡고 여러 버전으로 반복해 그렸다. 춤추는 살로메, 감옥 앞의 살로메, 잘린 요한의 머리와 마주하는 살로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춤추는 살로메다. 몸 위에 연꽃, 호루스의 눈 같은 상징들이 가는 선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어 보석 세공처럼 반짝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문신한 살로메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4층 전시실에서 이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3층이 크고 넓게 작가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자리였다면 4층의 작품들은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듯하다. 3층이 조망이라면 4층은 대면에 가깝다. 이제야 모로가 자신의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건네고 싶었는지 그 마음속 동선이 어렴풋이 읽힌다. 1층은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의 생각이 담긴 스케치, 자칫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드로잉 같은 소형 작업들까지 전부 보존하려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존이 수장고처럼 닫힌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빽빽한 벽면을 따라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다. 과장해 말하자면 보이는 수장고다. 요즘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수장고에 잠재우지 않고 공공에게 최대한 개방하려는 취지로 전면에 드러내는 흐름이 있는데 모로는 이미 그와 비슷한 발상을 자기 방식으로 실현해 두었다.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를 보존한 2층은 작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표현대로 어떤 환경에서 꿈을 꾸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층이다. 부모에 대한 회상, 개인사가 담긴 실제 사용하던 물건과 기록물의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예술가 모로 이전에 인간 모로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 박물관의 어휘를 빌리자면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전시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3층 전시실에서 모로는 예술이 찬미하는 아름다움과 승리의 아우라를 크게 펼쳐 보이며 자신의 세계를 한 번에 조망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야 4층이다. 여기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려는 듯하다. 그래서 3층에서 4층으로 오르는 휘돌아가는 계단이 화가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출입구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로가 방문객들이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따라가며 단순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느끼는 쪽으로 지각을 이동시키길 바랐다고 짐작한다. 모로라는 세상은 그렇게 층을 오를수록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식이라야 비로소 열리는 것일지 모른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생각에 잠긴 채 4층 안쪽 전시실을 돌아 나오며 계단 가까운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전시실 가운데 가림막 벽의 창가 쪽에 대형 정사각형 작품 하나가 눈길을 붙잡는다. 얼핏 보면 흰색과 갈색으로 칠해진 어슴푸레한 면만 보이고 뚜렷한 형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순간 바탕에 숨겨진 엄청나게 세밀한 드로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제목을 찾아보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의 왕을 정복한 사건을 그린 그림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펼친 채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왕좌에 앉은 알렉산더, 그리고 그 발치에서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패자. 그러나 곧 이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이라기보다 상상과 환상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진다. 가운데 흰 덩어리가 거대한 산임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림이 열리기 시작한다. 산 속에 섬세한 선으로 그린 궁전이 숨어 있다. 마치 펜으로 그린 세밀화처럼 겹겹이 겹친 건축물들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펼쳐져 있다. 건물의 구석구석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래 연못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커다란 부처 입상까지 드러난다. 그 밑에는 정면을 향한 코끼리 세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다. 처음에는 갈색으로만 보이던 양쪽 하단에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촘촘한 선으로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차린다. 색채는 대생을 따라가기도 하고 대생의 선과 무관하게 넓은 면으로 번지기도 한다. 관람객의 눈은 색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숨은 형상을 발견하고 멈춘다. 그러다 다시 옮기고 또 멈춘다. 지극히 사실적인 디테일들이 겹쳐지고 쌓이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세계 속을 한없이 걷게 한다. 마침내 오른쪽 아래 구석에 다다르면 연꽃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과 그 뒤에선 전사를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관람객에게 목례하는 듯하다. 전사의 발밑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다. 모로는 이 작품을 1874년에 시작해 1890년경에 끝냈다고 한다. 이 끝없는 디테일의 세계를 발견하는 놀라움은 옆에 전시된 주피터와 세멜레에서 더 커진다. 그림 앞에 서면 첫눈에 표면의 반짝임과 색채에 압도된다. 세로 2미터가 넘는 화폭 전체가 푸른빛을 띤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인다. 신들의 왕 주피터가 인간 세멜레를 사랑하자 주피터의 아내 주노가 질투에 사로잡혀 꾀를 낸다. 세멜레에게 주피터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게 만든 것이다. 번개의 신인 주피터가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세멜레는 그 번개를 견디지 못하고 타죽고 말았다. 결국 세멜레는 죽고 그녀가 잉태했던 아이는 주피터의 허벅지에 꿰매어져 다리 차기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나와 바쿠스가 된다. 그림의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주피터의 머리 뒤로 빨갛고 노란 불길이 뻗어나온다. 그의 무릎 위에는 죽어가는 세멜레와 날개 달린 아기가 놓여있다. 그 아래에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두 알레고리, 독수리와 반인반수의 신이 자리한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밤과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초승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그 영역을 상징한다. 거대한 화폭의 구석구석이 어디 한 군데 비어있지 않다. 건축물을 바탕으로 인물과 식물, 크고 작은 형상들이 층층이 자리 잡아 시선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수집가의 의뢰로 그린 작품이며 1895년에 완성했다고 한다. 주피터의 무릎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죽어가는 세멜레의 하얀 나신에 다시 한번 눈길을 준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사방에서 그녀와 흡사한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길게 늘어난 허리, 빛나는 흰 피부, 몽환적으로 드러나는 몸의 윤과 그들은 모두 살로메이기도 하고 모두 세멜레이기도 하다. 귀스타브 모로라는 세상은 19세기 말 상징주의의 문을 열었다고도 하고 20세기 초현실주의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은 모로를 초현실주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초현실주의와 공감하는 근대의 선구자로 꼽았다. 무의식과 꿈, 환상의 세계를 탐구했던 브루통에게 모로의 회화는 초현실의 근원으로 읽혔던 것이다. 브루통은 20세기 중반 모로 전시를 기획하며 세간에서 잊혔던 모로를 다시 불러내는 역할도 했다. 1960년 귀스타브 모로의 환상적인 예술 서문에서 브루통은 이렇게 썼다. 16세의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을 발견하면서 평생의 사랑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이 미술관에서 만난 몇몇 여인들의 얼굴과 육체를 통해 처음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한 마법과도 같았다. 출구로 향하려 하니 계단 바로 곁, 이젤 위에서 모로의 자화상과 맞닥뜨린다. 이젤 위에 놓였으니 어디든 옮길 수 있겠다. 1850년, 24세의 모로가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몸을 왼쪽으로 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채 정면을 바라보려 한다. 두 눈동자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굳게 담은 입과 강한 시선이 관람객을 붙잡는다. 그의 눈길에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하다. 모로라는 세상은 어땠느냐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작품을 무엇으로 그렸는가로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자가 수많은 전시와 미술관을 기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의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낸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이 놓인 위치, 방과 방을 잇는 동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시선의 흐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감상의 순서를 만들고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지를 치밀하게 짚어내는데요. 이 책은 한 작품, 한 작가를 나열하는 대신 공간과 전시,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화가의 선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작품과 예술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포함해 미술관이라는 건축적 요소, 파리라는 도시의 예술사적 가치, 그리고 이 도시를 스쳐 지나간 찬란하게 빛났던 예술가 등 작품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상법을 뒤집는 또 하나의 시선,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2번째

0: 내가 먼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하라고 일렀네. 그리고 한의사 선생이 생각한 위험 인물은 아직 보지 못했고.
1: 위험 인물?
2: 듣고 있던 수정이 반문했다.
3: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머리를 댕겅 자르는. 최소 이곳엔 두 시신이 묻혀있을 겁니다. 핸드폰도 터지니까 긴급할 시 신고를 할 겁니다. 혹시 몰라 정미 씨에게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뒀습니다.
2: 승범의 설명을 들은 수정은 다시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3: 왜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1: 지금 자네 발목이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의 긴급 상황이 아닌가? 아니 노인네가 성인 남성을 언제까지 부축해야 하느냐 말이야.
3: 유시영 씨입니다.
2: 수정이 짜증을 내자 어쩔 줄 모르던 승범이 산기슭에서 옹송그린 머리 없는 몸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1: 누구라도 와주세요.
2: 바람을 타고 그의 울음이 들렸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익숙한 그 울음에 승범은 숨을 삼켰다. 흔들리는 시선으로 승범은 유시영의 몸을 봤다. 푸르른 빛은 사라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머리가 없는 몸이 돌덩이로 보였다. 돌덩이가 팔을 뻗었다. 그 끝에 사가가는 인간의 해골이.
3: 저게 뭐예요?
2: 떨리는 목소리로 수정에게 물었다. 갑자기 멈춰서서 파르르 몸을 떠는 승범을 보며 이 인간이 왜 또 일어나 하는 표정을 짓던 수정은 그가 유시영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왜? 아 뭐? 귀신 처음 보나?
2: 퉁명스레 말을 내뱉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것처럼 부축하던 손길을 걷었다. 아직 내기 중 아니던가 몸이 기우뚱하자 승범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앞서는 수정을 붙들었다.
1: 왜 이렇게 붙들었어?
3: 아니 귀신이라 하기엔 그 영화 슬리피 할로우처럼 그런 거 안 보셨을 테고 아무튼 몸이
1: 뭐?
3: 그 부처님인데요?
2: 수정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게 분명했다. 승범은

0: 꿈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1: 아닌데, 진짠데.
2: 정말이죠. 저한테 해코지 안 하실 거죠?
0: 수정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는지 유시영이 물었다. 수정은 뒤에서 나무둥치를 붙들고 악착같이 따라오는 승범을 흘겨봤다.
3: 이 한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니?
0: 어르든 말하자 유시영이 흐느꼈다.
2: 제 몸과 머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사장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죠?
0: 수정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시영이 승범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자신에게 유리했다. 이를 듣고 있던 승범이 펄쩍 뛰며 수정의 앞으로 나섰다.
4: 유시영 씨,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악감정이 없어요.
2: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를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0: 그렇지만 몸에 부딪혀 날아갔지. 그 생각이 들자 아직도 아픈 가슴팍을 문질렀다.
4: 아니 그건 유시영 씨 몸과 머리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 내 거라고요. 내 몸과 머리.
0: 유시영이 머리를 번쩍 들어 흔들어댔다. 색이 바랜 해골에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흐느적거렸다. 검게 패인 두 눈구멍과 마주친 승범은 어어하면서 뒤로 물러났다. 수정이 혀를 찼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박씨는 이러다가 승범이 질 것 같아 입을 열었다.
5: 자, 진정해보게, 진정. 아, 지금 무서워서 그런 것 같네만 한의사 선생이 강제로 떼어내겠는가? 서로 쌓아둔 앙금과 오해를 풀자고.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시영이 마음도 알았으니 선생이 굳이 싫어하는 짓을 하겠는가? 돌아가면 의사 귀신 선생이 머리와 몸을 잘 붙여줄 걸세. 안 그렇소?
0: 수정은 박 씨를 노려봤다. 둘 사이에 어떠한 말이 오간 게 분명했다. 가만히 있다가 눈앞에서 빼앗길 순 없었다.
3: 제가 바본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 말이야. 내가 다른 한을 풀어주겠으니 나랑 가게.
5: 고 사장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건 몸과 머리를 이어붙이는 거니 그건 한의사 선생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소?
0: 박 씨는 승범에게 물었다. 뭐에 잔뜩 겁을 먹었는지 나속이 좋아하는 인간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
4: 한의사 선생님, 대체 왜 그러는가?
0: 수정이 그를 돌아봤다. 창백한 낯빛에 굵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다.
3: 정글이 아프면 앉아. 앉아서 119에 전화해.
1: 그게 아니라요.
0: 승범은 손등으로 땀을 훔쳤다. 여기에 오기까진 박 씨의 말대로 맞지 않아도 머리와 몸을 어떻게든 이어붙여줄 생각이었다. 뭐 보기에 좀 이상할 뿐 귀신이니까 다른 문제 없을 테고. 그러니까 귀신이었다면 말이다. 귀신이 좋다면야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겠지만 바로 눈앞에 돌과 해골이 있는데 이건 이어붙일 재주가 없다. 갑자기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5: 아휴, 자네 괜찮은가? 인간의 고통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자네가 얼마나 아픈지 가늠이 안 되는구만.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게. 지금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
0: 조바심이 난 박씨가 허전한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어르고 달래자 승범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6: 유시영 씨, 이걸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당신의 몸과 머리는 다릅니다.
3: 아니야!
0: 유시영이 악을 지르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머리 위에서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후두둑 떨어졌다. 승범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축축한 땀이 묻어났다.
6: 나만큼 아니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0: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려보지만 발목의 통증이 생각을 방해했다.
4: 유시영 씨, 그렇게 아니라고 소리만 지르실 게 아니라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신 거고요.
5: 아니, 한의사 선생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에?
0: 답답한 박 씨가 물었다.
4: 아니, 정말 저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유시영 씨 모습이요.
5: 아니, 귀신이 뭐가 달리 보인다고?
4: 제 눈엔 돌과 해골로 보인다고요.
5: 아니, 그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가?
0: 박 씨는 유시영을 위아래로 훑었다. 수정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박 씨에게 비키라고 손짓했다.
5: 이대로 뺏길 수 없다.
0: 박 씨는 두 손을 허리에 올려놓았다.
5: 아, 네, 그 한의사 선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지만 설령 돌과 해골이라도 이어붙이면 그만 아닌가? 어? 아니, 뭐 못질을 하든 본드로 붙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만이 아니냐는 말이야.
0: 그 말에 승범은 손에 묶고 있던 얼굴을 들었다. 그건 그렇다. 박 씨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다르다면 맞는 것끼리 이어붙여주면 그만이지 않은가?
4: 유시영 씨, 정말 머리와 몸이 붙길 바라십니까?
2: 네?
4: 머리와 몸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갑자기 목소리에 생기가 돌자 수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박 씨가 소리가 난리 없는 손뼉을 치며 유시영을 돌아봤다.
2: 빼앗지 않으실 건가요?
4: 빼앗진 않을 겁니다. 다만 각각 붙여줄 생각입니다.
0: 승범은 유시영의 옆으로 절뚝거리며 갔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4: 무덤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2: 이쪽이요.
0: 몸이 머리를 꼭 끌어안는 바람에 유시영은 눈짓으로 한편을 가리켰다. 해골에 푹 파인 눈구멍만 볼 수 있었던 승범이 그 눈짓을 보지 못하고 멀뚱거리자 대신 박 씨가 그쪽을 알려줬다. 쌓인 낙엽 사이로 썩은 나무 조각이 보였다. 그 앞에 앉아 등산 스틱으로 그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5: 이게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의사 선생 괜찮은가? 아유, 얼굴에 피가 없는 것이 금방이라도 저승행일 것 같은데.
3: 내버려둬. 뼈가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아유,
0: 승범은 그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버려진 무덤은 세월의 풍파에 완만해져 있었고 한쪽은 거의 함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부서진 관이 보였다. 승범은 거친 숨을 내쉬며 그 구멍을 들여다봤다. 어둠이 자리한 곳에서 퀴퀴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얼핏 보이는 뼈들. 승범은 고개를 들었다.
4: 유시영 씨의 몸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몸이요.
0: 무슨 말인가 싶어 박 씨가 관 안으로 머리를 접어갔다.
5: 응? 그러네? 뼈 조각들이 있네?
0: 박 씨의 목소리가 웅웅 울렸다. 유시영의 해골을 들고 있는 몸은 머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 해골과 떨어지기 싫다는 듯이. 승범은 그 몸을 빤히 바라봤다. 앞판이 물속에 있어서 등판과 색이 나뉘었지만 정으로 깬 목 부분만 빼면 반듯한 회백색의 몸이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옷의 주름이 발목까지 이어졌고 제법 선명하다.
4: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석공 장인에게 머리를 의뢰하겠습니다.
0: 그 말에 멈칫거리던 몸이 천천히 해골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부처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휘 쓸쓸한 바람이 불었다. 유시영의 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골과 부처의 몸이 남았다. 모든 것이 승범의 말대로였다. 수정은 떨리는 두 손을 마주잡았다.

0: 아마 그 석불은 시영이의 소망을 들어주려고 다시 일어난 게 아닐까?
1: 새빨간 홍실을 반으로 잘라 입에 넣으며 공실이 말했다. 새하얀 햇빛이 한약방 창으로 비쳐들었고 그 앞에서 승범은 깁스한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은 채 공실의 말을 곱씹었다. 그날 승범이 산길에서 넘어져서 정신이 없을 때 들리던 일본 말과 돌을 깨는 소리, 그리고 가슴 깊이 사무쳤던 외로움.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석불의 것이리라. 석불의 몸은 유시영의 머리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어쨌든 그들은 지금 아미산에 위치한 사찰에 자리 잡았다. 승범은 지역신문에 석불을 찾게 된 경위를 인터뷰했다. 약초 공부를 할 겸 아미산을 등산하다가 실수로 다리를 다쳤는데 그곳에서 목 없는 석불을 발견. 그 자리에서 방긋 웃는 그 얼굴에 플래시가 터졌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말끔한 모습으로 찍은 상반신 사진이 지면을 장식했고 그 홍보 효과로 환자가 늘어난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대기실이 북적북적하던 날 송기훈의 말대로 제 날짜에 제1한방병원 병원장인 김진태가 왔다.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과 함께.
2: 자네 다시 서울에 돌아오지 않겠나?
1: 송기훈과 정미가 말한 대로 승범은 그의 인정을 받았다.

0: 요즘엔 바빠서 승범은 점심시간에만 잠깐 한약방으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잠시 공실과 휴식 시간을 가졌다. 수정과 했던 내기는 승범이 이겼다지만 그렇다고 사람 환자 대비 귀신 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생각보다 옛 귀신들이 많아 사고방식이 그 시대에 멈춰있는 경우였다. 구관이 명관이라나. 여기서 진정한 승리자는 박씨였다. 원하던 손을 가졌으니 말이다. 비록 의술하지만 그는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1: 내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산을 헤집어 다녀서 그 한을 풀어줬건만 그 개고생은 퉁쳐지고 말이야.
0: 뭐 어쨌든 서울로 돌아가면 의미 없는 숫자이긴 했다. 아직 갈지 말지 고민이지만 이곳에 뭐 좋은 기억이 있다고 남아있을까 싶고 뭐 공실 아줌마도 한 풀었으니 지긋지긋한 빛과 귀신에게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좋았다. 그건 그렇고 한약방이 웬일로 썰렁했다. 귀를 쫑긋 세워 수정이 한약방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찾았다. 고요한 것이 사무실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날 수정은 다리를 다친 승범을 두고 산에서 내려갔다. 정말 가냐고 소리치는 승범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2: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0: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이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당나라에 조공을 꼬박꼬박 바치며
1: 당태종의 꿈은 세계 정복이야. 그러려면 옆에 있는 고구려부터.
2: 형님과 아우 나라가 연호를 달리 사용하면
3: 당나라가 우리 신라의 아이언맨이 되기로 했다네.
4: 뜬금없이 당나라 산동에서 캐리비안 해적선이.
5: 야, 내가 김춘추다.

0: 어서 오십시오. 아, 배학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1: 미안하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좀 있어.
0: 배학께서 바로 궁으로 모셔오라고 하셔가지고.
1: 잘 좀 말해주게. 그럼 이만.
0: 아, 저기요. 저기요.
2: 김춘추가 허겁지겁 선착장을 벗어난다.
0: 당나라 갔다 왔다고 벌써 유세야 뭐야? 꼬라지는 뭐야? 패션 테러리스트야 뭐야? 뭐야!
2: 김춘추는 신라에 도착하자마자
3: 이름 온군해 연도 648년
2: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바친 당나라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 온군해를
3: 대하찬
2: 대하찬으로 추증한다. 추증이란 죽은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는 일로 죽은 자를 진급시키는 일이다.

0: 그게 무슨 소리야? 캐리비안 해적선에서 죽였다면서?
1: 아, 저 우리 해군이 또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0: 아니,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사살했다고? 어? 그거 아니야?
2: 이 경주에 있는 요원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김춘추가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0: 니는 멍청이들! 김춘추가 아니면 도대체 그 놈들은 누굴 죽인 거야?
1: 누가 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춘추가 살아있다는 사실.
0: 예, 분명히 당나라 태종과 뭔가 썸씽이 있었을 거야.
2: 혹시 예전처럼 우리 고구려를 혼내달라고 당나라에...
0: 혼내기 전에 혼인은 하지 말라 그래.
1: 당나라가 신라가 손을 잡았다면...
0: 당나라가 그래? 어떤 놈들인데? 그놈들은 하나를 주면서 열을 내놓으라고 하는 놈들이야.
2: 이 소문에 의하면 신라가 당나라와 친해지기 위해서 아주 별짓을 다 한다고 합니다.
0: 별짓? 아니, 어떤 짓?

0: 춘추야.
1: 아니 춘추고.
2: 아, 이거 아니, 처음이라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군요.
0: 너 옷이 그게 뭐야?
1: 이건 당나라의 관복이 아닙니까?
3: 당태정으로부터 직접 선물 받은 당나라의 관복을 입고 출근한 김춘추.
2: 앞으로 우리 신라는 당나라의 패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0: 당태종의 요구야?
2: 네.
1: 또 무엇입니까?
2: 그게 신라의 연호를 버리고 앞으로는
0: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곧 당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얘긴데.
2: 우리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 없이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마마. 우리 신라의 외교는 한마디로 생계형 외교입니다.
0: 내가 이러려고 왕관을 쓴 게 아닌데 죽어서 어떻게 덕만 언니를 볼 수가 있을지.
3: 선덕여왕의 이름 김덕만.
1: 마, 춘추공의 말대로 우리 신라는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0: 당나라가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2: 그거 말고도 당나라는

0: 당나라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걸 바꾸면 당나라가 우리의 아이언맨이 돼준다고?
1: 백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까불면 우리를 대신해서 백제를 물리쳐줄 겁니다.
2: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1: 그게 날짜를 못 박진 못해.
2: 정확한 날짜를 받아오셨어야죠.
3: 백제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한 조율 없이 돌아온 김춘추.
1: 태길까지 하기엔
0: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바꾸게 만들어놓고 만약 당나라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0: 요즘 먹튀가 얼마나 많은데.
1: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를 멸하고 평양을 기준으로 이북 지역은 당나라가,
2: 이남 지역은 우리 신라가 통치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1: 예.
0: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2: 당나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고구려를 물리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0: 그나저나 신라의 대신들에게 춘추공이 입고 있는 옷을,
1: 헤어스타일도 바꾸자는 걸
0: 춘추야!
1: 겨우 그것만은 거부했다고요.
0: 그것만도 성공적이라 해야겠구나. 헤어스타일은 진짜 난 너무 별로야.
3: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즉 나당 동맹의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김춘추는 648년 당나라와 확실한 동맹의 관계를 확립한다.

0: 아, 오라지가 이게 다 뭐예요?
1: 아유, 짜증나 죽겠어. 이게 다 그 김춘추 때문 아니야.
2: 하마터면 그 헤어스타일까지 그냥,
1: 아, 짜증나. 절대 안 돼. 머리, 머리만큼은 절대 안 돼. 아유.
3: 하지만.
4: 아이고. 옷이 날개라고 하더니 아이고 승천하시겠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내 디자인이 아주 엘레강스한 게 딱 내 스타일이에요.
2: 예 그럼요. 이거 옷감 이게 이거 하늘하늘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아이고 바람도 잘 들어오고
1: 아이고
2: 아, 이거 아주 짱이야. 이게 다 김춘추 덕이랄까.
1: 아이고 그럼요.
4: 아이고 당나라 황제 폐하께 우리나라에서 당나라 패션이 대유행이라고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그럼
3: 김춘추가 멀어지자.
1: 젠장이지.
2: 아유 짜증나. 아 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1: 이 완전 이 당나라의 벼슬아치지 뭐야.
2: 그러니까 아, 짜증나.
3: 왕족 출신이긴 하였지만 한때 설아벌의 왕따였던 김춘추는 당나라하고의 외교를 성사시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라의 1인자로 등극한다.

0: 아니 어떻게? 아니 당나라에 선물 보내 카드값 할부도 다 못 갚았는데 아니 우리한테 배신을 때려.
1: 배신이 미리 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0: 아니 신라가 나라요? 이? 아 신라 같은 나라 때문에 우리 백제를 버려?

0: 워미 그냥.
1: 당나라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춘주가 물항태종의 바지가랭이라도 잡고 눈을 졌겠지요.
0: 저, 나봐.
1: 예.
0: 그 신라가 원하는 대로 당나라가 진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1: 그 신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나라 역시 당나라를 위해 신라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0: 기요?
1: 예.
0: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1: 더 늦기 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추발을 던져보는 것도...
0: 어떻게 그럼 저 자네가 갈게요?
1: 아니 난 나이가 있어가지고 저기 저보다는 젊고 백이 있는 사신을 보내줘야지요.
0: 그럼...

0: 이름이 뭐라고?
1: 나는 경고 백이 있는 사신 무명씨예요.
0: 무명씨?
1: 아이, 어머니께서 워낙 조용히 사는 걸 선호하셔가지고.
0: 그동안 전화도 잘 안 받더니 백조에서 갑자기 무명씨를 보낸 이유가 뭔가?
2: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급발전하자 마음이 바빠진 백쥐는

0: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슈.
1: 아유, 앞으로 우리 백제는 이 당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0: 신라한테 뺏은 거 다 줘.
1: 아이패야.
0: 니들이 그동안 신라를 얼마나 두들겼어. 게다가 빙 뜯은 땅이 얼마야?
1: 아유, 우리가 빙을 뜯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신라의 땅은 대부분 다 그 우리 백제의 땅이었어요.
0: 야, 내가 백제를 몰라?
1: 아유, 예전에는 그 우리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신라한테 뺏은 거 신라한테 신라 거 다 돌려주고.
1: 아유, 이게
0: 제발 신라 건드리지 마.
1: 아유, 배야, 그래 말씀하시면은 우리 백제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져.
0: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우리 당나라하고 잘 해보겠다고 찾아온 거 아니었나?
1: 아니,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0: 너희는 말이야.
1: 예.
0: 그게 문제야. 어? 말 끝마다 토다는 버릇 말이야.
1: 아니, 배야, 그게 아니고.
0: 됐어. 그 나쁜 버릇 고치고 인성 성격 교정해서 도장 받아오면 그때 뭐 내가 다시 받아줄 수도 있고. 어쩔래? 개과천선해서 다시 당나라 밑으로 들어올래 말래? 니들 말로 어떻게?

0: 경충이요. 뭔가 그 생각대로 안 되셔요. 미안해요.
1: 이자영.
2: 잭스 페로. 그 친구 잘 있나 모르겠네. 개성은 조민수.
3: 내 고향 충청도. 저는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

0: 이제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고려 말기의 문신인 역동 우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역동 우탁과 관련 있는 명소인 사이남을 찾아가 볼 텐데요. 이 사이남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역동 우탁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역동 우탁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0: 네, 역동 우탁은 고려 원종 때인 1263년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회현 안향의 문화에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자감에서 실시하는 예비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서 향공 진사가 되었고요. 27살 때 정식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 역동 우탁이 지은 시조 가운데 탈로가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다고 하던데요. 탈로가는 어떤 시조인가요?
0: 네, 역동 우탁은 생전에 탈로가라는 제목의 시조를 남겼는데요. 시조의 내용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조에는 흐르는 세월과 세상사를 억지로 막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자라는 다짐도 담겨 있습니다.
1: 작가님, 그런데 역동 우탁과 관련된 일화도 있다고요?
0: 네, 역동 우탁은 사헌부 감찰 규정으로 있던 1308년에 고려 충선왕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지부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부상소의 지부는 한자로 진일지자와 도끼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앞에 놓은 채 죽을 각오로 지부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1: 그럼 죽기를 각오하고 지부상소를 올린 역동 우탁은 어떻게 되었나요?
0: 네, 다행히도 고려 충선왕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덕분에 다행히도 큰 화를 입지는 않았고요. 이후 벼슬에서 물러난 역동 우탁은 고향인 충청북도 단양으로 내려가서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1: 작가님, 그럼 역동 우탁과 관련이 있는 명소인 사이남은 어떤 곳인가요?
0: 네, 충청북도 단양군에는 이름난 명소 8군데가 있습니다. 이들 8군데의 명소들을 가리켜서 단양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양팔경에는 역동 우탁과 관련 있는 명소인 사이남을 비롯해서 도담삼봉, 옥순봉,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럼 단양팔경 가운데 하나인 사이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0: 네, 사이남은 약 70m 높이의 거대한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려 말에 사인 벼슬을 지낸 역동 우탁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울러 사이남으로 가는 탐방로에는 편안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 데크길을 걸으면은 방향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달리 보이는 사이남의 다양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고려 말기의 문신인 역동 우탁과 사이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손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연승이냐, 정청래 후보의 반전이냐,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두 번째 경선 승자는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당 대표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벌인 두 사람, 친명이다, 반명이다, 오늘도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1: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1,500여 표, 득표율로는 2.8%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고 송영길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주말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1승씩을 주고받은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단순 합산 득표율 차이는 0.99%포인트 차 초박빙. 그만큼 친명이다 반명이다 상대 후보를 향한 신경전도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3위에 그친 송영길 후보는 명청대전을 부각하며 정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2: 정말 명청대전이 없습니까?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2: 뭘 어떻게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1: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의 탈당 전력을 겨냥한 배신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정청 엇박자는 없다며 친명 후보들의 견제도 맞받아쳤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2: 당원 동지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1: 김민석 후보는 지방선거 책임론을 부각하며 지도부 교체를 꺼내들었습니다. 친 정청래계를 향해선 윤리위 제소를 경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2: 이번 선거 과정에서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2: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두 윤리위 제소해서
1: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첫날에 이어 또다시 친 정청래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말 제주와 인천 등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간 뒤 오는 17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이번 주말 이란 본토를 전례 없는 규모로 타격하겠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공습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전화 한 통이 트럼프 대통령을 돌려세운 걸로 전해집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이번 주말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은 심지어 자국민 대피까지 권고했습니다.
3: 우리는 그들의 군사력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일부 남은 전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곧 그곳조차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 공격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합의가 전제이며 이스라엘도 여기에 동의했다 했습니다.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동의했던 이스라엘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공습 이후 이란의 보복을 우려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 방어를 지속할 만큼 해군 전력이 충분치 않다고 미군 유럽사령관이 보고한 걸로 알려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이란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심리전과 치밀하게 계산된 갈등 조장의 일환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바다를 헤엄쳐 건너 간신히 다다른 땅. 여기는 스페인 영토 세우타입니다. 국경을 넘어 이곳에 들어온 모로코인들은 무려 6만 명.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에 유럽 전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5: 이틀 동안 약 6만 명의 모로코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은 아프리카 내 스페인 영토 세우타.
3: 바닷길로 스페인 땅에 들어올 때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모로코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모로코 귀환자입니다.
5: 스페인 당국이 군경을 투입한 이후 4만 8천 명 이상이 냉대와 멸시 속에 모로코로 되돌아갔습니다.
3: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돈이 있는데도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아요.
5: 스페인은 유럽 본토로 들어온 이주민은 없다면서 해수면 아래까지 차단하는 500m 길이 방벽도 국경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자유이동 협정 중단을 선언했고 핀란드와 프랑스, 포르투갈도 국경 검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2개 유럽 나라들이 국경 강화 목소리를 높이면서 유럽연합 EU가 오는 4일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스페인은 일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이번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3: 일부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악용하거나 완전히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페인 내무 장관입니다.
5: 일각에선 이번 사태 배후에 모로코나 이스라엘, 미국 정부가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정말 대단한 여름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42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42.5도, 오늘 경남 양산이 찍은 낮 최고 기온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수도권, 한반도 서쪽이 달아오릅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6: 오늘 전국의 기온 분포를 입체적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경남 지역이 특히 높은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중에서도 우뚝 솟은 곳, 오늘도 양산입니다. 양산의 낮 기온은 42.5도까지 올라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웃돌았는데 이 또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올여름 양산이 유독 더운 건 최근의 바람 그리고 이 지형 때문입니다. 양산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도시인데요. 특히 북서쪽에는 해발고도 1000m 안팎의 높은 산들, 이른바 영남 알프스가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인데도 이례적으로 불어든 이 북서풍이 산맥을 넘는 동안 데워지면서 양산 일대에 극한 폭염을 불러온 겁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바람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동해상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한반도로 북동풍을 불어넣겠는데요. 백두대간을 넘으며 이 데워진 바람이 내일부터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34도 선이었던 서울과 대전이 내일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 내려지는 전남 광주의 광주는 39도로 예상됩니다. 이런 더위는 앞으로 일주일 내내 이어집니다. 원인은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돌핀 때문인데요. 이 태풍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닷새 뒤인 금요일쯤 오키나와를 지나겠습니다. 그동안 태풍 주위에서 부는 이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계속해서 한반도로 동풍을 불어넣겠는데요. 이 때문에 한 주 내내 전국에서 체온을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0: 폭염이 이어진 충북 영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에어컨이 꺼진 밀폐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7: 충북 영동의 한 둘레길 주차장입니다. 여름철이면 인근 하천에 다슬기를 잡으러 온 인파로 붐비는 곳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이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 두 명과 다슬기를 잡으러 왔는데 오전 8시쯤 어지럽다며 혼자 차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 몇 시간을 누워 계시는가 봐요. 차 안에. 골기 다 잡고 오면서 이제 본 거죠. 선천이 워낙 이제 진하게 놓으니까 안에 사람이 안 보이세요.
7: 발견 당시 차량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가운데 경찰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 약간 좀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난 쉬겠다 해서 몰래 나왔어요. 사체를 가지고 아마

0: 힘들어하는 모양이에요. 에어컨도 안 켜고 문도 안 열어놓고.
1: 오늘 오전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40대가 숨졌고 경북 포항에서는 물질을 하던 80대 해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새벽엔 포항의 한 저수지에서 함께 낚시하던 60대 남성 두 명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에서 빠지면서 밖에 있던 분도 같이 그분을 구하려고 들어가서 아마 사고가 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 어제 저녁 부산에선 60대 남성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구조됐는데 당시 체온은 38.8도까지 오른 상태였습니다. 전국 온열질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96명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3: 에어컨을 마냥 켜둘 수도 없고 야외 활동은 두렵습니다. 뼛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도심 속 피서지, 여기 어떨까요? 자연이 만든 천연 에어컨, 동굴입니다. 현예슬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4: 동굴 입구부터 인파로 북적입니다. 좁은 탐방로를 따라 줄을 서서 가야 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 잠시 바깥 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물줄기. 어두운 동굴을 밝힌 형형색색 조명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5: 우리나라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4: 동굴 안 온도는 12도 정도로 한낮 최고 기온보다 20도 넘게 낮습니다.
6: 동굴 입구에서 몇 발짝만 들어가도 마치 냉장고 문을 연 것처럼 차가운 냉기가 느껴집니다.
7: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휴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의 시원함 너무나 좋아요.
6: 에어컨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나요?
8: 에어컨 100대예요. 청봉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고 바람으로 느껴집니다.
4: 서울 근교 실내 과학관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인기 시설입니다. 아이들은 인공 회오리 바람을 바라보며 탄성을 지르고 와! 거대한 공룡 앞에서 어른아이 모두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9: 들어왔을 때 시원하고 애기들이 그렇게 볼거리가 많으니까 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4: 된더위에 갇힌 도심 속 주말,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3: 정부가 불안한 집값을 잡기 위해 대토론회까지 열며 준비한 세제 개편안을 곧 발표합니다. 초고가와 비거주 1주택까지 세 부담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를 멈추며 숨죽이는 분위기입니다. 황다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10: 3,3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올 상반기 강남구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지만 요즘 들어 문의가 또 끊겼습니다. 휴가철이란 이유도 있지만 매수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11: 금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세가 물건이 괜찮은 게 39억에서 41억이에요. 근데 36억에 나왔는데도 손님이 매수자가 덤벼들지 않는다고. 또 관망하겠다는 얘기죠. 휴가 지나고 한 8월 중순이나 8월 말이 돼야
10: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로 거래량을 비교해봐도 강남 지역은 전달에 비해 20% 넘게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는데 서초와 강남은 특히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중랑구와 노원, 성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예고된 만큼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거래를 멈추다시피 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2: 강남에서는 제일 민감한 게 이제 고가 아파트, 양도 차익이 많은 집들,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집들이기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큰 영향이 없어요. 어차피 양도 차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았고.
10: 세제 개편안에 담길 세 부담 수위에 따라 고가주택, 비거주 주택 위주로 매물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3: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5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과 주변에 있던 1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1층 부속 건물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폭염까지.

0: 일본 구마모토현 주민들의 대피소 생활이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사망 38명, 주택 3,800여 채 파손, 현장의 수색 작업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구마모토 현지에서 황진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 지진 피해가 심했던 한 마을입니다. 앞집도 뒷집도 모두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이 가족은 지진 발생 엿새째 자동차와 창고에서 지냅니다.
2: 창고
3: 같은 곳인데 저기가 무너지지 않아서 안에 이불을 깔고 지내고 있어요.
1: 구마모토현 집계에 따르면 완파된 주택이 181채, 사실상 완파 20채, 반파 225채 등 모두 3,800여 채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손 잔해물뿐 아니라 못 쓰게 된 가구와 가전 등 폐기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앙지였던 우키시의 폐기물 처리장은 종류와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쓰레기를 무료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장은 작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지진 쓰레기를 실은 차량들이 이 언덕을 몇 바퀴를 감을 정도로 길게 줄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지진 폐기물을 겨우 버릴 수 있습니다.
3: 시간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서 일단 작은 차에 실을 수 있는 걸 먼저 가져왔어요.
1: 10년 전 311만 톤의 지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년이 걸렸던 만큼 이번에도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에서 지내던 70대 여성이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걸로 보고돼 지진 관련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진 현장의 수색 작업도 모두 종료된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내일 피해 지역을 시찰합니다. 구마모토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0: 식탁 위에 반찬이 놓여 있고 낯선 사람들이 한상에 둘러앉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함께 견딘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가족의 탄생. 혈연을 벗어난 위대한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영화 이수영 기자입니다.
1: 누나, 잘 있었어? 아, 집이 그대로구나.
2: 5년 만에 나타난 남동생. 20살 많은 아내 무신을 데리고 와 누나 집에 얹혀 삽니다. 여기에 무신이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 채현까지. 기묘한 조합을 남겨두고 남동생은 다시 사라집니다.
3: 그러면서 쟤는 왜 났어?
4: 소리 좀 지르지 마. 됐어. 관둬. 간다!
2: 다른 이야기에는 엄마에게 지친 딸이 나옵니다. 그저 외면하고 싶지만 엄마가 유부남과 낳은 남동생 경석과 남겨집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채현과 경석이 연인이 되면서 두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5: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그 영화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2: 두 사람의 만남에서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구성으로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섬세한 연출. 배우들의 호연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외 영화제를 휩쓸었습니다.
6: 우리가 살면서 정해진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고 예상의 방식으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가족과 가족이 아닌 그 사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서부터 가족이고 어디서부터 가족이 아닌 걸까를 다루는 것처럼
2: 정상 가족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대신 서로를 받아들이고 책임질지를 묻는 이 영화. 가족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서로를 돌보고 곁을 지키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0: 지축을 뒤흔든 함성이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미국 뉴저지 대형 스타디움에 8만 명의 아미가 운집했습니다. BTS의 월드 투어 주제 아리랑에 맞춰 모두가 하나 된 순간이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7: BTS의 등장에 경기장 전체가 떠내려갈 듯이 들썩입니다. 이곳에서의 완전체 무대는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8: BTS 전국입니다.
7: 앨범 이름 아리랑에 맞게 무대는 한국적 이미지가 한껏 가미됐습니다. 무대를 원형으로 만드는 등 태극기를 형상화했고 쥐불놀이의 느낌도 살려냈습니다.
8: 정말 놀라워요. 정말 좋아요. 모든 게 완벽해요.
7: 경기장 밖에서부터 뜨거웠습니다.
9: 지금이 이곳 시간으로 3시쯤입니다. 공연 시간이 5시간가량 남았지만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벌써부터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세계 여러 나라의 아미들이 경쟁하듯 팬심을 알렸습니다.
8: 뉴욕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들과 놀라운 문화를 만났어요. 한국 문화 자체도 흥미로워요.
7: 뉴욕 맨해튼 곳곳에서도 다채로운 BTS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록펠러 센터 전망대엔 BTS의 앨범 아리랑의 이미지가 곳곳에 자리 잡았고 그랜드 센트럴 역에선 자신만의 BTS 셔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8: 불타오르네. 솔직히 이 노래를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기운을 주거든요. No motivation
7: to get up. 약 8만 명이 모인 이날 공연으로 BTS 월드 투어 관객 수는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8: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폭염으로 프로야구 일부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KBO 리그 사상 최초인데요. 창원에서 예정됐던 기아 N시즌이 폭염 중대경보 발효로 오늘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반면 어제 함께 취소됐던 부산의 삼성 롯데전은 경기 시작 직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30분 늦게 시작됐는데요. 선수 안에서 강한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경기 전 선수들 훈련 시간과 관중들 입장 시간인 오후 3시 반에 무려 37도라서 시간만 늦추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사직구장 인조잔디 지열이 한낮에 70도까지 치솟고 관중속도 60도 이상인 걸 감안하면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버스, 먼저 골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다현 선수가 2주 만에 재개된 KLPGA 투어에서 통산 10승을 달성했네요.
2: 네, 이다현은 오늘 강원 원주시의 오로라 골프앤 리조트에서 열린 오로라 월드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해 2위 김수지를 한타 차로 꺾었습니다. 약 11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했고 우승 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 네, 초반에 트리플 보기를 범했는데 이후에 샷 이글도 잡아내고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죠.
2: 네, 이다현은 단독 선두 김수지의 2타 뒤진 공동 3위로 4라운드를 출발했는데요. 5번 홀에서 세컨샷이 왼쪽으로 크게 휘어 분실구 처리되면서 트리플 보기가 나왔습니다.
1: 네.
2: 하지만 9번 홀에서 홀까지 123m를 남기고 9번 아이언으로 친 세컨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1: 네.
2: 이다현은 15번 홀과 17번 홀에서 버디에 성공해 김수지의 한타 차로 따라붙었고 마지막 18번 홀에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다현이 2.5m 버디퍼트에 성공한 반면 김수지는 세컨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한 데다가 2m 팟퍼트마저 빗나가 보기에 그치면서 이다현이 극적인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1: 네.
2: 이다현이 10번째 우승컵을 든 순간입니다.
1: 두 자릿수 우승을 달성했네요. 네. 유혜란 선수는 AIG 여자 오픈에서 메이저 3연승에 도전 중인데 3라운드에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역전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죠.
2: 네, 유혜라는 오늘 영국 잉글랜드의 로열 리더맨 세인트앤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제50회 AIG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 6개를 범해 3호 버파 74타로 부진했습니다.
1: 네.
2: 네, 2라운드까지 한타차 단독 선두였지만 3라운드 합계 4언더파 209타를 기록해 1위 자리를 재미교포 노예림에게 내줬는데요. 현재 중간 합계 7언더파의 노예림에 3타 뒤진 공동 2위를 기록 중인데 2024년 리디아고가 이 대회에서 3타 격차를 뒤집고 우승을 한 적이 있는 만큼
1: 네.
2: 유혜란의 역전 우승 가능성도 결코 적다고 할 수는
1: 그렇죠.
2: 없습니다.
1: 3타 차면 뭐 한 홀에서도 뒤집힐 수 있는 차이죠.
2: 네.
1: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유혜란 선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죠.
2: 네, 유혜란이 최종 라운드에서 정상에 오르면 2013년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의 업적을 이루게
1: 네.
2: 됩니다. 유혜란은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지난달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을 연이어 대패했습니다.
1: 이 자체도 네. 엄청난 성적인
2: 맞습니다.
1: 거죠.
2: 네. 네, LPGA 투어에서 한 시즌 메이저 3승을 거둔 선수 자체가 4명밖에 없는데 특히 그중에서 3연속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와 2013년 박인비뿐입니다.
1: 네, 경쟁자들 상황은 어떤가요?
2: 일단 이 3타 앞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노예림을 조심해야 합니다. 노예림은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재미교포로 2020년 LPGA 투어에 데뷔해서 작년에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이번 대회를 앞두고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메리 컷탈락을 했고 또 작년 10월 이후에 한 번도 톱10에 들지 못해서 이번 선전이 다소 예상 밖으로 여겨지는데요.
1: 네.
2: 노예림이 생애 첫 메이저 우승 도전이라는 중압감을 이길 지가 관건입니다.
1: 네.
2: 또 이외에 유혜란과 함께 공동 2위 그룹에 있는 세계 2위 지노 티티쿤을 비롯해서 부하키 시오, 루시리, 에스터 헨젤라이트 등도 메이저 우승 경험이 없어서 그 경험 면에서는 유해란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세계 랭킹 1위 넬리코다는 중간 합계 1언더파 공동 16위로 내려앉으면서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고요. 코다도 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우승을 노렸지만 현재는 우승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1: 예. 유해란 선수가 곧 최종 라운드를 출발하죠.
2: 네, 잠시 후 밤 10시 15분에 역전 우승을 향한 1번 홀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1: 네네. 자, 미국 캐나다 국경 터널이 김시우는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이런 표지판을 내걸었다고요?
2: 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윈저를 잇는 윈저 디트로이트 터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현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진행 중인 PGA 투어 로켓 클래식에 출전 중인 김시우가 지난달 29일 재미교포 선수 마이클 김과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이 김시우 선수가 식당 위치를 잘못 알고 실수로 국경을 건너 약 2km 떨어진 캐나다 윈저에 도착했습니다.
1: 이런 일도 있군요.
2: 네, 별 의심이 없었는데 그 터널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게 나와서 그 자신이 캐나다에 왔다는 걸 인지했다고 하고요. 또 당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던 탓에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차량 수색까지 당한 끝에 가까스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히 정말 미국으로 돌아왔네요.
2: 네, 당시 한 대원이 김시우에게 로켓 클래식에서 우승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 김시우가 지금 나를 돌아가게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최근에 화제가 되면서 터널 측이 김시우를 향해서 이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는 그 환영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습니다.
1: 네, 내비게이션이 있었을 텐데 나라가 달라서 헷갈린 걸까 모르겠네요. 네.
2: 네.
1: 김시우 선수 우승은 몰라도 톱10은 충분하죠?
2: 네, 오늘 디트로이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로켓클래식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를 치고 중간 합계 10언더파 200타를 적어내 단독 선두 라일리의 5타 뒤진 공동 11위에 자리했습니다.
1: 네. 네,
2: 둘째 날까지 공동 32위였지만 오늘 순위를 21계단 끌어올렸고 올 시즌 11번째 톱10을 기록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이슈화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실체가 밝혀졌는데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 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0: 예, 전력강화위원회는 이 정혜성 전 위원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거든요. 자, 그런데 10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특정 에이전트의 브로커였다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특정 에이전트하고 연관이 돼서 이 특정한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밀었다는 겁니다.
1: 네.
0: 믿기지 않는 얘기죠. 하도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제 썩었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 정혜성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이 얘기 듣고 저는 이 구한 말에 이 나라 팔아먹은 마지막 어전 회의가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1: 네, 이럴 정도까지인 줄 몰랐는데 말이죠.
0: 예.
1: 대표팀 감독을 뽑는 위원들이 특정 감독을 세일즈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건데 물론 대가를 받은 행동이었죠.
0: 예, 그렇습니다. 이 전력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이 에이전트들이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줄을 댔습니다.
1: 네.
0: 왜 줄을 댔느냐? 이유는 명백하죠. 자기 회사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시키겠다는 겁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위원들에게 접근한 거고요. 이 다섯 명의 위원들이 에이전트들의 이 로비와 제안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이 브로커 역할을 떠맡은 겁니다. 이쯤 되면은 뭐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감독을 뽑겠다는 절차나 논의는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네.
0: 위원들이 브로커 역할을 자처한 이유 당연히 대가 때문인데 자신이 민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 네,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감독을 어떤 식으로 끼워 넣었나요?
0: 전력강화위원회는 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대표팀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계에서는 그래도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한국 축구를 대표한다는 브레인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네. 통탄스럽기도 하고요. 자, 우선 이 전력강화위원회 모두 11차례 회의를 가졌거든요.
1: 네.
0: 감독 후보 98명으로 시작해서 8차 회의까지 후보를 12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 갑자기 9차 회의에서 후보가 17명으로 늘어났고요. 위원들이 이 5명의 후보를 추가로 끼워 넣은 거죠.
1: 네.
0: 이렇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운영됐다는 것이 지난 청문회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1: 네, 완전히 고무줄이군요. 예. 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하죠.
0: 아, 예, 예, 한심하다는 표현도 좀 부족하고요. 예, 나라 하나 먹은 구한말 마지막 어전 회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아, 카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유출했고요. 자, 심지어 회의 도중에 밖으로 나가서 핸드폰으로 이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고
1: 네,
0: 합니다.
1: 네.
0: 아,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이 믿는 감독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가 나오도록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유출한 거고요.
1: 언론 플레이도 이렇게 하고, 네.
0: 예. 또 이 자신과 관련된 에이전트에게 회의 내용을 다 보고한 겁니다.
1: 네.
0: 정혜성 위원장,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통제도 못하고 이 보안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줬죠.
1: 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축구협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0: 예, 맞습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전력강화위원이었던 최영일 부회장 이분은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축구협회가 광화문에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예, 강남에 있는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3년간 1,2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1: 네.
0: 나중에 이 최영일 부회장은 이 일식집 여사장하고 결혼했고요.
1: 아, 이건 또 뭔가요, 네.
0: 아, 이 정도로 이 축구협회가 도덕적으로 파탄난 상태였다는 거죠.
1: 네.
0: 정봉규 회장이 거액을 주면서 문체부 차관 출신의 부회장으로 영입했고, 또 이 자신을 호위할 비상임 위원들에게 자문료 23억 원 뿌리면서 협회를 운영했으니까 모두들 다 얘기하는 대로 소위 말하는 다 해먹는 분위기였다.
1: 네.
0: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이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제안됐나요?
0: 어제 이 청문회에서 이모경 의원이 전력강화위원회 구성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 검증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자,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고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1: 네.
0: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보고요. 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축구협회 모든 걸 다 싹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중증에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선임 공고가 나갔고 축구협회는 현재 차기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간 상태죠.
0: 예, 맞습니다. 예, 축구협회는 11월까지 남아있는 A매치 6경기를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결정했고요.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맞춰서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1: 네.
0: 임시감독은 축구협회 사상 최초로 공개 채용할 예정이고요. 이미 대표팀 감독 채용한다라는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번 달 9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요. 이 서류 전형하고 면접 평가를 거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이 감독 후보자 순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 순위에 따라서 협상에 들어가서 임시 감독을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선수를 지키던 손흥민이었는데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처음 치른 지난달 18일 LA 갤럭시와의 더비 경기에서 1호 골을 기록을 했고요.
1: 네.
0: 23일 레알 소트레이크전, 26일 캔자스 시티전에 이어 이날 밴쿠버전까지 네 경기 연속골을 몰아쳤습니다.
1: 네네.
0: 이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에서 맛본 두 골까지 포함하면 시즌 공식전 득점은 6골이고요. 그렇지만 LA는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후반 31분 밴쿠버의 베테랑 골잡이 토마스 윌러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1: 네.
0: LA가 서부 컨퍼런스 10승 3무 5패 승점 34점을 기록하면서 선두 밴쿠버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린 2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네. 손흥민 선수는 지금 4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자, 축구이신 메시는 메이저리그 사커 복귀전에서 무득점에 그쳤네요.
0: 메시가 메이저리그 사커 복귀전에서 무득점에 그쳤는데요. 이 마이애미가 이 콜럼버스 크루와의 동부 컨퍼런스 18라운드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지난달 20일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치르고 휴식에 들어갔던 메시 후반 8분 투입이 되었고요. 월드컵 결승 이후 2주 가까이 휴식한 메시였는데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한 번의 유효 슈팅을 포함해 4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마이애미는 루이스 수아레즈의 선제골 그리고 지난달 맨유에서 이적해온 카제미루 선수의 자책골로 1대1 동점을 기록하다가 노아 앨런의 헤더 득점이 나오면서 2대1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39분 멘데스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1: 네, 미국 무대 이적생 레반도보스키는 메이저리그 사커 홈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넣었네요.
0: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바르셀로나를 떠난 시카고 파이어에 입단한 베테랑 골잡이 레반도프스키인데요. 멀티골로 데뷔골을 장식했습니다. 시카고가 샬럿 FC를 상대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동점골과 역전골을 뽑아내면서 2대1 역전승을 따냈는데요. 시카고가 전반 18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는데 2분 뒤 레반도프스키가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요. 시카고 입단 이후 두 경기 연속 원정을 치렀던 레반도프스키가 세 경기 만에 홈 데뷔전에서 MLS 데뷔골을 넣었는데
1: 네.
0: 전반을 1대1로 마친 시카고는 후반 23분 레반도프스키가 오른발로 역전 결승골까지 장렬시키면서 홈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1: 네, 포르투갈 프로축구 FC 포르투의 황인범은 이적하자마자 데뷔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0: 그렇습니다. 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이 공식 데뷔전 무대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경험했습니다. 포르투가 토리엔세라는 2부 리그 팀과 포르투갈 슈퍼컵을 치렀는데
1: 네.
0: 1대0으로 이겼고요. 이 포르투갈 슈퍼컵은 직전 시즌 프리메아 리가 리그죠. 리그 우승팀과 포르투갈 FA컵 우승팀이 겨루는 슈퍼컵입니다.
1: 네.
0: 이 포르투가 지난 시즌 리그 정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슈퍼컵에서 역대 처음으로 우승한 토리엔세와 맞붙게 됐는데 통상 25번째 우승을 따내게 됐고요. 페노르트를 떠나 포르투로 이적한 황인범은 후반 28분 교체로 출전하면서 공식 데뷔전을 치렀고요. 입단 12일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1: 네.
0: 지난달 빌라와의 프리시즌 친선전을 통해 홈팬들에게 첫 인사를 했던 황인범인데요. 이날 한 차례 유효 슈팅과 한 차례 키패스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1: 네.
0: 우승 세리머니를 함께했습니다.
1: 네. 그래서 김민재를 포함한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이 경기를 위해서 입국했죠.
0: 그렇습니다. K리그1 제주와 모레 아우디 풋볼 서밋을 펼치는 독일 분데스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1: 네.
0: 오늘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입국을 했는데요. 뮌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24년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펼친 친선전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날 제주공항에는 500여 명의 팬들이 모여서 유니폼과 사인지를 들고 선수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고
1: 네.
0: 아쉽지만 해리케인, 마리클, 올리세 등 월드컵 때 8강을 통과한 국가대표 선수 소속 선수들은 이번 투어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K리그1은 오늘 세 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울산과 안양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0: 울산이 안양을 3대1로 꺾었습니다. 양팀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가운데 정적을 먼저 깬 쪽은 안양이었습니다. 에이스 마테우스가 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안양의 리드를 잡았는데요. 울산의 추격은 후반 17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 네.
0: 야구가 동점골을 터뜨리더니 10분 뒤 에이스 이동경의 득점으로 역전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동경은 5분 뒤에는 멀티골까지 장렬시키면서 승리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리그 9골인

0: 인데요. 팀 동료 야구와 득점 랭킹 1, 2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1: 네.
0: 울산이 이날 승리로 10승 3무 7패 승점 34점을 기록하면서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 네, 제주는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였죠.
0: 그렇습니다. 제주와 인천이 6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장 11분 만에 김신진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제주는 전반 33분과 36분 김건희에게 멀티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 토비아스 선수가 전반 막판 동쪽골을 넣으면서 승부의 균형추를 제주가 맞췄는데 후반 시작 10분 만에는 아이아스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승격팀 인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6분 만에 이주용의 동점골로 따라잡으며 험난한 제주 원정길에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1: 네, 대전과 광주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0: 대전이 광주를 2-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양팀이었는데요. 팽팽한 균형을 깬 건 홈팀 대전이었습니다. 루빅손이 후반 29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대전이 리드를 잡았고요. 대전은 후반 추가 시간 2분 엄원상이 쐐기를 박으면서 청금같은 승점을 따냈습니다. 대전이 이날 승리로 승점 23점이 되면서 리그 9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폭염 경기 취소 기준을 두고 삼성과 롯데 감독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2: 네, 오늘도 남부지역 일부에선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창원에서 예정됐던 기아와 NC의 경기가 최종 폭염 취소되었는데요. 바로 옆 지역인 부산에서 열리는 삼성과 롯데의 경기는 지연 개시 조치가 이뤄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네. 박진만 삼성 감독은 어제는 취소하고 오늘은 경기를 한다고 하니 기준이 없다. 감독자 회의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대팀 롯데 감독인 김태형 감독 역시 KBO가 현장에 나와봐야 한다며 불만 섞인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 이어질 예정인 만큼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1: 네네. 폭염으로 삼성이 경기를 쉬는 사이에 프로야구 순위 변동이 있었죠?
2: 네, 후반기를 3위로 시작한 KT가 무서운 상승세로 마침내 1위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KT는 후반기 시작 후 14경기에서 패한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네네.
2: 무엇보다 선발진의 위력이 대단하죠. 고영표, 소형준, 로건 앨런 선수 등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견고하고요. 스기모토, 박영현 선수 등으로 구성된 필승조도 날이 갈수록 단단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1: 네.
2: 여기에 김현수, 최원준, 힐리어드 선수가 구성한 타선이 거의 매경기 다득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공수에서 전력이 한껏 올라온 KT가 여름 싸움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1: 네. 프로야구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고척에서는 키움이 홈런 두 방으로 SSG를 제압했죠.
2: 네, 키움이 SSG를 5-3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키움은 0-1로 뒤진 3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안치홍과 김웅빈 선수의 연속 적시타로 3-1 역전에 먼저 성공했는데요. 이후 5회 초, 6회 초 SSG의 추격에 3-3 동점을 허용했지만 홈런 포를 앞세워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7회 말 데이비슨 선수와 김웅빈 선수가 솔로 포를 한 방씩 때려냈고요. 5-3의 리드를 가져간 키움은 9회까지 리드를 지켜 최종 2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 네, 키움 신예 전준표는 데뷔 첫 선발생을 아깝게 놓쳤군요.
2: 네, 대체 선발로 선발진에 합류한 전준표 선수 오늘 승리 요건에 아웃카운트 딱 한 개가 부족했습니다.
1: 네.
2: 아와 3분의 2이닝, 4피안타 4-4-4구, 4타의 3진 2실점으로 초구를 마쳤는데요. 투구수가 101개까지 올라간 만큼 추가 투구는 어려웠습니다.
1: 네.
2: 그러나 선발로 최소한의 몫은 해낸 전준표 선수는 시즌 평균 자책점을 종전 7.24에서 6.38까지는 낮췄습니다.
1: 네. 자, 키움이 이제 꼴찌 탈출 희망을 키워봐도 될까요?
2: 네, 9위와 10위였던 두 팀의 맞대결은 키움의 위닝 시리즈로 끝났죠. 양 팀 간 격차가 어느새 1.5경기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10위 키움은 최하위 탈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2: 반대로 9위 SSG로선 최하위 추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분위기 반등을 위해선 불펜진의 재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수원에서는 선두를 굳히려는 KT가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한화와 맞붙었네요.
2: 네, 단독 선두 KT가 한화를 12-1로 대파했습니다.
1: 네.
2: KT는 1-0으로 근소하게 앞서가다 6회 말 공격에서 빅이닝을 만들었는데

0: 있는데요. 2사 1, 2루 찬스에서 장준원, 최원준, 김현수 선수가 3연속 타점을 올렸습니다.
1: 네.
0: 김현수 선수는 3점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어 이 힐리어드 선수도 5월 트럼프를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1: 네.
0: 7회 말 공격에서 4점을 더한 KT가 한화를 대파하며 6연승을 달렸습니다.
1: 네. 자, 잠실에서는 상위권 추격을 노리는 LG와 두산이 주말 3차전을 치렀죠. 여보세요?
0: 네, 두산이 LG를 8-3으로 꺾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1: 네.
0: 두산은 선발 벤자민 선수가 6이닝 3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타선이 4회 말 폭발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두산은 2-3으로 뒤진 4회 말 무사 1, 2루 찬스에서 조수행 선수와 박찬호 선수의 2루타가 연속해서 터졌는데요. 이후 박준순 선수의 1타점 적시타까지 더한 두산이 7회 말과 8회 말에 한 점씩을 더해 LG를 최종 5점 차로 꺾었습니다.
1: 네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선수 운영도 감독의 중요한 전술이겠어요.
0: 네, 요즘 같은 폭염에는 탈진을 예방하는 게 네. 모든 구단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데요.
1: 네.
0: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주전 선수들을 빼주면서 체력을 비축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체력 소모가 가장 큰 포지션은 역시 포수죠. 구단들은 주전과 백업 선수들의 격차를 줄이는 데 최대한 집중하고요. 포수 한쪽으로 이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싸움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끝으로 30분 늦게 시작한 부산 사직구장으로 가보죠. 홈 승리가 절실한 롯데가 1회 빅이닝을 만들었죠. 지금 경기가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0: 네, 두 팀의 경기 정말 방금 막 끝났습니다.
1: 네.
0: 롯데가 삼성을 10-7로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1: 네, 네.
0: 롯데는 말씀해주신 대로 1회 말부터 5점을 뽑는 빅이닝을 만들었는데요. 레이에스 윤동희 선수가 적시타를 날리며 먼저 2점을 달아났고요. 2사 만루 상황에서 전민재 선수의 3타점 적시 싹쓸이 2루타가 나오면서 5-0까지 도망갔습니다.
1: 네.
0: 롯데는 이후 4회 말 상대 수비 실책과 나승엽 선수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보탰고요. 6회 초 삼성의 추격을 허용했지만 6회 말과 7회 말 추가 점수를 올려 삼성의 기세를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롯데 선발 비슬리의 투구 내용이 아주 좋았죠?
0: 네, 오늘 선발로 나선 비슬리 선수가 원래 어제 선발 투수로 예고돼 있었는데요. 폭염 취소로 본인 루틴이 깨진 와중에도 오늘 좋은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비슬리 선수는 7이닝 무사사구 14실점 투구로 오늘 선발로서 제 몫을 다했는데요. 삼진은 4개밖에 없었지만 98개의 공으로 7이닝을 소화하는 효율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1: 네네. 자, 한국 여자 야구 에이스 김라경이 미국 여자 프로야구 첫 탈삼진을 기록했죠?
0: 네, 한국 여자야구의 간판 선수인 김나경 선수가 72년 만에 출범한 여자 프로야구 리그 개막전에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1: 네.
0: 뉴욕 하이츠 소속의 김나경 선수는 오늘 LA 퀸즈와 경기에서 4이닝 2피안타 4볼넷 4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여자 프로야구 리그는 7이닝제라 4이닝을 던지면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김나경 선수는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와 승리 요건을 갖췄지만 팀이 7회 역전을 허용해 개막전 승리는 아쉽게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안타를 쳤는데도 3할 타율이 무너졌네요.
0: 네, 이정후 선수는 오늘 샌디에이고전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후 선수 오늘 경기 전까지 3할 타율로 3할 타율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1안타에 그치면서 3할 타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1: 네.
0: 현재 타율은 2할 9푼 8리인데요. 한편 이날 경기에는 샌디에고 송성문 선수도 8회 말 대주자로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1: 네.
0: 송성문 선수는 도루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타석엔 최종 서지 못했습니다.
1: 네.
0: 경기는 샌디에고의 6-5 승리로 끝났습니다.
1: 네. 이정후 선수 팀 잔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0: 네, 오늘 타릭 스코발 선수의 트레이드 소식이 나오면서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시장이 다시 뜨거워졌는데요. 트레이드 설 중심에 섰던 이정후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잔류로 무게가 기울고 있습니다.
1: 네.
0: USA Today 등 현지 외신은 이정후 선수가 잔류하고 팀 동료 엘리엇 라모스 선수가 트레이드 될 확률이 높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 네.
0: 외신들은 이정후 선수의 등번호 51번을 입고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상당히 많다며 마케팅적 측면을 고려해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 선수의 트레이드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 네. 재활이 끝난 애틀랜타의 김하성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0: 네, 재활 경기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0: MLB.com 등 현지 외신은 김하성 선수가 트레이드나 방출 조치가 아닌 빅리그 복귀가 유력하다고 오늘 내다봤습니다.
1: 네.
0: 애틀랜타는 현재 신인 내야수 짐 자비스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빅리그 복귀 후 유틸리티 내야수 또는 백업 유격수로 팀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1: 네. 미네소타 트리플A의 고우석은 빅리그 복귀가 험난해졌죠.
0: 네, 고우석 선수의 소속팀인 미네소타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뉴욕 매츠에서 뛰던 좌완 민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물질 사용 금지 위반으로 인해 10경기 징계를 받고 있는 고우석 선수에게는 썩 좋은 소식은 아니죠.
1: 네.
0: 고우석 선수는 현재 징계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인데요. 결과는 아직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2026 아시안게임이 50일도 채 안 남았네요.
1: 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0: 네.
1: 우리나라는 41개 종목에 총 1,100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가 예년 아시안게임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1: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분산 개최거든요. 경기장이 아이치, 도쿄, 시즈오카 이렇게 5개 협력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수촌도 단일 선수촌이 아니라 뭐 컨테이너, 뭐 크루즈, 호텔 등으로 이렇게 분산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여러 지역에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뭐 행정 지원이나 건강관리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외교부와 통일부, 또 질병관리청,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이 모였는데요. 관계기관 합동준비단을 전격 출범했습니다.
0: 네.
1: 구역별 거점을 마련해서 우리 선수단이 경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경기장을 찾을 우리 응원단과 그리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이런 위기관리 대응체계와 문화홍보도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0: 네. 아시안게임 D-50 선수단 사기 진작 행사가 열렸다고요?
1: 네. 이번 아시안게임 이상현 선수단장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경력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0: 네.
1: 지난 31일 진천선수촌에서 D-50 취업 스테이지 행사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직접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우리 선수들이 직접 장기 자랑을 펼치는 그런 무대가 있었는데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역도의 김수연이 이번 장기 자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그래서 네.
1: 상품으로 스마트 TV를 받았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겠다라는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에너지라면 금메달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0: 네. 탁구 대표팀은 미디어데이 행사를 진행했네요.
1: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나라 탁구 대표팀이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 들어왔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30일 선수촌에서 미디어데이와 공개 훈련을 열고 추사표를 던졌는데요. 첫 소집된 남녀 대표팀 선수들은 가벼운 랠리와 스윙 연습 등으로 기량을 점검했고요. 뜨거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탁구 종목에는 남녀 단식과 복식 그리고 혼합복식, 단체전 등 이렇게 총 7개 금메달이 걸려있습니다.
0: 네.
1: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신유빈 선수는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4개 종목에 출전해서 다메달에 도전하고요. 남자 대표팀에서는 간판 장우진 그리고 차세대 에이스 오준성 선수가 출격 준비 마쳤습니다.
0: 네.
1: 한편 잦은 사이만 오상은 감독의 빈자리는 최영일 총감독 체제로 전열을 정비하고요. 금빛 스매시를 날릴 예정입니다.
0: 네. 탁구에서는 신유빈, 임정훈 선수의 혼합복식조 활약이 특히 기대되죠.
1: 네, 이 조가요. 현재 그 혼합복식 세계 랭킹 1위입니다.
0: 1위죠?
1: 네. 네. 그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에 이어서 최근에 WTT US 스매시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통곡의 벽이라 불리던 중국의 세계 1위였던 그 왕추진 숭인사조를 최근 연달아 꺾으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미디어데이에서 임정훈은 전에는 공격 위주라 실수가 많았는데 수비 보완하면서 기회가 생겼다고 했고요.
0: 네.
1: 구체적인 기술적 변화는 중국에서도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비밀이다.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0: 예.
1: 현재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이번 아이치 나고야에서 한국 탁구 역사상 첫 아시안게임 혼합복식 금메달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중일 여자배구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여자 아시안게임 선수단 지원 계획을 발표했네요.
1: 네, 그 바로 그 첨단 스포츠 과학인데요.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 AI, 또 3D 동작 분석, 또 드론, GPS까지 첨단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필드하키의 경우에는 드론과 AI를 이용해서 그 상대팀의 이동 경로와 전술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0: 네네.
1: 수영은 그 3D 분석으로 스타트 각도와 도약 속도로 수정해서 0.01초를 줄입니다.
0: 네.
1: 뭐 양궁이나 펜싱 같은 이런 효자 종목 보기에는 심리와 체력, 영상 분석을 묶은 이 올이런 K가 케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과학과 또 스포츠의 완벽한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한중일 여자 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한국 대표 현대건설이 이전 전패로 대회를 마쳤네요.
1: 네, 오늘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경기에서 현대건설은 일본의 오사카 마블러스에게 세트스코어 0-3으로 완패했고요. 이어 열린 경기에서도 흥국생명이 중국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에게 0-3으로 졌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두 팀이 2패를 기록한 가운데 2승을 거둔 오사카와 또 상하이가 기분 좋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 문경장사 씨름대회에서 금강, 태백, 소백 장사가 새로 탄생했죠?
1: 네, 씨름판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마 선수가 문경우미자 장사씨름대회 금강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우승으로 최정마는 올 시즌 3관왕에 오른 건 물론이고요. 개인통산 26번째 금강장사 타이틀 네. 획득했습니다. 이외에도 태백급에서는 수원특례시청의 임재민 선수가 민속씨름 데뷔 2년 만에 첫 태백장사 꽃가마를 타게 됐고요. 또 소백급, 이게 72kg 이하인데 이 급에서도 용인 특례시청의 정우현 선수가 생애 첫 소백장사에 등극했습니다.
0: 네,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개막됐네요.
1: 네, 이 격파와 품새, 태권체조 등 총 15개 종목의 170개 부문에서 이 지구촌 태권도인이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승패를 넘어서 태권도의 가치와 또 화합을 다지는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로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일부 전남과 경상권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으니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덥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해안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에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7도, 전국이 32도에서 39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3도, 현재 습도는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 복지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해서 번거로우셨죠. 이제는 이런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온 앱을 통해서 모바일 자격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앱에서 본인의 복지 대상 자격만 확인하면 공공시설에서 별도의 복지카드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6개 복지 대상자입니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세종문화회관, 한강공원 등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실물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거나 현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요. 시설 운영기관에서는 확인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변화가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데요. 세심한 배려들이 쌓여서 장애인과 어르신들, 복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0: 장애인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작가와 문학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예, 요즘 정말 굉장히 덥습니다. 불볕더위가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는 즈음인데요. 그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즈음에 정말 간절한 것은 뭐 바닷가 파도타기나 계곡 물놀이겠지요. 오늘 소개하는 소설도 그 여름 한낮에 강가를 배경으로 해서 부자의 물고기 잡이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 혹 물가에서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하는 소설로 더위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시절 강가에서 한참을 즐겼던 물고기 잡이 추억도 떠오르실 겁니다. 허상욱 작가의 소설 왼손잡이입니다.
0: 소설의 배경이 강가라고 하니까 예, 벌써부터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1: 소설의 배경은 안성천의 지류인 외계수 물줄기가 시원하게 흐르는 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 앞 개울에는 갖가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요. 버들치, 미꾸라지, 꾸구리 등의 물고기는 물론이고 뭐 다슬기 또 가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소설은 이를 손만 담그면 수도 없이 주워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향토적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데요. 그 소설에서 호명되는 물고기 이름 등은 충청남도 방언입니다. 뭐 다슬기를 뜻하는 비틀갱이, 또 버들치를 말하는 중태미 등이 그것인데요. 그 마을 앞으로 물고기와 다슬기가 가득한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 소설의 배경은 그 상상만으로도 아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물고기 잡이가 지금 시작되려고 합니다.
0: 예, 아들에게로 전수되는 아버지의 물고기 잡이 비법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신나서 개울로 뛰어드는 아들의 모습이 예,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요.
1: 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고기 잡는 비법을 알려주려는 것보다는 그 물고기 잡기를 통해서 아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의 화자는 삼남일녀 중 둘째 아들 민국이 형과 또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외계수에 들어갑니다. 그 화자는 민국이 형을 여름이면 옷 벗고 개울물에 뛰어들어 헤엄치고 개구리 잡아서 구워먹고 과일밭 서리도 하지만 아주 참 착하고 순박한 청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지만 그래도 윤리교육만큼은 분명했노라 하고 소개하죠. 물고기의 잡이를 하려던 날 그 작은 형 민국은 소나무 윗둥을 잘라서 야구방망이를 아주 매끈하게 깎다가 말고 아버지에게 붙잡혀와서 지금 좀 뾰루퉁합니다.
0: 물놀이 삼아서 하는 물고기 잡이가 아닌 듯한데요.
1: 네. 그래서 민국은 어디까지 갈 거냐, 너무 멀리 가면 저녁까지 못 돌아온다 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지만 아버지는 좀 먼 그 안성바위까지 가자고 하시죠. 아버지는 그 속을 훤히 알고는 소나무는 물러서 야구방망이로 못 쓴다. 내가 참나무로 깎아줄 테니 뭐 신경 쓰지 말고 부지런히 다슬기나 주워 담어라 뭐 이러면서 좀 나무라십니다. 이미 참나무 가루를 가져다가 그늘에 말려놓으셨다면서요. 그 화자인 나도 자신의 덩치만한 양덩이를 들고 아버지와 민국이 형을 따라서 다슬기를 잡습니다. 바위를 들추며 개울과 바위 바닥에 붙어있는 까만 다슬기를 제법 아주 좀 많이 잡았지요.
0: 다슬기를 잡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겠는데요. 민국이도 이쯤 되면 야구방망이를 잊어버렸을 텐데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행은 다슬기와 가지를 잡으면서 한 우리쯤 걸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미루나무 신목장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 미루나무 신목장은 농수 줄기를 바꿔 놓은 뚝 덕분에 저절로 생긴 초장에 미루나무 여러 그루를 심어 놓은 곳으로 그 화자의 형제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곳입니다. 그 소설의 서술자는 일부러 바꿔 놓은 줄기라도 오래되면 이토록 자연스러운 경관이 되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드리 나무들과 풀숲이 무성한 그곳을 나무 그루마다 얼룩이며 누렁이며 대가리가 삼태기만한 소들이 한 마리씩 음석음석 그늘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향토적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데요.
1: 예.
0: 일행은 미루나무 신목장 곁에 깊은 소에서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다슬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작은 형 민국에게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왜 오른손잡이가 되었는지 알려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사람들이 왜 오른손잡이가 되었는지 알려주신다. 아버지가 작은 형 민국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나요?
0: 네. 그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는 민국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맹길 때 이 비틀갱이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놈, 왼쪽으로 돌아가는 놈 아무렇게나 맹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이 말이요 오른손 쓰는 사람, 왼손 쓰는 사람 마구마구 생겨났을 거예요. 왼손 쓰는 사람들은 이 비틀갱이를 까먹는 게 많이 성가시거든. 그래서 오른손을 위주로 쓰라고 하느님이 이 비틀갱이를 한쪽 방향으로 비튼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더러 서로 손들이 엉키지 말고 살라고 이 비틀갱이도 한쪽 방향으로만 비틀어 놓은 거요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안히 지내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대다수 사람들처럼 오른손을 써야 한다고 에둘러 말씀하신 겁니다.
1: 민국이가 왼손잡이였나요?
0: 네. 그 아버지는 예전 사람들이 다슬기를 삶든지 굽든지 한 걸 가운데 놓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탱자나무나 대추가시 같은 걸로 빼먹는다고 생각하면 민국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둘러 앉아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도 불편했지만 너도 불편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집스레 왼손을 쓰려는 민국이가 오른손 쓰기를 바라셨던 거죠. 민국은 오른손에 들린 바가지를 한참 쳐다보고는 좀 생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1: 민국이가 아버지의 바람대로 오른손 쓰기를 결정했을까요?
0: 민국이는 깊은 소에 다다라서 제법 큰 너럭바위 밑으로 왼손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 가득 다슬기를 잡아내죠. 다음번에도 또 그 다음번에도 바위 아래로 손이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다슬기가 한 주먹씩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국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땐 왼손잡이도 쓸만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려면 다른 이들처럼 오른손을 써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좀 반항을 하죠.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의기양양하게 다슬기와 가재를 건져낸 민국이 자라에게 손가락을 물립니다. 아버지 주먹보다 큰 자라가 입 한가득 민국이의 검지손가락을 물었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막대기로 물리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날 저녁 밥상에는 얼큰한 다슬기국이 올랐고 식구들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에 반찬골을 동여맨 민국은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탱자나무 가시를 잡아서 다슬기를 빼먹었고요.
1: 왼손잡이 민국이 오른손으로 다슬기를 빼먹었군요.
0: 네. 그 소설은 언뜻 왼손잡이 민국에게 오른손을 쓰는 다수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국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다면 아버지는 굳이 오른손을 써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민국이 고집스레 왼손만 쓰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오른손을 쓰라는 것이었죠. 소설은 나의 개성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불편을 없애려는 좀 유연하고 열린 사고와 태도의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작가의 문제의식이기도 할 겁니다.
1: 예, 작가는 개성을 고집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은 것이군요.
0: 그 시로 등단해서 세 권의 시집을 출간한 작가의 소설은 배경의 섬세한 묘사와 또 향토적이고 전원적인 분위기가 주제를 구현하는 데 아주 크게 역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잦은 함축적 서사 전개와 상징 등으로 다소 명쾌한 해석이 방해받을 수 있는 점은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보여주는 다름에 대한 유연한 사고입니다. 다수에 맞추거나 따르는 것이 그 다름으로 인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서 서로를 위해서 또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자,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은 더 깊고 커서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1: 예, 장애인 문학, 오늘은 허상욱 작가의 단편 소설 왼손잡이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화제 집중 이 사람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2: 네, 낮고 깊은 울림으로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분인데요. 지난 7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조선의 선율 광화문에 닿다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거문고 연주자 김수희 씨를 소개합니다. 이날 김수희 씨는 직접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 과 음악으로 소통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김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진 눈을 지닌 사람들 관현맹인이 조선의 선율 광화문에 닿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광화문 음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오늘 공연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현맹인을 어진 눈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어질다는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는 뜻이죠.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정말
1: 예, 공연을 이끌면서 직접 예술단도 소개를 해주시는군요.
2: 네, 김수희 씨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맏언니로 통하는데요. 이 저시력의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과 춤을 좋아했던 분인데요. 여러 악기 가운데에서도 특히 거문고의 특유의 묵직하고 깊은 음색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거문고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김수희입니다. 예, 저는 5살 때 한국무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야금을 또 배우게 해주셨고요. 그러다가 국악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거문고의 매력을 느껴서 거문고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그렇겠지만 관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저희의 음악이 관객들 마음에 가닿고 관객들의 그 박수 소리가 저희의 마음을 울릴 때 제일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를 하잖아요. 또 그 연주를 통해서 함께 할 때의 그 아름다움,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 예,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문고를 만나게 되셨군요.
2: 네, 이 거문고는 줄을 짚는 손과 술대를 다루는 손이 조금만 어긋나도 원하는 소리를 내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3: 이제 처음 제가 거문고를 접할 때 거문고는 약지를 기준으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에 어떤 힘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손가락이 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조금 어려웠고 또 괴를 넘나들면서 이제 연주를 하고 그 괴를 짚는 깊이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감지하고 조절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대라는 막대기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타악기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그래서 어떤 강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1: 네,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김수희 씨가 활동하고 있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은 조선 세종대왕 때 시작된 관현맹인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관현맹인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시각장애인을 궁중악사로 양성했던 제도인데요.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 단원과 비장애인 단원이 함께 호흡하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연주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비장애인 연주자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그 나름의 또 더 시각장애인 연주단체라는 짙은 색깔이 있었고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연주를 하고 마음을 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이 또 많이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악기가 예전에는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악기의 모든 악기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마다 해외 연주를 다니고 있는데요. 해외를 가면 관객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리액션이나 반응이 뜨거우세요. 그래서 또 우리 음악의 어떤 가치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라 더욱더 의미가 크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과 국악을 접목한 공연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새로운 국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을 이끄는 김효영 예술감독도 만나봤는데요. 김수희 씨와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예술단의 감독을 맡고 있는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수희 선생님은 사실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와서 되게 선배님을 다시 뵙고 놀랬었는데 너무나 정갈하게 연주를 잘 하시고 저희 제일 맡은 이로서 팀을 잘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고 항상 먼저 음악을 이렇게 공부해오시고 외우셔서 그 음악을 연주할 때 항상 기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0: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연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사회로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바르고 고르고 너른 세상을 꿈꾸셨는데요.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세상을 관현명인을 통해서 널리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우리 전통음악과 관현맹인의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대가 되는군요.
2: 네, 김수희 씨에게 이 거문고라는 악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묵묵히 한 줄 한 줄 선율을 이어가는 김수희 씨의 거문고 연주가 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길 바라겠습니다.
1: 오늘은 거문고 연주자 김수희 씨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류계영의 해바라기 사랑.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장애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인데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의 역할을 쉽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 두 사람 모두 장애인이 일을 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죠.
1: 네, 맞습니다. 하지만 두 역할은요, 지원하는 시기와 목적, 구체적인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직장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근로지원인은 이미 취업하신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직무지도원의 핵심 단어는 학습과 적응, 근로지원인의 핵심 단어는 업무 수행과 고용 유지라고 이해하시면 비교적 쉽습니다.
0: 예. 자, 먼저 직무지도원부터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주로 언제 만나게 되는 건가요?
1: 네, 직무지도원은 중증의 장애인분들이 취업하시기 전에 실제 사업체에서 훈련하시거나 취업한 직후에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대표적인데요. 장애인이 사업체 현장에서 일을 직접 경험하는 동안 직무지도원이 함께 배치되어 업무 수행 방법이나 출퇴근, 직장 예절, 동료와의 의사소통 등을 지도해드립니다.
0: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네, 좋습니다. 발달장애인분이 대형마트에서 물품 진열 업무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리자가 물건을 종류별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무지도원은 먼저 업무를 작은 단계로 나눕니다. 상자를 열고 제품의 이름을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 있는 진열대로 이동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한 다음에 오래된 제품을 앞쪽에 놓는 식으로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말로만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사진이 들어간 작업 순서표나 색깔 표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직무지도원이 계속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건가요?
1: 네, 처음에는 가까이에서 충분히 알려드리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업무에 익숙해지면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합니다. 직무지도원이 계속해서 대신 판단하거나 일을 대신해주면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범을 보이고, 다음에는 말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순간에만 힌트를 주는 식으로 도움을 줄여갑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지원의 점진적 속어 라고도 합니다.
0: 예.
1: 네, 최종적인 목표는 직무지도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0: 예, 직무지도원은 장애인 근로자만 지도를 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체의 관리자와 동료에게 적절한 지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장애인

0: 장애인이 직장에 일방적으로 맞추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과 직장이 서로 맞춰갈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는 사람입니다.
1: 예. 자, 이어서 근로지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근로지원인은 어떤 분인가요?
0: 네, 근로지원인은 취업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 근로자가 해야 할 본래의 업무를 근로지원인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로 인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드리는 역할입니다.
1: 예,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지원 내용도 다르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회의 자료를 검토할 때 근로지원인이 문서를 읽어주거나 표와 이미지를 설명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외부 출장이 있는 경우에 이동 경로를 안내해드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의나 업무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근로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의사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자료를 꺼내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이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일정과 업무 순서를 확인하거나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는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예, 근로지원인도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근로자가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면 상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입니다. 근로지원인이 상담을 대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강사로 일하고 있다면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고 근로지원인은 강의 자료를 배치하거나 이동과 장비 사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직무를 빼앗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여야만 합니다.
1: 예, 두 역할의 차이를 사례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0: 네,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사무직으로 처음 취업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사 초기에 직무지도원은 회사의 업무 체계를 이해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익히고 동료와 소통하며 업무 순서를 습득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업무에 적응하면 직무지도원의 지원은 종료되거나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무 특성상 인쇄된 서류의 도표를 확인하거나 외부 출장 때 업무 지원이 계속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직무지도와 근로지원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공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예, 두 지원 인력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0: 네, 첫째는 장애인을 성인 근로자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장애인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반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장애 상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동료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의 목적이 보호가 아니라 자립적인 지원 생활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 예, 기업에서도 두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한 뒤에 모든 책임을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업무 지시와 인사관리, 교육과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지원 인력은 장애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장애인 직원만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자는 아닙니다. 또한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직원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과 피드백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1: 예.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0: 네. 직무지도원은 취업 전인 중증장애인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두 사람 모두 장애인 대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1: 예, 직무지도원은 일터에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고 근로지원인은 그 길을 안정적으로 걸어가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은 다른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화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8월에 들어서면서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사님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2: 네, 저도 8월 말에 조금 늦은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은데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내견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여행지를 고를 때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광지 소개에서 열린 관광지라는 이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열린 관광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1: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대략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열린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전국의 관광지를 선정해서 길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정보와 현장 서비스도 보완하고 있는데요. 공식 누리집에서는 이것을 모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으로 소개합니다. 장애인만 이용하는 별도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관광지를 더 다양한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1: 관광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뜻이군요. 이런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뭔가요?
2: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 많은 관광지가 큰 어려움 없이 걷고 안내문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나 유아차를 쓰는 사람, 오래 걷기 힘든 고령자,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은 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소개 자료에서는 이른바 관광취약계층을 전체 인구의 37%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열린관광지 사업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도 주요 관광객으로 함께 고려하면서 일부를 위한 작은 보완이 아니라 다양한 여행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 숫자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군요. 다만 사람마다 필요한 건 서로 다르겠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일관된 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휠체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완만한 길이 중요하고 오래 걷기 힘든 사람에게는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글자를 보기 어려우면 음성이나 촉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자막이나 수어 안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그렇다면 단순히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업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겠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2: 열린 관광의 공식 사업 내용은 크게 환경 개선,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처음에는 보행로나 화장실처럼 관광지 안에 시설을 정비하는 데 무게를 두었지만 이후에는 여행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 코스와 관광 정보를 만들고 현장에는 점자와 촉각 안내를 마련했습니다. 관광지 종사자 교육과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 상품 개발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2021년부터는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지자체가 관광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해졌어요. 한 장소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행 전에 정보를 찾고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예, 여행 전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관광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도 꽤 중요하겠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저도 여행지를 알아볼 때 이동 경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막상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답을 들으면 기대보다도 걱정이 먼저 되고요. 반대로 필요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으면 어디로 갈지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광 정보를 잘 갖추는 일도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준비인 셈입니다.
1: 예,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열린 관광지가 실제로도 많이 늘어났나요?
2: 네, 그렇습니다. 2025년에 정부 업무 계획을 기준으로 누적 182곳까지 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늘었죠. 한 예로 충북 보은의 송리산 법주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법주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입니다. 오리숲과 세조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길은 오래된 산사의 자연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코스이고요. 그래서 열린 관광지 조성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장에서부터 오리숲과 세조길, 법주사 경내와 그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주요 동선을 정비했어요. 오리숲의 흙길에는 야자매트를 깔고 진입 구간과 경내에 단차가 있는 곳에는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휠체어에 붙이는 오프로드형 보조기기와 전동 수동 휠체어도 빌려주고 있어요. 그 외에 점자 겸용 안내

0: 안내물과 촉지 음성 안내판을 마련했고 촉각 교구와 오디오 해설도 제공합니다. 숲길을 따라서 경내 가까이 가는 방법과 법주사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방법을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1: 예, 오래된 산사는 지형이나 건축물을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산사의 모습을 지키면서도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개선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0: 네, 맞습니다. 오래된 산사라고 해서 그대로 두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곳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보고 느끼며 알아갈 수 있는지 경험의 질을 고민하게 된 것이죠.
1: 예,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만큼 만들어 놓은 시설과 안내가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0: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2025년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안내에서 사업이 한 해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관심과 관리가 꾸준히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과제로 짚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설의 수리가 필요해지거나 관광지의 동선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성 이후에도 꾸준히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이용자의 의견을 보완에 반영해야 합니다. 열린 관광지는 한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최근에 이런 과제를 반영한 사업 방식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0: 네, 2026년 공모계획에서는 기존 관광지에 새로운 체험을 더하는 열린 관광지 플러스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관광지 한 곳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 사이의 교통과 숙박, 식음시설 등을 함께 살피는 권역사업도 더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어요. 또 공모계획에서는 열린 관광지와 플러스 요영을 합해서 30개소 그리고 권역사업 한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휴가지에서 방문한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인지 그렇다면 어떤 시설과 안내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한편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저도 이번 휴가를 준비하면서 열린 관광지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어떻게 즐길지 스스로 선택해 만들어가는 경험이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이 꾸준히 반영된다면 여행을 앞둔 걱정은 줄고 기대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가고 싶은 곳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김용구의 세상 보기.
1: 혹시 슐런이라는 스포츠 아십니까?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실내 스포츠로 길쭉한 나무 보드 위에 원반을 밀어 점수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슐러는 보드 위에 원반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밀어야 하는지 전략과 집중력이 중요한데요. 체력 부담이 크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경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요즘 점점 살이 쪄서 걱정인데 하반기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왕 하는 거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성동구 지회에서 슐런 선수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슐런이 처음인 분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이나 성인 시각장애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한 뒤 정기훈련을 해서 앞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모집은 8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 02-6104-8686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반 하나에 집중하며 짜릿한 승부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슐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니발의 노래 듣습니다. 그땐 그랬지. 참.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TV나 뉴스, 인터넷 창을 열면 온통 AI, 즉 인공지능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세상이 첨단 기술로 달라질수록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또 다른 디지털 장벽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벽이기만 할까요? 그 장벽을 기회의 문으로 바꿔주는 열쇠 역시 기술이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더 나은 디지털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김찬홍 대표와 함께할 건데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곳인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접근성과 실전 기술 활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중 1악장을 감상합니다. 윤건의 노래 먼저 듣죠. 걷다.

0: 오늘 함께할 초대 손님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 인공지능 세상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 김찬홍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세상보기 청취자들에게 자기소개를 살짝만 좀 길게 해 주시죠.
1: 네. 저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라고 하는 1인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하는 김찬홍입니다. 뭐 그냥 다른 분들이 부르실 때 소장님, 아니면 대표님 뭐 이렇게 부르시고요. 저는 네. 그냥 자연인으로 불러 주세요. 아저씨로 불러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근데 운영하시는 곳 이름이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잖아요.
1: 네.
0: 알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1: 네, 접근성을 영어로 accessibility라고 하는데요.
0: 네.
1: 첫 글자 A랑 끝 글자 Y 사이에 11개의 글자가 들어가서 요거를 살짝 바꿔서 알리 이렇게 부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요 알리는 접근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ally에서 친구, 동반자, 동맹 이런 뜻이 있어서
0: 네.
1: 또 시각장애인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의 어떤 접근성을 연구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접근성이란 말이 뭐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그 접근성 연구소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1: 네, 저희 연구소는 크게 다섯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접근성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모아서 아카이빙,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접근성에 관해서 또 컴퓨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0: 네.
1: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매주 한 번씩 접근성 브리핑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고
0: 네.
1: 마지막으로 또 기업이나 이런 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접근성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기업이나 뭐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 부분은 접근성 관련해서 의뢰가 오는 겁니까?
1: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브랜딩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두 업체가 문의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로 이제 요즘은 또 개인 창업이 또 많아서 특정 개인이 이제 앱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을까에
0: 네.
1: 대해서 문의하시기도 하고 예, 다양한 경로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접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게 있었어요.
1: 네.
0: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은 시각장애인 저희 이제 당사자분들께서 어떤 이제 기능이나 앱이 접근성이 좋지? 되게 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개발자분들께서도 내가 개발하는데 참고해야 되는데 어떤 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0: 네.
1: 일일이 찾아다니시거나 검색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의 접근성을 평가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면 이 앱은 어떻게 접근성이 좋은지 또 어떤 것이 개선해야 될 것인지
0: 네.
1: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꼭 궁금해요. 그렇게 컨설팅을 해줬어요.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까?
1: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컨설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되기까지는 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일단은 그래도 컨설팅을 이제 의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쪽 회사 담당자분들이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0: 네.
1: 그런데 이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되기까지는 또 내부적인 논의나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결과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이나 또 이럴 때의 접근성이 함께 가는 것들
0: 네.
1: 또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 아닌가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뉴스레터도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물론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돼 있습니까?
1: 지금 제가 이제 처음 3월 1일부터 이제 개업을 했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이렇게 발행을 해서 벌써 이제 21회차 넘게 지금 발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0: 네.
1: 주로 접근성에 관한 최신 기술 소개, 그리고 정책이나 법률 관련 이슈나 이런 소개들도 있고요. 또 이제 특집으로 올해가 또 훈맹장은 100주년이어서
0: 네.
1: 점자 관련된 접근성 소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뭐 법률 최근에 또 이제 재헌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접근성 관련 법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본다거나 해서 접근성에 관련된 다방면의 토픽을 주로 이제 다섯 꼭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1: 뉴스레터에 싣고 있습니다.
0: 아직 발행하신 지가 6개월이 채 안 됐긴 했습니다만
1: 네, 그렇습니다.
0: 구독자는 얼마나 됩니까?
1: 아, 네,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한 50분 정도 되는 게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좋은 또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카카오톡 뭐 채널이라든지 또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등의 경로를 통해서 또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0: 구독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1: 아, 네, 그렇진 않습니다.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구독해 주시면 접근성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방송 마치면 구독자 한 명 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시각장애인 관련 기술 전문가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네트워킹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1: 네네.
0: 이게
1: 네.
0: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까?
1: 아, 네. 공식적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웹 접근성 관련된 이제 업무 종사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뭐 협의체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접근성 분야에서 네트워크 킹을 이렇게 하는 시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0: 네.
1: 그것이 저희 연구소가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섯 가지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1: 네.
0: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보니까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건 그 기업 컨설팅밖에 없지 않나. 하는 네. 걱정도 좀 생겨요.
1: 아, 네. 그게 이제 저희의 살짝 딜레마이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출이 엄청 막 오르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업 컨설팅이 좀 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인공지능, 그러니까 시각장애 특화,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강의를 다니고 있고,
0: 네.
1: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접근성이랑 인공지능의 관계나 이런 것들 계속 그런 쪽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저는 이제 저희 그 알리 접근성 연구소가 좀 많이 브랜딩이 돼서 앞으로 많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컨설팅 외에 강의도 하시는군요.
1: 아, 네네.
0: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된 거예요?
1: 네, 저희 3월 1일에 이제 개소해가지고요.
0: 3월 1일.
1: 네, 지금 제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0: 네.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1: 아, 네. 저 그 전에는 저희 이제 시각장애학교, 그러니까 맹학교에서 교사로 한 20년, 뭐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하면 한 23, 4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0: 아니 지금 저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직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1: 네.
0: 이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1: 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좋았고요. 특히 학생들과 같이 하는 그런 수업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최근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난 작년 한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몰라보게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또 기반 시설,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속에서 뭔가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 생겼다. 또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게 당사자인 저를 포함해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인공지능이랑 접근성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0: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1: 아, 네, 그렇습니다.
0: 그 부분에 주목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지금 1인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1: 네, 네.
0: 그러면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일단 이제 프리랜서는 어떤 특정한 소속 없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강의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건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기업이랑 이제 기업 대 기업 B2B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협업을 한다거나 또 무슨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떤 이제 현실화하고자 할 때 요럴 때는 이렇게 소속이 필요하고 브랜드가 필요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도 잡았고 또 제 브랜드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업이나 관련돼서 함께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0: 네.
1: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0: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1: 네.
0: 갑자기 생각하신 게 맞습니까?
1: 아, 네. 그 사실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늘 무엇인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고요.
0: 네.
1: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겸직금지여서
0: 네.
1: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상황을 쭉 보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요. 한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림을 현실화하는 데는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라는 본업 외에 AI 맞춤형 교육 강사로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0: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거예요?
1: 네, 저 맹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0: 네.
1: 실제로 강의를 했을 때는 통합학급, 그러니까 맹학교 바깥에 있는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중장년층 시니어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최근에는 시각발달장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범위가 넓게 강의를 했었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뵀었습니다.
0: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의 실적을 쌓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시각장애인 복지관 강의보다 뭐 기업 컨설팅을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일을 좀 가려할 수는 없을까요?
1: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기업 컨설팅이나 쪽에 매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진짜 깨달은 게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시각장애인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분들에게 제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이런 1인 기업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원하시는 분들 당사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0: 네.
1: 오히려 이런 AI 강의가 저에게는 실제 우리 당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어떤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0: 가만 보면요. 요즘 정말로 그 AI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중도에 실명했거나 디지털 기기에 서툰 시각장애인들 많아요. 특히 중장년층들 어려워하시거든요.
1: 네.

0: 그럼 또 나만 지쳐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불안해한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1: 아, 네.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강의를 가다 보니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기초 정보 소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음성 비서를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또 컴퓨터는 아예 이제 키보드를 다루기 어려워하시거나 또 화면 읽기 프로그램 이렇게 소리 나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뭐 또 점자 정보 단말기 다루는 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낯설어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을 하러 갔다가 거의 절반쯤은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네, 그런 시간으로도 되기도 해가지고요.
0: 네.
1: 제가 그냥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 굉장히 좋은데 기초 정보 소양 교육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기본 제스처나 뭐 우리가 음성 관련 기능 또 컴퓨터 키보드 연습 또 점자 정보 단말기 관련된 그런 기본 것 그런 기본 기능 숙지 그런 기초 정보 소양이 탄탄하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인공지능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 인공지능 요새 많이들 활용을 하잖아요.
1: 네.
0: 그 저도 카드도 만들어 보고 그랬거든요.
1: 오, 네네.
0: 그 명령어를 내리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카드를 만들어 줘. 말만 하면 다 된단 말이죠.
1: 네네.
0: 그래도 스마트폰 제스처나 자판 연습 등이 필요합니까?
1: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뭐 간단하게 음성 비서를 뭐 불러내서 오늘의 날씨가 뭐야?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0: 네.
1: 정말 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열어서 지금 내가 비추고 있는 내용이 뭐야? 뭐 이 과자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또 복잡한 어떤 문서를 처리하거나 할 때는 결국 스마트폰의 제스처나 또 컴퓨터의 키보드로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능들을 익히셔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뭐 방금 그 음성으로 명령하면 되지 않냐고 여쭤봤습니다만 그 일상에서 AI 카메라나 앱을 쓸 때 말이죠.
1: 네네.
0: 질문을 해도 AI가 잘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AI가 똑똑하게 알아듣도록 질문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0: 네.
1: 말하자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다른 친구한테 먹었어? 이러면 무슨 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너 점심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요. 인공지능한테도 충분한 맥락을 이제 주면 더 알아듣기가 좋은데요. 이를테면은 여름에 어떤 음식이 좋아? 이렇게 묻는 것도 좋지만 나는 50대 시각장애인이고 혼자 내가 요리를 하고 싶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잘 오르지 않는 여름 음식 두 가지만 추천해줘. 이렇게 나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주면 더 대답의 품질이 올라간다고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네요.
1: 네네.
0: 근데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1: 그렇긴 하죠. 네.
0: 그래서 이런 질문법도 어떻게 보면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자, 똑똑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AI가 틀린 답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뭐 너무나 능청맞게 아주 그냥 대연하게 막 그냥 맞는 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1: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그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0: 네.
1: 일단은 이것이 이제 그 질문했을 때 되돌아오는 답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A 회사의 인공지능에서 물어봤다면 똑같은 답변을 뭐 질문을 B 회사의 인공지능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제가 또 카메라로 비춰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한테 설명을 받았을 때 이거 무슨 꽃이야? 이랬는데 뭐 진달래입니다. 이렇게 A 회사가 답변했다면 B 회사의 인공지능으로 하면 이건 철쭉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특히 저희가 뭐 이제 유통기한이라든가 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라 이때는 인공지능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서 화면 특히 이제 읽어달라고 할 때는 다양한 각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과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을 때는 뭐 뒤로 돌린다거나 뒤집는다거나 해서 다각도에서 촬영해서 이제 답을 얻으면은 조금 환각 현상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어야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 웬만한 전자기기들이 다 터치 패널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이게 시각장애인에게 이게 장벽이란 말이죠.
1: 너무 불편합니다.
0: 터치 패널의 장벽을 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카메라 활용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에어컨 이제 에어컨 있는데다가 손가락을 딱 이제 갖다 놓고 지금 내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에어컨 온도가 몇 도야라고 물어보거나 지금 내 손가락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어떤 버튼이 있는지 설명해 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버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가능하고요.
0: 네.
1: 하지만 이것으로 다 이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 가전회사 몇몇은 그 점자 스티커를 또 이렇게 무료로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해서 한번 신청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시면 점자 스티커를 주거든요.
0: 네.
1: 전원 모양이라든가 동그라미 세모네모 또 이렇게 터치 버튼까지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터치 버튼 주변에 붙여놓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개를 함께 결합해서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런 방법들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불편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결책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스마트폰이나 AI를 익숙하게 다루는 분들이요. 그 낯선 장소나 새로운 공간에서 공간 구조를 파악할 때도 AI로 활용하더라고요.
1: 네,
0: 이 부분 어때요?
1: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상황은 현재 인공지능은 거리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0: 네.
1: 움직이시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앞에 계단이 있어 없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시고요. 멈춰 서 있는 상태라든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어떤 것이 있어 또 내 방 구조가 어떻게 돼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시계 방향 알고 계신 분들은
0: 네.
1: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전과 또 이런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이동하지 말고
0: 네.
1: 앉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 갈 때 특히 우리 전맹분들은 쭉 이제 방향정이랑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시는데 그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줘. 혹시 뭐 중요한 뭐 위험한 물건은 없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주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왜 이 방법을 저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1: 네.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 당장 해보면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AI를 시각장애인의 보행독으로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1: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이런 상황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발전된 게 1년 반 전과 지금의 요 기능과 기술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행 관련은 좀 이제 위험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나중에 좋은 어떤 기술이나
0: 네.
1: 뭐 보행 관련 안내 로봇 이런 것들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봅니다.
0: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구소를 차려야겠다 싶어서 창업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근성 관련 자료도 보시고 또 어떤 앱이나 기술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찾아볼 수 있으시도록 그런 또 정보의 어떤 그런 정보의 지식 창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0: 네.
1: 또 비장애인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소를 통해서 접근성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내가 접근성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접근성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이분을 찾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체의 어떤 그 지식 창고
0: 네.
1: 또 그런 포탈 이런 역할을 저희 연구소가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께 대표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어떤 분께서 원래는 이것이 그 벽이었지만 벽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기술 하나가 발전이 되면 그 기술의 장벽 때문에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0: 네.
1: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그 어떤 벽을 문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돼요?
1: 아, 네. 저는 저희 회사가 네. 열심히 그 매출을 올려서 저는 코스닥에 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멋집니다. 심중구의 세상 보기 오늘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의 시각장애인 김찬홍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가까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박진영의 노래 듣죠. Summer Jingle Bell.

정보를 주신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한 젊은 시각장애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실명했는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실명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분이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더군요. 의외였습니다. 중도에 실명한 분들의 경우 우선 실명의 충격이 너무

너무 크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사회로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장애 등록이나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물었죠. 다니고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계속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안과에서 실명에 이른 분과 복지관을 연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재활 절차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적절히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싶을 때도 많은데요. 중도에 실명한 분에게 재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원무과에서 일하는 분 누구라도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복지관의 존재에 대해서라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의 노래 듣습니다. 딱이야.

0: 친숙한 클레이 생명곡과 그의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레이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독님은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 사시잖아요.
1: 네.
0: 누구는 시골이 더 덥다고 하고요. 누구는 반대로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1: 시골도 나무가 울창한 숲속은 시원하고요. 아, 그렇죠. 벌판 이렇게 그늘이 없는 곳은 아주 뜨겁죠.
0: 나름대로 저 시골이라고 다 같은 거 아니군요.
1: 참고로 저희 제가 사는 지역이 양평이잖아요.
0: 네.
1: 그게 볕 양자, 그 태양 할 때 양자래요. 논밭이 주위에 많아요, 저희 집이.
0: 그래서 네.
1: 상당히 그 눈부시게 밝은, 너무나 요즘은 뜨거운 태양을 네. 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0: 굉장히 조금 뭐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아,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요.
1: 근데 도심도 그 빌딩이 숲에 그늘이 질 때는 뭐 오전이나 뭐 오후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좀 낫겠지만 한낮은 많이 더울 거 아니에요.
0: 아, 건물 복사 열어놓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콘크리트 복사 열어놓겠어요.
1: 그 대신 땅에서 이제 열이 많이 올라오긴 하죠. 근데
0: 뭐 흙이니까.
1: 집 안에 있으면 요즘은 뭐 이렇게 또 시원한 에어컨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어디 이제 이동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이용해서 한 10분만 걸어도 왜 엄청 덥잖아요.
0: 맞아요. 이때 보면 그렇습니다.
1: 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일이나 아니면 뭐 그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0: 온열 질환도요. 꼭 네. 조심하시고 바깥일 하시더라도 정말 더울 때는 좀 피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교향곡 제6번 다장조 전원의 1악장인데 드디어 전원 교향곡이군요.
1: 네. 네.
0: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전원 교향곡. 이게 제5번인 운명 못지않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베토벤이 언제 작곡한 곡입니까?
1: 1807년과 1808년 사이에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1808년에 했는데 그때 교향곡 5번과 피아노 협주곡 4번과 그다음에 코랄 판타지와 같이 한꺼번에 그 유명한 그 4시간 이상 되는
0: 네.
1: 그런 음악회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에서 그 베토벤 스스로도 너무 막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힘들게
0: 공연했던
1: 그렇죠. 그 심지어 마지막 곡인 그 합창 환상곡은
0: 네.
1: 연습 부족으로 중간에 멈췄다 그래요. 엉켜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랬다 그래요.
0: 네.
1: 여건이 뭔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고 그럴 때 그 뭔가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예술가의 입장에서
0: 네.
1: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원교향곡 자체는 상당히 그 행복함이 가득한 그런 곡이에요.
0: 네.
1: 전원에 도착해서의 그 어떤 만족감,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같은 날 초연했던 운명교향곡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운명교향곡은 인간의 고뇌, 굉장히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이 전원교향곡 자연의 평화, 평화로움,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그 만족감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죠.
0: 제6번 교향곡인 거잖아요, 전원이.
1: 그렇죠.
0: 이 이름은 누가 붙인 겁니까?
1: 이 이름을 베토벤 스스로가 붙였어요.
0: 와,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각 악장마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었어요. 1악장은 그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즐거움, 그다음에 2악장은 시냇가에서, 3악장은 농부들의 춤, 4악장은 뇌우 폭풍, 그리고 5악장 양치기 노래. 5개의 악장으로 돼 있고요. 악장마다 네. 또 이렇게 베토벤이 타이틀을 붙인 것들이 참 특이하죠.
0: 오늘의 1악장 듣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0: 이 시간
1: 네.
0: 저희가 수년째 함께하고 있잖아요.
1: 네.
0: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곡이 처음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1: 네.
0: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1: 네.
0: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베토벤은 분명히 그 전원을 마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길 따라 마차가 즐겁게 굴러가고 멈춰서 이제 그 아름다운 풍경들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들, 굉장히 흡족해하는 마음들이 처음에 현악기 그리고 또 목관악기, 주로 1악장은 현과 목관, 호은 정도 이렇게 그런 아주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0: 네.
1: 이 주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마치 이 주제도 역시 현악기가 시냇물을 연상하듯이 굉장히
0: 네. 그
1: 넓은 시냇물, 강물 같은 그런 우리가 또 숲에서 또 뭐 계곡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물을 만나면 또 마음이 또 평화스러워지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는 이 주제입니다.
0: 지금 여러 악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1: 네. 현악기들 주로 현악기들이 나오면서 그 목관들이 대화하듯이 서로 주고받고
0: 네.
1: 짧은 리듬들도 서로 주고받고 경쾌한 표현을 하는 거죠.
0: 그러면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같이 할 때
1: 네.
0: 어느 악기 하나는 좀 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이 1악장에서는 현악기들이
0: 현악기들
1: 해요.
0: 바이올린이라고
1: 그렇죠.
0: 보면 될까요?
1: 제 1바이올린이 이제 1주제와 네. 2주제를 같이 연주를 하는데 주제의 제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들으시는 부분은 이제 소나타 형식의 발전부거든요. 여기서는 그 1주제와 2주제의 요소들이 서로 막 엉키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때는 모든 악기들이 할 말들이 많죠.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조화와 네. 또 이렇게 뭔가 대립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음들의 유희가 벌어지는 거죠.

0: 그 앞에는 냇물이 흐르는 듯하고 그리고 들녘이 펼쳐지는 듯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1: 네.
0: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1: 발전부가 이제 지났고요. 다시 또 뭔가 그 1주제와 2주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뭔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전개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등장 인물들이 처음에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화하고 뭐 하면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여기는 또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이고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원에서의 들도 있고 숲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동물들도 있을 수 있겠고 소리는 또 얼마나 다양하게 들려오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1악장만 들어도 이 작품 전체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1: 1악장 처음에 여행 가서 도착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 연주는 어디입니까?
1: 굉장히 아름다운 울림을 잘 표현한 카렌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중 1악장입니다. 역시 베토벤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연주도 너무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선곡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귀에서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훌륭한 음악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킬이나 단소, 소금, 대금 같은 국악기 연주를 들어보면요, 깨끗한 음과 음 사이에 하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요, 때론 입술을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도 섞여 들어옵니다. 실수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적당한 소음이 보태져야 음악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하네요. 디지털로 깨끗하게 나온 요즘 음악보다 LP를 찾아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요, 왜 소음이 섞여야 더 아름답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고요한 무대 정적도 좋지만요. 배우는 대사와 연기, 관객들의 박수가 섞인 무대가 행복하고 깨끗하게 정제된 악기 소리보다는 숨소리, 입술 부딪히는 소리가 좀 섞여야 연주하는 사람이나 관객이나 감독이 더 크게 옵니다.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말끔하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적당한 빈틈, 적당한 수다가 있어야 더 재밌는 법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아름다운 한 시간 만들겠습니다. 김정숙님께서 열무김치 담가놓고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듣고 있네요. 노사연의 만남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열무김치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김정숙님의 허리 통증과 맛밤 궁결하면 좀 먹기 죄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드셔주신다면 기분 좋으시겠죠? 열무김치 담그시느라 수고하신 김정숙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원님께서 엔진오일 갈러 가신다면서 보내주신 박상민의 해바라기도 띄워드리죠. 노사연의 만남, 이어서 박상민입니다. 해바라기.

노사연의 만남, 이어서 박상민의 해바라기 전해드렸습니다. 김성식님께서 일요일 집안 살림하면서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김성식님 잘 듣고 계시겠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헌인님, 성함이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임헌인님. 새해 중에서 출석 체크해요. 비도 오고 그래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헤이즈와 신용재가 함께 부른 그 곡 맞죠? 새해 중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임헌인님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애님께서는 휘인과 콜드가 함께 부른 광합성 청하셨네요. 역시 준비해두었습니다. 변은심님께서는 남편이 3박 4일 출장 갔어요. 잠이 일찍 깨서 화단에 풀 뽑으며 들어요. 양희은의 당신 생각 신청합니다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당신 생각하면 뭐 남편분 생각이시겠죠? 출장 가셔서 허전하신가 봐요. 그래서 일찍 깨신 것 같고 또 신청곡도 당신 생각이라고 보내주셨고 지금은 남편분께서 돌아오셨겠죠? 변은심님. 네. 오영희님께서는 윤상의 이사 들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곡 오늘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신용재가 피처링한 헤이즈의 노래부터 나갑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상큼한 느낌의 노래들이었죠. 헤이즈와 신용재가 부른 비도 오고 그래서, 휘인과 콜드가 부른 광합성, 양희은과 강승원이 함께 부른 당신 생각, 그리고 윤상의 이사까지 들었습니다. 윤상 노래 들으니까 얼마 전에 이사하셨다고 한 장희숙님 생각나네요. 집 정리는 좀 되셨습니까, 장희숙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최희선님, 즐거운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김동률의 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죠? 최희선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더 기분 좋으시라고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임향숙님께서는 임상아의 뮤지컬 신청해봅니다. 가게 오픈 전 준비하러 나가야 하네요. 오늘 어떤 손님이 첫 손님으로 오실까? 첫 손님에겐 음료수 무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인심 좋으신 우리 임향숙님. 가게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임향숙님의 가게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전은주님, 이 안에 히트앤런 신청해봅니다. 야구 만화 메이저에 나왔던 곡이에요. 다른 분들 곡 다 배달해드린 뒤에 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곡이 궁금해지네요. 이 안에 히트앤런 들어봤으려나? 처음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듣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현주님은 임병수의 제주도 가자 신청해요. 올해가 결혼 30주년인데 비행기를 못 탔어요. 휴가란 것도 늘 당일치기로 잠깐 다녀오고, 어쩜 이번에도 시골에 갈 수 있어요. 마음은 늘 제주도로 떠납니다. 언제 기분 풀라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30주년 이현주님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물론 띄워드리겠지만요, 시간 내셔서 제주도도 꼭 다녀오세요. 예, 일단 노래로나마 여행 가시라고 신청곡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률의 노래부터 전해드리죠. 출발.

김동률의 출발, 임상의 뮤지컬, 이안의 히트앤런, 임병수의 제주도 가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민희님, 부산으로 기차 여행 가는 날입니다. 당일치기 여행이에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언니들과 하는 여행이라 기대가 돼요. 서울역에서 커피와 샌드위치 사서 갈 겁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부산 당일치기는 조금 힘드시겠네요.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특히나 좋은 분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여행 잘하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민희님. 문종식님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이석훈의 친구 아닌 남자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문종식님의

이석훈의 친구 아닌 남자로 성시경의 거리에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끝곡으로 김병국님의 신청곡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얼마 전 세계 랭킹 1위의 바둑기사 신진석 구단이 최첨단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의 대국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첫 판을 내준 뒤에 내리 두 판을 이겼지요. 마지막 대국에서는 무려 11집 반 차이로 이겼습니다. 과거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하던 시절보다 인공지능에 엄청난 발전이 있어서 두 점을 먼저 두는 접바둑 형태였지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쾌거로 평가받고 있지요. 대국이 끝나고 나서 신진석 구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완벽한 게 오히려 약점이다. 인공지능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도 모험을 하지 않지만 인간은 과감한 승부수와 묘수를 던질 줄 안다. 그리고 이 말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대국을 통해 인간이 AI에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큰 의미가 있다. 네, 인공지능의 발달로 많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직업과 진로 선택에 큰 위기감이 닥쳐오고 있지만요. 아직은 우리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1: 지금 그 사람이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로 초대해서 오늘은 한국 컨트리 음악의 대부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 서수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정확히 한 2년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재작년 그, 7월에 뵙고. 먼저 여쭤야 될 게 건강 괜찮으시죠?
1: 예, 네. 아직은 뭐 잘 걸어다니고 예. 잘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외모는 여전히 젊어 보이시지만 1943년생. 네.
1: 그러니까 밝혀도 80이 되죠? 넘죠. 이제 예. 80이 넘었죠.
0: 스스로 가끔씩 그 나이를 좀 인식하십니까?
1: 별로 의식 않고 사는 편이에요. 예.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0: 그건 좋은 거네요. 예. 네. 오히려 그게 주변 사람들을 더 안심시키는 예. 일일 겁니다. 예. 가족들이. 네.
1: 건강하고 네. 만약에 직결되죠. 만약에 내가 이제 어디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이 탓하고 네. 조금 비관하는데 비교적 조금 건강한 편이에요.
0: 예. 예. 서수남 선생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키워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리랑 브라더스가 있고 하청일이 있고 네. 코믹송, 네. 카우보이, 예. 노래교실, 가족오락관. 네.
1: 그런 거 보니까 부스 타이틀이 많네요.
0: 예. 예. 또 넣어야 할 키워드가 있을까요?
1: 별로 없고 코미디를 좀 많이 했어요.
0: 그렇죠. 네. 예전에 그 M번부의 웃으면 보기 와요. 네, 많이 네. 출연하셨죠.
1: 예, 그 연출하시는 김경태 PD님이
0: 유명한 PD이시죠.
1: 사실은 서수남 하청일의 콤비를 만들어주신 분이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그 전에는 이제 나 혼자 하고 예. 물론 하청일 씨하고 64년도에 만나서 이제 사중창.
0: 예, 아리랑 브라더스.
1: 아리랑 콰르텟 하고서는 네. 이제 헤어졌죠. 그게 사실 그때만 해도 직업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0: 아, 좀 돈이 좀 안 됐군요.
1: 그래서 이제 솔로로 결국은 그냥 나가게 된 거죠.
0: 네. 그러다가 역시 혼자 떨어져 있던 하청일 씨와 다시 연결해 준 게 김경태 PD였다. 네, 이 말씀이군요.
1: 당시만 해도 방송국이 두 개, 세 개밖에 없었어요.
0: KBS랑 MBC, 네, 네. TV 있는 데가.
1: 그리고 거의 무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미 팔군 쇼라고 주한 미군을 공연 위해서 공연하는 그런 간 단체들이 많았어요.
0: 많았죠.
1: 예, 그 단체에 들어가서 하는 게 유일한 이제 생존 수단이었죠.
0: 예. 예. 그럼 미팔군 무대에서 보통 뭐 예를 들어 신중현 선생은 락을 하고 네, 네. 다양한 음악들을 뭐 어떤 예. 분들은 스탠다드 팝을 했겠지만은 서수남과 하청일은 뭐 어떤 컨트리 음악 같은 거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하청일 씨는 다른 팀에서 일했고. 나는 이제 컨트리 음악 하는 그 단체에서
0: 예.
1: 그 각 팀마다 그 컬러가 좀 달랐죠. 그랬죠. 그러니까 음악색이 좀 달랐는데 컨트리 음악 하는 팀은 오히려 유일했어요. 그 김동석 씨가 지금 작곡 하셨는데 예. 바이올린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연주를 많이 하신 분. 레코딩에 나오는 바이올린은 거의 다 그분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최고의 그 실력을 갖추신 분인데 작곡하셨어요.
0: 예. 예.
1: 그 이제 저희 팀에서 리더였었죠.
0: 아, 예. 그러셨군요.
1: 그래서 그 단체에 들어간 것이 1964년.
0: 네.
1: 우연히 시민회관 공연을 했었는데 네. 그때 MBC 그 중계차를 타고 오신 분이 김경태 PD님이 중계차를 가지고 시민회관 우리 공연할 때 왔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녹화를 하면서 굉장히 저를 좋게 봤나 봐요.
0: 아니 훤칠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아니, 뭐 키가
1: 굉장히 그 코믹한 요소가 많다. 한번 저 방송국에 한번 조금 왔으면은 예. 하고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조금 그 하여튼 좀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0: 예예예. 예, 예.
1: 아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죠. 방송국에 텔레비전이 개국하고 막 그러면은
0: 온 국민의 관심이 막 쏠려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예. 텔레비전 개국 전에는 라디오에서였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텔레비전은 완전히 또 시각적인 무대니까
0: 완전 신세계죠. 완전 다른
1: 이거는
0: 세계죠.
1: 뭐 관심도가 보통 예. 높은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번 나가면은 네. 그 이튿날 전 국민이 시청률이 그냥 다예요. 100%예요. 100%.
0: 이제 표본수는 적어도 워낙에 수상기가 적을 테니까.
1: 그때는 그 뭐예요. 방송국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
0: 예예예. 예, 예.
1: 그 시청률이 굉장히 좋을 때죠.
0: 그렇죠. 보급 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시청률을 따지면은 거의 뭐 최소한 50% 이상. 네. 둘이 그, 나눠가져도.
1: 그러니까 뭐 한 번 예. 방송에 나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아. 그때 이제. 텔레비전 앞에 우우 모여서 볼 때니까.
0: 맞아요. 어쨌든 서순환과 하청일 두 선생님은 가수로서라기보다는 좀 희극인의 어떤 그 캐릭터를 살려서 캐스팅이 되신 건가요?
1: 그거는 김영태 PD님 영향이었어요.
0: 네. 코미디 프로 이제, 네, 이제
1: 코미디
0: 연출하시니까.
1: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0: 예.
1: 저희들을 이제 그쪽에서 그 좀 적절하게 조금 그런 무대에 걸맞는 아, 것들을 주문하고.
0: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노래와 코미디를 접목한 이런 것도 있겠고.
1: 코믹송이라는 말을 특히 김병태 아, PD님이 처음 썼어요.
0: 그랬군요.
1: 네, 코미디라는 게 코믹. 그, 네. 그 거기서 나온 단어에서 이제 근데 코믹 듀엣. 그런 말을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된 거죠.
0: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가 됐는데 코믹이라는 것을 형용사를. 아, 알겠습니다. 일단 노래를 듣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서순환과 하청일 시절의 노래 중에서 여름만 되면 저는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네.
0: 만들 수가 없죠.
1: 아, 즐거운 여름이요.
0: 즐거운 여름.
1: 아, 그거 제가 만든 노래인데.
0: 아, 그렇군요.
1: 아주 뭐 중간에 다른 노래들이 응용이 돼요. 아,
0: 네.
1: 산바람 강바람도 아, 되고 바다로 가자도 나오고.
0: 일종의 샘플링이군요.
1: 예, 예. 그게 잠깐씩 나오는 게 그런 노래입니다.
0: 네, 즐거운 여름 서순환과 하청일의 노래입니다.

0: 네, 1호 초대서 오늘 다재다능한 가수 서수남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수남과 청일 시절의 노래 즐거운 여름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는 뭐 지금도 여름만 되면
1: 네.
0: 계속 들려요. 어디선가. 예.
1: 저희들도 부르면서도 네. 좀 즐거워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하청일 씨의 그 옆에서 참 그
0: 율동
1: 조금 뭐라 그럴까
0: 예.
1: 이게 어른인데 재롱돈 내는 게 조금 걸맞진 않은데
0: 예, 예, 예.
1: 그 무대에서 저 재미있게 좀 관객을 네. 재미있게 노는 아주 귀여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0: 서순환과 청일의 다른 별명이 뭐 장다리와 거꾸리?
1: 장다리와 거꾸리, 예. 뭐 기린과 곰기린이라는 저것도 있고 이제 키 큰 사람의 별명이 원래 많아요. 전봇대도 있고요, 예. 장다리도 있고, 그 뭐 저기
0: 서순환 선생님 워낙 있고. 크시니까 그 당시에도 네. 컸지만 지금도 큰 키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독보적으로 컸을 거 아닙니까?
1: 지금은 뭐 제가 85밖에 안 돼, 87이었는데
0: 아, 예, 예.
1: 이게 점점 좀 줄더라고요.
0: 줄죠. 예,
1: 줄어요.
0: 줄어도 큰 키입니다. 예.
1: 네, 제가 조금 말랐었거든요. 예, 마른 데다가
0: 유난히 커 보였겠네요. 네.
1: 그리고 또 기타를 들고 다니니까.
0: 예.
1: 많이 그게 이제 그 눈에 익었어요. 조금
0: 각인이 된 거죠. 네. 사람들한테
1: 이미지가. 서수남은 그냥 기타 들고 다니는 모습.
0: 키 큰 네, 네, 친구면서. 네. 그런데 하청일 씨도 작은 키가 아니었거든요. 1m75 정도?
1: 75 정도.
0: 그 당시에 큰 키였는데.
1: 큰 키죠.
0: 보통 옆에 있으니까 키... 좀 너무 작다고 손해보신 거 아니에요?
1: 저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0: 두 분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어떤 복장 같은 게 있는데요. 서수남 선생님은 그들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1: 네.
0: 이제 약간 웨스턴맨 같은
1: 네.
0: 그런 컨트리풍의 옷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상영하는 시리즈 중에 토이스토리라고
1: 네, 네.
0: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1: 아.
0: 거기 주인공 카우보이 인형이 있잖습니까?
1: 예, 그 이미지가 좀 많이
0: 그렇죠. 스타일이야. 그 복장 스타일.
1: 네네네.
0: 그리고 하청일 선생 하면은 그 약간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었을 네. 만한 그 멜빵 바지라든가
1: 맞아요,
0: 아주
1: 맞아요.
0: 귀여운 차림 같은 네네네. 게 많이 생각납니다.
1: 그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저하고 상당히 그 대조적인 면이 많았어요.
0: 예. 네. 지금도 미국에 계시는 거죠? 네네. 하청일 선생.
1: 미국에서 지금 텍사스주의 달라스라는 도시에서.
0: 달라스에서. 네, 사업도 하시고 뭐 신앙생활도 네.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1: 네. 사업은 별로 이제 하는 것 같지 않고요.
0: 예.
1: 지금은 아주 그냥 즐겁게
0: 네.
1: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0: 가끔 연락하시고요.
1: 네네네. 네, 네.
0: 네. 아유 참. 뭐 혹시 두 분이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번 뭉쳐서.
1: 한번은 네. 하자고 의논을 한번 했어요.
0: 아,
1: 한번 해야죠.
0: 한번. 네, 언제가 하려고 될까요?
1: 하려고 그래요.
0: 더 늦기 전에 했습니다. 네,
1: 이제 맘만 먹고 있는데 이제 예.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는데 아마 금년에 좀 할까 했었는데
0: 아,
1: 금년에도 네, 좀 한번 둘이 의견이 맞으니까
0: 예,
1: 한번
0: 예.
1: 할 수 있어요.
0: 두 분이. 이제 그런 기획이 잡히면은
1: 네.
0: 저희 방송에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1: 네네, 좋죠.
0: 예. 예.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옛날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은 컨트리 음악에 심취하게 돼. 그 당시만 해도 우리한테 흔한 음악은 아니었고 워낙에 미국적인 음악이니까.
1: 근데
0: 심취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컨트리 음악이 미국 음악이잖아요.
0: 예, 예.
1: 미국 음악인데 미국 음악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R&B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리듬 앤 블루스에서 이제 흑인 장르의 음악이 있고
0: 네.
1: 백인 장르의 음악에서는 컨트리 음악이죠.
0: 그렇죠. 예.
1: 네, 그러니까 그 컬러가 조금 많이 다르죠. 근데 흑인 장르의 음악이 많이 파퓰러, 그러니까 대중성이 좀 많았어요.
0: 예.
1: 근데 컨트리 음악은 그 백인들이 좀 즐기는 음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서부 음악에서 나온 서부 영화를 보면은 그 배경 음악이나 그런 나오는 음악들이 전부 그 컨트리 뮤직이죠.
0: 컨트리 뮤직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영화를 하도 봐서 그런지 그 약간 이제 주점 같은 데서
1: 네.
0: 막 이제 맥주 마시면 술 먹으면서 막 음악하고 막 놀다가
1: 네, 네, 네. 그런
0: 대판 그... 싸움이 붙어요. 막
1: 네.
0: 치고받고 그런 장면들.
1: 네, 네. 그러니까 그 서부 개척 시대 그 음악 이제 영화들이 많은데 거기에 배경 음악으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전부 컨트리 음악이에요.
0: 그럼 그 당시에 혹시 들어왔던 그 서부 영화라든가 외국
1: 네.
0: 그 미국의 영화들을 보면서
1: 네.
0: 그 음악을 좀 접하게 되신 건가요?
1: 그런데 그 영화보다는
0: 네.
1: 그 컨트리 음악을 접하게 된 그 직접적인 동기가 전 고등학교 때부터 그 AFK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0: 미군 방송 AFK. 예,
1: 네, 네. 주한 미군들을 위한 방송인데.
0: 네.
1: 아마 그 방송을 저같이 많이 들은 사람이 별로 드물 거예요.
0: 저도 고향이 그 경기도 그 송탄 평택인데 거기 네. AFK는 잘 잡혀서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잘 잡혔죠. 잘 네. 잡혔는데 거기에서 이제 듣는 방송이 컨트리 음악이 하루에 두 번, 두 시간이 나왔는데
0: 네.
1: 그 시간에는 한 시간 내내 그냥 컨트리 음악만 나오는 거죠. 네.
0: 장르별로 완전 테마별로 네, 해가지고. 네, 네,
1: 네. 그런데 그 방송을 주로 많이 들었었고
0: 예.
1: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컨트리 음악의 가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0: 아.
1: 근데 저는 그 소스를
0: 네.
1: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잡지 중에 그 음악 잡지가 있었어요.
0: 아.
1: 거기에서 컨트리 음악을 하는 그 소재를 많이 다루는 잡지가 있었는데
0: 예.
1: 그 잡지를 그냥 그 명동에 가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0: 아.
1: 그 잡지들을 많이
0: 헌책방 같은 데서 네. 구해가지고
1: 거기에 그 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플레이보이라는 책이었고
0: 예 뭔지 압니다.
1: 예예 예. 그리고 그 거기에 보면은 컨트리 음악 컨트리 음악뿐만이 아니고
0: 다양한 음악 잡지가 있었죠.
1: 음악 잡지가 많았는데
0: 예, 예.
1: 컨트리 음악 잡지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 그거를 그냥 주로 매달 구입해서 그 정보를 얻고
0: 예.
1: 노래 가사도 거기에서
0: 덕분에 얻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늦으셨겠네요.
1: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타이프라이터를 하나 사주셨어요.
0: 타자기를요?
1: 네. 그땐 타자기가 많지가 않을 때인데.
0: 귀했죠. 네. 오, 예.
1: 그거를 그냥 그 타자기로 그냥 몇백 곡씩을 그 쳐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노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0: 좀 있어 보였는데요, 그러면?
1: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그걸 사줬을 텐데.
0: 그래도 공부 잘 하셔서, 그래도 한양대학교 화학과 가신 네, 네, 거였잖아요. 네, 네. 예.
1: 저희 어머니가 원하는 만큼은 공부를 못했죠.
0: 예. 어쨌든.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화학을 쭉 전공해 오셨는데 네. 기타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고 음악은 언제부터?
1: 고등학교 때 그냥 우연히 네. 종로 2가를 지나가는데 그때 제가 세계음악학원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아. 그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기타들을 치더라고요.
0: 그 시절에요.
1: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기타가 아니고
0: 예,
1: 그냥
0: 포크.
1: 우리 가요 옛 가요 같은 네. 걸 그런 거를 주로 치더라고요.
0: 아.
1: 근데 그때는 기타가 나일롱줄이라고 그래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예.
1: 이제 그 클래식 기타라고 우리가 주로 하면 클래식 기타가
0: 클래식 기타의 용이죠.
1: 예.
0: 예.
1: 근데 그때는 스틸 기타가 별로 없었어요.
0: 예.
1: 거의 다가 나일롱줄로 된 기타였는데
0: 소리가 다르죠.
1: 그 원장이 스틸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쇠줄로 된 건데 그때 뱃삼의 무초를 치드는데
0: 이야.
1: 아 멋있더라고요.
0: 그 원장님이 혹시 유명한 분은 아니었습니까?
1: 유명 그렇게 이름은 잘 알려진 분이

0: 아닌데 굉장히 기타를 잘 치셨어요.
1: 예, 아 그때 또 반하셨구나.
0: 그때 그냥 뿅 갔죠.
1: 그럼 그래서 바로 등록하셨습니까?
0: 등록해가지고 배우고 네. 네. 거기서는 배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내 노래 반주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1: 너무 이론적으로
0: 거기서는 뭐 그런 걸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 집에다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이제 스스로 독학을
1: 하셨군요.
0: 내 노래를 반주하기 위한 기타니까 네. 내 코드만 잡고 계속 이렇게 연습하니까 뭐 기타 친다고 볼 수가 없죠. 뭐 그 솔로
1: 그렇게 네. 시작했던 기타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음악가로서의 가수로서의 삶의 이제 뿌리가
0: 예,
1: 되고.
0: 예. 그래서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어요.
1: 아, 또 그게 이제 작사 작곡가로서의 어떤 모태가 된 것인데 많은 곡들을 만드셨잖아요. 아까 들었던 즐거운 여름도 서수남 작사 곡이지만 오늘 들어볼 곡들이 이제 솔로곡들 위주로 네네. 이제 준비하셨거든요.
0: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청인 씨하고 하청인 씨가 사업을 했어요.
1: 야구용품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0: 사업을 하면서 그 나하고 음악에 전념하는 시간보다도 자기 사업하는 시간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뺏기고 또 그게 또 적성에 맞았나 봐요.
1: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0: 네. 야구도 좋아하고.
1: 학교도 설린상고 나오셨으니까. 네네. 맞아요. 야구명부.
0: 아마 고등학교 때 야구부에서 특활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래서 막 가수하다가 나중에 야구 해설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네.
0: 야구 리포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저보다도 오히려 그 야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돼가지고 그런 게 또 적성에 맞았나 봐요.
1: 예.
0: 자기 그 가게도 그 스포츠샵을 차렸었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홀로 남게 되셔가지고 네. 이제 솔로곡들을 쭉 네. 네. 발표합니다.
0: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솔로를 하면서 처음 만든 곡이 있어요. 세상 사는 이야기.
1: 세상 사는 이야기.
0: 네. 그게 이제 하청이 자꾸 헤어져서 제가 이제 솔로 앨범을 나올 때 만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그 노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이게 번안곡인데 우리 서순환 선생님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오 멋진 세상이란 네. 곡. 일단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죠.

0: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서수남의 노래 세상 사는 이야기 그리고 오 멋진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전해주셨는데
1: 네, 이것도 건축시성이죠. 예. 건축시성인데 제가 아주 참 좋아서 그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안을 한 거죠.
0: 원곡은 외국곡이었고 네, 오 멋진 네, 세상. 네. 그리고 앞에 들었던 세상 사는 이야기는 이제 순수 자작곡인데
1: 예, 제가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고
0: 가사가 재밌네요. 본인 이름도 이렇게 그, 많이 나오고
1: 예. 그 듣는 사람들이 네. 서수남이가 부른 노래들은 노래가 좀 길어다. 예. 이게 또 가사가 이것도 예. 4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길죠.
0: 아니 4절씩이나 되면은 외기 외우

0: 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네, 있었어도.
1: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는 예.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금방 외우는데 노래를 배워서 하려면은 이제 가사 외우는데 조금 예. 어려움이 있죠.
0: 맞아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2절까지만 네, 그렇죠. 반복되는 걸로. 노래 만드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그 내가
1: 역시 예. 가사지요.
0: 가사.
1: 예, 가사가 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먼저 쓰고
0: 아.
1: 예, 노래를 만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멜로디를 먼저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사를 먼저 쓰고 예. 노래를 만들어요.
0: 저도 그 싱어송라이터 작사 작곡 같이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얘기 듣다 보면은 작사가 중요하다, 가사가 네, 중요한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1: 먼저
0: 들어요.
1: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0: 네,
1: 노래는 뭐 얼마든지 변형해서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는데
0: 네.
1: 가사와 멜로디가 이제 꽂히는 거 그러니까 이 접해서
0: 아.
1: 그 시너지 효과.
0: 네.
1: 그게 이제 그 가장 그 핵심이지요.
0: 가수는 네. 결국 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메시지의 전달자.
1: 그렇죠.
0: 예. 그렇죠?
1: 사실은 음의 전달자지만은 그 가사의 전달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봐요.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쓰신 노래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서수남 선생님의 인생사가 다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고요.
1: 되게 자기 얘기들을 많이 자기가 접한 얘기들을 많이 쓰죠.
0: 제가 볼 때는 그 쓰신 곡들 순서대로 해가지고 쭉 가사를 열고 하면은 자서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1: 아, 뭐 그런 점도 이거 저기 자기가 아무래도 접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네. 응용하게 되니까.
0: 네. 네.
1: 그리고 자기 상상 같은 것들이 자기 일상생활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그렇게 그런 쪽으로 흐르죠.
0: 네. 특징이 좀 강했던 뭐랄까 눈에 확 띄는 제목이 있었던 게 허참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감탄사인 허참이 아니라 예. 가족어락관의 그 명예 MC 허참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가요?
1: 예, 허참 씨하고 나오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두터웠어요.
0: 가족어락관의 최다 출연자가 서수남 선생님이었잖아요.
1: 아니 그 마지막 그 장수 프로그램이었죠.
0: 그렇죠.
1: 그런데 예. 종방.
0: 그 2009년도에 아마 종방됐을
1: 예.
0: 거예요.
1: 예. 그 종방 프로그램을 녹화를 했어요. 같이.
0: 예, 예, 예, 예.
1: 같이 했는데 어때 내가 그 가족오락관의 최다 출연자였더라고요.
0: 허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 네. 나는 저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제가 나가면은 하여튼 그 분수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0: 아유 시청자들이 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1: 그 허참 씨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아 이건 노래를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종방하는 그 기념으로 내가 노래를 하나 만드는 게 이게 허참이에요.
0: 아.
1: 네. 가사도 제가 쓰고
0: 예.
1: 곡을 많아 만들었죠.
0: 아니 허참 선생님도 원래는 이제 가수 출신이시니까
1: 네.
0: 이건 내가 부르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나요?
1: 아 근데 장르가 조금
0: 아.
1: 허참 씨는 그 트로트 장르였어요.
0: 예,
1: 좋아하는
0: 예.
1: 이거는
0: 아, 장르가
1: 트로트
0: 맞았군요.
1: 장르 노래가 아니고 포크 계열의 노래였죠.
0: 네. 네. 허참 선생 앞에서 이 노래 불러주신 적이 있으셨군요.
1: 그럼요. 예. 예. 좋아했어요. 자기 허참 자기 제목도 그렇고
0: 아유.
1: 노래 좋아했어요. 허참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는데
0: 안타깝게 세상을
1: 너무 빨리 죽었어요.
0: 예, 예. 너무 빨리 아유. 재작년이었나요? 벌써 세월이.
1: 그 뭐 참 본인도 자기가 병원에 가니까 그 술을 많이 좀 마신 것밖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술을 좋아했어요.
0: 아.
1: 간이 안 좋았던가 봐요.
0: 예.
1: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간이 매우 나빠졌다고 의사가 얼마 못 사시겠다고.
0: 그 이후로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1: 급속도로 그냥
0: 빨리 떠나신 거죠.
1: 한 달 만에.
0: 주변 가족이나 동료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 자기 병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예.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예. 자기 몸에 대해서는 애써 그냥.
1: 참 안타까웠어.
0: 아야 참. 자 이번에 그러면은 허참이란 노래를 들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서른도 씨의 곡에 서수남 선생님이 또 가사를 붙인 곡이 있더라고요. 내 사랑 당신께라는 곡.
1: 예.
0: 두 곡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일요 초대서 오늘 가수 서수남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당신께 그리고 허참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하늘에 계신 네, 허참 선생이 들으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래에 근데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네요. 랩도 있고 막 예. 랩 같은 그것이 힙합이 유행하기 전부터 서수남 하청일 음악에 약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1: 그 팔도이라 미래라는 예. 곡이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나중에는 그때는 랩이라는 노래가 없었어요.
0: 없었죠 우리는.
1: 예. 그런데 예. 나중에 그런 장르의 그 랩이 나와가지고 예. 예,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가 온다고 설악산이 랩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럼 이제 한국 컨트리 음악의 대부가 아니라 랩 음악의 대부로 이제.
1: 그러니까 그 랩을 이미 서수남이가 벌써 불렀다고 그렇게 조금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
0: 그러니까요. 네. 가요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따질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그리고 또 어린이 음악 관련해서도 좀 많이 그 큰 기여를 하셨어요. 과수원기를 더 넓게 알리셨고.
1: 네네. 그 어린이 프로그램을 그 데뷔 때부터 그 모습이 네. 그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캐릭터였었나 봐요. 예, 그래서 예.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거든요.
0: 저도 어린이 때 많이 봤습니다.
1: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요를 많이 불렀죠.
0: 예.
1: 예, 동요를 많이 불러가지고 그 중에 이제 과수원길이 좀 히트가 됐죠.
0: 동요를 많이 부르시고 또 동요풍의 노래도 많이 만드시고.
1: 네, 그 저희들이 노래 장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선율이 저 동요풍들이 많았어요.
0: 그러게요.
1: 네네.
0: 예. 어찌 보면은 히트곡 중에 하나인 친구가 그립구나 이 곡도 물론은 이제 성인들의 노래지만
1: 네.
0: 그 진행이나 이런 거는 약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같은 느낌도 들고요.
1: 네. 예. 그 친구가 그립구나도 제가 만들었는데
0: 예.
1: 그 시작하는 느낌이 조금 이상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노래는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을 이렇게 한다고 그 저 노래만 작곡가들이 좀 많이 좀
0: 평가를 그렇게
1: 기존의 형식을 깬 노래라고 그랬죠.
0: 형식 파괴군요.
1: 네네. 예. 네.
0: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서순환과 하청일의 어찌 보면 가장 또 널리 알려진 곡 중에 하나죠. 친구가 그립구나 이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친구가 그립구나. 서수남과 하청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컨트리 음악은 아니고 성인 가요풍인데
1: 이게 그러니까 처음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아마 그 트로트풍의 노래는 이 노래가 유일해요.
0: 아, 이 곡 한 곡 외에는 없었습니다.
1: 네, 없어요. 없었는데
0: 왜 이게 거예요? 이제
1: 그 당시에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 이게 아, 손진석 사장님이
0: 요구하셨군요.
1: 아, 이제 우리를 전속하면서 네. 아, 그러니까 그 우리 트로트 가요풍의 노래를 한 곡만 좀 불러다오. 그러니까 서수남 하청일의 풍의 노래도 네. 개성 있고 좋은데 네. 좀 장르를 이쪽 장르에도 조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그 주문을 받고도 작곡을 한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0: 사랑받았죠.
1: 사랑받았어요.
0: 예,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서수남 하청일의 패턴이 있는데 곡들이 네. 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별미 같은 느낌이어서
1: 예, 그렇죠.
0: 어찌 보면은 그 서수남 하청일 그 음악 이력의 하나의 또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내가 하기 싫은 음악을 하면은 오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은.
1: 예, 네, 그래서 트로트 장르의 노래가 이 노래 하고 그 뒤에도 이제 주문을 받고 노래가 인생길이라는 노래였는데 아. 그 두 노래가 다 그래도 사랑 많이 받았어요.
0: 예.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더 확장해서 해볼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쪽으로.
1: 예. 그런데 그 제가 그 싫다기보다는 예. 저희들 알게 모르게 그냥 내 장르의 음악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0: 예. 그런데 네, 저도 또 들으면서 느꼈지만은 성인 가요지만 또 서수남 하청일 두 분이 부르시면은 성인 동요를 듣는 것 같은.
1: 네, 맞아.
0: 순수한 어떤 그런 네네, 메시지와 네네. 느낌이 있어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평생을 음악과 함께 해오셨는데 음악은 이제 방송. 거치 보면 이제 서수남의 인생은 거기에 다 맺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인으로서 앞으로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곡이 있다면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1: 그게 음악하는 사람의 아쉬움이 아 많은 창작곡을 만들어서 이제 사랑받는 곡을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의 그냥 작은 소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곡이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예, 만들 때 보면은 예.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가사와 멜로디가 이제 잘 어우러져야 그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고
0: 네.
1: 가사는 좋은데 멜로디가 그냥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은 노래들도 많고 좀 뭐 그런 또 멜로디가 좋은데 또 가사가 또 이렇게 와닿지 않는 노래들도 있고
0: 둘 다 확실하게 꽉 마음에 드는
1: 네,
0: 곡들 만나기가 쉽지
1: 매치가
0: 않죠.
1: 딱 되는 노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0: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이 만든 곡 중에 이 곡은 정말 완벽하다 하는 곡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1: 그런 곡들이 뭐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은 예. 그래도 뭔가 하여튼 곡 만들고 가사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0: 항상 아쉽군요.
1: 항상 아쉬워요.
0: 그렇군요.
1: 항상 아쉬워.
0: 예.
1: 그럼에도 그러면서 그냥 평생 살아왔던 것 같아요.
0: 그 아쉬움이 더 잘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더 좋은 곡이 나오는 네네. 바탕이 되겠죠.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셨고 또 많은 어린이들의 박수를 받으셨고 그동안 그 어린이들이 다 성인이 돼서 이제는 제가 되기도 하고 네, 네. 제 또래 친구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많은 제자를 두셨어요. 노래 교실 하시면서
1: 네.
0: 얼마나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1: 그래서 제가 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래도 노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예. 저에게 그 대명사처럼
0: 맞아요.
1: 예. 원래 시작할 때는 주부 노래 교실이었었어요.
0: 예.
1: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로 했는데 그게 원체 그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노래 교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그냥 완전 붐이 일어났죠.
0: 노래 그래서 교실 수준이나 뭐 캠퍼스가
1: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한 직업군이 됐어요. 노래 선생님, 네, 노래 교실 선생님들이
0: 그 원조가 그러면 서수남 선생님이군요.
1: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태어났죠.
0: 지금도 많죠. 뭐.
1: 그런데 그 물론 이제 그 노래 교실이 사랑받게 된 원인 중에는 이제 노래방이라는 그 문화가 나오면서 예. 이제 저희 그 노래방에 나오기 전에 노래교실이 생겼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러다가 한 2년 지난 다음에 노래방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노래교실이 굉장히 그 노래방 문화 때문에
0: 타격을 받았나요?
1: 아니, 더 좋아졌죠.
0: 아, 그랬군요.
1: 좋아졌죠.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욕망이
0: 더 잘하고 싶으니까.
1: 네, 더 예? 많이 생겼기 때문에.
0: 노래할 자리가 생겼으니까.
1: 네.
0: 예. 아.
1: 그래서 그 노래방 문화 때문에 노래교실이 더 사랑받게 됐죠.
0: 그랬군요.
1: 그래서 아. 참 저는 그 운이 좋았다고 그럴까요?
0: 예. 네.
1: 그래서 참 음악을 하면서 편안하게 그 좀 사랑받고 많이 하는 게 감사해요.
0: 예. 네,
1: 여러분들한테 참 이런 시간에 그 감사한 마음을 정말 느낍니다. 항상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0: 네. 네. 지금 이제 듣고 계신 팬들 혹은 청취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치겠지만은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하청일 선생과의 어떤 다시 리조인 어떤 네. 무대가 생긴다면
1: 그래서 뭐 죽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우정의 무대
0: 예.
1: 이렇게 이런 좀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꼭 만들고 예. 싶어요.
0: 그 성사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께 네. 축복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1: 네.
0: 정말 건강하게 좋은 활동 꾸준히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신명가 직접 만드신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1: 네, 이거는 제가 그 무대 공연했고 항상 마지막에 꼭 부르는 노래인데
0: 휘날레 곡이군요.
1: 네, 휘날레 곡인데 이거는 이제 같이 부르는 노래예요.
0: 아, 박수 치면서
1: 막 이제 같이 주고받고
0: 예.
1: 제가 한 소절 하면은 이쪽에 이제 관중들이 오. 따라하고 이제 그런 노래로 만드는 건데
0: 네.
1: 아주 이 노래를 참 많이들 우리 저 팬들과 많이 불렀어요.
0: 예, 이 곡 들으시면서 좀 신명이 많이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예. 자, 서순환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신명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늦은 밤 야식으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출출할 때,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술 마시고 속이 허전할 때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은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옆에서 라면을 먹으면 한 젓가락만 하면서 거들게 되죠.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만 넣으면 완성되는데요. 가장 맛있는 한 젓가락을 위해 라면 한 봉지에는 식품공학, 화학, 물리학, 미각 등 과학이 촘촘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발면은 왜 3분이어야 할까요? 라면 스프 배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국내 1호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는 책 라면의 과학에 라면의 역사, 라면의 제조 공정 등 라면의 숨은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라면 박사,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와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라면 평론가 지영주 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인생에서 소박한 취미를 찾다가 다양한 라면의 종류와 맛을 알게 됐고 라면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2013년부터 라면 정복자 피키라는 닉네임으로 라면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라면 평론가가 됐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약 2,300여 종의 라면에 직접 평점을 매겨 소개해왔는데요. 저서로는 일본과 러시아에 수출된 라면의 역사, 오늘도 라면입니다. 라면 완전 정복, 라면 수프의 배합, 면, 제조 공정 등을 담은 라면의 과학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교사셨다고 해요. 아주 안정적인 직업인데 교사직을 관두고 라면 평론가로 활동할 만큼 라면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1: 네, 라면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라면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에 비해서 너무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워서 라면 매니아로서 라면을 소개한 지 10년 차가 되던 해에 직장을 퇴사하고 나와서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와, 라면 평론가라는 말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지영준 씨가 국내 1호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예, 라면 평론가라는 타이틀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1: 네,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0: 네.
1: 이 라면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좀 평가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제 의지를 담아서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라면 평론가로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지요?
1: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강연, 방송, 그리고 집필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진행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다 라면에 관련된
1: 네, 라면에 있죠?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시려면 평소에 라면 정말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드시나요? 얼마나 자주 드실까요?
1: 네, 저는 일주일 기준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먹고 있어요.
0: 그렇군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이네요?
1: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요. 하루에 두 개, 세 개 먹을 때도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난 13년간 몇 종의 라면을 맛보셨을지도 궁금해지는데 네. 평점 매긴 라면 종류만 2,300종이면 맛본 거는 더 많을 것 같은데.
1: 한 5,000 종류의 라면을 맛봤는데요.
0: 네.
1: 문제는 이제 평점만 매긴 게 아니라 저는 연구하고 분석해서 소개하는 활동까지 하는데 그건 이제 절반 정도, 2,300여 종 정도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0: 네. 라면 평론가시니까 아무래도 끓이는 것도 달인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요즘 라면 종류가 워낙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끓이는 방법도 종류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파나 계란, 만두, 떡, 뭐 해물 등등 각자 본인만이 네.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먹는 방법들도 많고 어때요? 어떻게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이제 라면을 평가할 때는 권장 조리법을 완전 그대로 지켜서 맛보고 평가하고 있어요.
0: 네.
1: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의 양, 그리고 조리 시간,
0: 네.
1: 그리고 끓이는 순서를 지켜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게 먹어야지 그 라면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0: 네.
1: 그게 평가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즐길 때는 여러 부재료를 넣어서 즐기기도 하고 막 요리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영준 씨 댁에 라면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라면 유통기간이 짧더라고요.
1: 네.
0: 예, 그 라면 보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특히 구하기 귀한 것들은 네.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은데.
1: 일단 라면은 건조하고 써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소비기한은 6개월인데 최소한 2개월, 3개월 내에 드시면 제일 맛있는 라면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라면이 썩지는 않는데 기름의 품질이 변해요. 아. 그래서 좀 넉넉하게 유통기한이 잡힌 걸 드시면 훨씬 맛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짧거나 혹은 지난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용으로 면 같은 걸 방부 처리를 해서 썩지 않도록 네. 제가 처리를 해서 아. 뭐 1년, 2년 뒤에도 뭐 혹은 10년 지난 라면도 제가 연구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직접 처리까지 하시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독특한 라면을 찾기 위해서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다니셨다고 하는데 북한 라면까지 구하셨다고.
1: 네, 맞습니다.
0: 이 북한 라면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또 맛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1: 원래 북한 라면을 이제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계속 구하려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여러 번 가도 못 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집가로 유명하신 이성철 라면 수집가님께서 알려주셔서 네. 중국의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0: 그렇군요. 맛은 어떻던가요?
1: 일단 밀가루의 품질도 떨어지고 기름의 품질도 떨어지고 모든 기술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0: 그렇죠.
1: 저는 먹어보고 이렇게 생긴 패키지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나라 네. 라면처럼 만들었는데 네. 맛이 너무 떨어져서 먹고 나서 한동안 입맛이 떨어져서 그날 저녁도 못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렇군요. 뭐 요즘 해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짝퉁 한국 라면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국 라면처럼 해서 한글을 넣어서 팔면 잘 팔린다는 그런 공식이 있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라면도 한국 라면을 좀 카피해서 만들었고요.
0: 네.
1: 중국, 미국, 일본 전 세계에서 한글을 넣은 한국 라면 같은 그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정말 독특한 거는 우리나라 걸그룹이나 개그맨들을 광고 모델로 써서 네. 한국 라면처럼 이렇게 광고하기도 해요.
0: 아, 그 짝퉁 라면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 대만 등지에도 라면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 라면 인기가 유독 많은 이유가 뭘까요?
1: 라면 자체는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특유의 느끼함이 있어요. 근데 그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도입을 했는데 그 매운맛과 느끼함의 조화가 라면에는 엄청 좋은 조합이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냈고
0: 네.
1: 그게 처음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류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면서 그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었고
0: 네.
1: 지금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라면이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과학의 산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스프의 배합이라든지 라면 면발 등등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면, 스프, 포장지까지 이게 사실 식품공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게 라면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별로 기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이게 기업마다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고 기술적 장벽이 높아서 한국 라면 회사들의 이 맛과 품질을 전 세계 회사들이 따라하려고 하는데 못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마저도 한국의 라면 회사들의 기술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따라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라면의 역사와 제조 공정 등을 담아서 지영준 평론가가 라면의 과학을 쓰셨습니다. 오늘 책 읽고 나면 라면도 먹고 싶어지고 준 라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라면의 과학 만나보겠습니다. 박민의 라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지영준 라면 평론가의 라면의 과학입니다. 우선 라면이란 무엇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라면과 라멘 다른 건가요?
2: 네. 완전히 다른 식품인데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1: 그냥 그 언어 차이인 줄 알았어요.
2: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라면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라면은 영어로 인스턴트 누들. 인스턴트 라멘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게 기본인데요.
1: 네.
2: 한국 사람들은 그 인스턴트 라멘은 일본의 음식 라멘을 본따서 만들어진 건데 라멘이 도입되기 전에 인스턴트 라면을 먼저 도입했고 네. 먼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 그렇군요.
2: 일본인들은 인스턴트 라멘이라고 명확하게 부릅니다.
1: 그렇죠. 일본은 라멘이 또 하나의 굉장한 또 미식 분야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일본은 라멘이 주류고요. 인스턴트 라멘은 약간 그걸 본따서 만든 아류작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1: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라면이 메인이 돼버렸네요.
2: 네, 맞습니다.
1: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인스턴트 라면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2: 1958년도에 일본인 사업가 안도 모모쿠에 의해서 발명이 된 건데요. 원래 일본인들이 1900년대 초부터 라멘이라는 음식을 즐겨 먹었었어요.
1: 네.
2: 근데 처음에 라멘은 라멘이 아니었고 중국인의 국수라는 뜻을 지닌 중화소바, 진화소바로 불렸습니다.
1: 네.
2: 즉 일본인한테 중화소바, 라멘은 우리로 치면 짜장면 같은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1: 네.
2: 그걸 보고 이걸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끓일 수 있게 인스턴트 식품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우연히 아내가 튀김 요리를 하는 걸 보고 면을 기름에 튀겨봤는데 기름에 면을 튀기니까 면이 방부제 없이도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된다는 걸 발견해냈고
1: 네.
2: 또 다시 뜨거운 물 부으니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 라멘을 발명하게 됩니다.
1: 네.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된 이후에 우연치 않게 세계 최초의 컵라면도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지영준 라면 평론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안도는 직접 라면 수출을 지휘했는데 미국 현지 바이어들에게 치킨 라면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미국인 바이어가 치킨 라면을 어떻게 먹을지 몰라 라면을 부순 후 종이컵에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익혀 포크로 맛보기 시작한 것이다. 라멘과 인스턴트 라면을 즐겨 먹는 일본인과 다르게 미국인은 라멘도 인스턴트 라면도 먹어본 적이 없었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릇과 젓가락도 없었기에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안도는 미국에 라면을 수출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일본으로 돌아온 안도는 연구원들에게 컵라면 개발을 지시한다.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보온과 단열이 되면서도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전용 용기의 개발, 컵라면에 적합한 전용 면과 스프, 건더기의 개발 모든 것이 최초이면서 난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컵라면을 출시한다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니신식품의 젊은 연구원들은 안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휘 아래 수많은 난관을 해결하고 1971년 9월 세계 최초의 컵라면 컵누들을 출시한다.
1: 미국의 라면을 수출하려다 컵라면이 발명된 거군요. 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컵라면 당시 반응은 어땠나요?
0: 세계 최초의 라면은요. 출시되자마자 일본인들 사이에서 마법의 라면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면은 우동 한 그릇이 6엔 하던 시대에
1: 네.
0: 한 개 35엔으로 거의 6그릇에, 우동 6그릇의 가격 비싸게 출시가 네. 됐는데도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계 최초의 컵라면은 1971년도에 한 개 100엔으로 출시를 합니다.
1: 금값이네요 거의.
0: 지금도 일본에서 저렴한 컵라면을 한 개 100엔짜리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55년이 예. 지난 지금도. 근데 55년 전에
1: 부자밖에 못 먹겠네요.
0: 출시가 되니까 너무 비싸다고 예.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 컵라면을 왜 사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 네.
0: 회사가 이 컵라면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매각을 해야 되나 철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 컵라면이 철수할 뻔했는데요. 정말 우연한 사건으로 대박이 나요. 출시 1년이 지나서 계속 판매가 부진하고 안 팔리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좌익 대학생들이 산장 부인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했던 사건,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1: 네.
0: 그게 10일간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민간인과 경찰이 3명이 죽고 27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일본 전역을 완전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사건에서 경찰이 너무 진압을 못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한겨울에 진행된 사건에서 도시락 같은 게 다 얼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 상황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타고
1: 뉴스를
0: 일본
1: 통해서.
0: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1: 광고가 됐군요. 예.
0: 그때 시청률이 거의 90%에 달할 때였는데
1: 네.
0: 그 이후에 일본 전역에 컵라면 주문이 쇄도했고 그때 이후로 컵라면이 일본인들한테 필요성과 간편함 그리고 맛이 인정받아서 지금은요. 일본 사람들은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을 더 많이 먹고 엄청 즐겨 먹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진짜 일본 컵라면 종류가 많더라고요.
0: 네.
1: 한국 라면의 역사, 그 시작은 또 어떻게 되나요?
0: 한국 라면은 1958년도에 일본에서 라면이 발명된 뒤 5년 후에 전해집니다.
1: 네.
0: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라면을 만드셨던 분은 원래 식품 사업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 업계를 이끌고 선도했던 제일생명보험회사 사장 전중윤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공무원이셨던 분이 광복 후에 보험회사를 차리고 한국의 보험업계의 기틀을 만드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우연히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1: 네.
0: 그게 바로 꿀꿀이죽이라는 음식이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1: 네.
0: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었는데 그걸 보고 보험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감이 드셨대요. 그래서 보험 사업을 그만두고 일본에서 유행하던 인스턴트 라면을 한국에 도입한다면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일본으로 떠나서 그 라면 기술을 도입해옵니다.
1: 그렇군요. 처음에 한국 라면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본인들이 막 잘 도와줬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문전 박대하고 또 거절도 당하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요청을 하니까 일본인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서 네. 온갖 어려움을 넘어서 한국에 라면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1: 양도 푸짐하고 저렴했던 라면이 큰 인기를 끌 줄 알았는데 몇 년은 고전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라면이 좀 생소해서였을까요?
0: 이게 그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요. 일본에서 출시됐을 때 아까 비싸게 출시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동 6그릇의 가격. 근데 한국으로 도입된 라면은요. 일본의 라면보다 20% 양은 늘리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출시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꿀꿀이죽 2그릇의 가격 10원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푸짐하고 저렴하게 출시했으니까 일본처럼 혹은 일본 이상으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라멘이라는 음식에 친숙했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면을 마법의 라멘이라고 하면서 엄청 선호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라멘을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라면을 이게 식품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네. 라면의 면이 옷감 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옷감으로 착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쌀이 부족해지면서 라면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혼분식 장려 정책 속에서 라면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라면은 제2의 쌀, 특수 영양 국수 등으로 소개되며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마운 음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혼분식 장려 정책 속 대용식으로 주목받으면서 라면은 큰 인기를 얻어나갔다. 먹을 것이 풍부해서 적게 먹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재와는 달리 1960년대 중반 식량 부족으로 고통 겪던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은 풍부한 열량은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함유된 영양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제2의 쌀 역할로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준 고마운 음식이었다. 손님 접대용 혹은 선물용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제 라면 선물 받은 사람들 좋아했겠네요. 라면의 제조 공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면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만드나요?
0: 라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밀가루를 배합하고 그 만든 면을 모양을 만들어서 찌고 찐 걸 기름에 튀기고 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스프와 합쳐서 포장하는 과정까지. 스프는 라면 회사가 아니어도 작은 회사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라면에 들어가는 그 유탕면, 네. 기름에 튀긴 면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라면 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이 라면 면발이 꼬불꼬불한 건 다 이유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 면발 꼬불꼬불한 이유는 면발 만들 때 벨트 속도를 조절해서 꼬불꼬불하게 만드는데요. 꼬불꼬불하게 하면은 라면 봉지 안에 가장 많은 면을 넣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면들이 직선일 때보다 서로 들러붙지가 않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면이 잘 풀어지는 효과도 있고 또 외부 충격을 스프링처럼 흡수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가지게 됩니다.
1: 근데 라면이 항상 뭉쳐있는 것만 봐서 길이가 얼마나 될까 가늠이 안 되는데 라면 면발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0: 이게 제품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 기준을 한다면 40cm의 라면 가닥이 한 봉지에 100가닥이 들어있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한 봉지 안에 라면을 1열로 이으면 네. 40m가 됩니다.
1: 와,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기네요. 네. 예, 라면 공정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면을 튀기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 지영준 평론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유탕 과정은 면을 160도 이상의 기름에 70초에서 75초 정도 튀기는 공정으로 라면 제조 공정의 하이라이트다. 유탄 과정에서 각종 유해 세균이 제거되고 면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기름으로 치환되면서 면의 수분 양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져 방부제를 넣지 않고도 유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엄청난 속도로 라면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기름이 사용된다. 라면은 고여있는 기름에 면을 튀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선한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사용한 기름은 흘려내보내는 연속식 튀김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기름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기름의 신선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라면을 제조한다. 건면의 경우는 유탄 과정 대신에 뜨거운 바람으로 면의 수분을 빼주는 건조 과정이 진행된다. 유탄 과정 이후에는 깨끗하게 튀겨진 면을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해 냉각시킨다. 엑스레이 검색기에 통과시켜 혹시 모를 이물질이 혼입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분리한다. 면에 포장된 스프를 올린 후 자동 포장기를 이용해 완제품으로 포장한다.
1: 면발을 익힌 후에 기름에 튀겨 만드는 것이 유탕면인데 대개 라면이 유탕면이겠죠?
0: 네. 세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면도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라면에는 그 기름의 고소한 맛이 핵심 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의 면발을 건조하는 방식은 기름에 튀기는 방식도 있고 바람으로 말리는 방식도 있는데
1: 네.
0: 압도적으로 기름에 튀긴 방식의 유탕면 라면이 인기가 좋습니다.
1: 네.
0: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90% 이상 유탕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건면 한 10%도 안 되는 수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유탕면이 국물도 잘 스며들고 면과 국물이 조화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면을 기름에 튀기는 순간 면 사이사이에 작은 미세한 구멍 같은 게 생겨요.
1: 네.
0: 그 안으로 스프 같은 국물이라든지 맛 성분이 스며들기 때문에 훨씬 더 국물과 조화를 이룬다고 느껴지고요.
1: 네.
0: 반대로 바람으로 말리는 겉면은 오히려 그 조직이 더 치밀해져서 그 국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국물과 따로 논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1: 네,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겉면 많이 나오던데
0: 네, 맞습니다.
1: 겉면만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람으로 말리기 때문에 면이 좀 치밀합니다. 그래서 좀 면발이 좀 딱딱하고요. 좀 국물과 덜 조화된다는 느낌도 있는데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기름 섭취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긴 유탕면은 지방과 포화지방 섭취가 되게 큰데요.
1: 네.
0: 겉면은 지방 섭취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서 훨씬 깔끔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라면에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팜유인데요. 팜유가 장점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팜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요?
0: 네. 팜유는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기름 야자나무의 열매로 만든 기름인데요. 그게 식물성 기름임에도 동물성 기름처럼 상온에서 굳어있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포화지방이 높은데요. 포화지방이 높다는 것은 기름이 변질이 훨씬 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라면이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으로 만들어졌었는데
1: 네.
0: 이 팜유라는 것이 발견되고 나서는 팜유가 대체를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1: 네.
0: 동물성 기름보다 좋은 점은 위생적으로 되게 유리하고요. 또 반대로 기름 자체의 향이 되게 없어서 스프로 라면의 맛을 되게 돋보이게 하는데 엄청난 장점을 가집니다.
1: 네.
0: 그래서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심지어 화장품 같은 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0: 이제 팜유가 이제 저렴해서 쓰는 거다라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한 것도 맞긴 맞는데요. 이제 동물성 기름을 대체할 때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된 건 아니고 위생적인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식품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지영준 라면 평론가의 책 라면의 과학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면 너라면 괜찮아.

0: 오늘은 국내 1호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와 함께 라면의 과학 만나보고 있습니다. 라면 면발을 보면요. 색깔이 대부분 약간 밝은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인 이유가 있다고요?
1: 네. 면발이 노란색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예전에 라면을 만들 때 라면에 간스이라는 알칼리성 물질을 넣었었어요. 그걸 넣게 되면 면에 있는 그 성분과 만나서 약간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면류첨가 알칼리제로 바뀌어서 식품 첨가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살짝 노랗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니고요. 라면 회사들이 영양 강화를 위해서 비타민 B2를 넣습니다.
0: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라면은 꿀꿀이죽을 먹어야 했던 어려웠던 시기에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0: 네.
1: 이걸 식품으로서 이게 뭔가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0: 네.
1: 비타민을 좀 넣어서 그런 비타민 결핍을 막고자 노력을 했고요.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신체에서 부족하면 뭐 구수염, 설염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0: 네.
1: 좀 그런 걸 막고자 넣었는데 면의 색깔이 좀 더 노랗게 돼요. 그
0: 그렇군요.
1: 비타민 B2를 넣으면. 그래서 그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효과까지
0: 네.
1: 노려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그 어떤 특정 라면의 경우에는 면발이 노란 게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라면 같은 게 있어요.
0: 네.
1: 대표적인 게 곰탕 라면 같은 경우는
0: 그렇죠.
1: 면발이 좀 하얘야 되니까
0: 네.
1: 일부러 비타민을 넣지 않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라면의 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원료들이 사용된다고요?
1: 네, 사실 그 부분은 사실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취재하는데 좀 한계가 있긴 했는데요.
0: 네.
1: 대표적인 게 그 라면을 만들 때 일반적인 밀가루로 만들면 그렇게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성 전분이라는 걸 넣어주면요.
0: 네.
1: 좀 더 면이 훨씬 덜 풀어지고 쫄깃하게 유지되는 데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식품 첨가물인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라면에는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난각 칼슘, 계란 껍질에서 추출한 칼슘을 넣어서
0: 네.
1: 영양 강화를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발 식감을 좋게 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라면에 들어가는 수많은 첨가물들에 대해서 건강에 나쁠 거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건강한 수준까지 해롭지 않은 수준에서 이제 사용하도록 규제가 돼 있고요. 그런 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라면은 너무 맛이 없다고 느껴지고 이게 식품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0: 네.
1: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라면 맛의 비밀하면은 또 라면 스프일 텐데 이 감칠맛을 내는 라면 스프는 어떻게 발명된 건가요?
1: 스프가 발명됐다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록된 거는 저는 못 봤고요.
0: 네.
1: 스프 자체는 라면과 좀 별도로 따로 개발이 됐다 보니까 라면 회사에서 기존에 있었던 스프를 라면과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스프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원재료를 농축시켜서 건조시킨 게 이게 기본인데요. 그 스프 안에는 수많은 맛 성분들이 들어가서 라면의 맛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 라면 스프 안에 MSG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은데 뭐 건강에 해롭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분분한 것 같아요.
1: 지금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고 이제 위해성이 없다. 이제 건강에 나쁘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MSG는 공식 명칭으로는 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0: 네.
1: 근데 글루탐산 나트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붙여서 물에 쉽게 녹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럼 글루탐산은 뭐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요. 이 글루탐산은 뭐 모유에도 들어있고 치즈에도 들어있고 토마토에도 들어있고 그냥 자연계에서 감칠맛을 내는 식품들에 다 들어있습니다.
0: 네.
1: 다시마 같은 데도 들어있고요.
0: 네.
1: 근데 거기에 이제 나트륨을 붙여서 이제 그런 이제 조미료를 만든 건데 그럼 MSG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지금

0: 실제로는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건강에 오히려 좋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요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똑같은 소금을 썼을 때 MSG를 조금 넣어주면요. 소금 양을 적게 사용해도 훨씬 더 맛있고 짜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1: 저염식을 하시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네. 한국 라면 회사들은 또 MSG 대신 핵산 조미료를 이용하기도 한다는데요. 핵산 조미료란 무엇일까요? 관련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라면이 MSG 대신 핵산 조미료를 이용해 감칠맛을 내고 있다. 핵산 조미료란 무엇일까? 핵산은 뉴클레오티드라는 단위체로 구성된 중합체로 뉴클레오티드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이노신산과 구아닐산이 감칠맛을 낸다. 이노신산은 1913년 고다마 신타로가 가다랑어에서 발견한 것으로 갓조부시, 멸치, 쇠고기 등 육류에 많이 들어있으며 고기 생선 등의 감칠맛을 내고 구아닐산은 1957년 아키라 고니나카가 표고버섯에서 발견한 것으로 말린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있고 버섯의 감칠맛을 내는 물질이다.
0: 제가 좀 TMI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 감칠맛이라는 맛이 1910년대부터 일본에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게 1980년대까지 네. 전 세계적으로 맛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좀 이제 동양에 대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1: 불신
0: 같은 것도 담겨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감칠맛을 내는 성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MSG, 네. 글루탐산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무슨 뭐 멸치 같은 데서 나오는 이노신산, 그리고 표고버섯에서 나온 구아닐산 이런 것들의 감칠맛 성분을 과학적으로 인정을 못 받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인정받아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효모 추출물을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이 효모 추출물은 뭔가요?
0: 효모 추출물은 효모를 증식시켜 자가분해에 만든 단백질과 영양소를 농축 또는 분무 건조하여 만든 물질로요. 글루탐산, 이노신산, 구아닐산 같은 감칠맛 성분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면의 맛을 깊고 다양하게 하는데 좀 약간 고급 성분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라면 회사들은 예전에는 MSG, 글루탐산, 나트륨으로 라면의 맛을 냈는데 이 MSG가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핵산 조미료, 네. 이노신산, 구아닐산 혹은 이런 효모 추출물을 이용해서 라면의 감칠맛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1: 네, 한국 라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매운맛을 들 수 있을 텐데 이 맛있게 매운맛을 이제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함, 라면은 기름으로 튀겼기 때문에 느끼함이 있는데 이 매운맛으로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걸 이제 한국이 발전을 계속 해나갔고요. 한국의 이제 대표 매운 국물 라면, 그리고 매운 볶음면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1: 그렇죠.
0: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해외 사람들은 이런 매운맛은 별로 안 좋아하고 못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매운 걸 잘 못 먹는 일본에서도요.
1: 네.
0: 한국의 라면을 카피한 매운맛 라면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식 매운맛 라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매운맛이라는 게 발을 들여놓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1: 네. 라면의 매운맛을 비교할 때 스코빌 지수라는 척도를 사용한다는데요. 이 스코빌 지수는 뭔가요?
0: 스코빌 지수는 그러니까 매운맛을 측정할 때 보통 이제 고추의 매운맛에 있는 캡사이신의 농도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1: 네.
0: 그걸 이제 고추의 매운맛을 희석시키는 설탕물의 비율을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게 스코빌 지수입니다. 그래서 윌터 스코빌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내서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요.
1: 네.
0: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고추를 먹고 설탕물을 먹으면서 직접 그걸 갖다 비율을 측정을 했는데
1: 네.
0: 이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과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고성능 크로마토그래피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0: 이 고추의 매운맛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데 라면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 그럼 스코빌 지수가 높을수록 더 매운 건가요?
0: 네. 스코빌 지수가 높을수록 어마어마하게 맵다고.
1: 이 매운맛뿐만 아니라 라면의 풍미를 올려주는 데는 단맛도 단단히 한몫을 하는데요. 요즘 또 혈당 관리가 대세다 보니까 제로 슈거 라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제로 콜라도 그렇고 이렇게 달달한 맛이 빠지면은 또 뭔가 먹을 때 아 1% 부족하다, 밍밍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0: 그게 음료라든지 다른 곳과 다르게 라면 쪽에서는 제로 슈거가 적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비빔면 같은 데는 좀 설탕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1: 그렇겠죠.
0: 일반적인 국물 라면, 볶음면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데 비빔면에는 설탕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걸 제로 슈거, 당알콜로 바꿔서 개발을 했는데요.
1: 네.
0: 평이 엄청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네. 혹평을 했고
1: 네.
0: 한동안 팔리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1: 아, 사라졌군요.
0: 네.
1: 그렇죠. 라면 이왕 맛있게 먹을 건데 굳이
0: 네,
1: 또 그렇게.
0: 예. 그리고 라면 업계에는요. 건강하게 만드는 라면은 건강한 느낌으로 건강한 컨셉으로 만드는 라면은 잘 안 팔린다라는 것도 좀 이제 공공연한 법칙입니다.
1: 그렇군요. 라면에는 면과 스프 외에 또 건더기가 들어가 네. 있는데 라면의 건더기 속에도 과학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이 건조된 건더기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0: 이 건더기도 면과 똑같은 원리예요. 면도 수분을 낮춰서 방부제 없이 오랫동안 보존하게 만드는 건데 건더기도 수분을 낮춰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방식은 열풍으로 건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말고 동결 진공 건조 방식. 되게 엄청난 최첨단 과학 기술을 넣어서 맛과 영양 품질을 보존하는 방식을 갖다 넣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라면 뒤에 패키지를 보시면 동결 건조 파도 있고요. 그냥 건파도 있는데 동결 건조 파라고 한다면 정말 최첨단 과학 기술이 들어갔구나라고 네.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새우, 고기, 각종 해물 건더기들은 라면의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라면 건더기에 얽힌 이야기 본문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영준 평론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한국의 유명한 라면들에는 고기 모양에 식감도 고기 같지만 고기가 아닌 고명이 들어간다. 바로 콩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 모양으로 만든 대두단백이다. 과거에는 고기를 동결 건조에 라면에 넣는 기술이 부족했고 비용 문제 때문에 대두단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건더기 제조 기술이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두단백 건더기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져 비건, 할랄 라면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라면에는 반달 모양 어묵, 소용돌이 어묵, 캐릭터 어묵 등 귀여운 어묵이 들어간다. 이를 가마보코라고 한다. 가마보코의 어원을 살펴보면 부들꽃의 이삭이라는 뜻으로 초창기 가마보코가 대나무 막대기의 원통형으로 어육을 바른 후 구운 모양이 부들꽃 이삭과 비슷해서 가마보코라고 불렸다고 한다. 생선을 갈아 성형한 후 가열해 만든 가마보코를 열풍 건조, 동결 건조 등을 통해 수분을 낮춰 인스턴트 라면의 고명으로 사용한다.
1: 네, 고기 스프고 우리는 고기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사실 콩으로 만든 거였군요. 라면 포장도 보면 안쪽 부분이 이렇게 은박 색깔로 돼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0: 이 라면은 제품의 맛과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포장 기술도 계속 발전했는데요. 알루미늄과 여러 가지 플라스틱 막을 여러 겹 겹친 다층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이전의 라면들은요. 이 은박 포장이 돼 있는 제품은 약간 고급 제품이었고 은박 포장이 없는 제품 좀 저렴한 제품이었다는 게 좀 그 당시에는 기준이었습니다.
1: 네. 그 얼마 전에 라면에 관한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그냥 겉보기에는 라면 면이었는데 네. 그렇게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벌레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라면을 사실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벌레도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라면 봉지를 뚫고 침투하는 곤충도 있다는데 이런

0: 벌레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 포장을 해도 100% 막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침투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네요.
1: 네. 예전에는 그 벌레 중에서 화랑, 곡, 나방, 유충이라는 게 네. 식품업계에서 골칫거리였어요.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에도 그렇고 모든 식품업계에 그 유충이 파고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건 이제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습하고 좀 이제 너무 더운 환경에 놓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간혹 발생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은 포장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이중 포장뿐만 아니라 이 벌레를 쫓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이슈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면이라든지 어떤 식품을 보관하실 때 가능하면 습하지 않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 라면 구입하실 때 포장이 혹시나 좀 훼손된 것 같은 경우는 구입하지 않으시면 그런 문제는 만에 하나 그런 문제도 이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라면은 아무래도 공장에서 갓 튀겨서 바로 포장된 라면이 맛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신선한 게 라면도 더 맛있을까요?
1: 네,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라면의 품질이 변화되는 거는 라면을 튀길 때 기름 성분이 열이나 산소와 맞닿아서 산패 현상이 일어나서 기름의 맛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라면이 맛 없어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바로 튀기자마자 그 면을 가지고 라면을 끓이면 정말 최고의 라면 맛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0: 네.
1: 저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실 때 가능하면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구입해 드시면 신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0: 네.
1: 갓 튀긴 라면을 맛볼 수 있는 컨셉으로 라면 축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상북도 구미시에 우리나라 대표 라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최대 규모의 공장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역 축제와 연결을 해서 갓 튀긴 라면을 구입하고 맛보는 축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어서
0: 네.
1: 작년 기준으로 3일 동안 35만 명이 왔다 갔었어요.
0: 와, 그래요?
1: 구미 라면 축제.
0: 그 라면이 다 필요한 네. 만큼 있나요? 35만 명이면?
1: 그 네. 라면이요?
0: 네.
1: 그 하루에도 몇백만 개가 생산이 됩니다.
0: 아, 다행이네요.
1: 네, 어마어마하게 네. 생산이 되기 때문에.
0: 가서 이거. 거의 우리 어디 네. 특산품 사오듯이, 어디
1: 네, 맞습니다.
0: 과일 사오듯이.
1: 그래서 구미라면 축제에 가면은 다들 라면 봉지를 한가득
0: 와,
1: 가지고
0: 그쵸.
1: 어떤 분들은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0: 와, 어떤 마트 사는 것보다 신선하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 가면은 당일날 네. 생산됐다는 게 생산일자가 나옵니다.
0: 와, 재밌네요. 라면은 레시피가 다 있지만 그 레시피에 따른다고 해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끓이면 확실히 맛이 떨어지고 좀 퍼지는 느낌이 있는데 라면 여러 개 끓일 때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일단 그 라면을 여러 개 끓일 때 면이 퍼지는 이유는요.
0: 네.
1: 라면을 4개, 5개 혹은 10개 끓인다고 해서 화력이 4배, 5배 혹은 10배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화력이 약해져서 라면이 퍼지고 맛이 없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그 화력을 더 세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 개 끓여도 맛있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가서 라면 봉사 활동을 하는데요.
0: 네.
1: 거기선 전 한 번에 20개도 라면을 끓이거든요. 근데 화력이 어마어마하니까
0: 네.
1: 그래도 면이 퍼지지 않고 맛있게 끓일 수 있고요. 다만 집에서 만약에 한 뭐 4개, 5개 끓이신다면 가능하면 화력을 최대로 놓으시고 또 물도 약간 적게 넣으셔서
0: 네.
1: 끓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 라면 봉지에는 3개 끓였을 때, 4개 끓였을 때 물의 양을 다 측정해서 넣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고 하니까
0: 네.
1: 그런 건 이제 사라졌지만 이제 화력을 네. 최대로 해서 끓이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진짜 하나 끓이는 게 맛있다고 해서 여러 명이 먹을 때도 냄비를 다 따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1: 아, 네. 하나 끓였을 때가 제일 네. 맛있습니다.
0: 이 끓는 물에 라면을 넣는 게 상식인데 찬물에 바로 넣고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더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1: 예전에 한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그걸 SNS에 소개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면에 있는 면을 쫄깃하게 해주는 성분인 글루텐이요. 그게 찬물에서 풀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과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찬물에다가 면을 넣고 끓여도 라면이 끓여지고 맛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라면 회사가 원하는 맛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약간 면이 약간 설 익은 느낌이 들고요.
0: 네.
1: 스프에서도 약간 풋내 같은 향이 나요.
0: 아.
1: 그래서 그런 맛과 식감을 좋아하는

0: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데 저는 실제로 먹어보니까 끓는 물에 면을 넣어서 끓이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1: 이 컵라면을 이제 편의점 생기면서 전자레인지에서 많이 조리해 먹는데 그게 더 맛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0: 거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컵라면을 전자레인지 조리하지 않고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뚜껑을 닫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면을 그냥 익히는 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전자레인지 조리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 끓는 물을 붓고 나서 100도씨 상태에서 면을 끓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컵라면을 봉지라면처럼 끓여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게 되면 면발이 훨씬 더 쫄깃하고 잘 익고요. 또 국물 맛도 훨씬 더 진하게 됩니다.
1: 그것도 화력과 관계가 있겠군요.
0: 그래서 신제품 라면들은 거의 다 전자레인지 개발 제품을 조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돼서 나오는데 인기 라면들은 전자레인지 조리 방식을 아직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기 있는 컵라면들을 괜히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바꿨다가 판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인기 많은 컵라면이 육개장 사발면이에요.
1: 저도 제일 좋아해요.
0: 그건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없게 돼 있고요.
1: 아.
0: 또 왕뚜껑 라면도 컵라면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데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진짜 오래된 라면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군요.
0: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라면들은 거의 대부분이 80년대에 출시됐던
1: 그러니까요.
0: 라면들입니다.
1: 네. 예.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를 활용하면 라면을 바삭한 과자처럼 즐길 수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탕면에 기름이 이제 기름에 튀긴 유탕면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돌리게 되면 기름이 촉촉하게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요.
1: 네.
0: 거기에다 이제 마요네즈라든지 설탕 같은 걸 뿌려서 또 돌리게 되면 거의 과자처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1: 라면을 끓여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0: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또 예전에 제가 라면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과자 같은 걸 사 먹기 어려웠던 시기에
1: 네.
0: 그렇게 이 라면을 튀겨서 드시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자처럼 해서 드셨다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1: 맞아요.
0: 그런 게 이제 지금도 역사에 남아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라면의 과학 읽어봤는데 라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출출해지면서 곧 라면 하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드네요. 정말 국내 1호 라면 평론가가 되셨는데 뭐 얼마나 라면을 사랑하시는지 표정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라면을 통한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이 라면이 우리 사회와 인류에 기여한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생각보다 그거에 비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방송이나 강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라면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 있는데요.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라면을 맛보고 소개하면서 라면의 가치와 매력을 꾸준히 알리고 싶습니다.
1: 네. 건강하신 게 라면이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길이 되겠네요.
0: 네, 그 세계 최초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던 안도 모모쿠라는 분은요.
1: 네.
0: 96세의 나이에까지 장수를 하면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건강한 일본인으로 유명했는데
1: 그렇군요.
0: 매일 점심을 국 대신에 라면을 드셨다고 합니다.
1: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 라면의 과학 지영준 라면 평론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끝곡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세레나데 투 썸머타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세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한 신경과 의사 주장에 따르면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머리에는 금속 파편이 들어있어서 머리를 기울일 때마다 그 파편이 측두엽의 음악 영역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음악의 원천이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쇼스타코비치의 머리에 금속이 들어있다는 공식 진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린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의 파편들은 이 계절을 기분 좋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합니다. 그 기억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서 힘든 오늘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얘기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범용과 한명훈이 함께 부른 꿈의 대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아름다운 음악의 원천이 측두엽을 건드리는 금속 파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아마도 지난 시절 추억의 파편들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 갔던 추억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사랑했던 기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고마웠던 기억이 매일을 감사하게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달 8월 한 달도 우리 삶의 원천이 될 만큼 좋은 기억, 좋은 경험,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면 좋겠네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의 LP카페로 여러분 안내하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지연의 Love for Night, 이어서 이재영입니다. 대단한 너.

이지연의 Love for Night, 이재용의 대단한 너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문광철님께서 노디 간만에 월요일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기분 좋은 인사말 건네셨습니다. 문광철님 월요일엔 좀 바쁘셨나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소형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노디,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월요일이 지나야 또 휴일이 오겠지용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부터 하루하루 잘 보내다 보면 또 주말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운 내십시오 이소형님, 저도 기운 내겠습니다. 최희선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20대 음악들입니다. 너무 좋아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최희선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더 좋은 곡들 계속 나갈 테니까요. 쭉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추억의 LP 카페와 함께하겠습니다.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그리고 이승철입니다. My Love.

지직대는 소음 속에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추억의 속삭임이 존재하는 LP카페. 오늘도 그런 속삭임 같은 음악들 함께 즐겨보시죠. 먼저 1981년에 지구 레코드사에서 발매된 전영록 5집 앨범을 골라왔습니다. LP 겉표지에는 복고풍의 가수 사진이 있고요. 애원, 그대여라는 노래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곡이 타이틀곡이었겠죠. 전영록은 70년대 중반에 데뷔해서 싱어송라이터면서 연기자로 차근차근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유명 배우였던 황해, 또 유명 가수였던 백설이 씨였는데요. 전영록은 부모님의 후광 때문에 떴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더욱 노력했고 그래서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선 불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같은 히트곡들을 만들어내면서 오빠 부대를 이끌고 다녔죠. 오늘은 그 인기 열풍의 시작점이 되는 5집 앨범 가운데 이별의 야속함과 슬픔을 읊조리듯 노래하는 포크 발라드 애원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전영록의 노래와 함께 들을 곡은 1981년 노래 박미의 주저하지 말아요입니다. 원곡은 한 해 앞서 발표된 김현식 1집에 실렸고요. 이장희가 작사 작곡을 했죠. 그러다 박미는 이 곡을 우연히 듣고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이장희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 자신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3집 앨범의 리메이크 형식으로 수록했는데요. 워낙 방송을 왕성히 했던 터라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던 김현식보다 박미의 노래가 더 대중적으로 히트를 기록했죠.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전영록의 애원, 박미가 부릅니다. 주저하지 말아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추억의 LP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밴드 11월의 앨범에서 A면 1번 트랙에 수록된 착각입니다. 11월 1989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드 주자 김효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5인조 밴드고요. 리드 보컬 없이 자기가 만든 곡을 자기가 부르는 방식을 채택했던 팀입니다. 음악들이 화려함보다는 담백하고 진솔한 감성을 추구했고요.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채가 있어서 사랑을 받았죠. 특히 팀의 리더였던 김효국이 하몬드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11월 만에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현했는데 1집 타이틀곡은 오늘 들려드릴 착각입니다. 김효국이 작사, 작곡 그리고 노래까지 한 곡이죠. 착각은 자유라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녹여낸 포크록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곡보다는 좀 더 서정적인 B면 첫 번째 트랙 머물고 싶은 순간이 대중들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있네요. 김효국은 팀이 해체된 뒤 200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착각을 편곡해서 다시 수록하면서 이 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리지널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함께 들려드릴 곡은 조태선의 이별 느낌입니다. 슬픔의 심노를 부른 김학래가 멜로디와 가사를 썼고요. 가수 조태선이 직접 편곡 작업을 맡았습니다. 노래는 헤어짐을 예감하는 연인의 쓸쓸한 감정을 포크 감성으로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고 담백한 조태선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중들의 감성을 크게 자극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11월의 착각, 이어서 조태선이 부릅니다. 이별 느낌.

오늘 추억의 LP 카페에서는 전영록의 애원, 박미의 주저하지 말아요, 11월의 착각에 이어서 조태선의 이별 느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오랜만에 듣는 곡이었네요. 애청자 박현배님께서는 추억의 LP 카페가 제일 좋아서 토요일처럼 매주 6곡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박현배님, 6곡은 조금 어렵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들 4곡 꽉 채워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김종찬의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가보죠. 사랑이 저만 시간에.

0: 고요했던 시간만큼 확실한 감동의 파문을 일으키는 신세미의 언타이트.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찍는다.
1: 네.
0: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꼭 이 곡 한번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노래 있을까요?
1: 엔딩 크레딧이 이제 좀 영화의 여운을 좀 길게 이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요즘 아 이래서 명곡은 명곡이고 좋은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구나 느낀 게 엘비스 프레슬리인데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블루문이라는 노래 네. 너무 좋아서 엔딩 크레딧으로 하고 싶습니다.
0: 어떤 느낌 때문에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1: 아 진짜 이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너무 좋은 뮤지션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목소리가 다시 한번 있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비록 남자지만 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되어준다면 저는 이 영화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성별이 문제겠습니까? 네. 노래가 좋으면은요.
1: 네,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목소리를 컴퓨터로 다 만들 수 있지만 이제 만지지 못한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에는 기계로 많이 보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요즘에는 뚝딱 그 자리에서 보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세상이군요.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택트 곡은요.
1: 네, 오늘은 정재일의 2집 앨범에서 수록곡 가져왔고요. 이 정재일은 2010년, 거의 7년 만에 2집 앨범을 들고 왔었는데요. 이제 군입대 직후에 나온 앨범이라서 이 2집을 낼 때 그냥 아, 2집에서 어떤 음악을 보여줘야 될까? 이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그냥 본인이 일기를 쓰듯이 쓴 곡들을 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정재일이랑 같이 그룹 긱스로 활동했던 이적이 얘기하기를 이제 정재일은 어떤 악기든 한 달만 다루면 프로 연주자처럼 연주했다라고 우와. 하는데 이렇게 천재 뮤지션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정재일이지만 이제 당시에도 국악, 미술, 영화, 연극, 뮤지컬 정말 음악의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정재일이 가진 좀 방대한 음악 세계가 약간 소박한 소품집 형태로 담긴 앨범이고요. 이 앨범 안에서 뭐 오케스트라도 활용하고 전자음악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연주곡처럼 피아노 반주와 정재일의 목소리만으로 담긴 그런 곡들도 좀 소박한 곡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을 세상에 나오게 만든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곡이 이 앨범의 타이틀곡 주섬주섬이라고 해요.
0: 네.
1: 이제 정재일이 작사가 박창학 씨가 이메일로 이 보내온 가사를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단 하루 만에 즉흥적으로 완성해낸 곡이 타이틀곡 주섬주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앨범에서 오늘 꼭 같이 들어보고 싶었던 곡은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수록곡이고요.
0: 너에게 가는 길이요?
1: 네. 이 곡은 이제 정재일이 2008년에 김민기가 연출했던 어린이 연극인 그림자 소동의 음악 감독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만들었던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정말 동요를 듣는 것처럼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반짝이는 뭐 햇살이라던가 꽃들이라던가 이런 좀 기분 좋아지는 가사들을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음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가사 잠깐 소개해 주셨잖아요. 뭐 네. 꽃들과 햇살이 반짝거린다.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1: 네.
0: 2010년에 발표된 앨범 가운데 정재일의 너에게 가는 길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정재일의 너에게 가는 길,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셔도 됩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듣죠. 썸 탈 거야.

썸 탈 거야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오늘 끝곡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전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성우 전지원 읽음. 호기심으로 떠날 나의 항구는 어디에 있는가? 아웃사이더는 자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나의 자아를 발견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콜린 윌슨, 아웃사이더. 생각 없이, 실속 없이 겉으로만 멋을 부리던 스무 살에 만난 단어, 아웃사이더. 구괴자를 뜻하는 이 단어의 울림이 너무도 쿨하고 힙하게 들려서 그때는 개념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상태로 무조건 아웃사이더처럼 보이고 싶어 했었다. 그전까지 내가 좋아했던 단어는 이방인, 영어로는 스트레인저, 불어로는 에트랑제였다. 영어의 스트레인저보다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프랑스어의 에트랑제라는 발음이 좀 더 나의 허영심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았다. 한동안은 내가 사들였던 책들의 속표지에 이름 대신 프랑스어로 에트랑제를 적어 넣어 장서인을 대신하기도 했다. R 발음을 원어민처럼 해보겠다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그리고 이방인인 듯 아웃사이더인 듯 턱을 살짝 들어올리고 친구들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모두 헛되고 부질없는 제스처였지만 그런 추억의 한 자락쯤은 누구나 붙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트레인저와 에트랑제는 인터넷 문화 초기에 닉네임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빛을 발했다. 스트레인저님, 에트랑제님 등등. 아웃사이더와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비서인 유능한 AI 에이전트에게 답을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두 단어 모두 주류와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뉘앙스와 사용 맥락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대답을 들고 왔다. 아웃사이더는 특정 집 단 분야, 사회 규범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 또는 문외한의 느낌이 강하고 이방인은 타자, 낯선 사람, 소외된 존재로 더 넓게 쓰인다는 설명. 나의 영어 사전에서 아웃사이더를 검색하면 아웃사이더, 이방인을 검색하면 스트레인저, 에일리언, 폴리너라는 단어들을 보여준다. 아웃사이더와 이방인. 두 단어를 모두 사랑하는 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두 단어 사이를 공평하게 오가는 편. 아웃사이더는 영국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공업학교를 다니다 16세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독서를 하고 문학 공부를 하던 콜린 윌슨이 25살에 출간한 데뷔 평론집이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콜린 윌슨은 그가 읽은 책의 등장인물들을 분류 분석하고는 아웃사이더적 인간은 자연히 방황하게 되며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끝없는 순례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책을 읽었던 20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가며 다시 읽은 콜린 윌슨의 책에서 비로소 나는 아웃사이더의 정의를 확인했다. 아웃사이더는 본질적으로 고독하며 통속적인 사회생활이 헛되다고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콜린 윌슨이 만약 내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결정장애로 인해 아직

0: 당황 중이라는 답을 제출하려고 한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 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왔으니 이제 인사이더 탐구 생활을 시작할 때인가? 콜린 윌슨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야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마침내 진지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어린 시절에 지속적이고 엉망진창인 세월을 보내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10대의 번민을 겪은 후 마침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결국 자신이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때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새롭게 시작하기가 수월하며 시작을 해야 무엇이든 시작된다. 그러니 시간 낭비를 멈추고 항구를 떠나는 느낌을 맞이하려면 화수분처럼 흘러넘치는 나의 호기심으로 떠날 항구부터 찾아야겠다는 것이 결론.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헛물을 켜고 그로 인해 현타가 오더라도 호기심은 나의 시작이요 끝이므로. 헛물 원샷 때리기 요법도 생의 활력을 가져올 때가 있으니 가끔 치료제로 사용하면 좋다. 물론 오남용은 금물.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1: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몸뿐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외에서 이국의 문화에 푹 젖어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와 관심 분야를 넓히고 새로운 취미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와카야마 마사코.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평생 근무하던 미쓰비시 은행에서 60세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마사코 할머니. 마사코 할머니는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기에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 소일거리로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폰용 게임 앱까지 개발해버리다니 스고이, 스바라시. 마사코 할머니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초청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의 롤 모델상을 수상하기도. 작년에 나는 그녀의 테드 도쿄 강연 영상을 봤다. 그리고 며칠 후 신주쿠 애플 매장에 갔다가 그녀의 쇼트커트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나이든 여성 직원을 발견했다. 혹시 마사코 할머니가 아닌가 싶어 말을 걸어 확인해보기도 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 마사코 할머니는 이미 80을 넘긴 나이이므로 애플 매장에 그것도 신주쿠점에서 일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 직원은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까지 마사코 할머니와 완전 비슷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반가운 포즈의 사진도 몇 장 남겼다.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인 마사코 할머니가 권하는 대로 해외 문화에 딱딱해지는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길을 나서볼까? 아, 그런데 어쩌나. 그녀의 책을 읽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의 최초 거점 도시인 도쿄에 살고 있었으니. 게다가 초급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20세에서 30세까지의 동급생들과 하루 반나절을 함께 지내고 있다. 총기 있는 그들 사이에 끼어 총기를 허가받지 못한 머리로 머리 싸매지 않는 공부를 하랴 새로운 공간을 찾아다니며 나와바리 세력권을 넓히랴 하루를 48시간도 아닌 72시간처럼 보내며 정신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걸. 너무 즐거워서 그랬는지 써야 할 원고는 안 쓰고 돈만 썼다. 주어진 삶이 한 번뿐이라는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 곡 히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원히트 원더 아티스트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 곡 열심히 불러 히트시키고 한 방에 가버리는 것. 한 번도 불행의 간섭 없이 마냥 행복하게 어른의 시간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믿는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이듦 혹은 늙음 속에서 비참과 실망의 경지를 오가며 젊음에게 플러팅하다가 까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상 최고의 사랑을 나의 삶에 퍼부으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세상이 나를 빅박치게 할 때는 여든이 넘어서도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라는 마사코 할머니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세상의 끝, 영원의 벼랑까지 되는 대로 가버리라. 어차피 우리가 타고 가는 삶이라는 자동차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후진 기어가 없었다.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1: KBS 오디오.
0: 회의론자는 회의에서 빠져나와 철학책을 손에 들기. 나이 듦은 비굴해지는 일도 자신을 부정하는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자신이란 이미 사라진 자신의 환영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다.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맞추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노년을 즐기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가와 히토시, 조윤주 옮김.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서점 신간 코너에서 노화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포스터에 적힌 어떤 글. 지나치게 건강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이 한 줄 카피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놔주지 않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뭘 읽은 건가 싶은 글을 발견하면 눈 크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게 긴장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도 글자를 잘못 보고 엉뚱하게 읽어서 친구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했던 일이 많다.

가령 효미역이란 식당 간판을 효대역이라고 읽고는 나모르게 새로 생긴 대학, 효대학 근처? 지하철역 이름인 줄 알았다거나 미역국 전문 식당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저 재미있다며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고속 노화로 가는 특급 열차에 탑승한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 모골 송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해피하지 않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는데 독서 탐식증이 줄어들지 않으니 나의 고뇌 또한 늘어날 밖에.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눈 밟지 못한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나와 친해지는 법을 알지 못해 나와 헤어지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 it's so sad, so sad. 본질은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방식만, 생활하는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걸까? 어떻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 그렇게 변환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듯. 본질이 사라지는 건 사양하고 싶다. 비굴해지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심혜경 작가는 27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저자 특유의 명랑함 덕분에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바로 심혜경 작가가 지금껏 만난 쉬운 8권의 책 속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힙한 책 읽는 할머니이자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의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58권의 독서 플레이리스트.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내 이름은 오수림. 거북중학교 3학년이다. 그리고 이곳은 거북로 12길에 있는 필로티 구조 4층 건물 술래씨가 사는 술래주택이다. 나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있는 삼겹살 파티 공지문을 술래씨를 대신해 붙이고 있다.
1: 아이고, 어째 좀 삐뚤게 붙인 것 같네.
0: 어쨌든 붙였으니까 약속한 대로 거북시장에서 핫도그 사줘야 해.
1: 오늘 저녁 7시 옥탑 정원에서 삼겹살 파티합니다. 에휴, 나는 파티라는 말 마음에 안 들어. 잔치라는 멋진 우리말도 있잖아.
0: 그렇게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응? 꼰대!
1: 뭐야?
0: 아, 빨리 가자, 슬래시. 나 배고파.
1: 그래.
0: 그런데 이렇게 베풀기만 하면 돈 안 아까워? 매달 깜짝 놀랄 만큼 삼겹살 사고 남은 건 비닐 가져와서 공평하게 담아 나눠주잖아.
1: 베푸는 거 아니야. 같이 먹는 거지. 같이 먹으려고 사는 거야.

0: 아니 내가 소문 듣고 멀리서 왔잖아.
1: 그러셨어요? 예쁘게 드릴게요.
0: 그래요.
2: 안녕하세요.
1: 어머 슬리 씨, 수리미도 왔구나.
2: 네.
1: 머리 하시게요?
3: 종이 붙여놨다고.
1: 종이요? 아,
2: 삼겹살 파티한다는 종이 붙여놨다고요.
1: 아, 몇 시인데?
2: 7시요.
3: 늦지 말고 와.
1: 가시게요.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쌍화차 사뒀어요.
3: 안 돼. 수림이 핫도그 사줘야 돼.
2: 안녕히 계세요.
1: 네, 가세요.
0: 손녀야?
1: 아, 손녀는 아니지만 손녀만큼 애살맞게 챙기세요.
0: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대?
1: 궁금한 것도 많으셔라.
0: 아니, 하도 소문이 많길래 그러지.
1: 소문 때문에 오셨다더니 우리 미용실 소문이 아니라 술래 씨 소문 듣고 오셨나 봐요.
0: 술래 씨?
1: 네, 그렇게 부르라 하세요.
0: 아, 아이 근데 여기 주택 들어가는 게 장기 전세 붙는 것보다 어렵다며?
1: 자, 입 다무세요. 머리카락 들어가니까.
2: 1층 하나 있는 12평 상가는 10년째 조은영 헤어가 입점해 있다. 그리고 은영 아줌마는 순례주택 유일한 더블 입주자다. 1층은 미용실, 202호는 살림집.
3: 그때가 조은영 원장이 서른 중반 됐을 거야. 어린 남매 혼자 키우는데 미용실 차리고 나면 돈을 더 빌릴 데가 없다잖아. 더 빌릴 데 없다는 건 이미 미용실도 빌려 꾸몄다는 말이고.
2: 어, 그래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202호도 내준 거야?
3: 응. 근데 2년 만에 보증금 채워주더라. 머리하는 솜씨가 있었던 거지.
2: 그래서 아줌마가 살짝 술만 들어가면 순례주택 딛고 일어섰다고 하는 거구나.
3: 다른 사람들한테 그 조 원장 앞에서도 모르는 체 해?
2: 우스림을 어떻게 보고.
3: 잘 안 웃어 그렇지 잔정도 많어. 싫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철만 바뀌면 염색 파마 무료로 해준다고 내려오라고.
2: 순례씨 백발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3: 이 흰머리는 내가 열심히 떼밀고 산 증거야. 그리고 새 신사할 때 물이랑 세제를 너무 썼어. 염색이라도 안

0: 하고 살고 싶어. 이 여기 상추 얼마예요?
1: 얼마나 살 거예요? 얼마나 사는지 보고 1,000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0: 1,000원 더 받고 여기 있는 상추랑 깻잎 다 줘요.
1: 다?
2: 오늘 순례주택 삼겹살 파티 하거든요.
0: 파티란 말 영 마음에 안 들어.
2: 알았어. 삼겹살 잔치 하거든요. 됐지?
0: 됐어.

0: 핫도그 맛있겠다.
1: 저녁에도 삼겹살 먹는데.
0: 삼겹살 기름이랑 핫도그 기름은 달라.
1: 살쪄.
0: 나는 안 쪄.
1: 하긴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잠시도 가만히 못 있으니.
0: 순례 씨는 75이다. 젊은 시절엔 새신사였다. 아니, 유능한 새신사였다. 그건 순례 씨의 피 안 섞인 동생이자 302호 사는 길동 할머니가 귀에 딱지 않도록 말해줘서 알았다.
2: 우리 언니 솜씨가 얼마나 좋았는데. 때밀어달라, 마사지해달라. 손님 줄이 목욕탕 골목 나와 버스 정류장 앞까지 섰다니까.
0: 심하게 과장이 섞인 것 같지만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2: 그러니까 새 신사가 건물을 올렸지. 아마 전국에 때밀고 마사지에 건물 올린 여자는 우리 순례 언니밖에 없을 거야.
0: 순례 씨는 45살에 1층 양옥집을 샀다. 그런데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소위 대박이 났다. 받은 보상금으로 건물을 올렸다. 그것이 순례 주택이다.
3: 자, 여기 핫도그 나왔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순례씨, 한 입만 드셔.
1: 아유, 아유, 싫어, 싫어.
0: 할 수 없지. 잘 먹겠습니다.
1: 아니, 뜨거워. 불어가면 먹어.
0: 건물을 올렸지만 순례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2: 사람이 주책 없이 착해 그렇지 뭐. 땀 흘리며 버는 돈만 진짜 내 돈이라 생각하면. 하긴 그 덕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와 사는 거지 뭐.
1: 삼겹살이 좀 적은가?
0: 어? 안 적어. 지금 산 것도 너무 많아. 너무 무거워. 우지부지 무거워.

0: 이야, 오늘 쑥 죽이네 이거. 다들 언제 오시나?
1: 자자, 홍길동이 김치 왔습니다.
0: 아이고, 이거 고기보다 더 반가운데요?
2: 유난히 홍길동 할머니의 김치를 좋아하는 박사님은 301호에 사신다. 직업은 대학 시간 강사.
1: 박사님 때문에 반쪽 더 잘 나왔어.
0: 아이고, 제 이름은 허성우라니까요.
1: 아, 우리끼린 박사라 부르기로 했잖아. 그리고 진짜 박사님이고.
0: 아이, 부끄러워 그렇죠.
1: 박사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왜 부끄러워?
0: 아, 뭐 학위 받고도 시간 강사나 알바나 하니까.
1: 그런 말 하지 마. 들어오던 복도 나가니까.
0: 아, 예, 알았어요.
2: 오늘은 어디 알바하셨어요?
0: 아, 입주 청소. 평수가 커서 고생 좀 했어.
2: 아, 청소하니까 생각났는데 은영 아줌마가 이번 달 청소비 냈는지 물어봐달래요. 청소를 잘하는 박사님은 가구당 2만 원씩 받고 순례주택 계단과 엘리베이터 청소도 맡아서 하신다.
0: 아직 안 내셨어?
1: 아, 왜 조원장이 직접 안 묻고?
2: 아, 물어야지 생각만 하다 까먹는데요. 그러다 집에 오면 생각나고 박사님 오면 또 까먹고. 그래서 저한테 말해둔다고.
1: 수림이, 네가 울 순례주택에서 엉덩이며 입이며 제일 가벼워서 그렇지.
2: 뭐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렇겠죠?

0: 아, 근데 아니, 조 원장은 나이도 어린 게 벌써 그러면 어떡해?
1: 원장님 47인데요?
0: 아니, 너한테는 많지 나한테는 어려. 애기야 애기. 이제 젖된.
1: 맙소사.
2: 아이고. 불 붙였어?
3: 아, 술래씨 오셨어요. 아, 이제 고기 얹으면 될 것 같아요.
2: 자, 보자. 다 왔나? 아니, 길동 아저씨는?
0: 속 비우고 온대. 작정하고 먹을 건가 봐.
2: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0: 그, 아니, 영선 씨가 아직인 것 같은데.
4: 저 여기 있어요.
5: 401호에 혼자 사는 영선 아줌마는 말이 없다. 그저 내가 아는 건 옥탑방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옥상 정원 산책을 좋아한다는 것뿐.
0: 아유, 깜짝이야. 하도 조용히 있었는지도 몰랐네.
2: 네, 그러면 이제 조 원장이랑...
1: 어? 조 원장 왔어요.
6: 홍길동이 남편도 왔어요.

0: 이건 좀
1: 많이 먹어.
0: 이게
1: 그래, 맛있는 거야? 내 김치야, 내 김치.
2: 아이고, 오늘 그 고기 반은 더 남겠네.
3: 아이, 비 오고 왔다더니 왜 몇 점 못 드세요?
2: 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고기 기름 좋지도 않고 붕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걸린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쉽대요.
1: 재수 없는 소리 마. 들어오는 복도 나가니까.
3: 아이고, 깜짝이야. 아, 이게 젊을 때나 늙어서나 이 목청은 지치지도 않아.
1: 그런가?
4: 근데 아줌마, 진아는요?
5: 아, 도서관 갔어. 뭐 꼭 봐야 하는 쓰레기 책이 있더나 뭐라나.
6: 그 진아는 정말 꿈대로 환경공학자 될 것 같아요. 어?
5: 돈 되는 일을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3: 아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5: 하고 싶은 일이 돈까지 되면 더 좋죠.
1: 그건 맞아. 돈 필요 없다 해도 돈 나고 사람 났어.
6: 아니, 사람 나고 돈 난 게 아니라요?
1: 나는 돈 나고 사람 났다의 한 표야.
3: 아이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
1: 아, 언니는 하나님, 부처님 현신한 사람이라 그럴지 몰라도 나는 진절머리나게 가난했어서 원 없이 벌어보고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네.
5: 그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4: 병아 오빠도 진아랑 같이 갔어요?
5: 보디가드로 따라 보냈어. 도서관 근처가 밤에 좀 으슥하잖아. 에?
6: 순순히 가요? 원래 그 나이 때는 남매끼리 잘 안 다니는데.
5: 사실 안 가면 미용 기술 안 가르쳐 주겠다는 협박을 좀 했어요. 아, 참, 청소비. 여기요.
6: 아, 예.
5: 2만 원 드렸어요.
6: 예, 2만 원 받았습니다.
2: 여기 정인도 있습니다.
1: 아이, 잠깐. 아, 영선 씨 아직인 것 같은데.
7: 저 여기 있어요.
1: 아유, 깜짝이야. 하도 조용히 있었는지도 몰랐네.
7: 좀 전에도 그 소리 하셨거든요.
1: 아유, 내가 그랬나.
3: 아이고, 이 정신머리.

0: 아파트 식품 판매대. 부부가 두 개씩 공수에 담겨
1: 응? 슬레스 졸려? 나 갈까?
2: 아유, 아니야. 너무 일찍 자면 너무 일찍 깨더라. 남들 잘 때 혼자 깨있는 것만큼 곤혹스러운 것도 없어.
1: 할아버지 없어서 더 그렇지.
2: 승갑 씨는 9시에 딱 자고 6시에 딱 눈 뜨는 사람이라 일할 때는 별로 도움 안 돼.
1: 승갑 씨는 나의 외할아버지다. 순례 씨의 오랜 연인이기도 했던. 둘은 결혼하지 않은 채 20년을 함께했다. 어쨌든 할아버지랑 순례 씨는 내가 아는 최장수 연애 커플이었어.
2: 길동이는 나보고 정량 연애한 거 아니냐고 순례 주택 관리 공짜로 맡기려고.
1: 그래서 뭐라고 했어?
2: 그래 맞아 정량 연애 이랬지.
1: 그랬더니?
2: 옆에서 듣고 섰던 승갑 씨가 그러더라.
3: 정량 연애를 왜 저 같은 사람이랑 합니까? 순례 씨 아깝게.
1: 아, 아무튼 할아버지는 유머 감각이 꽝이야.
2: 꽝이라도 좋으니 있었으면 좋겠다.
1: 언젠가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었다.
3: 수림아, 이 할아버지는 순례씨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그래야 순례씨가 나이 들어 아플 때 내가 간병해 주지.
1: 하지만 할아버지의 소박한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으니까.

0: 소복분식 사장님이다. 아, 안녕하세요. 장사 끝나셨어요?
1: 에이, 장사가 끝이 어딨어. 손님 오면 밤이고 낮이고 여는 거지. 그건 그렇고 어. 고기는 많이 먹었니?
0: 어? 어떻게 아셨어요? 치,
1: 옥상에서 그렇게 불 피워 구워대는데 왜 몰라? 응? 그래, 응? 201호 얘기는 좀 나왔어?
2: 201호는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곳을 노리는 희망 입주자는 거북분식 사장님을 비롯해 어림잡아 예닐곱은 되는 것 같다.
0: 아직요.
1: 에휴, 도통 정리가 안 되시나 보네. 하긴 함께한 세월이 얼마야. 그래도 라면 사리부터 순대 간까지 응? 내가 서비스 챙겨드린 거는 그거는 응, 잊지 않으셔야 할 텐데. 응?
2: 그 왜 그렇게 순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 너는 몰라서 묻니? 아니면 요 입심심해서 묻니? 봐라, 응? 임대료 싸지? 와이파이 옥탑방 옥상 정원도 공유할 수 있지?
2: 그쵸?
1: 어디 그뿐이야? 미용실 할인권에다가 그리고 그... 됐다. 됐어. 혼자 짝사랑하면 뭐해? 한번 들어앉은 세입자들은 나갈 생각을 안 하는데.
2: 그럼 전
1: 그래 조심히 가. 아유, 야 들어와서 떡볶이 먹고 가든가.
2: 아니에요, 배불러요. 안녕히 계세요.
1: 어, 그래.
2: 얼마 전 순례 씨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 그건 바로 순례 씨가 개명을 했다는 사실.
0: 순례 씨 원래 김순례 아니야?
3: 맞아, 김순례에서 김순례로 개명을 했지.
0: 어? 그게 무슨 말이야?
3: 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뜻의 순례에서 순례자 순례로 바꿨어. 뭐 그러니 김순례는 계속 김순례지.
0: 특별한 이유가 있어?
3: 남은 인생은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2: 그런 순례 씨가 사는 따뜻한 순례 주택을 떠나 나는 또 다른 우리 집으로 간다. 아,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다.

0: 무슨 소리야? 캐리비안 해적선에서 죽였다면서?
1: 우리 신라는 당나라의 패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 당나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고려를 물리칠 수 없다는 걸.
3: 아니, 신라 같은 나라 때문에 우리 백제를 버리다니.
4: 더 늦기 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주파를.
5: 너희는 그게 문제야. 말끝마다 토다는 버릇.

0: 왔어? 그래. 그 당태종 이세민이가 뭐라고?
1: 당태종 이세민을 회유하기 위해 당나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오자.
0: 아니, 그 소문대로 당나라가 정말 신라하고 두 손을 그냥 꽉 잡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아무리 김춘추가 이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2: 그 말 좀 드리기 흉구하오나, 그 황제 폐하께서는.
0: 깨셔는?
3: 장문은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0: 에? 아니, 장문이라니.
3: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부터 하고.
0: 아 누가 피해자인데? 아니, 그럼 우리 백제가 가해자라는 거요? 예?
3: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0: 아니, 각서를 쓰면 어떻게 뭐랴?
2: 아이고, 일을 이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에? 그 신라 당나라에 우리를 그 붙여줄 수도 있다고.
0: 붙여줘? 예? 아니, 신라하고 당나라 사, 야, 그 사이에 우리 백제를? 야, 아, 우리가 뭐 깜짝이야? 야, 우리 백제요. 나 의자왕이라고.
1: 의자왕은 집권 초기부터 영토 확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백제 백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1인 2역에 능했던 임금이다.
0: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응? 진짜 의자로 보이나 본디. 아니, 어디서 백제를 깔아뭉개려고. 야, 우리 말이야 백제요.

0: 황제 폐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백제에게 내일은 없다오.
1: 됐어. 이럴 것이 백제에게 내일은 없어. 안 받았거든요. 내일을 만드는 자가 누군지 내가 이번 기회에 다 보여줄게. 보여줄 때 제발 좀 보라고 그려. 알았어?
0: 아이, 내일 너무 좋아요.
2: 내가 빨리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3: 내 피는 얼마야?
4: 백제 수뇌부가 속속 도착하고.
1: 자, 오늘 이렇게 우덜이 급하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4: 사비성 밀실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된다.
1: 비상회의 치고 내가 너무 크게 얘기했다. 작게 얘기할게. 잘 들어. 더 이상 우리 백제는 말이야, 당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신라 당나라의 동맹에 초강력 대응을 펼치는 백제.
5: 당나라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1: 왜?
5: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가.
1: 최강국? 야, 삥이나 뜯고 약소국 손목이나 비트는 게 뭔 최강국이요?
5: 아니요, 하지만은 지금 이대로 당나라의 등을 보였다가는 언제 어느 순간 등에 칼이 꽂힐지. 전하,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6: 뭐요? 김춘추가 당나라에 우리 백제를 묵사발로 만들어달라고. 에? 묵사발이요? 못 들으셨습니까?
5: 이봐요, 젊은 사람,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1: 됐어. 고생 많다. 이긴 이역하느라고. 당나라는 우리 백제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신라한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
6: 낮에 동맹을 깬 건 엄연히 신라입니다.
1: 그렇지.
6: 전사하신 우리 임금의 시신을 욕보인 것도 신라입니다.
1: 아, 말하면 못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이 아주 그냥 신라한테 따끔한 맛을.
5: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1: 당나라보다 더 미운 놈이 너요.
5: 아니 무슨 그런 심한.
1: 아니요, 그려. 미안하다. 더 미운 놈이 신라요. 여기서 우덜이 꿈틀하지 않으면은 우덜이 백제가 아니지. 야, 가만 있어봐. 그려. 야, 은상 장군 앞.

0: 야, 제야.
1: 어? 야, 의자왕에게 호명되는 좌평 은상. 야, 좌평이란 백제 최고위 관등이다.
0: 충성. 예. 은상 앞으로.
2: 예. 아, 조금만 뒤로 가.
0: 아, 뒤로.
2: 예, 됐어. 자, 장군한테 우리 백제군의 전권을 이름한다.
1: 와, 처음 등장해서 백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은상.
2: 가가지고 김유신이가 도둑질한 우리 땅 찾아와.
0: 예, 미션 접수지 말합니다.
2: 야, 당태종 이세민이 너 말이야 날 너무 우습게 봤어.
0: 봐요.

0: 일곱 개의 성이 정말 일곱 번의 공격으로 맥없이 다 넘어갔단 말이냐?
1: 무슨 이유인지 백제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매우 높다고 합니다.
0: 이번 전쟁은 동맹을 맺은 우리와 당나라에 대한 의자왕의 응징이다.
1: 아니, 그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0: 총사령관까지 새롭게 임명했다는 건 그만큼 의지가 불타고 있다는 얘기다. 장군 죽지, 진춘, 전존을 호출한다.
1: 예, 장군.
2: 김유신이 호출하는 신라의 어벤져스 장군들은 이름이 어렵다.
0: 그리고 나도 직접 출전한다.
1: 어? 형님!
0: 후방에만 앉아있는 장수를 누가 장수라고 하겠느냐?
1: 하지만 이제 형님은...
2: 진덕여왕이 즉위하면서 이찬이라는 관등을 받고 상주행군 대총관으로 임명된 김유신은
1: 가야 후손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았던 그런 예전의 형님이 아니십니다.
2: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사시키며 당나라에 벼슬을 나게 되자 김춘추의 오른팔인 김유신 역시 고위 공직자 브랜드 평판 2위를 기록했다.
0: 매치기에 성공했으니 이번엔 구치기다.
1: 예?
0: 준비해!

김유 씨는 신라 최고의 사령관들과 함께 백제군을 상대하기 위해 직접 출동한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김유신이 어벤져스를 이끌고 출발했어요.
2: 신라군에 속해 있는 백제의 첩자로부터 은상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0: 뭐? 김유신과 어벤져스?
1: 수비태세로 전환하셔야겠어.
0: 뭐? 첩자 주제에 어디서 작전질이야? 끊어! 어차피 인생 한 방이야. 들어와 김유신. 들어와, 들어와.
3: 김유신과 전면전을 각오하는 은상.

0: 죽인다. 들어가! 공격!
1: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속공을 펼치는 김유신. 그러나
2: 13단 합체 변신 로봇 체인지 아웃!
1: 오, 화려한 체인지업. 이야, 예상과는 달리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백제군. 신라와 백제의 공방은 열흘이 넘도록 팽팽하게 지속된다. 자, 난감해진 김유신은.
3: 김유신입니다.
1: 재빨리 김춘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김춘추는
4: 우리 신라가 당나라에 조공을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백제가 침략해서.
5: 그럼 왜 앞에 딱 신라가 조공을 보내려고 할 때 그저
4: 아무래도 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5: 내가 이놈들을 그냥

0: 그 정신없이 바쁠 텐데 무슨 일로 연락을?
1: 도와주십시오. 신라를 백제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0: 실은 말이야, 우리가 고구려를 치려고 지금 군사 훈련 중이야.
1: 아니, 우린 동맹국입니다, 폐하.
0: 우리도 빠르면 내년 고구려하고 마지막 결전을 치를 계획이야.
1: 폐하!
0: 그럼 내가 좀 바빠서 이만.
1: 저기...

0: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원정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1: 확인해보니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번엔
1: 당나라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 신라와 동맹을 맺은 당나라는 그 후에도
3: 우리 셋째 사춘기 끝나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야. 여보세요, 고구려 먼저 넘어뜨린 다음에 내가 반드시 백제를. 여보세요, 우리 집안에 수험생이 자그마치 세 명이야.
2: 이런저런 이유로 확 신라의 SOS를 무시한다. 한편
4: 그게 사실이야?
5: 예, 에? 전하. 김유신이 어벤져스와 함께 참전했는데도 우리 백제의 군사들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4: 하긴 이제 김유신이도 50 중반이요. 예? 체력, 기억력, 근력, 집중력. 예? 예? 네. 모든 게 반듯한 나이요.
5: 그렇다면 예.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보시는 게.
4: 야, 당장 현장으로다가 예, 예. 지원군 파병해.
5: 예, 예. 전하.
4: 최대한 그 많은 그 병력을 동원해.
5: 예예예. 예, 예.
4: 좋아. 김유신이를 잡을 아주 그냥 절호의 기회여.

0: 예,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당태종 2세 민혁의 박영재.
1: 김자영, 첩자 주지라뇨. 서운해요.
2: 이자영,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좋은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에 있는 덕풍계곡을 찾아갑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덕풍계곡은 계곡 트레킹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멋진 계곡입니다. 예전에는 바지가 다 젖을 것을 각오한 트레킹 매니아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안전 탐방로를 설치하고 계곡을 건너는 징검다리와 철제 다리를 놓은 이후에는 누구라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트레킹 명소가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깊은 산골에 있는 덕풍계곡은 위는 넓고 아래는 폭이 좁은 V자형 협곡인데요. 찾아가는 길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동해고속도로 남쪽 끝지점인 근덕나들목에서 남쪽으로 8km쯤 가야 하고요. 이곳에서 신리교차로까지 26km를 더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리교차로에서 10km쯤 더 들어가야 마침내 덕풍계곡 유원지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덕풍계곡 유원지 주차장에는 목재 방갈로와 야영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근처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덕풍계곡 트레킹을 하려면 주차장에서 덕풍산장까지 5.5km를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도로의 폭이 좋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덕풍 계곡 트레킹은 더 이상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덕풍 산장 앞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덕풍 산장에서 용서골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덕풍 산장에서 40분쯤 걸으면 커다란 돌덩이로 조성한 징검다리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덕풍 계곡 첫 번째 명소인 제1용소 입구입니다. 제1용소에서 제2용소로 가는 일부 구간에는 돌길도 있는데요. 돌길을 걷다가 수심이 얕은 물길을 걸을 때는 바닥이 생각보다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2용소에도 폭포가 있는데요. 돌출된 돌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모습에서는 강한 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용소에서의 물놀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용소와 제2용소 사이의 안전한 계곡에서는 얼마든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덕풍 계곡에는 모두 3개의 용소가 있는데요. 안전 탐방로가 조성된 제2용소까지만 트레킹이 가능합니다. 제3용소까지 가고 싶어도 철제 데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트레킹을 할 수 없습니다. 덕풍 계곡 트레킹의 출발지인 덕풍산장에서 제1용소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되고요. 제1용소에서 제2용소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덕풍산장에서 제2용소까지 다녀오려면 약 3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걷는 거리는 약 5km입니다. 덕풍계곡은 물길을 따라 군데군데 용소와 작은 폭포들이 있고 기암괴석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비경지대입니다. 따라서 오지 체험을 하는 듯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인데요. 하지만 계곡물이 깊고 수온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땀이 식을 정도의 세수나 발을 담그는 것으로 더위를 식히는 게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있는 덕풍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충농증으로도 불리는 부비동염은 우리 코 주변의 뼛속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고름이 생길 수도 있죠. 부비동이라는 공간은 우리 눈과 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코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교적 흔해서 소홀하기 쉬운 부비동염은 코골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만성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안쪽은 참 복잡하고 크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우리 얼굴의 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코 주변 얼굴뼈 속의 공간이 부비동인데요.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부비동염의 위험인 건데요. 축농증으로도 불리는 부비동염은 어떤 질환인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슬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부비동염은 비교적 흔하지 않나요? 흔히 말하는 축농증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병의 의학적인 이름이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0: 네.
1: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중에 상당수가 부비동염 때문에 내원하실 정도로 네.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코질환입니다.
0: 네.
1: 비염이나 감기가 코 안 점막에 생기는 것이라면 부비동염은 코 주변의 뼈 속에 있는 공기주머니, 부비동에 염증과 고름이 생기는 병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0: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부비동은 어디를 말하나요?
1: 네, 부비동은 쉽게 말해서 코 주위에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들을 뜻합니다.
0: 예.
1: 우리 얼굴뼈에는 양쪽 뺨의 상악동, 그리고 이마의 전두동, 예. 눈 사이의 사골동, 그리고 머리 깊숙한 곳인 저평동까지 좌우에 각각 네 군데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0: 네.
1: 이곳은 평소에 공기로 가득 차 있고 점액을 내보내면서 코 안의 환기와 습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문제가 생기면 눈이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위치 때문일까요?
1: 네, 맞습니다. 부비동 주변에는 눈과 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동에 생기는 염증이 심해지면 네. 눈이나 뇌 쪽으로 염증이 번져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0: 부비동염은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원래는 공기가 잘 통하고 깨끗해야 할 그 빈 공간들에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붓고 또 출입구가 막히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0: 네.
1: 그러면 부비동 안에 콧물과 고름이 고이고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통증과 불편감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0: 부비동염의 원인이 뭘까요? 오래도록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1: 네, 부비동은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드나들면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점액이 밖으로 잘 흘러나와야지 건강한 상태입니다.
0: 네.
1: 그런데 코 점막이 심하게 붓거나 네. 코 안에 물혹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부비동의 작은 출입구가 막히게 되면 예. 환기가 안 되고 점액이 고이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균 때문이라기보다
0: 네.
1: 코 안에 구조적인 변형이 있거나 점막 자체의 만성적인 면역 염증 반응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코골이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1: 연관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이 심해지면 코 점막이 붓고 콧물이 가득 차서 코가 막히거든요. 코로 숨을 쉬기 어렵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됩니다.
0: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1: 네,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곧 부비동염은 아닙니다.
0: 네.
1: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을 오래 방치하면 코 점막이 계속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분비물이 잘 빠지지 않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부비동염이 발생하거나 만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0: 네.
1: 다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비동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경 망국증이나 코 안의 구조적인 문제, 천식, 흡연, 미세먼지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있으면 위험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증상을 참고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부비동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히 콧물이나 재채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비동염의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랑 관리가 중요합니다.
0: 네. 부비동염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물혹이 함께 있다면 면역학적인 부분에서도 살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1: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1: 만성 부비동염 환자 중에서 코 안에 물혹, 그러니까 비용종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이 물혹은 우리 몸의 면역계 중에서도 특히 알레르기나 천식과 관련된 호상구 등의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점막이 변형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물혹이 동반된 만성 부비동염은 단순히 세균 감염이 아니고 면역학적인 만성 염증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 부비동염을 축농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코 안도 붓고 또 콧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1: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누런 콧물입니다.
0: 네.
1: 이 콧물이 앞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 코 뒤로 넘어가면서 목으로 내려가는 후비루가 생기기도 합니다.
0: 네.
1: 코 막힘이 자주 있고 그리고 뺨이나 이마, 눈 주변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후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기침이 나거나 코 안에서 퀴퀴한 냄새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처음에는 감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부비동염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죠. 초기에는 감기랑 구분이 잘 안 됩니다.
0: 네.
1: 하지만 감기 기운이 열흘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거의 다 나아가다가 다시 악화된다면 극성 부비동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38도 이상으로 고열이 동반되고 뺨이나 이마, 눈 주변에 국소적으로 안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부비동염은 만성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기도 하던데요.
1: 네, 모두 만성은 아닙니다.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지속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기준이 되는 거네요. 증상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콧물이나 코막힘 외에 다른 증상들도 많던데요.
1: 네. 증상이 한 달 이내에 없어지면 급성이라고 하고
0: 네.
1: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봅니다.
0: 네.
1: 만성이 되면 급성처럼 심한 고열이 나거나 격렬하게 안면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0: 네.
1: 대신에 지속적으로 코가 막히고 만성 피로감이 생기고 후각이 저하되고
0: 네.
1: 그리고 코에서 악취가 생기거나 만성 기침 같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증상들이 불편감을 줍니다.
0: 치료에서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1: 네. 부비동염 치료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약 2, 3개월 정도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하고 코 세척을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또 코 안에 약물로는 없어지지 않는 물혹이 많아서 부비동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코 안에 구조가 너무 심하게 변형돼서 공기가 거의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수술은 내시경으로 하나요?
1: 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예전에는 입술을 들고 뼈를 깎아내면서 하는 좀 비교적 큰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느다란 내시경을 코 안으로 넣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합니다. 피부를 절개 안 하고 코 안에서 병든 점막과 물혹만 제거하고 부비동의 자연 출입구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0: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재발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요.
1: 네. 구조적인 폐쇄가 있거나 단순하게 염증성인 경우에는 수술 후에 예후가 좋고 완치율이 높습니다. 다만 축농증은 수술해봐야 또 재발한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이런 소문이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면역학적인 원인인 천식이나 알레르기 동반, 심한 무혹 이런 것 때문입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은 수술로 귀를 잘 열어둔 후에도 집에서 꾸준히 코 세척을 하고 코에 스프레이를 쓰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부비동염 치료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한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술보다 약물 치료가 더 많은 편이긴 한가요?
1: 네. 대다수의 환자분들, 특히 이제 급성 부비동염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0: 네.
1: 만성 환자분들도 첫 단계는 항상 약물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생물학적 치료제라고 해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0: 약물치료라고 한다면 항생제뿐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에는 적절한 기간 동안에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0: 네.
1: 하지만 그 외에도 코 점막의 붓기를 빼주는 점막 수축제, 끈적한

0: 콧물을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도와주는 점액 용해제, 네. 그리고 알레르기가 동반됐다면 항히스테민제, 이런 다양한 약들이 환자분의 증상과 원인에 맞춰서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도 있지 않나요? 코 막힘에 쓰이는 것 같던데요.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0: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1: 네.
0: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코 스프레이는 비충혈 제거제인데요.
1: 네.
0: 이것은 일주일 이상 쓰면 오히려 코 점막이 더 붓게 되는 부작용인 약물성 비염이 생깁니다.
1: 네.
0: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국소용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성분이 다 아예 다릅니다.
1: 아, 네.
0: 이 약은 점막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고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개월 이상 장기 사용해도 안전하고
1: 네.
0: 오히려 꾸준히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1: 부비동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부비동의 구조를 생각할 때 다른 위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비동 주변에는 눈과 뇌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1: 네.
0: 염증이 눈 쪽으로 번지면 눈꺼풀이 심하게 붓고 눈이 튀어나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력까지 잃을 수 있는 안화봉화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염증이 더 위쪽에 뇌로까지 퍼지게 되면 뇌수막염이나 뇌농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부비동염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 네.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건데요. 소아 청소년기의 부비동염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이들의 부비동염에서는 혹시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있던데요.
0: 네. 아이들은 성인보다 부비동의 크기가 작고 네. 통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부비동염으로 더 쉽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1: 네.
0: 다행히 성장하면서 얼굴 뼈라든지 부비동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소아기 부비동염이 모두 성인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0: 다만 부비동염이 심하면 코막힘이 계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코골이 등의 수면 문제가 생기면 성장에도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1: 부비동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코 세척이라고 하죠. 식염수로 매일 세척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0: 네,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로 코를 씻어내면 점막에 고여있던 진한 콧물과 농을 직접 밖으로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동시에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자극을 줄여주고 그리고 점막 표면에 있는 미세한 털인 섬모들이 다시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서 치료와 재발 예방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네. 부비동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초기 치료를 위한 의심 증상이 있을까요?
0: 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코감기에 걸렸을 때는 초기에 생리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 적절한 약물 치료로 비교적 잘 치유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슬아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상은의 담다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40대 여성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제 일상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아프거나 어디 문제가 있진 않은데 하루에 한 번씩 두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한 몇 분? 그러다가 다시 안 아파요. 근데 오늘 하루만 그럼 괜찮은데 거의 자주 그래요. 그래서 AI도 물어보고 자주 찾아봤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스트레스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데를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냥 한 2, 3년 전? 그 한 번씩 머리가 아파요. 머리랑 눈이 같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약간 인상을 쓴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걷거나 달릴 때도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작업할 때 한 번씩 좀 머리가 아플 때 답답한 게 이유 없이 아프고 저희 엄마는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알려주시면 할 것 같아요.
0: 네.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1: 그렇죠. 이제 뭐 두통을 평생 한 번도 뭐 경험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하고요.
0: 네.
1: 뭐 두통이 뭐 흔한 증상이라고 해서 뭐 모두 두통을 넘겨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두통도 있지만 네. 뭐 편두통이라든지 뭐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네.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질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프다는 것보다는 어떤 두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0: 그만큼 원인도 다양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특별한 질환 없이도 그냥 두통 자체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편두통이라든지 뭐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게 되고요.
0: 네.
1: 반대로 이제 다른 문제가 원인이 돼서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감염이 있다든지
0: 네.
1: 아니면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머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증상은 어떻습니까? 표현도 여러 가지잖아요.
1: 굉장히 좀 다양하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뭐 머리 전체가 무겁고 뭐 꽉 조이듯 느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쪽 머리가 막 욱신욱신 뛰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뭐 띠를 두른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그다음
0: 네.
1: 눈 뒤쪽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0: 머리 전체가 무겁다, 뭐 욱신거린다, 조인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는 건데요.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원인이 짐작되기도 하나요?
1: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양쪽이 뭐 띠로 조이는 것처럼 묵직하게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긴장성 두통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쪽 머리가 좀 욱신욱신 뛰듯이 아프면서 움직일 때 심해지고 뭐 메스껍거나 빛이라든지 소리에 조금 예민한 이런 게 동반이 된다면 그 편두통에도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늘로 찌르듯이 날카롭게 아픈 두통이 있고 뭐 눈 주위가 아프고 그다음에 눈물이나 콧물이 난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제 부비동이라든지 눈 쪽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증상 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이거 원인을 또 단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 증상의 강도나 지속 시간 또 주기적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사실 이 두통을 평가할 때
0: 네.
1: 얼마나 아픈지만큼이나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도 함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게 지나가는 두통도 있고
0: 네.
1: 몇 시간에서 뭐 길게 며칠까지 이어지는 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경우하고
0: 네.
1: 매일 반복되는 경우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통의 패턴이 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예전부터 비슷하게 반복되는 두통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거라든지 아니면 횟수가 점점 잦아지거나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0: 두통이 워낙 흔해서 한 번씩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진통제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진통제를 먹어서 가라앉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1: 사실 뭐 피곤하거나 뭐 잠을 못 잔 뒤에 생기는 이런 두통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복용한 뒤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통이 가끔 나타나고 비슷한 양상이라고 하면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통제를 드시면 좋아진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통을 참기만 하시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두통이 새롭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게 점점 더 자주 심하게 아프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예전처럼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두통이 잡히지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0: 거의 진통제를 달고 산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만큼 자주 오래 드셔도 괜찮을까요?
1: 사실 뭐 필요할 때 적절하게 복용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복용하시면 오히려 두통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약을 드시고 좋아졌는데 이 횟수가 좀 늘어나면서 약효가 떨어지고 다시 두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진통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15일 이상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3개월 넘게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럴 때는 한번은 어떤 원인 때문에 두통이 생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사연 주신 분은 40대 여성인데요. 2, 3년 전부터 두통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세요. 두통 증상과 함께 눈으로도 통증이 있어서 자꾸 인상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통이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일단 뭐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두통뿐만 아니라 뭐 속이 메스껍거나 빛하고 좀 소리에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앞이 좀 번쩍거리거나 뭐 지그재그 모양이 보이는 것처럼 좀 시야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좀 충혈되면서 심하게 아프시거나 시야가 좀 흐려지고 시력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안과적인 문제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두통이 있을 때는 동반되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 걷거나 달리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증상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프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사실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으실 때는 그러니까 언제 아픈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0: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걷거나 달릴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있던 두통이 움직이면서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일하는 중에도 생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걷거나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달리기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또 생기는 이제 운동 유발 두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통증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활동을 멈추면 바로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나름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짐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40대의 나이를 생각하면요. 뇌 건강이라든지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0: 사실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라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생겨서 생기는 두통은 흔하지는 않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이 뭉치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두통의 획수라든지 강도가 변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두통의 강도가 심해지고 잦아드는 빈도가 좀 잦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진료를 받으시고 뇌 혈관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 두통으로 고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뭘까요? 또 어느 과로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난감한데 좀 알려주세요.
0: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통 검사라고 하면 이제 CT나 MRI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의 양상에 대한 문진하고 이 신경학적 진찰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함께 나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이제 가정의학과라든지 이제 내과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반복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신경과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충혈되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야에 좀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또 안과를 보시는 게 또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작정 CT나 MRI를 찍는 건 아니고 진찰 결과라든지 두통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검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자신에게 좀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순서입니다.
1: 그럼 두통이 언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일기처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도 판단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통이라는 거는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증상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평소 기록하시는 게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일기를 길게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두통이 시작된 날짜, 시간,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느 부위가 어떤 느낌으로 아팠는지, 그다음에 이제 통증의 강도를 뭐 0점에서 10점 정도로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스꺼움이라든지 시야 변화라는 이런 동반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스트레스하고 운동하고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생리주기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두시고 병원에 가서 이 기록을 보여주시면 의료진이 이제 두통의 종류라든지 치료 방향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20대 여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죠.
2: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30분 달리기를 목표로 하는 12주짜리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과체중이고 좀 많이 나가는데 일단은 지금은 30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서 식단도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 3, 4회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체형이나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공복유산소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복유산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이 달라가지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요.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밤에 한 9시 반, 10시쯤에 나가서 운동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공복유산소를 해라 라는 분들도 계시고 탄수화물을 먹고 해야 된다, 저녁에 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번화가에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뛰기 좀 적합한 장소를 가기 위해서 15분에 걸리고요. 15분 동안 걸어가서 인터벌 러닝으로 26분씩 하고

0: 그 관절 보호한다고 그것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초보자에게 적절한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제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물을 최소 1.5리터에서 2.5리터 정도는 마시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물을 한 1리터에서 1.5리터를 더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4리터 정도를 마시게 되는데 괜찮을지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해요.
1: 네. 일단 운동을 시작한 건 아주 좋은 결심이죠. 뭐 요즘 인터벌 운동이 유행처럼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인터벌 운동이 뭔가요?
2: 그러니까 인터벌 운동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운동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네. 강한 운동하고 이제 가벼운 운동 그다음에 이제 휴식을 이제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 달린 뒤에 천천히 걷고 다시 달렸다가 또 걷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인터벌 운동이라 해서 무조건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회복을 반복하면서 이 몸을 좀 달리기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반적인 달리기와 차이가 있나요?
2: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리기는 한 번 정한 속도로 비교적 계속 이어가는 운동이라면 네. 인터벌 운동이라는 거는 이 숨이 차는 구간하고 회복되는 구간에 이제 번갈아 반복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벌 운동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같은 분들은 이제 달리기를 오래 이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중간에 걸으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이제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뛰는 자극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 심폐 지구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1: 그렇게 심폐 지구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사연 주신 분은 인터벌 러닝을 하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게 많나 봅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2: 그러니까 저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욕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오래 뛰고 더 빠르게 뛰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 시간이라든지 속도 횟수를 한꺼번에 늘리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천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날 약간의 피로감은 있지만 뭐 통증 때문에 뭐 걷기가 불편하다 이런 게 없어야지만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회복 상태라든지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단계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게 운동과 휴식을 좀 반복을 하고 뛰다가 걷다가 이제 반복하는 운동이라서 체력이 약한 분들도 실천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공복에 하는 게 좋다. 밥을 먹고 뛰어야 한다. 아침 운동으로 해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가 봅니다. 어떨까요?
2: 그러니까 공복에 운동을 하면은 운동하는 동안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체지방이 반드시 더 많이 빠진다고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는 사실 전체 그 식사하고 활동량을 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식사를 또 너무 많이 하고 바로 뛰시면 이제 속이 또 불편할 수가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복 상태에서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분이라고 하면은 굳이 식사를 안 하시고 또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라든지 이제 빵처럼 부담이 좀 적은 음식을 조금 먹고 네. 운동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하시는 운동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운동을 하는 게 자기 생활에 좀 잘 맞고 운동하시고 나서 잠을 자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내가 무리 없이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운동하면서 무릎 통증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중요하죠?
2: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운동 전에 무조건 앉아서 뭐 다리를 쭉 누리고 오래 버티는 스트레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준비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리기 전에 그러니까 굳어 있는 몸을 이제 조금 체온을 올리고 그다음에 관절과 근육을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뭐 이런 것들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운동 장소까지 15분을 걸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걷기 자체가 아주 좋은 준비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신 뒤에

0: 다리를 가볍게 흔들거나 발목을 돌리는 동작을 몇 번 하시고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1: 네. 약간 걷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인 것 같은데 막상 하려면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0: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여러 동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몸을 좀 데우는 느낌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시거나
1: 네.
0: 아니면 까치발을 드는 동작,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걷는 동작 같은 거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뭐 한쪽씩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거나 가볍게 이제 스쿼트 동작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운동이 끝나신 뒤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몸을 이제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1: 네.
0: 충분하기 때문에 달리기 전에는 몸을 조금 데우고 운동 후에는 천천히 식혀준다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물 마시는 부분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을 거의 4리터를 마신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닐까요?
0: 사실 뭐 4리터라는 양만 듣고 뭐 많다 적다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뭐
1: 네.
0: 체격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아니면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수분량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사실 뭐 평소에 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마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억지로 4리터까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마실수록 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또 많은 물을 몰아서 마시게 되면은 이 몸속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또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운동 전후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으시고요. 갈증이라든지 땀의 양을 보면서 적절하게 좀 조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또 유산소 운동의 장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결심하고 실천을 하는데요. 그만큼 조심할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해서 이제 수없이 이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1: 네.
0: 시작할 때 이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하고 폐, 그다음에 이제 관절 근육들이 좀 적응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달리는 날 사이에 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기만 하시기보다는
1: 네.
0: 가볍게 걷기라든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한낮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도가 높은 날에는 평소보다 이제 속도하고 운동 시간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회복하는 과정도 좀 중요한 편입니다.
1: 뛰는 운동에서도 자세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선부터 팔다리 움직임까지 방법이 있던데요.
0: 사실 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자세라는 거는 힘을 잔뜩 주고 좀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 몸에 이제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이고 이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선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앞을 보시고 어깨는 힘을 빼시고 그다음에 상체 같은 경우는 너무 허리를 숙이지 않는 자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팔꿈치라든지 팔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앞뒤로 편하게 흔들어주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호흡도 중요하다면서요?
0: 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달리는 이제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입으로 이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억지로 이제 코로만 숨을 쉬려고 하면 답답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으로 쉬시는 것도 이제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로 그 강도를 잡으셔야 되냐면 달리시면서 그러니까 몇 마디 정도 말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로가 비교적 적당한 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조차 힘들 정도로 뛴다라고 하면은 그건 본인한테 좀 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공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음덕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뒤에 그 보답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남에게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해나갈 때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음덕양보에 나오는 음덕이란 말은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게 행하는 덕행을 뜻하는 말로 한자로는 응달 음자에 덕덕자를 씁니다. 보통 음덕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음덕을 쌓다 같이 표현합니다. 음덕과 비슷한 말로 숨은 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이 모르게 도와주는 덕행을 뜻합니다. 흔히 동양 철학에서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하는 성질을 음양으로 풀이하는데 음덕의 반대말은 볕양자를 쓰는 양덕입니다. 이는 남에게 알려지게 행하는 덕행을 말하는데 자화자찬이나 공치사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음덕과는 다르게 그늘 음자를 쓰는 음덕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조상의 덕이란 뜻과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를 찾는 분들 많은데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을 이동하는 것부터 바닷물에 들어가는 일까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제주 이호태우 해수욕장이 올해부터 무장애 해수욕장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에 뜨는 특수 수상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 경증 장애인도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휠체어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주차장에서 해변까지의 이동 동선을 정비해서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고 수상 휠체어로 갈아타면 모래사장 위에서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주 이호태우 해수욕장은 9월 6일까지 무장애 해수욕장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함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반가운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샤워시설 같은 편의시설까지 함께 갖춰줘서 누구나 불편함 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